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That was Candy Staten.
1: Ah, right.
0: I mispronounced her name earlier. Young Hearts Run Free. 자, 지금부터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Paul, please give us the title.
1: The Delight of San Francisco's Dahlias.
0: 샌프란시스코 달리아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에 볼 뉴욕 타임스 기사는 꽃. 그 중에서도 달리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꽃이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됐는지 소개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리아 꽃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시민들의 사랑을 널리 받고 있는 이유를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he flowers seem stolen from a storybook, with pink pom-poms sprouting next to flame-colored orbs and lavender pinwheels. In one of San Francisco's oldest gardens, a group of summer camp children recently squealed as they marveled at rings of yellow petals larger than their heads. Throughout the late summer months, eyes widen and phone cameras click as visitors delight in the dahlias of San Francisco. It's hard to believe they're real sometimes, said Deborah Dietz, 75, as she got on her knees to inspect a petite purple blossom in the Dahlia Dell, the garden that is in Golden Gate Park.
0: 이 꽃들은 마치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 불꽃 같은 색의 둥근 꽃송이와 라벤더색 바람개비 모양 꽃송이 옆에 분홍색 폼폼 모양 꽃송이가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 중 하나인 이곳에서 최근 여름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자기 머리보다 더 큰 동그랗게 겹겹이 피어난 노란 꽃잎들을 보고 감탄을 터뜨리며 신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늦여름 내내 이곳 방문객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달리아 꽃을 감상하며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댑니다. 골든게이트 공원에 있는 이곳 달리아 델 정원에서 75세의 데브라 다이츠는 무릎을 꿇고 작은 보라색 꽃을 자세히 살펴보며 가끔은 이게 진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marvel at these flowers, do they?
1: They do.
0: Yeah?
1: And when we marvel at something, it's because that thing is a marvel. Something marvelous, something wonderful.
0: Yeah.
1: We marvel at it means we look at it in amazement, in wonder, in delight and surprise.
0: Marvel at 무엇 무엇. 무언가를 경이로워하다. So does the Marvel world have something to do with being amazed?
1: Yes, Marvel Comics, I think, was established with that word to suggest that everything
0: amazing.
1: Is amazing, wonderful, magnificent, magical, all those kind of things put together.
0: Yeah, and there's the word, marvelous.
1: Absolutely, yes.
0: If you say something is fabulous, superb, you can also say it's marvelous.
1: You can, but always make sure you spell it with a V, not a B.
0: Oh, not marvelous, no.
1: Yeah, and not a marble.
0: No, marvelous. How about delighting in something, Paul?
1: Well, this is a little bit similar to marveling at something. If we delight in something, we enjoy it, and we enjoy it a lot. We're really happy about it, really taking it in or just experiencing it in a very pleasurable way.
0: Delighting in something은 무언가를 대단히 즐긴다는 뜻이 있어서요. People delight in the dahlias or dahlias of San Francisco. They enjoy it.
1: Yes.
0: 자, 요 펌펌 모양의 예쁜 달리아 연상하시면서 다음 단락 들어보실까요?
1: Compared with roses and orchids, dahlias are far wilder and more varied, appealing to lovers not of perfection but of wonder, and they have captured San Francisco's imagination for generations. In the early 1900s, the city built a reputation as one of the best places in the world to grow dahlias, which are native to Mexico. There were yearly dahlia competitions at the Gilded Palace Hotel, where a prized tuba could sell for as much as $15, then equivalent to 3 days' wages.
0: 장미나 난초에 비해 달리아는 훨씬 더 거칠고 다양하며 완벽함보다는 경이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력을 선사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달리아는 여러 세대에 걸쳐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는데요. 190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달리아 꽃을 재배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호화로운 팰리스 호텔에서는 매년 달리아 경연대회도 열렸는데, 여기서 수상한 달리아 9구는 당시 3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15달러나 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They have captured San Francisco's imagination for generations.
1: Yeah, and if something captures our imagination, it makes us marvel at it, it makes us
0: Yes.
1: delight in
0: Again,
1: it,
0: yeah.
1: makes us think about it, imagine things about it. So I think of certain books, certain pieces of art, certain pieces of music, certain movies capture our imagination. So I'm sure, especially as children, there's a movie that kids want to watch again and again and again because they love to play, like being Moana, for example, or being Woody from Toy Story, whatever it may be, it sparks their imagination and makes them interested.
0: So something captures someone's imagination. 무언가가 누군가를 매료시키다. In this case, these dahlias or dahlias, they have captured San Francisco's imagination for many, many years.
1: Yes.
0: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달리아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원래는 It's native to Mexico.
1: Yeah, so it's not even an American flower, but San Francisco is
0: Very
1: relatively close to
0: close, yes.
1: Mexico, so it makes sense that that dahlias would become popular.
0: 그러네요. 원래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그 꽃인데,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기르기 너무 좋은 꽃이다 보니 이렇게 1900년대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달리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또 사랑받는 꽃이 됐습니다. 다음 단락 가볼게요.
1: The San Francisco Board of Supervisors in 1926 named the dahlia the city's official flower, celebrating its hardy nature, immigrant roots, and unmatched gaiety and color. In its versatility, its beauty, its infinite variety of color and form, it is the very symbol of San Francisco life and of the spirit of her people, the proclamation reads. That was long before televisions, jet engines, or smartphones, and in the 100 years since San Franciscans moved on to other pursuits. Yet, in today's world of doom scrolling, climate anxie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ncertainty, dahlias are once again en vogue.
0: 자, 1926년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달리아를 시의 공식 꽃으로 지정하면서 이 꽃의 강인한 생명력, 이민자의 뿌리,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랑함과 다채로움을 칭송했습니다. 당시에 선문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선포문. I'm getting the words mixed up. I'm
1: It's all
0: sorry.
1: right.
0: 당시 선포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달리아는 그 다양함, 아름다움, 그리고 무한한 색상과 형태의 다양성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삶과 시민들의 정신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는 텔레비전과 제트 엔진,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훨씬 전의 일이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각종 다른 관심사로 눈을 돌린 상태죠. 그럼에도 오늘날 둠 스크롤링과 기후 불안, 인공지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달리아 꽃은 다시금 유행하는 중입니다. Okay, so this flower came to symbolize San Francisco. There was a sort of gaiety and color that was associated with it, and gaiety means happiness, right?
1: Yes, the
0: Yeah.
1: old term to be gay means
0: To
1: to
0: be
1: be happy.
0: happy. Yeah, exactly. And they talk about the versatility of this flower.
1: Yes, when we talk about the versatility of something or someone, how versatile they are, it's to do with them being able to change and change and change and change really easily, or to be able to do lots of things, or to be able to be used for lots of things. I like to think of actors when I
0: Yeah.
1: want to explain the word versatile,
0: Yes.
1: because you have some actors Like, well, I don't know. I think Michael Caine, people used to joke about him only playing himself. When you watched him, he was very good. He is very good. But he always seemed to be playing Michael Caine.
0: Yeah.
1: Whereas someone like Meryl Streep, in every single film, she would change her personality, change her accent, change her hair, change her mood, really seemingly easily.
0: Yeah.
1: So I would describe her and other actors like her as versatile. I think kimchi is really versatile.
0: Sure.
1: You can use it as a side dish, but or you can stew it, you can fry it, you can do all sorts of things with it.
0: Yeah, absolutely.
1: And the same way the dahlia, the flower, is very versatile. It comes in lots of different shapes and sizes, can decorate in all sorts of ways.
0: A versatile actor라고 하면은 배우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낸다는 뜻이 되겠고요. 김치 is very versatile 하면은 김치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 versatility라는 거는 그런 이제 융통성이 있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꽃이 그렇대요. It's known for its versatility and its beauty and infinite variety of color and form. So they come in all different colors, I noticed. It's not just, you know, pink or purple, but, you know, you have all these yellows and oranges
1: and shapes and sizes.
0: Yes, yes.
1: And it's a very good representation of San Francisco.
0: Exactly.
1: Because the city is famous for being very diverse, filled with lots of different groups of people who all celebrate themselves in different ways.
0: 맞아요. 산프란시스코의 시민들을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이 꽃도 참 다양한 색상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an Franciscans today, they've moved on to other pursuits.
1: Yeah, and when we move on to something else, we change from one thing to the other. In this case, it's a hobby. We change from one hobby to another. We move to a different hobby. It could be that you're moving to a different subject or moving to a different part of your education. Yep. Whatever it is, the point is you're leaving one thing and going to the next.
0: Yeah. And I often use this expression on the show. I say, let's move on to the next paragraph.
1: Would you want to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0: Not quite. Oh, yes. Well, I was going to say.
1: Hey, listen before you speak, Sue, okay?
0: Before I move on.
1: 내 말이 되게 중요해요.
0: 네, 중요하죠.
1: Yeah, my horse is important and so are my words.
0: Yes, they are indeed. 자, moving on to something이라는 것은 다음 무언가로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옮겨간다는 의미로 예전에는,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 달리아 꽃에 열광하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소셜미디어도 생기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많이 옮겨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다시 달리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doom scrolling 같은 거에 좀 지친 것 같아요. What's doom scrolling?
1: Well, doom scrolling is just keeping on looking at the internet, but not just about the nice things. If you keep on looking at pictures of puppies and kittens, that's not doom scrolling. I remember at the start of the pandemic, back in 2020, I would be on social media just looking at the news reports coming in, one after another, all bad news, bad news, bad news, bad news, bad news. That's doom scrolling. Just looking at negative things on and on and on.
0: Yeah, doom scrolling. Doom이라는 게 그런 이제 굉장히 암울한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crolling은 우리가 쭉 페이지 내려가서 보는 거죠. 나쁜 상황에 대한 뉴스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doom scrolling이라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뉴스에서는 bad news가 많이 있는데 그걸 계속 scrolling 하다 보면은 점점 세상이 침울하게 보이고 기분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1900년대 초부터 있었던 달리아 꽃에 새삼 젊은 세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 What's interesting, Sue, is that Avengers fans, we talked about marveling at, Avengers fans are going to be doom scrolling this winter, this autumn.
0: Why?
1: Because the new movie starring Dr. Doom comes out.
0: Oh.
1: So they'll be looking at articles about Dr. Doom. They'll actually be literally doom scrolling.
0: Interesting. All right. One more expression I wanted to ask you about.
1: Oh, yes.
0: Dahlias are En vogue.
1: Yes, we sometimes say in vogue, but the French expression is also used en vogue as well, and it means in fashion.
0: Ah,
1: yeah, just popular, trendy,
0: popular again.
1: Fashionable.
0: Okay, 그래서 그 Dahlias are once again. Dahlia는 다시 이제 E N 띄고 V O G U E. In vogue라고 읽어도 되고요, en vogue라고 읽어도 되는데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Alright, let's take a break. 퀴즈 다시 주실래요?
1: The dahlia is the national flower of which country? Number 1, the United States. Number 2, the Netherlands. Number 3, Mexico.
0: 네, 미국인지 네덜란드 아니면 멕시코인지 조금 전에 기사 속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1: Yeah, just think where San Francisco is close to.
0: 아,
1: Not where it is, but where it's close to.
0: Exactly. 자,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달리아 꽃 너무나 예쁘고 또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다 했는데
1: 오,
0: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달리아 꽃입니다.
1: I mean, they just make you smile. You can't help but smile when you see dahlias.
0: 이 꽃이 귀엽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꽃을 보고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좀 귀엽게 보여요.
1: I think they can be cute, they can be beautiful, they can be impressive, they can be all things because they're versatile.
0: Yes, absolutely. 그래요. Dahlias, dahlias. 지금 꽃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람 손 옆에 놓고 보니까 또 엄청나게 꽃 봉우리가 큰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1: 네.
0: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형형색색뿐만 아니라 크기도 다양해요.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꽃이 됐습니다.
1: I hope the citizens of San Francisco are enjoying them.
0: I hope so. Let's listen to a song all about San Francisco. It's Scott McKenzie with San Francisco.

0: Scott McKenzie, San Francisco was the song you heard just there.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리아 꽃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들어볼게요.
1: Dahlias are originally from the highlands of Mexico, so they struggle in many parts of the United States with extended freezes or temperatures exceeding 85 degrees. They thrive, however, in the well-draining soil and cool weather of the Bay Area, where climate extremes are tempered by maritime fog. Dahlias peak in August and September and don't wither until late fall, with an internal clock left over from when they would bloom after late summer monsoons in Mexico, Lichtermark said. The unique timing is another reason gardeners love them. They blossom just as other summer flowers wind down their annual show.
0: 달리아는 원래 멕시코 고지대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는 장기간의 설이나 85도, 즉 한 29도를 넘는 기온으로 인해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양성 안개 덕분에 극단적인 기후가 완화되는 샌프란시스코 광역권인 베이 에리아 지역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서늘한 날씨에서는 잘 자랍니다. 식물 생태학자인 아이작 리크터마크에 따르면 달리아는 8월과 9월에 절정을 이루며 늦가을이 될 때까지도 시들지 않는데 이는 멕시코에서 늦여름 우기가 지나고 나서 꽃을 피우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들의 생체 시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개화 시기는 정원사들이 달리아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는 즉 다른 여름 꽃들의 개화 시기가 끝날 무렵에 달리아는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 All right. So they thrive where climate extremes are tempered by maritime fog.
1: Yes. And if something is tempered by something else, it is calmed down. It is softened. It is made less than what it is. It can get confusing because when we talk about tempering steel, that means making the steel harder.
2: Yeah.
1: So temper gets used in lots of different ways. But here, though, something usually tempering something else is just softening it, calming it, making it less than what it was.
0: 완화한다는 의미로 temper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그래서 they thrive. 식물이 thriving 한다 그러면 that means they grow really well and they thrive where climate extremes are tempered. 다른 미국의 지역에는 extreme한 weather가 있는데 네.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는 그게 좀 완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maritime fog, 이 해양성 안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아가 자라기 매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네.
2: And there's an internal clock left over from when they would bloom after late summer monsoons in Mexico.

0: Yeah, if something is left over from something else, well, it started at the something else and now remains, even though
1: Yes.
0: part of it may be gone. The easiest example is food, leftovers. If you think of, you have dinner tonight, but you make too much. Well, there's some food left over. There's food that remains that can be eaten another time.
1: The first time I went to an American Thanksgiving
0: Yes.
1: party, I loved the fact that after the party, they would hand out the leftovers to the people. So you
0: Yeah.
1: could take home some turkey and some stuffing
0: Yeah.
1: and the veggies and things like
0: They
1: that.
0: would box up the leftovers.
1: Yes,
0: Yeah,
1: exactly.
0: it's wonderful. I think leftovers are
1: Yes.
0: versatile.
1: 맞아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명절 때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0: Chuseok, there are
1: 우리도
0: lots of leftovers after
1: 마찬가지긴
0: Chuseok,
1: 하네요. 네. 네, 서양에서 그 터키 레프트오버를 제가 처음에 받아왔을 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명절 때 음식이 남으면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0: 네.
1: 그 남는 음식을 leftove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는 동사로 써서 left, 띄고, over, from 언제, 그래서 언제로부터 쭉 이어져온 그런 이제 꽃의 습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멕시코에서 늦여름 우기가 지나고 나서 꽃을 피우던 그때의 그런 이제 이 꽃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늦게 피는 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winding down 이런
0: Yeah,
1: 표현이
0: the
1: 있어요.
0: flowers wind down. Think of an old clock, not a digital clock, but an analog clock or watch, where you have to wind up the clock, wind up the watch to make it work. And then it tick, tick, tick, tick, ticks until the mechanism winds down. It runs out of steam and you have to wind it up again. So when we use something being wound down or something is winding down, it's starting to end slowly. It's not just suddenly stopping. It's like, oh, I see, it's coming to an end now. We can feel or we can see that that's happening.
1: Spelling이 W-I-N-D지만 wind가 아니라 wind라고 반드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winding이라는 행동은 태엽을 감는 데서 나온 표현이에요. 옛날 시계, 아니면 뭐 옛날 기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태엽을 감는 거는 winding up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은 톡톡톡톡 태엽이 풀리죠. 그래서 이게 winding down인데,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는 좀 다리도 쭉 뻗고 그냥 좀 쉬어야지 할때 요게 winding dow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기사 속에서는 특이하게도 다른 꽃들이 winding down 할때 달리아는 그때 피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다른 꽃들이 지기 시작할 때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개화 시기가 끝날 무렵 달리아는 그때부터 피기 시작한다.
0: Yeah.
1: Winding up. 근데 winding up가 또 다른 뜻도 있죠, 선생님.
0: Yeah, if you wind someone up, you're teasing them,
1: 맞아요.
0: you're taunting them, you're making fun of them, and it's not very nice.
1: 네, 태엽을 감는다라는 또 다른 이제 이 비유적인 말 winding up는요, 누군가 약 올린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 자,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실제 달리아 정원을 가꾸는 샌프란시스코 주민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mith, a retired third grade teacher who lives in the Sunset District, recalled getting hooked on dahlias about 5 years ago when she became responsible for her own patch in the dell. Tending to the plants felt like a respite from a world that increasingly divided one's attention, she said. Looking at every stem, every leaf, every bud, everything, and the hours would just fly by. And it was so therapeutic to just be in that space, she said. It's the opposite of sitting in front of a screen. The culture around dahlias often involves sharing plants and growing tips and distributing cut flowers. Smith, another dahlia fan, said they saw it as an antidote to San Francisco's reputation these days as a cradle for tech companies minting billionaires.
1: 선셋 지구에 사는 은퇴한 3학년 담임교사 세라 스미스는 약 5년 전 달리아 델 정원에서 자신의 구역을 맡게 되면서부터 달리아 꽃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는 식물을 가꾸는 일이 점점 더 주의를 분산시키는 세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0: 오후에 그 더위를 식히는 데에는 아이스크림만한 해독제도 없지. 뭐 여기서 그러니까 그뭐 해소책 아니면 뭐 그것만한
1: 네.
0: 별미도 없지.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티더위 자체는 해독제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지. 다만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Which country's national flower is the dahlia?
1: The answer is number three, Mexico.
0: 네, 멕시코라고 하죠.
1: 네.
0: 멕시코에서는. 네, 멕시코가 정답이었습니다. 3번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이에요. 스틱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효경님, 그리고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요. 뒷번호 3396 쓰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So
0: 축하드립니다.
1: I told you kimchi was versatile.
0: Yes, it can be used
1: For a kimchi tomato pesto.
0: yes, yeah, as a pesto, indeed. 자, 0915님, 올해 2월 샌프란시스코 다녀왔는데요.
1: 와.
0: 기사 너무 반갑네요. 골든게이트 공원은 못 가봤는데, 다음번에 가면은 꼭 방문해야겠어요.
1: Yeah,
0: 하셨습니다.
1: go back and celebrate the dahlias.
0: Yeah. 샌프란시스코, 선생님 가보셨어요?
1: 아직요.
0: 아직, 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 항구들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거기는 아쿠아리움도 인상적이었고, 다리, 당연히 골든 게이트
1: Of
0: 브릿지도 몇
1: course.
0: 번을
1: Yeah.
0: 건너봤는데,
1: For me,
0: 예.
1: it's the hills. Watching
0: Yeah.
1: movies and car chases with Steve
0: Yes.
1: McQueen, those hills are so famous.
0: The actual roads in San Francisco are also very hilly.
1: Yeah.
0: You have to drive up and
1: That's what
0: down.
1: I'm saying.
0: Yeah.
1: That's what I'm
0: Oh, okay.
1: talking
0: That's what
1: about.
0: okay. Not the green hills,
1: No,
0: but the
1: I mean
0: actual.
1: the hills with the roads on.
0: Yes. I was so surprised because I didn't know that
1: You
0: that's
1: need
0: the
1: to watch
0: way.
1: more Steve McQueen
0: I didn't
1: movies.
0: watch any Steve McQueen movies. All right. 자, 노래 듣겠습니다. Rita Coolidge, We're All Alone.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 星期三早 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세계 무대를 누벼온 소프라노 조수미에게 2026년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특별합니다. 아시아 예술인 최초로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도 받았고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데뷔 40주년을 기념한 전국 투어 공연 중인데요. 투어 중에서도 오늘 공연은 더욱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클래식 전공 학생을 위한 전속 초대 공연인 드림빅 무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공연 티켓이 금방 매진되기 때문에 일반 관객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그의 무대를 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연주자의 무대를 직접 관람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도 없죠. 소프라노 조수미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서 빅시스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과연 그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2천여 명 전속 초대 공연 드림빅이 음악가를 꿈꾸는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큰 꿈을 심어줄 거라 믿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EBS FM 정기의 클래식 클래식 프랑스 샹송과 예술 가곡의 경계에 있는 매력적인 곡이죠. 에릭 사티의 Je te veux, 그대를 원해요. 소프라노 조수미, 토마스 마이어의 클라리넷, 요한나 라이트 마이어의 하프, 하인츠 팔터 플로리넷 첼레스타, 토마스 팔케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악기 중에 좀 생소한 이름이 있었죠. 첼레스타는 외형적으론 업라이트 피아노를 닮았는데요. 건반으로 철제 울림판을 두드려 연주한 악기입니다. 조스미 음색의 달콤하고 세련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조스미가 걸어온 길 자체가 수많은 후배 성악가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는데요. 그런데 말이 쉽지, 40년 세월 동안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조수미 소프라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요. 재능은 선물이지만 노력은 나의 선택이다. 40년 철저한 자기 관리와 꾸준한 도전 덕분에 오늘의 조수미가 있을 수 있었던 거겠죠.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약 23분 정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는 11시 23분경에 이어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2부를 여는 곡,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의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9349님, 화요일 아침 아름다운 조수미님 목소리로 힐링 시작합니다. 김민혜님, 중학교 3학년 때 단짝 친구가 소개해준 조수미님, 고등학교 내내 워크맨으로 들었죠. 후학 양성까지 생각하는 세계 최고 아티스트의 행보에 감동입니다. 와, 고등학교 때 워크맨으로 들으셨으면 카세트 테이프에 조수미 앨범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와, 참 귀합니다. 안지영님, 오늘도 좋은 클래식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재즈와 클래식이 만나는 특별한 음악입니다. 조지 거시인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인데요. 특히 1악장은 거시인 자신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시인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중 1악장 발췌입니다. 피터 야블론스키의 피아노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거시인의 피아노 협주곡 F장 조종 1악장 발체로 들려드렸는데요. 피터 야블론스키의 피아노,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즈가 지휘하는 로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지선님, 김연아님의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무대가 떠오릅니다. 이주연님, 파란색 옷을 입고 멋지게 우아하게 얼음 위를 다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김민혜님, 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그 음악이네요. 편집되지 않은 전곡 들을 수 있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발췌로 들려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곡을 기억하고 계시니 기쁩니다. 8737님, 물감을 뿌린 듯 하늘은 파랗고 라떼와 클래식 조합은 환상이어라. 오늘도 정경님의 클래식 스토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행복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시적 표현인데요. 물감을 뿌린 듯 하늘은 파랗다. 아, 지금 라떼를 드시고 계시는군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그곳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이죠.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아주 익숙한 선율이죠. 작곡가 사후의 작곡가의 절친한 친구인 에르네스트 기로가 편곡해서 아르레 여인 제2 모음곡에 포함시킨 곡입니다. 친구의 탁월한 악목 덕분에 아주 사랑받는 기악곡이 됐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비제, 미누에트, 2번 핸델, 사라방드.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바흐가 하프시코드를 위해 쓴 곡인데요. 오늘은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로 새롭게 만나보겠습니다. 바흐의 영국 모음곡 3번 G단조, 바흐 작품으로 808 중 프렐류드. 독일의 클래식 아코디언 연주자 스테판 후송의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흐의 연극 모음곡 3번 G단조 바흐 작품으로 808종 프렐류드 스테판 후송의 아코디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음악 OST를 한곡 가져왔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가을의 전설이란 영화인데요. 한 가족의 삶과 광활한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음악 명곡입니다. 제목 더 러들로우즈는 말 그대로 러들로 가족을 뜻합니다. 영화의 중심인 러들로 가문의 세 아들과 아버지 윌리엄 러들로 대령의 이야기를 담아낸 곡입니다. 제임스 허너가 작곡한 더 러들로우즈, 영화 가을의 전설 OST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숙님의 사연이네요. 요즘 부쩍 업무량이 많아져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일에 제 삶이 침잠되지 않도록 정클클 문을 열어봅니다. 밀려드는 평온한 선율 덕분에 잠시 영혼의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마음에 위안이 되는 곡을 하나 신청해 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 사막장이 듣고 싶네요. 네, 일로 바쁜 때면 어떻게 마음에 안정을 찾아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클클을 듣는 거라고 하시니 참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비 오는 날 마음에 위안이 되는 곡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처럼 맑은 날 들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위안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숙님, 언제든 일로 지치고 혹은 다른 일로 지쳐도 힘들 때면 항상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세요. 이은숙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장조 적모로 78 비의 노래 중 사막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스테판 제키브의 바이올린 맥스 레빈슨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장조 작품으로 78 피의 노래 중 3악장 알라그로 몰토 모데라토 스테판 제케브의 바이올린 맥스 레빈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 관계로 조금 늦게 11시 23분쯤에 시작됩니다. 그래도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신청곡을 함께 하니까요.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감미롭고 우아한 플루트 선율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클래식 명곡이죠.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비제 미누에트, 2번 핸델 사라방드.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안정님, 역시 가을에는 현악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며 들으니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아요. 힐링됩니다. 안정님 바쁘셨군요.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렇게 커피 한 잔과 클래식의 여유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 들어볼까요? 하이든이 런던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작곡한 작품이라 이른바 런던 교향곡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악장에 등장하는 독특한 리듬 때문에 시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시계 중 이 악장 안단테, 피에로 몽테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시계종 2악장 안단테 피에로 몽테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강민기님,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너무나도 익숙한 곡입니다. 1번 비제 미누에트입니다. 예, 익숙하지만 이렇게 확신 있게 정답을 보내주시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BJ 미니어트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BJ 하르레 여인 중 미니어트, 에마누엘 파이어 플로트, 야넥 레제 세경이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BJ 하르레 여인종 미뉴에트, 엠마누엘 파이의 플루트, 야닉 레제 세깅이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선영님, 고등학교 영어 듣기군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대학 입시니까요. 응원합니다. 고딩들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반디 게시판에 학생들의 응원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청취자 이선영님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응원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실력 발휘 잘해서 모두 원하는 점수 얻길 바라고요.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전개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는 영화에 쓰이면서 더 친숙해진 클래식 음악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차이콥스키의 꽃의 왈츠, 기타 그룹 비에스타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나는 11시 23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잠시 후 영어 듣기 능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라디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학생 여러분은 답안지에 반, 번호, 그리고 이름을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서 2부는 평소보다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문선홍님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쇼팽의 에튀드 작품 25의 1번 A플랫 장조 에올리안 하프 니키타 마칼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고등학교 3학년 6반 문선홍입니다. 우리 반과 제 친구를 응원하고자 사연을 신청합니다. 3학년 6반 이번 영어 듣기 잘하길 바라고 내 친구 홍승호야. 이번 영어 듣기 잘 보고 수능까지 힘내. 내가 응원할게. 신청곡은 쇼팽 에튀드 작품 25일번 A플랫 장조 에올리안 하프입니다. 처음 클래식에 빠진 곡이에요. 네, 3학년 영어 듣기 평가니까 내일 모레 보겠군요. 아, 홈페이지에 미리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중요한 시험일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미리 응원합니다. 본인도 잘 봐야 할 텐데 이렇게 친구 홍승호를 위해서 메시지 보내고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 곡은 4605님도 함께 들으셨길 바랍니다. 4905군요. 4905님. 오늘 제 46번째 생일입니다. 라디오 가족분들께 축하받고 싶어 사연 보내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게 DJ님의 최애 생일 추천곡으로 부탁드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4905님, 오늘 누구보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분은 영화 속 클래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1980년 개봉작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이혼과 양육권을 둘러싼 부부의 갈등을 통해 부모란 무엇인가, 가족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섬세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제목은 테드 크레이머와 조안나 크레이머, 같은 성을 가진 부부가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상황을 뜻합니다. 로버트 벤턴이 연출하고 더스틴 호프먼, 메릴 스트립이 출연했었는데요. 198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무려 5개 부분을 석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사용된 음악이 바로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인데요. 오프닝 크레딧부터 시작해서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테드의 삶은 아내가 떠나면서 갑자기 무너지고 어린 아들을 혼자 돌보면서 일과 육아 사이에서 힘겨운 생활이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흐르는 음악은 놀랍도록 밝고 생동감 있고 리드미컬합니다. 어쩌면 무너진 삶 속에서도 다시 일상을 시작해야 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음악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속 클래식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시장조 리옹보로 425중 1악장 알레그로 아비아비탈의 만돌린 베니스 바르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속 클래식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시장쪽 리옹모로 425종 1악장 알레그로 아비아비탈의 만돌린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동환님, 가을바람 공기의 느낌도 다르고 바람 세기도 더 싱그러워요. 바람이 연상되는 클래식 곡엔 뭐가 있을까요? 이동환님, 방금 감상하신 만돌린 협주곡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이 악기 압력이 가열바람 공기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속 클래식, 이번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속 클래식을 찾아볼까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덴마크 출신 작가 카렌 블릭센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덴마크 귀족 여성 카렌은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이주해 커피 농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방탕한 생활과 외도로 카렌을 힘들게 하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홀로 남겨진 카렌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커피 농장을 일구게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냥꾼 데니스를 만나 아프리카의 진정한 아름다움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데니스의 축음기를 통해 들리는 음악, 바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입니다. 데니스와 카렌을 연기한 대배우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리 스트립의 명연기와 더불어 오랫동안 각인되는 장면이었죠. 끝없이 펼쳐진 케냐의 초원 위에 모차르트의 투명하고 고요한 클라리넷 선율이 흐릅니다. 영화 속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은 카렌과 데니스의 사랑을 상징하는 음악이기도 한데요.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이 음악은 더욱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평화롭게 들렸던 아다지오가 상실과 그리움의 음악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속 클래식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회의장조 쾌에버로 622종 2악장 아다지오 피에르 제니숑의 클라리넷 야콥 레만이 지휘하는 콘체르토 쾰른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에버러 622중 2악장 아다지오. 피에르 제니송의 클라리넷 야콥 레만이 취시하는 콘체르토 쾰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이 클라리넷 소리는 이 뭔가 영혼을 터치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상하셨을까요? 하영님, 아 이거 지난주 어느 날 저녁에 무한 반복 청취한 곡인데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 그리고 지금은 책도 읽고 있습니다. 와, 데자뷰 맞죠? 데자뷰 묘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는데요. 하영님의 이 타이밍에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소연님, 아름다운 이곡 때문에 존 베리의 다른 OST곡이 묻힌 것 같아요. 종국엔 병으로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카렌의 인생이 안쓰러워 울컥했었던 영화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솔직히는 뭐 유쾌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진 않지만 김수현님 말씀대로 이 곡을 선택한 감독 덕분에 이 영화의 내용이 또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수현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익 베송이 연출하고 브루스 윌리스, 밀라 요보비치, 게리 홀드먼이 출연한 SF 영화 제5원소는 23세기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제5원소에 해당하는 리로와 택시기사 코벤이 벌이는 모험을 그리고 있죠. 미래 세계를 그린 SF 영화의 클래식이라 좀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영화 중반부, 코벤과 리루 일행이 휴양 행성인 플러스턴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게 되는데 무대 위에는 외계인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전형적인 벨칸토 오페라의 소프라노 아리아처럼 들립니다. 바로 이때 나오는 것이 도니제티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 제3막 광란의 장면, 그중 유명한 일돌체 수오노입니다. 실제 영화에서 노래를 부른 것은 알바니아 출신 소프라노 임바 물라입니다. 도니제티의 광란이 원래는 사랑을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진 루치아의 내면을 표현하는 음악이라면, 영화 제5원서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외계 생명체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음악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죠. 클래식은 오래된 음악이 아니라 얼마든지 미래 음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걸이 영화에서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제5원소 속 클래식, 도니제티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 중 루치아의 광란의 아리아, 일돌체 수오노, 그의 달콤한 음성이 들리네. 소프라노 임바 물라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도니제티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 중 루치아의 광란의 아리아 일돌체 수원호 그의 달콤한 음성이 들리네. 소프라노 임바 물라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영화 속 클래식, 이번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베리 린든에서 찾아본 클래식입니다. 최근에 재개봉돼 다시금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18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인데 한 남자가 신분 상승과 부를 쫓다가 결국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헨델의 사라방드입니다. 영화의 시작되는 순간부터 클라이맥스 장면까지 두루 쓰이게 되는데요. 사라방드는 원래 하프시코드를 위한 우아한 춤곡입니다. 그런데 큐브릭은 이 음악을 전혀 다른 음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팀파니를 더해 무겁게 편곡하고 결투가 벌어질 때마다 이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베리의 아들이 죽는 장면에도 다시 이 음악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권력과 성공의 음악처럼 들리던 사라방드가 영화가 끝날수록 죽음과 몰락의 음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속 헨델의 사라방드는 마치 베르 린든이라는 한 인간의 운명을 따라가는 운명의 음악처럼 들립니다. 영화 베르 린든 속 클래식,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디단초, 헨델 작품으로 437중 사라방드. 알렉산더 브리거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있을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찾은 클래식입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으로 23, 마우리쥬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엔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초대석 코너는 잠시 쉬어가고 오늘처럼 2부에는 영화 속 클래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먼 훗날 노인이 된 어느 날, 내가 과거에 딱 하루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떠올린 그날이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라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

그러고 나면 갑자기 오늘이 너무 찬란하고 사소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김이나 작가의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코디 프라이가 부른 I Hear a Symphony 띄워드렸습니다. 음악 너무 좋죠? 저도 선곡표 위에다가 별표 이렇게 표시해뒀습니다. 이렇게 별표가 붙은 곡들은 또 집에 가는 길에 뭐한 계절쯤 무한 반복하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이 곡이 저에게도 쑥 들어오는데 아마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이 느끼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 계절과 이 시간대와 이런 것들을 다좀 이렇게 아우르는 음악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와, 좋아요라고 이렇게 사연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종환님이 지금 너무 좋다 하셨는데 이제 노래 제목 아셨죠? 그리고 방향숙님, 일상의 감각을 한 박자 천천히 일깨워 주려는 첫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오늘 문장 카페 제목도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책에서 가져왔거든요. 이 김이나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이야기 장수에서 펴낸 책이고요. 김이나 작가는 작사가로 우리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작사가로 또 에세이스트로 또 라디오 DJ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정말 이렇게 딱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 단상들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쭉 읽자마자 아마 가만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 감정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주의자로서 해보는 상상도 참 소중하죠?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어쩌면 진짜 미래에서 내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과거의 어느 지점을 계속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오늘 또한 정말 미래의 내가 그리워하는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정은숙님, 가을 햇살 좋은 오후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9월 8일 화요일 12시 6분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미래에서 지금 이 시점으로 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번 잠시 같이 해봅니다.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인님, 밤빵 어제 듣다가 이번 주에 저 프랑스 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출간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데려가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 그렇게 출장 가거나 해도 멀리 가도 뭐 특히 유럽 쪽으로 가면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시간대가 일찍이어서가 아니라 저 시간 맞춰두고 북카페 듣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서 이 점심이 본방인 북카페 방송을 이제 조금 다른 시간대에서 밤빵이나 새벽 방송으로 그날의 첫 방송으로 듣는 그 기분도 굉장히 짜릿하고 좀 특별해요. 그런 경험 하신 채로 사연 보내주시는 카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듣는 거니까 같이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간 축하 메시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테니스 나무,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테니스 나무 저의 10번째 소설이고요. 출간해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그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북카페 홈페이지와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착착착착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책 읽고 이미 읽으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 저의 윙크 같은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찡! 이렇게 윙크하는 그런 이벤트도 적어뒀고요. 그리고 이 책, 우리 북카페에서 책 선물 많이 드리는데 아직 좀잘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또 준비한 그책 선물 이벤트도 있습니다. 꼭 생방으로만 신청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한번 북카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그 이벤트 참여 방법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에서는 제가 그냥 하루에 한 분만, 네, 간단한 퀴즈를 드립니다. 미션 간단한 거. 요거, 샵 1045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 항상 책 이벤트 신청할 때 아시죠? 주소 포함하고 그리고 실명 성함 그리고 말머리는 이 책의 제목인 테니스 나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퀴즈로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어제 방송 들으셨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책의 제목이 테니스 나무인데 그냥 만약에 받아쓰기를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테니스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서 나무라고 아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처럼 테니스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강조를 해서 테니스 나무를 딱 붙였거든요. 공백이 없이. 완벽한 합성어를 만든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이 테니스 나무는 테니스와 나무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제목이며 본문이며 딱 붙어 있을까? 딱 붙은 다섯 글자일까? 그 이유를 마음껏 추측하셔서 샵 1045로 보내주시면 그중에 한분 오늘 생방 중에 추첨해서 이렇게 또 명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물은 좀 천천히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민경춘님. 저도 유럽 출장 때는 아침을 깨우는 알람으로, 미국 출장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루 정리로 북카페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낮빵, 밤빵 잘 듣고 있고요. 라고 하셨는데, 경추님 그 출장 길에 북카페에 또 사연으로 함께 해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우리 카페인 분들 특히 먼 곳에 가셔서 이렇게 북카페 챙겨서 들으시고 보내주시는 사연들은 사연에도 좀 느껴져요. 조금 다른 시간대의 어떤 기운, 공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희님, 저는 어제 저녁 별빛이 내리는 은하수 길을 걸었는데 잠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실제 산

산책길 이름 조명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조명들도 움직이고 있었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 산책길 이름 조명이 은하수길이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보통 만들어진 산책로 혹은 이미 유명한데 거기에 그냥 구전으로 붙은 이름들, 이런 거 보면 산책로 이름은 다 굉장히 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이름만 쫙 읊어봐도 기분이 좋아지죠. 음악 듣고 산책하시던 음악 들으시면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로시의 아직 그 꿈에 그리고 이루마 신용재의 미, 빅톤이 함께한 곡 키스 더 레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테니스 나무 이벤트 안내 살짝 드렸는데요. 허귀유님이 서점에 지금 가셨대요. 그런데 테니스 나무가 기타 스포츠 칸에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아, 진짜 이거 테니스 관련 그런 서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아, 그 서점 너무 재밌는데요. 아, 이런 것들, 아, 이런 이야기가 붙는 거저 너무 좋습니다. 네. 아마 테니스 책인 줄 알고 이 책을 집어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뭐 거기에 소설이라고 써 있고 하더라도 뭐딱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또 그것만 보이기도 하니까 가끔 좀 어...

엉뚱한 곳에 꽂힌 책이 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 재미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인님들께 오늘 이제 퀴즈로 테니스 나무가 왜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딱 붙어 있는 다섯 글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드렸는데 문자로 많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꼭 주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소 없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테니스 나무 검색해서 책 표지 계속 보는데 이 나무의 나이테가 테니스 공 모양이 아닐까? 이런 상상까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무를 딱 찾았을 때 나무 나이테가 테니스 공처럼 되어 있다 상상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책북 디자인할 때그 책의 그 목차 부분을 테니스 코트처럼 디자이너 분이 신경을 쓰시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 센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무를 잘랐을 때 나이테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는 상상은 너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권용희님, 꿈나무처럼 원래 없던 대상을 새로이 명명하기 위해 붙여 쓴거 아닐까요? 네, 국어 시간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요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지금 4678 쓰시는 카페님이 주신 이 의견도 재밌습니다. 테니스와 나무를 띄어쓰지 않은 것은 이제 이게 번역이 됐을 때 한국말 그대로 번역되길 바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테니스 트리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 NAMU 이렇게 테니스 나무로 고유 한국어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되길 바라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재밌습니다. 이것도 우리 카페인 분들께 이렇게 저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퀴즈를 드렸는데, 물론 뭐 중요한 정답은 아닙니다만, 근데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답으로 와서 재밌어졌어요. 역시 이 집단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요거는 기다렸다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그리고 북카페 홈페이지에다가도 글 쓰셔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홈페이지 공지 꼭 확인해 주시죠. 이간 카페인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아타락시아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프랑스 현대문학의 문제적 작가 미셸 우엘벡의 소설 세로토닌의 주인공은 매일 아침 작고 하얀 알약 하나를 삼킵니다. 캡토릭스라는 이름의 이 가상의 항우울제는 체내의 세로토닌 수치를 강제로 끌어올려 파편화되고 절망적인 현대사회에서 그가 간신히 숨을 쉬고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이 약은 주인공에게 짜릿한 환희나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밑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려는 감정의 멱살을 쥐고 그를 덤덤하고 무기력한 생존의 상태로 끌어올려줄 뿐이죠. 우엘벡이 그려낸 이 풍경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도파민이 선사하는 찌릿한 성취감이나 역동적인 쾌감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세로토닌이 관장하는 행복은 결코 들뜨거나 벅차오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안과 우울, 폭력적인 충동을 억제하여 뇌의 신경계가 요동치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평정심에 가깝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쾌락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에 고통이 없고 영혼에 흔들림이 없는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 수천 년 전에 철학자가 도달하고자 했던 그 궁극의 철학적 경지가 실은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적 목표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도파민의 자극적인 파도에 중독된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기뻐하고 행복해질 것을 강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일상을 권태롭고

뒤처진 상태로 깎아내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맹렬한 자극의 끝에는 반드시 지독한 허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행복하고 들떠야 한다는 팍팍한 강박을 내려놓고 보면 그저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생물학적 기적이자 철학적 성취인지 깨닫게 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아타락시아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 그것은 체내의 화학물질이 돕고 인간의 치열한 이성이 완성해내는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저항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 띄워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벅차오르는 쾌감만을 포함하는 말이 아닙니다. 행복의 그 형태, 모양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게 지금 상승세야? 하락세야? 알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 오늘도 일카 통해서 또한번 되새깁니다. 7764 쓰시는 카페인님. 세로토닌 분비 촉진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나누어주면 좋겠어요. 맹렬한 자극뿐 아니라 맹렬한 스트레스 뒤에도 허무와 무기력이 밀려들어요. 약을 먹지 않아도 모두가 평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맹렬한 자극뿐 아니라 맹렬한 스트레스 뒤에도 또 붙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좀 순하고 그냥 담백한 감정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영희님은 지금 스마트폰 생긴 이후로 가만히 사색한 게 언제일까 싶을 정도로 도파민이 가득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파민 분비 후에 지독한 허무함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디톡스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일단은 몸에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딱 붙여놓는 그런 습관, 루틴일 수도 있는 건데, 디지털 디톡스 저는 현대인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만이라도 내려놓자 하는 것을 조금 조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북카페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북카페 그 7주년 예쁜 엽서전 그 수상하신 분들의 명단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이 아니고요. 네, 선물방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사실 이번엔 엽서였기 때문에 그 엽서 바로 그 앞뒷면에다가 주소와 연락처를 잘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꼭꼭꼭꼭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잘 적어주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거기다 명단 확인하시고 꼭 주소 잘안 적은 것 같은데 하시다면 거기에 꼭 댓글로 주소와 그 연락처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또 선물 발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보내주신 모든 카페인 분들께 카페인 굿즈는 갑니다. 그 또한 또 주소 연락처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뭐 따로 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러빙 스푼풀의 Did you ever have to make up your mind? 그리고 레니 크라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까지 두 곡입니다.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소연 시인님은 또 2주 만에 우리 만납니다. 아, 지난주에 또 우리가 소연 시인님을 또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2: 문보영 시인하고.
1: 또 반갑게 맞이하는 마음은 또 별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2: 저녁 때 재방송을.
1: 아, 들으셨어요?
2: 네. 운전하면서 들었습니다.
1: 아, 상혁 시인님이 또 자리 비울 때 그 문보영 시인님과 또 이렇게 함께 한 적도 있었고.
2: 네.
1: 그쵸. 가끔 또 이렇게 춤을 하시더라고요.
2: 네. 두 분 다 읽어주시는 시 너무 좋았어요.
1: 그 시의 그 느낌을 여운을 붙잡고 계속 사연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두 분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소개받은 그 시를 품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살다가 그 다음에 사연으로 일상에서 그 시가 떠올랐다 하시면서 이렇게 툭툭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2: 네. 네. 저도 일요일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네. 어떤 나이 많으신 아주 고운 분이 한 분 다가오셔가지고 카페

0: 1위입니다. 아시고,
1: 아,
0: 예.
1: 와.
0: 자기 손주 이름 생일 축하 반말로 해주셨다고
1: 아,
0: 제가,
1: 제가요?
0: 예.
1: 아, 소현씨 이미?
0: 제가, 예,
1: 어,
0: 같이 껴서
1: 이 시간에.
0: 했었나 봐요. 그걸
1: 와.
0: 기억해내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어, 너무 뜻하지 않은 곳에서
0: 예.
1: 이렇게 딱그 얘기 들으시니까, 반말 축하 언급까지 들으시니까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0: 예.
1: 네. 자, 우리 카페인 분들께 오늘도 좋은 작품 많이 골라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 그러면 지금 반기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부터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 산문집, 김혜란 소설가의 산문집, 그랬다고 적었다에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요거를 아마 이후에도 어쩌면 조금 소개가 될것 같은 책이기도 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부분, 혹은 끝까지는 안 읽었겠지라는 생각으로 뒤쪽에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약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또 뒤쪽은 발랄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아이 때, 어릴 적 김혜란 작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옷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 듣고 가겠습니다.

새 코트를 사고 사나흘쯤 지나서였을까? 나는 옴맵시와 별개로 자꾸 마음에 걸리는 묘한 불만족의 정체가 뭘까 궁리했다. 그러곤 이내 그 원인을 알아냈다. 그건 내가 서산 로데오 거리의 옷을 입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었다. 내 코트의 상표는 소매나 목덜미가 아닌 옷 안감에 붙어 있었다. 애초에 옷을 살 때 왜 이 생각을 못한 걸까? 나는 번뇌했다. 그러곤 며칠을 뒤척이다 결국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새 코트를 들고 동문시장 수선 골목으로 들어가 옷을 뜯어 거친 거였다. 소매 길이를 줄이거나 단추를 손본 게 아니라 상표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나는 기억한다. 살다 살다 이런 요구는 처음 받아본다는 듯 황당한 얼굴로 날 쳐다보던 수선집 아주머니의 표정을. 그 앞에서 붉게 달아오른 볼을 느끼며 어서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던 내 마음을. 인근 수산시장에서 풍겨오던 생선 비린내와 수선집 안 그늘 냄새, 실밥 냄새, 재봉틀 돌아가던 소리 같은 것도. 차라리 가품에 진짜 상표를 달아달라 했으면 덜 창피했을까?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면 그저 한 아이의 결핍과 궁여지책으로 이해됐을 텐데 내 경우에는 누가 봐도 과시가 목적이었으니까. 그리 나는 정작 나 자신은 볼 수 없는 표지를 등에 단 채 잔뜩 위축된 자세로 학교에 다녔다. 새 코트만 입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리라는 기대와 달리 그 코트를 입고 다닐 때마다 볼이 아닌 등이 화끈거렸다. 만에 하나 누군가? 저 옷 원래 저기 상표 없는데 가짜인가? 라고 의심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다. 누군가 나와 같은 옷이라도 입고 등교하는 날이 오면 나는 영락없이 가짜가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건 발가벗고 다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진짜를 더 진짜로 보이게 하기 위해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걸.

0: 일레인의 페이크 띄워드렸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펴낸 김애란 산문집 그랬다고 적었다에 남긴 글, 담긴 글 낭독으로 만나셨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카페인 분들도 좀 겹치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옥현님, 초등학교 시절 새 운동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상표택을 떼지 않고 자랑하며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네.
1: 근데 요거는 상표택을 뗀 거가 문제가 아니라, 떼고 붙이고가 뭐 그냥 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0: 네.
1: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옷 안감에 붙어 있는 상표를 떼서 등에 붙여버린 거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것을 해주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살다 살다 이런 욕을 처음 받아본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고,
0: 네.
1: 욕을 하면서도 아마 작가는 알았던 거죠. 이게 대단히 과시용으로 이걸 내가 하고 있고, 그거를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도 기어이 이걸 가서, 대단히 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 돈을 내고 걸어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이걸 고쳐주세요 말하고
0: 그렇죠.
1: 기다리고, 이 순간이 약간 보면 충동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너무 길거든요. 이런 걸
0: 네.
1: 하는 과정이. 근데 충분히, 그러니까 번뇌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도 이 결정을 했다는 게 뭔가 너무 중학생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볼이 아니라 등이 화끈거렸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등에, 등 부분에 딱, 나 보세요! 하고 그 상표 태그가 붙어 있으니까.
2: 네.
0: 소현 씨님
2: 저는
0: 어떠셨나요?
2: 특히 가운데 부분에서 그 수선집에 맡긴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0: 네.
2: 스스로 깨달아 갈때그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 수산시장에 풍겨오던 생선 비린내 냄새, 뭐 그늘 냄새, 실밥 냄새, 뭐 소리 이런 걸 생생히 표현한 게이 어서 빨리 시간이 가서나 여기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할 때의 그 감각 있잖아요.
0: 네.
2: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저도 그 옆에 같이 서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그리고 이제 상상하잖아요. 누가 이제 학교에서 나와 같은 옷이라도 입고 등교하는 날이 되면 나는
2: 진짜 가짜가
0: 영락없이
2: 돼요.
0: 가짜가 되는

0: 중고등학교 때 시절 생각납니다.
1: 진짜요? 소현 씨님은 이 상표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뭐 떠오르는 어떤
2: 저는 처음 왜 운동화가 브랜드 뭐 어떤 운동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1: 네.
2: 유행하던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1: 네.
2: 정품 아니면 가품을 신었겠죠. 근데
1: 그렇겠죠?
2: 정품 가품도 어느 가품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편이 나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미국파 뭐 독일파 이런 식으로
1: 내가 추구하는 것이
2: 그쵸
1: 이제 거기
2: 저
1: 드러나는 거죠?
2: 예
1: 취향이라는 것도 그렇고.
0: 저는 그 시절에 그 어떤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고 그 시절에 내가 꼭 이게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브랜드들 들어보면
1: 네.
0: 시대도 되게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쌈땡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었고
1: 네. 아,
0: 땡찍고
1: 맞아요.
0: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1: 아,
0: 있었어요. 근데
1: 네.
0: 그게 왠지 남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싼 브랜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노려볼 만한 가격대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좀 샀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세이 안에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시절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고, 지금이라고 뭐 완전 초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겨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도 이렇게 그냥 기성품 사서 내 개성 표현한다고, 리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2: 그렇죠,
1: 근데
2: 그렇죠.
1: 리폼의 세계에서 뭐 진짜 가짜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 그렇게 응용하기에는 이 아이가 너무 반듯하고 순진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리폼을 상표를 등딱지로 달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1: 그런 리폼인 거죠. 나는 왜 아무도 모르게 안쪽으로 있어? 그러니까 내 등을 보시오 하면서 거기 다는 그런 리폼.
0: 근데 요 에피소드가 가난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1: 네. 네.
0: 어떤 느낌이냐면요. 동문시장에만 다닐 때도 너무 그별 세계였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코트를 사기로 한 거예요. 근데
1: 네.
0: 막상 그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김혜란 작가가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냥 무난한 걸 짚고 별로 고민도 못 하고 얼른 약간 당황해서 아무
1: 네.
0: 코트나 집어서 나와버리고 집에서 입어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 그쵸.
0: 이건 아주 오래 입어야 되는 코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인데 요 브랜드에 대한 욕망이 어쨌든 항상 보통은 가난이란 또 소재랑 연관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들이 또 특별히 있기도 하고요. 음악을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도 혹시 이 이야기 듣고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보 아모레 앵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우리 1부 끝곡 노보 아모르의 앵커로 띄워드렸는데 차미선님이 이 노래를 작년 1월에 북카페에서 들으셨던 기억을 이렇게 또 사연으로 주셨습니다. 올해 목표는 하루에 온전히 노래 한 곡을 듣는 사람이 돼야지 요거. 때문에 이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한 노래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지난해 1월에 나 이런 사람으로 오래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북카페에서 주고받았던 에세이 시간이었어요. 기억나요?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영국 신사처럼 살겠다고 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영국 신사가 등장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큰 감흥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낯섭니다. 영국 신사처럼 살겠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거.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 어떤 측면만을 얘기한 건데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막 초조하고 이럴 때도 왜 그 의중을 바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영국 신사처럼 그냥 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있는 채로 낮고 차분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였는데 너무 낯섭니다.
1: 네. 거의 못 지키셨죠?
0: 네.

0: 맞아요. 저 별명이 그러니까 정말 폴짝폴짝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국 신사 지금 낯섭니다. 지금 이제 그쪽은 안 맞는 걸로 했습니다. 자, 김양하님 오늘 내용 너무 재밌어요. 이 1부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진짜와 가짜 얘기, 김혜란 작가의 책에서 시작된 얘기였는데 가품에는 도장이 없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부모님이 진짜 옷을 안 사주셨어요. 형편이 그랬겠죠 하셨습니다.
1: 아, 근데 이 가품 도장은 찍어주는 데도 있고 안 찍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의 생각으로는 안 찍어주는 거는 뭔가 점원이 나에게 판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병행 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들여오거나 아니면 다른
0: 네.
1: 방식으로 들여오는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근거가 뭐 딱히 명확하다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놀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뒤집어 보면 재밌거든요.
0: 근데 그 뒤집어 보는 것도 굉장히 수고로운
1: 그렇죠. 되게
0: 일이잖아요.
1: 안쪽에 있어요.
0: 맞아요. 그걸 뒤집어서까지. 또 보겠습니다.
2: 네, 최상철님, 저도 어렸을 땐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라 주인공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네요.
0: 그렇죠.
2: 그죠, 맞아요.
0: 이 어렸을 때만이라고 할수 있나요? 근데 사실 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완전히 초연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예.
0: 네.
1: 그 뭔가 물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바뀔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브랜드를 계속 따지고 그걸 또 가치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그게 주기적으로 어떤 생각에 딱 휘말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중심이 딱 있지 않으면, 그쵸? 엄항용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우리 집 아들들은 브랜드나 상표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저렴한 옷이나 가방을 사줘도 잘 입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고3인데 좋은 대학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울음 해주셨어요.
0: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대학 다한 줄로 딱
1: 네.
0: 두면,
1: 아, 근데 하나를 뭐 좋은 면이 있으니까요.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건
0: 네.
1: 되게 긍정적인 거니까
0: 그러네요.
1: 뭐 하나 정도는 또 나머지 하나 정도는.
0: 알맹이를 보는 거죠, 그냥.
1: 그렇죠, 그렇죠.
0: 실용적인 측면에서. 신수아님, 물건은 결핍을 가리고 싶은 허구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이런 아버지가 하셨던 말들이 맴돕니다.
1: 네, 이게 맞는 말인데
0: 그렇죠.
1: 정말 그 어쨌든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0: 근데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요거 살면서 느껴보신 적 있죠?
1: 아니,
0: 누군가를 만났을
1: 근데
0: 때.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그렇게 명품이 되고 싶진
0: 아,
1: 않고.
0: 이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도 그
1: 네,
0: 굳이 추구하고 싶지 않다?
2: 명품이라는 말
1: 말
2: 자체가
1: 자체가
2: 좀 묘하게 반감이 있는 것
0: 그죠? 그 이미지를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
1: 네.
0: 단어 자체에서.
1: 저는 그냥 좋은 뭐 나쁘지 않은 상품 정도.
0: 나쁘지
2: 나쁘지
0: 않은
2: 않은 상품.
0: 상품이요? 소연 시인님은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2: 폐가 되지
0: 아,
1: 않는
0: 그러니까요.
1: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0: 아, 폐가 되지 않는
2: 네.
0: 상품? 네. 아, 최준호님 지금 코트 뒤에다가 영국 신사라고 자수를 두라고. 너무 웃길 것 같은데요. 제 코트 등짝에다가.
2: 네, 한번
0: 영국
2: 해보
0: 신사.
2: 궁서체로.
0: 궁서체로? 네. 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자, 네, 당장은 아니고, 그다음 작품 볼게요. 이번엔 소연 씨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2: 네, 제가 신간 소개를 못한 채로 이제 시집들이 쫙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제가 결석했잖아요.
0: 네.
2: 그때 여행지에 싸들고 간 책인데요. 이기리 시인의 시집 캔버스의 유채라는 시집에 담긴 너무너무 예쁜 시를 한편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쁜 시 궁금합니다.
2: 네.
0: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칭찬나무 이기리. 화창한 초여름 날씨에 나무는 빛 보관소입니다. 저마다 가지 끝에 튀운 초록 이파리에 밝음을 모아두었다가 오늘 가장 고개가 무거운 사람에게 몽땅 다 줍니다. 길을 걷던 사람이 문득 나무를 쳐다봅니다. 흔들림을 숙성시킨 나무, 주저하는 보폭을 기다림이라 배운 나무, 봄의 몰락이 좋습니다. 봄을 끝내면 벚꽃잎을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버찌를 터뜨려 온 세상의 바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몇 걸음 못 가 올려다보는 푸른 하늘과 초록 나무가 유유히 제 발로 떠나는 세계를 꿈꿔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다른 나무를 칭찬하는 나무입니다. 숨 막힐 듯 멈췄으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닿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빛을 붙잡아 두는 모임에게 인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공중을 봐. 언젠가 여백 따위는 잃어버려도 좋겠지.

0: 여유와 설빈의 초록 띄워드렸습니다. 문학동네에서 펴는 이기리 시인의 시집 캔버스의 유채에 담긴 시 칭찬나무 낭독으로 만나셨어요. 와, 지금 이승형님이 어머 소연 시인님 시가 예쁘다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시가 예쁘다는 건 이런 거군요. 정말 정말 예뻐서 낭독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계속 듣고 싶었다 이거잖아요. 또 사연 볼까요? 오류고 있으신 카페인님.
1: 시가 따뜻하고 잔잔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네요.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0: 와.
1: 잘 들을게요.
0: 시가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생일
1: 아.
0: 선물처럼 이 시를 딱 이렇게
1: 네.
0: 받으신 것도 좋은데요.
1: 네.
0: 네,
1: 생일
0: 그렇죠.
1: 축하드립니다. 생일
0: 그렇죠.
1: 축하드립니다. 전
0: 축하드립니다.
1: 요런 태도 너무 좋아요.
0: 어떤 태도죠?
1: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고 고맙습니다 해 버리는 거예요. 안 해줄 리
0: 먼저,
1: 없어.
0: 진짜 그럴 수 있네요.
1: 네,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그리고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1: 들을게요.
0: 미래의 약속까지 지금
1: 약속까지.
0: 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진짜 초여름 나무
2: 네.
0: 빛 보관소라고요.
2: 예, 나무가 빛 보관소라고 하면서 마치 나무를 소개해 주는 듯이 굴다가 흐름만 얘기 드리자면요.
0: 네.
2: 뒤에 가서는 정말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무를 칭찬하는 나무라고.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무를 칭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번져 나갈 때
0: 네.
2: 그 맥락이 되게 좋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몰락에 대한 어떤 마음, 엉망진창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그 뭔가 풍성한 공중 여백을 잃는 것이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은지 뭐
0: 그러게요.
2: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서슴없는 기쁨을 드러내는 이런 문장들을 참 오랜만에 봐서 얼마나 나무를 오래 지켜보면 저 지경이 될수 있을까 싶으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 정서가.
0: 진짜 어떤 쉽게 닿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 같이
2: 네, 너무
0: 느껴지기도 하고.
2: 명랑하고 네.
0: 맞습니다. 이런 태도도 참 어휘 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봄에 몰락이 좋습니다. 한 다음에, 봄을 끝내면, 그러니까
2: 네.
0: 사실 저는 살면서 제가 봄을 끝낸다고 생각해 본 적이
2: 그쵸.
0: 없잖아요.
2: 그쵸.
0: 봄은
2: 봄은
0: 알아서,
2: 가는 거죠.
0: 가고 오고
2: 네.
0: 알아서 그 흐름이 뭐 끝나고 시작되고 하는 거지, 마치 내가 봄을 끝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태도가 굉장히 낯설고 신선했어요.
2: 그쵸. 묘하게, 그냥 자연 현상에 속하는 것들을 묘하게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발화하는 게그 명랑함을 더 저는 이렇게 부추기는 느낌이 나고,
0: 네.
2: 아,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어떠셨나요?
1: 저는 우선은 칭찬나무라고 해서,
0: 네.
1: 칭찬 언제 나오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봤는데, 뒤쪽에 너무 예쁘게도 나는 다른 나무를 칭찬하는
2: 칭찬하는
1: 나무다. 이
0: 나무입니다.
1: 부분 너무 좋았고요.
0: 네.
1: 그리고 중간에, 빛, 밝음을 모아둔다라는 이미지도 좋지만, 그게 저에게는 더 구체적으로는 더 멋진 이미지로는 흔들림을 숙성시킨다라는 이 구절이 좋았어요.
2: 맞아요.
1: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것을 그냥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한번 행동하면 그 다음 흔들림하고 관계없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계속 흔들리는데 그래 그걸 모아둔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이 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0: 풍력 에너지 저막 이런 거 지금 떠오르고
1: 그러니까요.
0: 있는데.
1: 이렇게까지
0: 네.
1: 하니까 아 그럼 공중이 계속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뭇잎으로 풍성한 공중 아 공중이 정말 풍성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풍성한 공중을 봐가 공중 그빈 공간이 풍성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0: 네.
1: 있겠지만 나뭇잎으로 풍성해진 공중도 떠오르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흔들림을 숙성시킨 나무에 김민정 님이 밑줄 그으셨고요.
2: 네.
0: 그리고 주저하는 보폭을 기다림이라 배운 나무.
2: 네.
0: 아, 저도 가끔, 아니, 자주 회사에서 그런 나무가 되고, 회사 밖으로 나가서 나무의 칭찬을 받고 돌아와 다시 일을 합니다.
2: 아, 이 말도 너무
1: 너무
2: 좋네요.
1: 좋네요.
0: 그러네요. 카페님들 사연과 시가 그냥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1: 그러니까 저도
0: 느낌으로.
1: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0: 네.
1: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무가 칭찬해 주네 이런 생각으로 벤치에
0: 네.
1: 앉아 있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 밖에 앉아 계신 분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리의 숲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준호님이 반디 게시판이 칭찬나무 숲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서로의 거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여기서 같이 바라보고 대화하는 칭찬나무 숲처럼 느끼실 수 있네요.
1: 반디 게시판 가끔 들어가서 이제 제가 참견도 하고 하는데
0: 참견 아니 너무 귀한 사연들 남겨주시죠.
1: 그 들어가 보면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찾고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남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0: 그렇죠. 어떤 공간이 특히 이 온라인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이렇게 칭찬나무 숲처럼 지켜지는 거, 이 생태계 보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1: 그러니까요.
0: 감사한 일이잖아요.
1: 너무 그쵸? 과한 칭찬도 아니고 되게 적당하고 기분 좋은 칭찬이 많이 오가는 곳이어서
0: 맞아요.
1: 너무 좋습니다.
0: 그리고 개그도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 가끔 그 카페인 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진수정님과 지금 권나연님 다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나가신다 하셨고 김인혜님도 지금 밖에 나간다고 하셨고요. 다들 그 숙성되는 흔들림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1976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이쁜 시에 이쁜 마음이 전해져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밝음을 가득 모아둔 초록 나뭇잎이 머리 숙인 누군가에게 비춰준다는 부분에서 위로가 되었는지 운전 중에 울컥울컥 눈물이 났어요.
0: 이렇게 막 감흥해서 눈물도.
2: 네, 그 마음이 더 예쁘네요.
0: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 담아서 이런 표현

0: 이게 상혁 씨님이
1: 지금
0: 상당히
1: 떨고 있어요.
0: 그런 게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이 흐름을 이어서 이어받아서 그 다음 작품을 보겠다
1: 네,
0: 이런
1: 이어지지
0: 거.
1: 않거든요.
0: 그래도 좋아요. 네, 이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1: 네.
0: 어떻길래?
1: 김영승
0: 네.
1: 시인이 새 시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재밌는데요. 파리, 팔휘, 토끼,
0: 오.
1: 토퀴, 다리, 달휘.
0: 오.
1: 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0: 네.
1: 근데 요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파리는 그냥 윙하는 팔인데 그거를 팔휘라고 발음하면 보석 같아서 예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에. 다른 그 표제작에 해당하는 시예요. 그래서 토끼도 톡휘라고 발음할 때 느낌이 다르고 다리도 달휘라고 발음할 때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어떤
0: 오.
1: 맥락에서 요 시집 제목이 이렇게 잡혔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는 오래간만이다 522번이라는 시고요. 이 시인이 어떻게 보면 좀 고층 건물, 높은 건물에서 길가에 쓸쓸하게 놓여 있는 마을 버스, 정차해 있는
0: 네.
1: 마을 버스를 보면서 자기 느낌을 솔직하게 담은 시입니다.
0: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오래간만이다 522번 김영승. 오래간만이다 522번. 이 겨울비 내리는 밤, 나는 실내에서 밖에 너를 본다. 비 맞는 마을버스를. 오래간만이다 522번. 우중 마을버스는 비행기 같고, 포장마차 같고, 선술집 같고, 선실 같다. 17년 전에 처음 타봤지만, 이번엔 정말 오래간만이다 522번 마을버스야. 입김에 성에 착하게만 흘러내리는 네온 간판. 명성치과도 김재준 약국도 안녕. 나는 고공 비행기 객실 같은 실내에 앉아 몇년전 어느 벚꽃 만발한 날 벚꽃 사이를 뚫고 달리는 너에게 손짓을 한다. 오래간만이다. 나의 522번 마을버스야.

0: 창비에서 펴낸 김영승 시인의 시집 파리 팔휘 토끼 톡휘 다리 달휘에 담긴 시 오래간만이다 522번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박보람이 부른 해화동 혹은 쌍문동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김미향님 비롯해서 이 김지희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522번 버스에서 이 시를 들었다면 감동해서 눈물 찔끔 웃음 지으면서 더 신나고 힘차게 뿡 하며 달린다. 여기에 이제 한표
1: 아,
0: 드린다라고.
1: 버스가 이 시를 들었다면,
0: 네,
1: 아, 네.
0: 지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 많은 다른 카페인 분들도 522번이 뭔가 마음에 훅 들어온다고
1: 네.
0: 얘기를 하셨습니다.
1: 저는 뭐 숫자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0: 네.
1: 살던,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시 갔을 때, 딴 거는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그 항상 타던 9번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 마을버스 보니까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라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저를 수유역이라는 되게,
0: 네. 지하철역까지.
1: 음식점이 되게 많은 곳, 그리고 지하철역도 있는 곳으로 옮겨주었던 그 마을버스가 거기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으면 세상이 쓱 바뀌듯
0: 네.
1: 그쪽으로 저를 내려주었는데 특히 학생 때다 보니까요. 그냥 너무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번화가, 그러니까 시내라고 할 만한 곳에 날 내려다 줬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마을버스 타고 수유역에서 다시 한번 버스를 타고 선덕고등학교라는 곳까지 갔어야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 걸렸는데 그 마을버스 탈 때는 훨씬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감수성이
0: 그죠.
1: 있어서 이걸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2: 맞아요. 저도 늘 보면은 반가운 버스 번호가 있거든요. 131번, 132번 버스.
0: 131, 132.
2: 네.
0: 네.
2: 망원동에 제가 10대 때 망원동에서 살았는데 131번, 132번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갔었어요. 어디든 다 가요. 그게 광화문도 가고.
0: 그런 버스 있어요.
2: 네.
0: 진짜 길게.
2: 네네.
0: 예.
2: 네. 네. 망원동이 종점이고 그리고 저짝 종점이 망우리예요. 근데 망우리가 마치 아르헨티나처럼 느껴져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지구 반대편으로
2: 네네.
0: 들고 갔을 때 느낌. 저에게는 마을 버스로 치면 25번이라는 게
1: 25번.
0: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단편 소설이나 이런 데서 숫자를 그냥 예를 들면 뭐몇층뭐 많잖아요. 뭐 숫자 쓸 일이 저도 모르게 자꾸만 2와 5의 조합을 많이 써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2: 네.
0: 저에게 영향을 끼친 숫자가 25번. 정경희님은 창원 17번. 창원

0: 버스 보고 글레에 든 마음과
1: 네.
0: 똑같다고.
1: 네. 그래서 마을버스도 이제 그 동네에 오래 살다 보면 약간씩 바뀌거든요.
0: 네.
1: 처음에 9번 버스 있다가 거기 9-1이라는 게 붙어서 약간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있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정말 짧아가지고
0: 네.
1: 하나 놓쳐도 전혀 관계가 없는 정도로 5분에 한 대씩 왔기 때문에 더욱 저를 행복하게 했던 버스였습니다.
0: 저 지금 상혁 씨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잠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상혁, 김상혁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상혁 다시 1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같은데, 약간만 다른 경로로 가는, 그런 존재가 있어도 재밌겠다.
1: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또 종착지는 비슷해서 어떻게 돌아가도 약간은 또 저와 비슷하게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제 모습으로.
0: 그러네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 산책하는 자아인 거죠.
2: 우리
0: 조금 더.
2: 다음 주에는 다시 일로 만날까요?
0: 다시 일,
2: 셋다.
0: 저 없잖아요.
2: 아,
0: 다음
2: 그럼
0: 주에.
2: 다다음
0: 다다음
2: 주에라도.
0: 주에. 진짜 다시 일로 그러면, 다다음 주에 카페인님들도 카페인 다시
1: 네.
0: 일로. 다다음 주에 제가 꼭 기억, 적어둘 겁니다. 아마 카페인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김선화님.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남다른 느낌을 표현해 주는 시 같다고 하시면서 가끔 저녁에 한강 다리를 건너는 시내 버스 투어를 하신대요. 그때마다 너무 좋다. 감동을 느끼신다고
1: 네,
0: 합니다.
1: 저는 마을버스를 타고 수유역을 항상 갔었는데 처음에 차를 타고서 제가 마을버스를 안 타고 제가 운전해서 처음으로 수유역을 간 적이 있어요. 일부러 밤에. 근데 감동이 덜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마을버스 타고 갔을 때와 다르게 뭔가 너무 신경도 많이 쓰고 초보라 운전 땀 뻘뻘 흘리며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수유역 그냥 마을버스 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0: 그렇군요. 아마 카페인 분들도 지금 얘기할 시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론다 스타케치의 드림 투나잇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주님, 우리 동네 마을버스도 아무 생각 없이 탔는데 버스 타면 보이는 풍경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버스 번호라든지 그 안에 풍경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1: 예사롭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때 탈 때는 힘든 점도 있었거든요.
0: 네.
1: 돌아보고 이제 안 타고 그 버스가 나 없이 그냥 다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애틋함이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0: 버스가 나 없이
1: 예.
0: 다닌다. 그쵸. 맞아요. 저도 아까 25번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막 항상 지쳤었거든요. 언제 와 25번 이랬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진짜 옛 사랑처럼 이렇게 좀 그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신 거 보겠습니다.
2: 네, 아까 그 이기리 시집과 함께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읽었던 산문집이에요. 이리나 그리고래의 상냥한 지옥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0: 네.
2: 이 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문집이긴 한데
0: 네.
2: 어떤 인류학, 사회학적 어떤 그런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굉장히 진솔하고 깊이 있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되게 웃겨요.
0: 오.
2: 그래서 뭔가 장르를 넘나들고 가로지르는
0: 네.
2: 글쓰기의 한 형태.
0: 아하.
2: 요즘 그런 책들이 많이 부상되고 있잖아요.
0: 네.
2: 그런 책이고, 그 뭔가 중의적인 양가성을 가진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특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제목도 상냥한 지옥이고요. 그것들을 탐색하고 직접 만났던 그 자기 스스로 겪어봤던
0: 네.
2: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 출신인데 일본에 가서 인류학 인가? 하여튼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고
0: 네.
2: 일본에 사학위를 받았고 일본어로 쓴
0: 아,
2: 책이에요.
0: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다른 언어로. 이 상냥한 지옥이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첫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죠.
0: 그쵸?
2: 저도 되게 무거운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혹은 가족 이야기라거나 뭔가 그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0: 네.
2: 너무너무 저는 산문집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까부는 건 처음
0: 아!
2: 봤어요.
0: 깊이 있게
2: 네,
0: 까분다.
2: 그래서
0: 네.
2: 그냥 명랑한 정도가 아니라 까불까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0: 아.
2: 너무 즐겁게 혼자 막 깔깔 웃으면서
0: 네.
2: 만화책 읽을 때처럼 이렇게 읽었습니다.
0: 어쩐지 내공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 보로네츠를 떠난 버스는 몰도바 지방에서 마라무레슈 지방으로 가서 서픈차 마을에 있는 묘지를 방문했다. 그곳은 즐거운 묘지라고 불리는 명소다. 그 묘지의 묘비들은 고인의 그림과 그들의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로 장식되어 있다. 이를테면 내 시어머니가 이 무거운 십자가 아래에서 쉬고 있다. 사흘만 더 살았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자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였을 것이고, 이 시도 그가 읊었을 테지. 이 앞을 지나가는 여러분은 그를 깨우지 않도록. 또 무언가 시끄럽게 말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시를 읽고 있는 당신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평화로이 살기를. 향년 82세. 이런 시로 가득한 묘비들을 보면서 내 몸에선 울면서 웃기라는 복잡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느꼈던 삶의 고단함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실컷 웃겠다고 마음먹었다.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겠노라 정했다.

죽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리스 블랑쇼가 말한 주의상스가 내 속에서 눈뜬 순간이었다.

0: Bernie, I said, they'll never make that money back.
1: Monty Python의 음악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듣고 왔습니다. 다다서재에서 펴낸 이리나 그리골의 책 상냥한 지옥의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저희 몬티 파이튼 이 영화 드라마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건데 지금 또 이 상냥한 지옥 지금 읽어주신 부분 중에 딱 붙으니까 아, 이 느낌이 착 이렇게 그죠? 자석처럼 예. 착 붙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책이 궁금해졌습니다.
2: 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새로운 걸 목격하고 싶은 그런 네. 분이라면 정말 권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도 너무 기쁘게 읽었고 일단 이 묘지를 가보고 싶어요. 네. 저는 가보게 될 것 같아요.
1: 제가 가서 묘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2: 예, 그 거기 쓰여있는 시에 담긴 네. 위트와 아이러니와 해악을 좀 여행 삼아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러네요, 진짜.
2: 네.

0: 그리고 뭐 그걸 본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일이나 그리고레처럼 주의 상수를 딱 느끼는 그런 느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기 삶의 궤적이 거의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 춤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와서 실제로 춤을 무대에서 춤을 이제 시연하면서 살아요. 그런 춤과 관련된 삶을 사는데 그큰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소가.
1: 진짜 누구든 이제 가면 거기서 뭔가 내 삶의 어떤 쿵 하는 지점을
0: 네.
1: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쵸.
1: 지금 이렇게 묘사해
0: 맞아요.
1: 놓은 내용들이
0: 예.
1: 최상철님은 묘지라고 하면 보통 슬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생전 고인의 삶을 그림과 시 등으로 해학적으로 추모해 두는 게 이게 전
0: 예.
1: 재밌다라고
0: 저도
1: 하셨습니다.
0: 이 점이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2: 저는 요 구성이 재밌었는데, 묘비에 고인의 그림과 그들의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림은 고인의 그림인데 시는 누가 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다음 내용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썼잖아요, 그. 근데 요거 생각보다 예상외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는 한 편이 실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족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그리고 최고의 지면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1: 최고의 지면
0: 그러네요.
2: 문예지에 대해서 이거보다 덜 읽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게, 여기는 관광지여서 명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쓴 시를 거기서 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1: 그렇죠.
2: 웃고 즐기고 함께 공유하는 장소가 될 텐데, 저
0: 맞아요.
2: 같으면 만약에 제가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는 부담도 될것 같은데요. 부담. 이거 진짜 거기에 내내 새겨지는 거잖아요.
2: 네. 근데
1: 그래도?
2: 이렇게 재밌게 쓸 자신은 없어요, 이거. 네. 이 부분이, 내 시어머니가 이 무거운 십자가 아래서 쉬고 있다. 근데 그가 사흘만 더 살았더라면 십자가 아래서 자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였을 것이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정도의 이 유머가 가능하지
0: 그러니까요.
1: 싶잖아요.
0: 예.
2: 그리고 마지막에도 너무 솔직하게, 다른 분들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이렇게 바라는 모습이,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쓴 사람도 많은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쓰는 태도조차도 정말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있는데, 이런 거 너무 본받고 싶어요.
0: 네, 주변 사람이 안 말리고, 그래, 그걸 묘비에 새기자. 이렇게 말한 것도 너무 좋아요.
2: 네.
1: 그러네요.
0: 예.
2: 그러니까 누군가 반대했을 것 같기도 한데, 고인을 너무 모독하는 거 아니냐.
1: 아니, 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가 쓸
0: 네.
1: 것인가부터 시작하기, 그쵸? 생각하기
0: 그쵸.
1: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0: 네.
1: 이 울면서 웃기라는 복잡한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린 사실 다 알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뭐 이런 얘기 어릴
2: 네.
1: 때부터 많이 했던 그 복잡한 현상이죠. 이상한. 그런데 이것을 죽음과 웃음, 라임도 맞잖아요. 이 둘을 딱 나열하면서 연결한 것도 참 흥미롭게 다가오고요.
0: 그렇죠. 사실 죽음과 웃음이 동시에 이렇게 자기 한 몸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정말 주의 상스가 아닐까
1: 그쵸.
0: 싶어요.
1: 해방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0: 맞아요.
1: 쉽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이 글에 녹아 있습니다. 그
0: 네.
1: 굉장히 많은 지금 문장들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요.
2: 저는 요런 기획이 한국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1: 어떤
2: 이런 묘비에
1: 묘비에다가
2: 고인의 그림하고 남이 누가 나에 대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갔을 때. 제 그림은 좀 부끄럽거든요. 제 그림 너무 못 그려가지고. 하지만 그못 그리면 못 그린 대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웃을 것 같고,
0: 맞아요.
2: 정말 엉뚱한 그림 그릴 것 같거든요.
1: 그림도 되고 아니면 노래도 된대요, 노래.
2: 노래는 좀.
1: 그림이냐, 노래. 춤, 셋 중에 선택.
0: 그리고 고인에게 칭송하지 말고, 뭔가 고인의 약점이나, 치부를 새겨서, 근데 유머러스하게 새기자. 이렇게 말하면.
1: 고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고인이 동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0: 그렇죠.
1: 왠지 또 한국에서 하면 미리 또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2: 검사 받고 미리
1: 분위기가
0: 아마
1: 미리
0: 거,
1: 누가 쓸
0: 나
1: 것인가.
0: 거기 그 묘지에 묻힐래 하는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일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0: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게 있으면 그를 거기에 갈 생각을 못할것 같아요.
2: 저는 공모전처럼 한
1: 공모전.
2: 다섯 명 받아가지고, 아,
0: 네.
2: 그래, 이걸로 하자.

0: 지금 테니스나무 당첨자로 이벤트 하나 했었죠? 당첨자는 5204 쓰시는 카페인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 테니스 공이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같다고 했던 거, 그래서 고유 명사로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띄어쓰기 없이 테니스 나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테니스 공은 라임처럼 시큼한 맛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그 편집자님은, 그 라임을 보셨는데, 그 카페에서 그게 테니스 공으로 보이셨대요. 이제 이걸 이제 계속 너무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경지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 너무 좋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 두 분이 또 어떤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누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취자로, 카페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뭐 어떻게 섭섭한 티를 좀 내야 되는데 또
0: 네.
1: 곧바로 돌아오시니까
0: 아, 네.
1: 네, 좋습니다.
0: 네, 그냥 어디선가 듣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듣는 그 카페인처럼 생각하시고, 모르겠네요. 제가 사연을 남길 수 있다면 남기겠지만, 제 사연 보시면 카페인님들도 의심 없이 그 윤머로 시작되는 것이면 저의 확률을 좀 생각해 주시고, 네, 저기 사연 막 묻히지 않게 좀 끌어올려서 보내주시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다음 주에는 다시 일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파르나이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Deep in the Rains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0: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 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 라이팅에서 만나요.

최근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에 있는 대형 출판사 창고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에 800만 권이 넘는 책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사라진 책들이 1000만 권이 넘는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게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러시아의 표적 공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시다시피 책은 한 나라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니까요. 더군다나 이번 공격으로 잿더미가 된 책들은 상당수가 아이들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아티스트 알리오나 알리오나 앤드 제리 헤일 그들의 노래 테리사 앤 마리아였습니다. 2024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3위 곡이었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곳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우 전쟁. 아, 그리고 참 제가 그 아까 출판사 창고가 있는 지역을 지명을 잘못 얘기했네요. 하르키우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에서 벌어진 공격, 드론 공격, 이 입힌 피해 상황이었는데요. 기사 첫머리에는 그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출판사 대표가 눈물을 참으며 저 많은 책들이 불타고 있는 장면, 얼마나 끔찍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 우크라이나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요가 꽤나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이 독자적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반대로 푸틴의 러시아는 그 일체성을 주장하면서 원래 하나였어.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문화적인 유산을 없애버리는 그런 작전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같은 출판사 창고 이 짧은 간격으로 1차 그리고 2차 드론 공격이 있었다. 같은 표적을 말끔히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고의성 있는 것도 같은데 러시아 측에서는 무응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까 한 달간 한 천만 권의 책이 불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최대 출판사였기 때문에 상당수가 그렇게 예, 불타 없어진 거고 그 외에 소규모 출판사 창고도 이 표적이 돼서 뭐 10만 단위의 책들 80만 권, 10만 권 이렇게 또 소규모 출판사의 피해도 여기 보도가 됐습니다. 콩콩님께서 세상에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라 현대판 분석행위도 아니고 라고 써주셨고요. 옹이인유키님께서 어제 북카페 들으니까 한 팔레스타인 작가는 책을 쓴 대가로 목숨까지 잃었다네요 라고 그분의 성함은 라파트 알라리르 교수 직함의 고인이라고 하네요. 세계의 진실을 알리려다가 희생당한 분, 레파트군요. 레파트 알라리르. 그 뉴스가 심상치 않은데 그 유럽의 노르웨이하고 독일 관련해 가지고도 러시아와 조짐이 좀안 좋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오늘 시작이 좀 불안한 소식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을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음악 두 곡입니다. La La Love You의 노래 La Mitad de la Mitad.
반의 반. 이어서 La Casa Azul의 En Noches Como La De Hoy, 오늘 같은 밤에 두 곡 듣고 오죠.

Oops. No fue Spanish pop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은 La Casa Azul의 En Noches Como La de Hoy, 오늘 같은 밤에 먼저 들으신 곡도 못지않게 발랄한 곡이었죠. La La Love You의 La Mitad de la Mitad, 반의 반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게임 9월 8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튀르키예의 하위 음악 스타일 아라베스크를 만납니다.

1923년 10월 29일은 튀르키예가 600년 넘게 지속된 오스만 제국 시대를 종식하고 공화국을 선포한 날입니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잔재를 없애는 정책을 펴입니다. 이슬람교를 정치, 법률,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했고 아랍 문자를 라틴 문자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서구화, 근대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 시절의 음악, 나아가 아랍풍이라고 수렴되는 음악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튀르키예 라디오 방송국은 제국 시절의 음악 방송을 금지했고요. 서구 음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민중은 이 급변한 정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랍풍 음악은 수세기에 걸쳐 그들의 정서적 유전자로 각인된 터였으니까요. 그들은 금지곡이 된 아랍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웃나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라디오 방송국으로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농촌 인구가 수도 이스탄불 등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튀르키예 공화국이 금지한 아랍 스타일의 옛 노래는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시 변두리 무허가 판자촌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배제된 채 소외감과 빈곤에 시달렸고 아랍풍 노래만이 그들을 위로해 주었지요. 이 즈음 이 노래들을 아라베스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랍풍에라는 뜻의 아라베스크는 멸칭이었습니다. 서구의 현대화를 거부하고 사라진 제국 시절의 잔재나 다름없는 신파적인 음악을 들으며 향수에 젖는 빈민층을 따로 묶어 타자화할 목적으로 만든 명칭이었으니까요.

아라베스크는 사랑, 시련, 망향, 숙명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음계에서 유래해 고대 튀르키예 왕국에서 발전한 독특한 단음계 선율은 아라베스크의 정서를 더욱 눅진하게 만들었죠. 흔히 중동풍이라 말하는 선율이죠. 여기에 우드, 카눈, 다르부카 같은 오스만 전통 악기를 축으로 신테사이저, 일렉트릭 기타 등을 도입하며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층민의 퇴행적인 음악에서 튀르키예의 주류 팝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기에 이릅니다. 1990년대 이후 세젠 악수, 타르칸 같은 팝스타들은 아라베스크 양식을 댄스팝과 발라드에 결합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튀르키예의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금지곡의 암흑기를 견뎌낸 기층 민중의 노래. 이후 튀르키예의 주류 팝을 장악하며 글로벌 음악 신에서 동서양의 융합이라는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제시한 음악. 아라베스크를 만났습니다. 대표하는 두 곡이었고요. 시기적으로도 튀르키예에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져서 수용적인 그런 시절에 발표된 곡한곡 그리고 한창 멸시받던 시절의 음악 한곡 이렇게 들어봤고요. 2006년 발표곡이었습니다. 첫 곡은 무슬림 귀르세스의 닐리페르 수련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30여 년 동안 천대받던 그런 음악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아라베스크

그의 최대 아이콘인 기르세스, 무슬림 기르세스가 이 곡을 통해서 제도권의 어떤 뭐 초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문단의 대표 시인이 직접 가사를 써준 그런 일로 인한 그런 사연이라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표 시인이라는 분이 제작한 모음곡에 수록된 자작곡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모음곡도 대부분의 그 수록 음악이 영어권의 대히트곡, 뭐 예를 들면 밥 딜런의 음악이랄까, 데이빗 보위의 음악이랄까, 이런 것들의 커버 또는 리메이크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20년 전 이야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살짝 문이 조금 열리는 그런 분위기였나 보네요. 완벽하게는 아니고 오늘 소개하는 이두 사람은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각각 전기 영화가 튀르키예에서 개봉되기도 했다니까 요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진 그런 것 같네요. 두 번째 곡 1980년대 중후반에 발표된 가수 메르겐의 센 아페트 센벤 아페트 맴. 당신이 용서한다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서 당신은 신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신에게 항의하는 그런 화자의 입장을 담은 스토리인데요. 아라베스크의 서사는 요 요소, 신에게 항의하는, 심지어 항의? 항의, 여러 의미의 항의겠죠. 그걸 또 이시안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런 음악들은 실제로 메인스트림 음악보다 월등히 많은 판매량에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도 인정은 못 받고 참고로 베르겐 같은 경우는 폭력 남편이 쏜 총, 그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요런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폭력의 어떤 희생하면 또 아이콘으로 또이 대중문화사에 기록된 인물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키워드, 세계음악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질베르 베코가 부르는 세통 세템버, 9월이다. 역시 프랑스 가수 조니 알라데가 부릅니다. 에 맷농, 질베르 베코 곡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제목의 곡까지 듣고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위스의 스테판 아이어가 부르는 Déjeuner en paix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입니다. 1991년 발표곡 노랫말은 프랑스 소설가 필립 장이 썼다네요. 걸프전이 한창이던 시절 환란뿐인 세상을 개탄하며 썼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을 읽으며 우울해진 남자는 막 잠에서 깨어난 부인 또는 연인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죠. 그녀가 아침 식사 시간은 평온한 분위기에서 보내고 싶다 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읽은 건지 그녀가 이 위로와 희망의 제안을 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의자에 둔 채 일어선다. 세상 어디건 끔찍한 뉴스뿐이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길 기다린다. 꺼져가는 불씨를 후후 불어 되살린다. 오늘 신문에 실린 참사에 대해선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 대한 내 생각은 내 안에 묻어버리련다. 그녀가 했던 말 때문이다. 당신만 괜찮다면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창가로 가서 하늘을 본다. 오늘은 장밋빛으로 물들지도 않았고 마음을 가라앉히지도 못한다. 그녀는 내게 반문했다. 정말 모든 게 다 나쁠까? 어딘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곳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결국 인간도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아. 지금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웃는다. 어쩌다 힐끗 쳐다볼 뿐 내 쪽은 쳐다보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라면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괜찮다면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의자에 놓인 신문을 바라본다. 세상 어디건 끔찍한 뉴스뿐이다.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연다. 오늘 눈이 올 것 같아?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기를 만들까?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이 세 음악이 전한 노래 스위스의 스테판 아이허의 1991년 곡 네주네 엉베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두 아티스트 에우자 소아리스 그리고 시구바르키가 함께 부르는 파사모스 Vamos Amar 함께 사랑하자 이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프랑스 아티스트 M83 또는 M83의 아우트로였습니다. 2011년 여섯 번째 음반 수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최근에 알게 된 반가운 대만 출신의 애청자시죠. 량즈치님의 사연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제 신청곡은 대만의 오래된 노래 망춘풍입니다. 제게 이 노래는 단순히 대만의 유명한 옛 노래 한 곡이 아니에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라서 그런지 망춘풍을 들으면 가장 먼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 노래가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친근하게 들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야 참 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망춘풍을 어떻게 소개해 주실지 더욱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대만 하카족 음악인 일명 대만 가요의 아버지 덩위첸이 만든 곡이고요. 리림추라는 분의 작사입니다. 가사는 민남어, 오늘의 푸젠성, 광둥성, 동부, 대만 등지에서 쓰이는 지역어라고 하죠. 민남어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최초 발표 시기는 1933년도입니다. 제목 망춘풍, 봄바람을 그리워하다라는 뜻이고요. 요약하자면 사춘기 소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이야기한다 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일본 정서가 묻어있다, 그리고 퇴폐적이다, 민심의 사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이 되었었기도 하네요. 80년대 대만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정체성 찾기 운동과 함께 저항가요로도 널리 불렸답니다. 33년도에 순순이 처음 부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등려군 그리고 데이비드 타오 등등 대만 출신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커버 리메이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버전은 등려군 트리사 탱의 버전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연 신청곡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망춘풍 봄바람 듣고요. 임희윤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살펴서 공통분모를 가진 사례를 재미나게 선별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테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윤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최근 모 행사에서 네. AI 알고리즘의 시대에도 이 라디오 음악 방송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셨다고 하네요. 이 정교한 네.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찾아주는데, 그렇지만 라디오는 내가 좋아하게 될 줄 몰랐던 음악과의 우연한 충돌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또 멋진 말도 남기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새음행 네. 뿐만 아니라 이 소수의 살아남은 아직도 존재하는 FM 라디오의 음악 방송을 위한 멘트였다.
1: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다른 방송국의 이제 책임자급의 분이라서 네. 제가 뭐 대놓고 제가 새음행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0: 왜요? 기분 나빠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1: 저도 이제 그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클라이언트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0: 그분도 FM 라디오 뭐 방송을 네,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1: 예, 라디오 네. 국장이신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 또 심야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해외에 뭐 사례들도 얘기하고 네. 이랬는데 이제 뭐 어쨌든 제 마음의 소리는 이제 새음행 같은 경우에
0: 여기 오셨으니 또 이렇게 또
1: 이상하게 제가 예, 네. 고양시 쪽으로만 넘어오면 그렇게 네. 2자로 시작하는 걸 먹고 싶고 이렇게 네. 2자가 마음에 들고 3자가 좋고
0: 그렇구나.
1: 네,

0: 진짜로 끝나는 가수분 노래를
1: 네.
0: 듣게 되고.
1: 아유, 뭐 충분히 그 마음 잘
0: 네.
1: 받았고요. 이해합니다.
0: 네.
1: 근데 정말 궁금한 게
0: 네.
1: 이런 행사의 취지가 뭐 FM 라디오의 뭐 미래 뭐 이런 거가 주제였어요? 뭐예요?
0: 이게 이제 뭐 다양한 특히나 뭐 인디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장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와서 들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뭐 라디오가 됐든 뭔가 레거시 매체들이 마치 지금은 뉴미디어들에 밀려나와 있고 그들이 볼 때도 더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매체들의 뭐 이른바 피칭이라고 해야 되죠. 본인을 소개하고 음악을 알려야 될것 같지만 사실은 라디오를 비롯한 이 레거시 매체들이 갖고 있는 뭐 인프라라든지 또 인간의 힘,
1: 인간의 힘.
0: 인간 큐레이팅의 힘 이런 것들을 아직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었었죠.
1: 그럼 반응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0: 좋았어요.
1: 좋았어요.
0: 네, 그 세션 끝나고 또 적잖은 분들이 그 따로 저 찾아오셔가지고 잘 들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1: 그렇구나.
0: 좋았습니다. 새 음행은 뭐 그런 측면, 인간 알고리즘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별점 5개, 6개죠. 보통
1: 그래요?
0: 우리가, 예, 제가 이제
1: 10점 중에?
0: 5점 만점에. 제가 이제 보통 예전에,
1: 겁나네.
0: 네, 그 여행 담당 기자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육성급 호텔이란 말이 있어요.
1: 존재하는군요.
0: 그게 이제 왜
1: 육성급이.
0: 육성급이라고 하냐면, 육성 호텔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별점 체계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 만들어졌던 5성 호텔보다 더 좋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육성급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1: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인간의 힘,
0: 네.
1: 뭐 그런 요소도 막 떠오르는데 육성의 힘인 그 디테일, 약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요소일 거다.
0: 그렇죠.
1: 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훌륭해야 되지만
0: 맞아요.
1: 서비스 면에서
0: 맞아요.
1: 새음행은 서비스가 출중한 그런 방송인가? 방송에서 서비스 개념이라는 게
0: 서비스요? 어떤
1: 청취자에게 뭐
0: 청취자에게? 글쎄요, 서비스 좋지 않나요?
1: 저희는 뭐
0: 네.
1: 경품도 안 드리고
0: 아니, 뭐, 물적인
1: 뭐 이런
0: 것보다 일단은 정말 다른 방송에서 듣기 힘든 음악들,
1: 그게
0: 그리고
1: 이제
0: 네. 스토리나 뭐 가사 번역까지. 네.
1: 최선을 다하는 방송 뭐그 정도면
0: 그렇죠.
1: 6점 너무 과한데
0: 육성급. 네.
1: 근데 좀 물르면 안 돼요? 한 4.8 정도로
0: 하긴 육성급은 너무 저기
1: 좀
0: 립서비스
1: 욕을 덜
0: 같으니까
1: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0: 4.83 정도로.
1: 네, 그 정도로
0: 알겠습니다.
1: 안정하겠습니다.
0: 그 정도 되면 보통 그앱 같은 데서도 이제 이 호텔 가야겠다 이러거든요. 네.
1: 그렇죠.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임희윤 뮤직 저널리스트의 이야기 보따리, 음악 보따리. 오늘 선곡 테마도 재밌네요. 이거 소개해
0: 네.
1: 주시죠.
0: 오늘은 그 만화 영화에 갈아 넣은 노래들이라는 그 테마를 정해 봤습니다.
1: 네, 만화 영화.
0: 만화 영화.
1: 어우, 어릴 때 만화 영화에서 위로도 많이 받고, 글로 약간 그 당시엔 도피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약간 숨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0: 그렇죠.
1: 있었는데.
0: 맞아요. 예전엔 만화 영화라는 말을 또 많이 썼던 것 같은 요즘엔 잘안 쓰지 않나요?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1: 애니메이션이 굳어버렸죠.
0: 네. 근데 왠지 만화 영화가 좀 죄송합니다만 정감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확실히 정감이 있습니다.
0: 네. 그 요즘에는 사실 이런 만화 영화에 그 삽입된 노래들이라든가 주제가 같은 것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런 특히나 뭐 일본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그런 곡들 부른 밴드가 정말 너무 잘 되고 내한 공연도 여러 번 오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만화 영화의 시대 이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1: 이게 연결성이 있네요. 어제 한태인 씨 선곡에 레드 윔스를 비롯해서 제이 팝 락의 뭐 이런 밴드들의 뭐 태인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이업 사례.
0: 네,
1: 애니메이션
0: 그렇죠.
1: 이렇게 묶인다 뭐 이런 표현을 요즘 쓰더라고요.
0: 맞아요. 슬램덩크의 뭐 템피트도 그렇고.
1: 레드윔스 음악을 잘 들었는데 그 외의
0: 네.
1: 음악들하고 오늘도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또 반갑기도 하고 만화
0: 네.
1: 영화입니다
0: 만화
1: 오늘은. 네,
0: 영화입니다.
1: 만화 영화.
0: 만화 영화.
1: 왜 근데 갈아 넣은이에요? 표현이 여기서 좀 세지네. 갈아 넣은.
0: 그러게요. 네. 일단은 뭐 영혼을 갈아 넣었다. 또는 어쨌든 본인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비틀스고요. 네. 1968년 작품.

0: 작품이었어요.
1: 네네.
0: 장편 애니메이션이었었고 장편 만화 영화죠. 옐로우 서머린. 노란 잠수함.
1: 예.
0: 네, 뭐 노래로 또 많이 아실 텐데 이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가지고 만화 한편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죠. 사실 노래가 먼저 나왔고요. 근데 옐로우 서머린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만화 영화라고 하면 정말 애들 보는 거,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는 거 요런 느낌이었었는데 이 작품이 딱그 시대의 어떤 사이키델릭이라고 하죠. 사이키델릭 아트의 정수를 만화 영화로 보여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극찬을 받는 작품이고 비틀스가 많은 뭐 영화를 실사 영화를 직접 찍기도 했고 뭐 다큐도 많이 나왔지만은 비틀스 관련 영상물 중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본인들도 사실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만화 영화 이거 유치할 것 같은데 우리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러면서 했는데 너무 훌륭한 작품이 나와서 정말 마음에 들어 했다는 부분입니다.
1: 근데 이게 리스크는 있지만 본인들이 막 정말 그야말로 극한 상황까지 가면서 막 찍는 그런 실사 영화보다는
0: 네.
1: 품이 덜 들잖아요.
0: 그러니까.
1: 남이 다 해주는 거잖아.
0: 하긴 그러네.
1: 그냥 그려줘서 뭐
0: 네.
1: 이렇게 캐릭터 쓰세요만 하면 근데 그런 입장은 되게 부러운 것
0: 그러네요. 어떻게
1: 같다라는.
0: 보면은 뭐그 당시에 뭐 최고 스타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그러네요. 네.
1: 본인들이 싫어할 이유가 살짝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되면은 뭐 너무 좋은데 고생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그냥 결정을 쉽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0: 그러게요. 캐릭터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노란
1: 그러니까.
0: 잠수함 타고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모험도 하고 막 쫓기고 그런데
1: 영화로 찍으려서 봐. 이거 뭐
0: 야,
1: 죽을 수도 있는
0: 거의
1: 상황이잖아.
0: 오디세이급이죠, 이거는. 예.
1: 이걸 어떻게 찍어?
0: 이게 이제 사실 그림 작화부터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좀 얼핏 보면 기괴하다고 할
1: 네,
0: 정도로
1: 맞아요. 기계예요.
0: 네, 좀 기괴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훗날에 뭐 핑크 프로이드의 더 월에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그것보다 오히려 더 기괴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정말 환각적인 그런 스토리도 그렇고 그런 작품이고요. 여기에서 영화 후반부 이 영화에 정말 그 비틀즈의 명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All You Need Is Love, 뭐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이런
1: 옐로우
0: 것들이
1: 서머린.
0: 네 정말 환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등장하는 정말 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정확히 만든 곡. 두 곡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곡인 Hey Bulldog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그 후반부에 그 블루민이라고 하는 그 악당이죠. 빌런 왕이 이네 마리의 불독 같은 걸 데리고 다니는데 이 불독한테 쫓기게 됩니다. 이 비틀즈 네 명의 멤버들이. 이 특이한 거는 이 영화 속에서는 세계관에서는 비틀즈가 존재하지 않아요. 서전 페퍼스 론리아스트 클럽 밴드라는
1: 그렇죠, 그렇죠.
0: 밴드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쫓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자동 연주 피아노 뒤로 숨고 그게 이제 태엽으로 해가지고 자동 연주 피아노가 돌아가면서 이 곡이 시작되는데 이곡 때문에 이제 그 불독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서 퇴치가 되는 그런 장면에 쓰였습니다.
1: 이거 아주 집중해서 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편이에요?
0: 저는 그 눈을 잘못 떼겠더라고요.
1: 아,
0: 너무
1: 정말.
0: 재밌어가지고.
1: 저는 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0: 좀 정신사납긴 하네요. 예.
1: 기괴한.
0: 기괴하죠, 좀.
1: 아무튼 헤이블독. 저를 비롯해서 비틀즈의 레퍼토리를 많이 들으셨다 해도 이 곡은 모르실 수도 있는 사연이 있네요. 이게 드러내진 시퀀스에 사용된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원래 미국 극장판 개봉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분량 문제로 잘렸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복원이 된 부분이고요. 네.
1: 다른 비틀즈 곡에 비해서 어때요? 이 곡도
0: 이 곡은
1: 좋아요?
0: 사실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오히려 그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곡, 그리고 후대에서 평가를 했을 때 하드락의 어떤 기초가 됐었던 그런 곡.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피아노로 어떤 굉장히 강렬한 리프라고 그러죠. 반복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일렉트릭 기타로 옮기면은 거의 헤비메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헤비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역시나 사이키델릭 팝적인 그런 측면들도 들어있고 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곡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만화 영향에 갈아 넣은 노래들.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선곡 테마. 그렇게 고른 첫 곡입니다. 더 비틀즈의 Hey Bulldog 2023년 믹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와의 음악갱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이미윤의 뮤직 설레 뮤직 저널리스트 이미윤의 오늘 선곡 테마 만화 영화에 갈아 넣은 노래들이고요. 그가 고른 첫 번째 곡은 더 비틀즈의 헤이 불독 1968년 발표된 옐로 서머린에 사용되었다가 드러내졌다가 복원됐던 그 곡의 2023년 믹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1: 네.
0: 그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사실 뭐라 그래야 되나? 좀더 좋을 때도 있죠. 비틀즈의 워낙 또 뭐라 그래야 되나? 헤이 주드를 떠올리면은 이런 곡이 좀 낯설었던 시절이 전좀 있었어
1: 아, 그럼요,
0: 가지고
1: 그럼요.
0: 예. 근데
1: 이건 뭐죠?
0: 나중에는 이런 좀잼 형식의 곡 그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의 곡들이 더 좋을 때가 있긴 했어요.
1: 맞아요. 이게 너무 정제된 곡들도 좋지만
0: 네.
1: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틀스가 또 전설로 남을 수 있지 않나.
0: 오히려
1: 오히려 와, 이거 진짜 이런 곡도 사실 더뭐 속된 말로 더 팔아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멜로디 같은 거 좋은 것만 싹 모아다가 잘
0: 정교하게 다듬어
1: 해가지고
0: 가지고 더 막.
1: 헤이즈도 비슷한 그 멜로디 후렴에 한번 때려주고.
0: 아,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복제를 거의 안 했다?
1: 본인들도 스스로 입으로 아 우리는 같은 노래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나오는 막 자기들끼리 웃고 막 개소리 내고 이런 것도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0: 개소리요, 그쵸?

0: 뭐 이런
1: 이거
0: 소리가
1: 안 해도
0: 나긴
1: 되고,
0: 했죠.
1: 예. 분명히 하지 말라 소리 들었을 거예요. 조지 마틴이나 이런 그 음반사의 그 위에 계신 분들한테.
0: 근데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에휴, 알았어. 그냥 내자. 뭐 이런 판단을 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너네는 뭐뭘 해도 백만장 팔리니까 뭐
0: 그래.
1: 놔두겠다.
0: 전무후무한 네. 더 비틀즈의 68년 기록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화 영화에 갈아 넣은 노래들.
1: 네.
0: 임희연의 뮤직 설레 두 번째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사실은 이제 오늘 테마를 결정하게 된 게 최근에 제가 그 진정한 벽돌 책을 하나 접하게 됐는데 최근 출간된
0: 벽돌.
1: 벽돌. 네. 이거는 벽돌이라기보다는
0: 돌베개 뭐 이런 거죠.
1: 그렇죠. 벽돌보다 큰 거 뭐 있죠? 바위책이라고 해야 되나?
0: 아, 저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예전에 그 기저귀 이런 디딤돌인가 다듬이 더
1: 다듬이
0: 예,
1: 오, 네네네 예,
0: 그 다듬이 이름이 돌. 생각이 안 나네.
1: 그.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심슨 월드라는 네. 책인데 이게 지금 원래는 미국에서 나왔었던 책인데 뭐 일종의 심슨 바이블이죠. 심슨 대해설서 같은 책인데 네네네. 이 심슨 월드가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출간이 됐어요.
0: 아, 이 책을 또 우리 세우맨과 또 네. 연관이 있는
1: 그렇죠.
0: 그 번역 작가분이 번역을 했죠.
1: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제작진이 총 14명에 네.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0: 예, 예, 예.
1: 원고지 2만 장 분량이 넘고 일단 책 페이지 수가 1200페이지가 넘습니다.
0: 아, 그렇게 많았구나. 1200.
1: 네. 그리고 요거를 그 몸무게 다시는 아침마다 체중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이게 4kg가 넘습니다.
0: 4kg.
1: 네. 그러니까 이 심지어 이 심슨 그린 그 원작 만화가죠. 네. 맷 그레이닝도 이거 머리 위로 떨어지면 생명 위협이 있는 듯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0: 한 5층 이상 올라가서 떨어지면 이게 흉기가 되는
1: 그렇죠.
0: 그런 무게네요.
1: 네. 근데 이 책에는 이제 그 심슨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말 다양한 주석들이 담겨져 있는데
0: 네.
1: 모든 시즌과 에피소드에 대한 지금은 사실 또 어떤 OTT 서비스가 좋아져서
0: 네.
1: 안방에서도 전 시즌을 다 이제 정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렇더군요. 예.
1: 네.
0: 예.
1: 지금 아마 최근에 시즌 38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즌이 다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이 요거 한 권 벽돌 하나 놓고 옆에다가 같이 보시면서
0: 예.
1: 저거 왜 웃긴 거지? 하고 이제 책을 찾아보시면
0: 주석들 쫙 읽어보면서
1: 예, 더 재밌지 않을까?
0: 깨알같이.
1: 네, 근데 예. 그 주석 중에는 예. 여기에 너무 많은 음악가들이 등장하거나 언급되거나 했기 때문에
0: 네.
1: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작품이죠.
0: 네네.
1: 그래서 정말 뭐 비틀스의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에어로 스미스,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이런 분들이 뭐 때로는 목소리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하고.
0: 예.
1: 만화 캐릭터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0: 아.
1: 이극 중에서 이런 각가지 디테일들이 녹아 있고
0: 예.
1: 이 뮤지션 카메오 명단만 요 책에 이제 수십 페이지가 될 정도로
0: 와 소닉 뉴스도 출연했었네.
1: 소닉 뉴스도 예. 이제 사운드 트랙도 자신들의 스타일로 만들어줬었고요.
0: 데이빗 번
1: 맞아요.
0: 그린데이, 스매싱 펌킨스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까지.
1: 네.
0: 그래서
1: 자기가 좀 팝스타로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는 내가 심슨 가족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로 언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더 심슨스 책 이름이 뭐라고요?
1: 심슨 월드.
0: 심슨 월드.
1: 네, 말 그대로 심슨 세계관을 그냥
0: 바이블.
1: 네, 총망라한 그런 네. 책이 되겠습니다.
0: 그 책과 오늘의 선곡도 또 관계가 있네요.
1: 네, 맞아요. 예. 그 심슨 가족의 마이클 잭슨이 이제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호머 심슨이 그 정신병원에 갑니다.
0: 예.
1: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은 방 룸메이트로 마이클 잭슨이 출연을 하죠. 근데 호머가 이제 못 알아보니까는 내 이름 마이클 잭슨인데 나 비릿이나 뭐 이런 노래 몰라 이러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0: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1: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바트 심슨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0: 네.
1: 그래서 여자친구 그 꼬실 때도 마이클 잭슨 뭐
0: 문워크를 한다든가
1: 네, 이런 걸 춤추고 이제 굉장히 정말 심슨 가족의 최애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마이클 잭슨이 심슨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0: 네.
1: 바로 이 곡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동 프로듀서로서 Do the Bartman이라는 곡이고요.
0: Do the Bartman.
1: 네, 이 곡의 보컬은 이제 바트 심슨이 되겠습니다.
0: 아, 이거 바트 심슨 목소리를 담당했던 성우분이
1: 네.
0: 여자분이라는 사실.
1: 여자분이에요.
0: 예, 너무 놀랐던.

0: 기억이 나네요.
1: 낸시 카트라이트라고.
0: 카트라이트 여사. 네.
1: 보통 이제 이런 아역들은 꼬마 남자 꼬마 같은 경우도 여자분들이 많이 성우분들이 많이 맡으시죠.
0: 한국도 약간 그런 편이죠.
1: 맞아요. 네.
0: 아무튼 그렇게 마이클 잭슨 정말 팬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쓰진 않았지만 브라이언 로렌이라는 이름으로 크레딧에 저작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가 만들고 프로듀서한 Do the Bartman, The Simpsons 버전으로 오늘 이미은의 뮤직설레 두 번째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know that you got it.

nobody told me to do it. Can't prove anything.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임희윤의 뮤직설레입니다.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 씨의 오늘 선곡 테마는 만화 영화에 갈아넣은 노래들입니다. 방금 The Simpsons의 Do the Bartman LP 에디트 버전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성우 낸시 카트라이트의 랩 퍼포먼스. 이렇게 좀 정겨운 나름 비교적 쉬운 랩이 좀 들리던 시대가 있었죠. 저는 윌 스미스의 초기 그 데뷔 시절에 윌 스미스 랩이 좀 쉽게 들려가지고 예,
1: 맞아요.
0: 좀 귀엽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 프레시 프린스
0: 예, 프레시
1: 그
0: 프린스 예,
1: 시절이죠.
0: 시절이었죠.
1: 네, 윌 스미스 원래 이제 오히려 래퍼로 먼저 데뷔를 했죠.
0: 예.
1: 네.
0: 그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1: 아,
0: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0: 예.
1: 상당히 잘 구사하시네요. 랩을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0: 엄청 잘하신대요, 이분.
1: 네.
0: 와, 낸시 카트라이트.
1: 이야, 정말.
0: 자, 벽돌 책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심슨 월드.
1: 네.
0: 예, 이야기도 잘 들었고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최연경님께서도 반응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바트 성우분 저도 아는데, 세상에나. 와, 랩까지 하다니. 성우로 살기 힘드네요. 크크크. 너무 웃겨요. 코러스와 비트에서 마이클 잭슨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도 써주셨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0: 네. 자, 이제 오늘의 만화의 영화에 갈아넣은 노래, 세 번째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곡도 뭐 만화 영화에 뭐 진심을 갈아넣은 노래, 만화 영화를 위해 쓰여진 노래라고 볼수 있을 것
0: 예.
1: 같은데요. 1993년에 그 나타난 론칭된 MTV의 애니메이션이었었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미국 X세대를 대변한 그런 어떤 거대한 문화 콘텐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비비스 앤 버테드라는 작품이었었어요.
0: 말씀만 꺼내셔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1: 많이 보셨겠어요, 현지에서.
0: 아니 그러니까
1: 네.
0: 거의 빠져들어서 막 추종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워낙 그 현상이었어가지고 문화
1: 그죠.
0: 현상이었어가지고
1: 네.
0: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접근이 좀 시선했잖아요. 예,
1: 맞아요.
0: MTV라서 가능했었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 뭐 내용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0: 예, 그냥
1: 이게.
0: 궁시렁궁시렁 그리고
1: 네.
0: 뭐, 막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1: 그렇죠.
0: 컨셉이었잖아요.
1: 거의 외계어에 가까운 막
0: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1: 깍깍거리면서 소파 앉아서 MTV 계속 보면서, 아, 저 밴드 구려. 야, 형, 역시 뭐, 메가데스 짱이야. 판테라 최고. 뭐, 이런 것들로만 대사가 점철된 거의 그런 좀 기괴한 작품이었었죠.
0: 이것도 옐로 서머리만큼 기괴한
1: 다른 의미로 기괴한.
0: 그런 톤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비비스 앤 버테드에는 이건 뭐 심지어 MTV의 어떤 애니메이션이었었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뮤직비디오 보는 게 이분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음악이 등장을 했고, 이 비비스와 버테드라는 캐릭터 자체가 항상 그 밴드 티라고 하죠. 밴드 그려져 있는 티셔츠 막 입고 나와요. 뭐 AC/DC라든지 뭐 이런 거 입고 나와서 막 평가하고 이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주로 좋아하는 밴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굉장히 하드한 밴드들인데, 뭐 그런 판테라, 뭐 메가데스, 뭐 AC/DC 항상 나오면 무조건 열광하는 그런 밴드들이 있어요.
0: 버세트가 AC/DC 티를 좀 많이
1: 그랬던
0: 입었던
1: 것
0: 것 같은
1: 같아요. 자기
0: 생각이
1: 취향들이
0: 드네요.
1: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 아까 웬만한 팝스타가 내가 팝스타인지 확인하는 길은 심슨 가족에게 내가 출연 섭외가 오느냐,
0: 오느냐?
1: 네, 이거라고 볼수 있는데, 내가 하드락 헤비메탈을 한다면은, 최소한 미국에서 산다면은 비비스 앤 버테드에 내가 한번 까이더라도 한번 나오느냐.
0: 거론이 돼야 돼.
1: 네,
0: 일단.
1: 그러니까 쟤네 구려라고라도 거론이 되느냐.
0: 예, 씹히거나
1: 네, 그러니까요.
0: 칭송 몸이면 더 좋고.
1: 네, 그렇죠. 우리 비비스와 버테드가 공통적으로 항상 찬사를 보내는 밴드가 바로 메가데스
0: 메가데스.
1: 이고요. 메가데스의 많은 음악들이 등장했지만, 그러다 못해서 메가데스가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아예 비비스 앤 버테드를 통해서 공개를
0: 아,
1: 합니다.
0: 심지어.
1: 네, 그 곡이 바로 99 Ways to Die 이고요. 이게 99가지 죽는 방법인데,
0: 이게 문제적일 수 있는
1: 맞아요.
0: 타이틀이네요.
1: 네, 메가데스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블랙 유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리더죠, 보컬이죠, 데이브 머스테인이 뭐 치과를 이제 다니다가 항상 지나다니는 어떤 고속도로에 그 광고판, 큰 입간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항상 눈에 밟히는 게 있었대요. 장의사 그 입간판이었었는데, 아직은 여기 오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뭐 이런 식의
0: 오.
1: 역시나 굉장히 메가데스급의 블랙 유머가 담긴
0: 센데요.
1: 입간판이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와, 네. 저 사람 내 급인데 이러면서 네. 저걸 언제 내가 노래에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바로 이 99 웨스트 다이에 이제 써먹게 되죠.
0: 아, 그렇다면 아까 그 입간판 스토리를 하셨으니까 요거는 타이틀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뉘앙스겠네요.
1: 그렇죠.
0: 어.
1: 맞아요.
0: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그 미국의 뭐 아킬레스 건이죠. 이 네, 청소년들 총기 사고.
1: 네.
0: 이거 관련한 뮤직비디오였다고요?
1: 맞아요. 뮤직비디오 자체는 또 네. 그런 총기 규제에 대한 네. 그런 좀 호소를 하는 네. 그런 뮤직비디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또 메가데스가 이번에 10월 초에 열리는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에 또 출연을 하더라고요.
0: 아, 불하게 오는군요.
1: 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데이브 머스테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네. 마지막 투어 하겠다. 이제 좀 마무리 하겠다. 근데 이제 투어를 3년에서 5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마
0: 지금 그분 연세가 70대? 아 그렇진 않죠. 한 60대.
1: 60은 넘었을 거예요.
0: 네, 60대나.
1: 네. 근데 아마 3년 5년. 그리고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투어 뭐 은퇴를 번복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다가 공원 자체를 마지막 투어를 3년에서 5년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지 않을까. 한 번 정도 더 네. 한국에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 못 가시나 봐요? 불하게.
1: 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1: 아니면 일본에라도 최소한 두 번은 네. 더 올 것 같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만화 영화에 갈아넣은 노래들 이미은의 뮤직 설레의 세 번째 선곡. 메가데스의 99 Ways to Die. 이게 그러니까 좀 특별합니다. 비비스 앤 버트헤드 버전이고요. 실제 유튜브 캐릭터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버전입니다. 듣고 오죠.
2: Hey Beavis, check out this Megadeth song. Yeah, yeah. Turn it up loud, loud, loud, loud. Yeah. Let's open all the windows so all the neighbors can hear.
3: Yeah, yeah. Rock, rock.

0: Now that was cool.
1: Yeah, yeah. 99 ways to die.
0: That was cool.
2: 577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비비센 버드헤드 미국 MTV 못 보던 시절에 그림에 떡이었다. 그래도 극장판이 나와서 재밌게 봤다. 그게 그러니까 비비센 버드헤드가 로코들 매니저의 사생아였다라는 설정도 그런 슬픈 사실도 밝혀지고 그 영화 이야기 해주셨네요. 96년에 비비센 버드헤드 두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개봉이 되었었죠. 자, 오늘 만화 영화에 갈아 넣은 노래들, 음악 저널리스트 이미윤 씨의 뮤직 설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네 곡 선곡인가? 다섯 곡 정도 선곡하지 않으세요, 보통?
3: 네 곡. 보통 네 곡.
2: 아, 제가 네. 착각했네요.
3: 네.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시면 됩니다.
2: 네. 오늘 벌써 마지막 곡에 와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3: 순식간에.
2: 예. 소개해 주시죠.
3: 빨리 가네. 예. 네. 월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2: 아, 네. 좋죠.
3: 2008년 예. 작품이니까 벌써 이것도 한 18년 정도 됐네요. 아.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네. 그런데 네. 정말 이 지금 보면 정말 이게 통찰력이 좋았던 애니메이션이다. 이게 월리라는 어떤 청소 로봇이 버려진 지구를 이제 끊임없이 청소를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네.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나중에 이게 전개가 되다 보면은 이 아주 먼 미래 사회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 사회가 지금 2026년하고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2: 어떤 그러니까 좀 나태해진
3: 그렇죠. 그리고 AI에게 모든 걸 맡기고 특히나 이제 정말 통렬한 장면은 나란히 우주선 옆에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각자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
2: 아.
3: 서로의 그 홀로그램.
2: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네. 대화도 그런 식으로.
3: 네. 네. 절대 서로를 보지 않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AI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놓은 채 한 70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이런. 네. 그리고 그 어떤 본인들, 인간들은 이동하는 체어, 호버 체어라고 그러죠. 거기에 네.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2: 그래서 그분들의 체형이 아주 네. 그냥 똑같잖아요.
3: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구는 어떤 쓰레기 행성이 되어 있고.
2: 그러니까
3: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 더 통렬하게 그 남아 있는데 물론 재미와 감동도 있고요. 네. 이 월리라는 애니메이션은 뭐 작품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피터 게이브리얼의 예. 노래 Down to Earth라는 노래였었어요.
2: 네네.
3: 이 곡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구로 어쨌든 오게 되거든요.
2: 네.
3: 근데 이제 Down to Earth는 그 어떻게 보면은 Down to the Earth도 될 수 있고
2: 네.
3: 이 Down to Earth라는 어떤 그 속어? 아니 속어가 아니라 뭐라고
2: 그러죠? 그 표현이 그러니까 약간 네. 좀 허세 없고 가시가 없는 그런 네. 그런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3: 그렇죠.
2: 그런 자세.
3: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인간의 편리를 위한 뭐 AI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2: 예,
3: 같아요.
2: 예. 네. 아무튼 월리가 나온 지가 벌써 18년이 지났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저는 극장에 가서 봤던
3: 저도요.
2: 그 기억이 그렇게 막 까마득하지 않은데도
3: 네.
2: 아무튼 아 그리고 이 월리의 설정으로 묘사된 이 미래 사회는 그것도 요즘 이야기하는 테크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일하지 않는 사회.
3: 맞아요.
2: 지금 생각해보니까 월리에서 묘사된 그 인류는 일을 하지 않아요.
3: 맞아요.
2: 그냥 놀아요.
3: 맞아요.
2: 소비하고.
3: 그리고 테크 기업이 사실 정부 위에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3: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3: And I'm Kristen.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씨, 오늘 제 계획은 완벽해요. 오전에는 맛있는 브런치를 먹었고 오후에는 달콤한 디저트 클리어. 이따 저녁에는 매콤한 야식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정말 완벽한 하루죠. 칭찬해주세요.
3: 와우, 퍼펙트. 근데 다 먹는 계획이네요. Isha's perfect plan food itinerary is so cute. I love that you know how to make the most of a perfect day.
2: 그럼요. 저에게 완벽한 하루의 핵심은 바로 맛있는 음식이라고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행복해요.
3: 맞아요. 정말 많죠. 그럼 저는 완벽한 하루를 위해 하나 더 추가할게요. 바로 하하하 우키. For me, a perfect day is one where I can laugh my heart out with the people I love.
2: 그럼 아레아 씨 오늘도 저와 함께 실컷 웃을 테니 완벽한 하루 완성이네요.
4: Hi everyone, I'm Isha from EXIN and I'd love to spend a perfect day with you.
3: Hi everyone, I'm Arya from EXIN and I'd love to give you a perfect day.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
1: 엑신의 아리아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에드시런의 Perfect였습니다.
1: 오, 이 노래는 나왔을 때 제가 엄청 많이 듣고 엄청 많이 불렀어요.
0: 저도요. 그
1: 진짜요?
0: 이거 듀엣 버전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걸 더 많이 듣긴 했는데,
1: 비욘세님이랑
0: 맞아.
1: 같이 대박이죠.
0: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1: 그쵸,
0: 노래인 것
1: 그쵸.
0: 같아요. 네, 아리아 씨, 오늘 오프닝에서 완벽한 하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완벽한 하루라고 해서 꼭 거창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아리아 씨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가 있다면, 혹시 이것만 있다면 하루를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따로?
1: 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하루. 그런 weather, 그렇게 시작하고 회사 출근하고 나서 회사 옆에 있는 맛있는 베이글집 가서 후추 치즈 베이글 사서 아메리카노 한잔 하는 게 저한테 되게 퍼펙트 데이의 시작입니다.
0: 너무 소확행이라 좋은데요?
1: 그쵸. 이샷은요?
0: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집을 딱 나설 때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
1: 그쵸.
0: 날씨가 뭐냐면 햇빛이 약간 적당히 너무 덥지도 않은데 딱그 쨍한데 환한 날씨 있잖아요. 나설 때그 따뜻함이 느껴지면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그리고 모닝커피도 빼먹을 순 없는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0: 우리 또 커피
1: 커피
0: 좋아해서.
1: 진심인 사람이라서.
0: 네.
1: 그쵸.
0: 그렇다면 또 반대로 완벽한 하루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뽑자면?
1: 예를 들어서,
0: 네.
1: 제가 헤어 메이크업 받고, 그냥 완전 예쁘게 한 날인데, 근데 밖에 비 온다? 내 머리가 망가진다? 그러면 그 하루가 망가져요.
0: 약간
1: 저는,
0: 스트레스죠, 그거.
1: 그쵸. 그 조금 스트레스기 때문에, 밖에 제가 일정이 있을 때 밖에 비 온다면 제 하루가 약간 네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이 샷이요.
0: 저 약간 비슷한 결로, 차 막힐 때?
1: 그쵸?
0: 약간 저는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스케줄 이동이나 이런 거할 때, 차가 막혀서 점점 내가 도착해야 되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1: 맞아요.
0: 내비게이션에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1: 늘어난다.
0: 와,
1: 아
0: 내가 운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서,
1: 그쵸.
0: 이런 불안 요소가 좀 없었으면
1: 이제
0: 좋겠긴 해요.
1: 퇴근하고 집 가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늘어져.
0: 최악, 최악.
1: 오 마이 갓. 너무 공감됩니다.
0: 맞아요. 그렇다면 요즘 나에게 완벽한 하루를 선물해준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요?
1: 저는 더늘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레디들, 그리고 항공이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열심히 끌어주는 샤디!
0: 오!
1: 땡큐입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죠, 나의 완벽한 하루? 근데 약간 멤버들이 맞는 것 같긴 해요.
1: 그쵸.
0: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하루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멤버들과 함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멤버들이 제일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멤버들이 만들어주고 또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물론 또 우리 팬들, 레디들
1: 그쵸.
0: 플러스, 그리고 요즘에 또 항공이분들 너무너무 좋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항공이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벽해지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Your friend is right here. Visit the Idol Hangugo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0: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K 전래동화극장 함께 할게요. 튜이드의 선키스, 그리고 타블로의 애니메이, 피처링 박예담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K 전래동화극장을 채워주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성우 강영호님, 어서오세요.
1: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유명 성우 강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EBS 성우 강영호님이 K 전래동화극장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네, 또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아, 아주 아주 잘 지냈고요. 네, 아, 날씨가 선선해지기
1: 그쵸,
0: 그쵸.
2: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아침 하늘 보는 거, 저녁 하늘 보는 거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좀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네, 하나의 소재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1: 대박.
2: 합니다. 요즘 하늘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네.
1: 그쵸, 그쵸.
0: 너무
1: 저도 요즘
0: 공감해요.
1: 하늘 사진을 많이 찍는 것
2: 네,
0: 같아요. 맞아요.
2: 구름도 예쁘고,
1: 그쵸.
2: 네, 너무 좋아요. 네.
0: 네, 그럼 성우 강영호님과 항공이들의 완벽한 하루를 꿈꾸며 오늘의 코너 K 전래동화극장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1: Yes, it's time to explore fun old tales and learn Korean through Korea's traditional folk tales. Welcome to K 전래동화극장. Let's begin today's story.
3: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배고픈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4: 아, 배가 너무 고프다, 어흥. 오늘은 사냥에 꼭 성공해야 할 텐데, 어디 보자. 토끼도 없고, 사슴도 없고, 어흥. 어라? 저 마을에 불 켜진 집이 하나 있네.
3: 배고픈 호랑이는 어둠을 틈타 살금살금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집안에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울까? 우쭈쭈 우쭈쭈 뚝. 아휴, 이렇게 계속 울면 어흥 무서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4: 어흥, 깜짝이야. 내가 온걸 어떻게 알았지? 난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동물의 왕 호랑이니까 이제 저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뚝 그치겠군. 으하하하, 어흥.
5: 호랑이, 너무 어때? I'm not scared of tigers at all. Whether you come or not, I'm gonna cry. 으아!
3: 아이고, 호랑이도 안 먹히네. 아, 어떡하지?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다. 아가야, 계속 울면 이 무서운 곶감이 찾아온단다. 어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호랑이 소리에는 꿈쩍도 않던 아기가 곶감이라는 단어에 울음을 딱 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엿듣고 있던 호랑이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4: 어흥?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산속의 왕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니, 곶감. 너는 도대체 얼마나 흉측한 괴물인 거냐, 어흥?

0: 곶감의 정체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호랑이는 곶감이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마당 구석에 잔뜩 웅크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둠 속 살금살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마을의 가축을 호시탐탐 노리던 소도둑의 등장!
1: I'm the cow thief, and I've chosen this house today. I'll definitely steal a big cow and become rich. 아이고, 어두워서 보이는 게 없네. 더듬더듬, 이건가?
0: 그렇게 어둠 속에서 소를 찾던 소도둑은 마당 구석에 숨어있던 큼지막한 덩치를 발견하자마자 얼른 그 등에 올라탑니다.
1: 아싸, 대박. Oh yeah, let's go. Giddy up, giddy up. Run, run, come with me.
2: 아, 올 것이 왔구나. 이 녀석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곶감 괴물?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무서워.
0: 소도둑을 곶감으로 착각한 호랑이는 혼비백산이 되어 산속으로 급하게 도망가기 시작하고 호랑이 등 위에 소도둑도 놀라 자빠지고 마는데
1: Wait a second! No way! Could it be that I'm not on a cow but I'm riding a tiger? Ah, help me! If I keep going like this, I might end up as tiger food. 두두루루.
2: 으앙, 호랑이 살려. 곶감 너무너무 무서워.
1: 으앙, 호랑이가 더 무서워.
0: 그렇게 곶감을 무서워한 호랑이와 호랑이를 무서워한 소도둑은 불이 나게 도망쳤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2: 어떠셨나요? 저희 호랑이 연기.
3: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호랑이도 그렇고 도둑도 그렇고 이렇게 귀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그만. 호랑이 연기하시면서.
2: 아니 어흥이 약간 생각보다 약간 그
4: 거의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어. 약간 어흥에.
2: 네. 약간 호랑이에 비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호랑이가 대기에.
3: 약간 아리아 씨가 탐내시는 것 같던데 호랑이.
4: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 대표 동물이 팀에서 호랑이거든요.
3: 아, 진짜요?
4: 그래서 어흥 좀 연습해야겠네요. 언니.
2: 어, 그래서 어흥 한번 보여주실래요?
4: 어흥.
3: 아, 좋아요. 어,
2: 강아지 네. 아닌가요? 네, 오늘의 K전래동화극장 호랑이와 곶감 만나봤습니다.
3: 네, 호랑이가 곶감이 뭔지도 모르면서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하다가 잔뜩 겁을 먹잖아요. 이처럼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얼마나 엉뚱한 착각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2: 네, 호랑이와 곶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1: Great, let's talk about traditional folktales.
2: 호랑이는 이 이야기에서 곶감이 뭔지 몰라서 겁부터 먹었잖아요.
3: 그쵸.
2: 여러분은 낯선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편이신가요? 새로운 건 무조건 해봐야 되는 호기심 직진파 or 일단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신중한 겁쟁이파.
4: 경호님 어떤 파예요?
3: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평상시에 저라면 신중한 겁쟁이파 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4: 저는 그렇게 뭐 있으면 흥미로워서 일단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너무 긴장을 해요.
3: 네.
4: 근데 또 결국엔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먼 나라 와서 K-POP 하는 것도 되게 큰 도전이었고
2: 맞죠,
4: 그리고
2: 맞죠.
4: 평소에 못 먹는 저랑 안 맞는 음식을 진짜 그 맛을 알고 싶어서 계속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선 잘 못 먹는데 일본 가서 스시를 네. 제가 먹어서
2: 맞아.
4: 도전을 했어요. 근데
3: 네.
4: 맛있었더라고요. 옛날 먹었을 때 너무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하는 게 좋아합니다.
3: 다행입니다.
4: 네, 샤딘은요?
2: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직진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낯선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막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좀 뭔가 어떡하지 떨리는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액티비티나 이런 네.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옛날에 여행 갔을 때 패러글라이딩이나 아니면 뭐 여름에 좀 웨이크보드를 타러 간다던가 네. 이런 류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4: 패러글라이딩 잘 타세요?
2: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4: 아, 그래요?
2: 전문가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서는 소도둑이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마주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분은 살면서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간담이 서늘하고 아찔했던 순간이 있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3: 네.
2: 저 중학교

0: 그때인가? 호주에 여행으로 그때는 갔다가 바다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따가운 거예요.
1: 네.
0: 그러더니 갑자기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2: 젤리피쉬?
0: 움직였어요.
2: 젤리피쉬다?
0: 나와서 보니까 해파리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파리가 한국에선 되게 낯설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 진짜 이러다가 다리를 영영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막 했는데 다행히 또 이제 응급조치 해주시는 데 가보니 종종 있는 일이다. 이거 약
1: 네.
0: 치료하면 괜찮을 거다 해주셔가지고 또 괜찮았다.
1: 오, 다행입니다.
2: 그쵸, 그쵸.
1: 네. 저는 실제로 야생동물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홋카이도 지역을 갔어요. 거기가 원래 좀 실제로 어느 지역이 자연 유산으로,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 근처 가까이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밤에 운전을 하다가 길에 딱 앉아있는 순록을 마주친 거예요. 엄청 덩치 크고요. 전 무슨 거의 황소 보는 줄 알았어요.
0: 아,
1: 진짜
0: 진짜요?
1: 크고 뿔도 어마어마하게 잘생겼고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얼더라고요. 예, 네, 이거를 뭐 멈춰? 돌아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조금 무서웠어요. 네.
2: 그래요?
1: 예. 네.
0: 그럼 원래 또
2: 무서울
0: 어둠
2: 것
0: 속에서
2: 같아요.
0: 그런 야생동물 눈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2: 맞아요,
1: 예, 네,
2: 맞아요.
1: 설마하니 거기 떡 앉아있을 줄이라.
2: 그러니까요.
1: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2: 제가 제일 무서웠던 순간을 말하자면, 저의 첫 번째, 데뷔 때첫 번째 음악 방송?
1: 첫 번째 음방.
2: 네, 저희가 그때 뮤비 나오기 전에 처음에 음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기 계시는 분들 저희를 모르고, 저희도, 그니까 회사도 새롭게 시작하고 저희도 완전 신인이라서 이게 잘 시스템을 아무도 잘 모르니까
1: 네.
2: 되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상태였는데 이 카메라도 엄청 많고 빨간 불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오고 갑자기 인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사람들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숨 막힐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엄청 네 무서웠던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1: 두 번째
0: 공감합니다.
1: 이후로는 괜찮으셨어요?
2: 네, 첫 번째 컴백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긴장 좀 풀렸어요.
0: 그렇다면 또 나에게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1: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 술록?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어떤 대상이 막 떠오르기보다는 좀 약간 부풀려진 소문?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부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2: 그치.
1: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어떤 선배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어요, 되게. 되게 무서운 선배님이야. 예절 바르게 항상 대해야 되고, 깍듯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모든 경고를 막 있는 대로 다 받았던 분이 계셔서 조심해야 된다. 만나기로 약속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막 생각하면서 그 선배를 딱 만났는데, 긴장하고 무서워했던 것보다는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까도 생각했지만 긴장 풀지 않았다는 끝까지 깍듯하게 네 그랬습니다.
0: 역시 또 만나봐야 아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네 만나보니까 곶감이었던 네
0: 달디단
1: 네
0: 곶감. 아리아 씨는요?
2: 전 아기 때 저희 엄마가 되게 무서웠어요, 저한테.
0: 그쵸.
2: 네. 조금 약간 스트릭트한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요즘은 또 되게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근데 저는 진짜 무섭다 하는 동물? 동물을 할수 있나? 저 나비랑 나방 진짜 싫고, 너무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동물 같은 거 괜찮거든요? 다 괜찮은데,
0: 오히려
2: 나비랑 나방 보면 진짜 소름 끼치고, 심장 막 튀고, 그래서 엄청 싫어요.
1: 그런 분들
2: 그럴 수
1: 많죠.
2: 있어요.
1: 많이 계시죠.
2: 맞아요, 맞아요.
1: 예.
0: 근데, 전래동화 속에서 아기가 꽃감이라는 단어에 울음을 딱 그쳤잖아요.
1: 네.
0: 아리아 씨는 인도나 한국에서 감이나 홍시, 곶감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
2: 저 인도에서 먹어본 적 없는데 한국 와서도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네. 많이 많이 보긴 했는데 저 멤버 노바가 엄청 좋아해서 먹는데 제가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도전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다음에 꼭 먹어봐야겠어요.
0: 한 번쯤 먹어보면 좋을 것
2: 네.
0: 같아요.
1: 저는 홍시 좋아합니다. 네.

0: 혹시 먹어보셨나요?
1: 얼린 것도 좋아하고 그냥 것도 좋아하고. 네. 근데 찾아 먹진 않아요.
0: 아, 맞아. 약간 있으면 맛있게 먹는
1: 맞아요, 맞아요.
0: 느낌?
1: 네, 있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0: 네, 이렇게 K 전래동화극장 토크 재밌게 나눠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2: 네, 리슨님, 런어웨이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K전래동화극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호랑이는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상상하다. It means to picture something in your mind that you haven't actually experienced. In English, it's similar to imagine. 네, 오늘의 한국어 상상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상상하다. 상상하다.
0: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미래의 내 모습이 어떨지 가끔 혼자 상상하곤 해.
1: I sometimes imagine what my future self will look like.
0: 나의 롤모델을 만나는 순간을 상상해봤는데 너무 떨렸어.
1: I imagined the moment I'd meet my role model and I was so nervous.
0: 네, 상상하다 이 단어를 활용해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2: 네.
0: 네. 여러분들, 나는 쓸데없는 것까지 상상하며 즐기는 타입이다? 혹은 눈앞의 현실을 위주로 생각하는 타입이다? 요 밸런스 게임인데요.
2: 네.
0: 네. 두 분은 어떤 편이세요?
1: 저는.
2: 저는.
0: 네. 영호님 먼저.
2: 저는 눈앞의 현실을 위주로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0: 오. MBTI 역시. S신가요?
2: 네, 알면서 뭘 물어보세요.
1: ST셔요.
0: 아니, 근데 저랑 완벽하게 반대시더라고요. 오. 제가 ENFP잖아요.
2: 아, 그러시군요. 네.
0: 네, 근데 대박. ISTJ라고 하셔가지고.
2: 네.
0: 처음 우와. 만나봅니다.
2: 아, 완벽하게 반대인 사람을요?
0: 네.
2: 아, 그래요?
0: 네.
2: 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0: 아리아 씨는요?
1: 저는 네. 완전 상상하고 즐기는 타입이에요. 저 완전 N이거든요.
0: 저도 완전 상상하는 타입인데 어디까지 생각해보셨어요, 혹시?
1: 저는 뭐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다 상상해요. 일단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지면 그것 양에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랄까?
0: 저는 약간 상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우리가 왜 그런 가설도 있잖아요. 우리 이 지구와 이 우주가 누군가의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2: 그렇군요. 네.
0: 뭔가 정해져 있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고 그 안에 또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
1: 되게 공감 못하시는 웃음이네요. 네,
2: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0: 결론은 없어요.
2: 네. 결론이 안 나는 것을 굉장히 네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0: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2: 네네.
0: S라고 하시는 분들은
2: 네.
0: 원래 자려고 누우면
2: 네.
0: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0: 정말 그러신가요?
2: 네.
1: 대박. 진짜 좋겠어요.
0: 진짜 좋겠죠. 안 해요?
2: 네. 어떻게 생각을 안 하냐고요?
0: 네.
2: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1: 근데 저도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요.
0: 맞아요.
2: 네, 그렇다고 생각.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 동기들도 다 N이거든요.
0: 아~
2: 저만 S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어라는 질문에 생각을 안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1: 그렇죠.
2: 그냥 자동이야
0: 맞아요.
2: 라고
0: 맞아요.
2: 얘기를 하길래 예, 뭐 거기서부터는 이해를 하기를 관뒀죠.
1: 진짜? 네.
2: 자동이라는 데면 어떡합니까? 예.
1: 와, 근데 너무 좋겠어요.
0: 자 그렇다면 네. 지금이라도 살짝 눈을 감고 행복한 네. 순간을 우리 상상해볼까요?
1: 오케이.
0: 어떤 상상을 해보고 싶으세요?
1: 저는 스테디움 투어 하고 있는 저의 액신의 모습을 봤어요.
0: 영호님은요?
2: 이게 저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을 보내는 중이어가지고
1: 진짜요?
0: 너무 좋다.
2: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미래에 어떤 꿈꾸는 어떤 모습이 되면
0: 네.
2: 당연히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지금이 너무 좋아서 지금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막 그러다가 또 저는 또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지금이 계속될 리가 없지. 이러면서 낙담하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네.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2: 네.
0: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10년 후의 나를 한번 상상해볼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저희?
1: 저는 진짜 생각해보면 한강 뷰 집을 산 내가 멤버들이랑 같이 와인 치즈를 먹고 있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와 진짜 이거 되면 진짜 좋겠다.
0: 아리아 씨가 살 수 있는 정도면 저도 살 수 있는 정도가 될 테니까 응원합니다.
1: 옆집 거고
0: 좋아요. 응원할게요. 영호님은요?
2: 네, 아, 그 상상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네. 막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상상하는 것에 자기를 네. 끼워놓고 대단하십니다. 네.
0: 상상 공유.
2: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 인사를 드릴 때 유명할 성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유명해지고 싶고 그래서 항상 그 성우라는 직업 특성상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활동할 일이 많지 않은데
0: 네.
2: 저는 얼굴도 드러내고 매체를 가리지 않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 얼굴, 목소리 다 아는 그런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너무 좋아요. 이루어지시면 네. 좋겠어요.
2: 그거는 이제 상상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계획으로 인해서 만든 저의 어떤 꿈의 모습 이런 거죠.
1: 대박, 파이팅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와, 10년 후 저는 로망 중 하나기도 한데,
2: 네.
0: 성공해서 섬을 하나 사가지고,
1: 섬?
2: 네.
0: 네, 그, 여름에 너무 더울 때, 혹은 겨울에 너무 추울 때, 이제 그, 날 좋은 그 섬에 가서 네. 저만의 휴양지를 보내는 게 꿈입니다.
1: 네. 되게 작지 않네요, 꿈이.
0: 그럼요, 원래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
1: 맞죠.
2: 누군가 혈액 속에 적혈구 안에 어떤 섬이 있을 거예요, 그죠?
1: 그렇게 되네요.
0: 그렇다면, 이거 약간 영호님한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괜찮아요. 네.

0: 그러면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봅시다, 저희. 네. 초능력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루 동안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vs 1분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어, 저희 이거 하나, 둘, 셋 하고 해볼까요?
1: 좋아요.
0: 다들 결정하셨나요?
2: 네.
0: 네. 하나, 둘, 셋.
2: 미래 보기.
1: 정확하게 갈렸네요. 네.
2: 그러니까 무슨 벽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네.
0: 혹시 그럼 읽으실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을 읽고 싶으세요?
1: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읽는다기보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분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네.
0: 왜죠?
1: 1분 동안 미래를 봐서 뭐 해요?
2: 그러면
1: 어차피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0: 너무 상처받아.
2: 예를 들어서 미래에 제가 제 모습, 제가 뭐 어떤 잘못을 했다 아니면 제 곁에 있는 사람이 그때는 없다. 그러면 지금의 제가 그 사람을 더 챙기고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리고 그때 제가 뭐 실수했었다면 지금 조금 더 조심하면 되고 약간 그쵸. 이런 면에서 미래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아까 live in the moment 되게 지금 이 순간 좋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live in the moment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오, 대박.
1: 지금이 중요하죠.
2: 그렇죠. 그렇죠.
1: 네, 미래를 봐서 뭐해.
2: 완전 띠시다. 완전 그치.
1: 완전.
0: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를 풀어볼까요?
2: 네.
1: 살다 보면 기막힌 타이밍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사람이 거짓말처럼 딱 나타났을 때 쓰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강아지도 제 말하면 멍멍 짖는다. 2번 고양이도 제 말하면 야옹한다. 3번 이샤도 제 말하면 노래 부른다.
3: Ready, action.
1: 4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네 오늘 대박. 너무 귀여운 속담인데요?
1: 네, 곶감보다 무서운, 덜 무서운 동물이죠? 네.
0: 맞아요.
1: 네.
0: 제 이름이 들어간 속담이 생기면 좋겠네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럼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올까요? 슈퍼엠의 호랑이.
2: 그리고 82 메이저 오늘 어때가 이어집니다.

0: 어때?
1: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0: 모두 칭찬받을 준비 됐나요? 쓰담쓰담
3: 칭찬 타임.
0: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그럼 메시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로로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오랜만에 일로 가득 찬 일상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여행 다녀왔어요.
1: After a long while, I put down my work-filled daily routine and went on a trip with my family.
2: 아, 좋겠다. 오,
0: 그러니까요. 와. 여러분들은 워커홀릭이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워라벨을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2: 저는... 이샤 씨 먼저 얘기해 주세요.
0: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직업 특성상 워라벨이 맞아요. 지켜지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4: 맞아요.
0: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워커홀릭처럼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시기가 맞아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4: 저도 평소에는 집 가면 그냥 일 관련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편인데 근데 요즘은 또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중요한 시기 때 계속 일에 대한 뭐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용호님은요?
2: 저는 밸런스는 사실 좀 무너진 지 오래된 것 같고 워커홀릭 하겠습니다. 워커홀릭.
0: 오, 우리 네. 모두 워커홀릭으로.
2: 네. Yeah.
0: 그렇다면 이제 로로맘님을 저희가 쓰담쓰담 칭찬해드릴게요. 앞으로도 가끔은 일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준비됐죠?
1: 네. 네.
0: 둘, 셋.
3: 잘한다, 잘한다, 로로맘. 잘한다, 잘한다, 쓰담쓰담.
0: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골드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매일 배달 음식을 먹다가 지난주부터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건강해지려고요.
1: I used to eat delivery food every day, but since last week I've started cooking and eating at home. I'm trying to get healthier.
0: 아. 이건 진짜 칭찬해드리고
4: 그쵸,
0: 싶은데요.
4: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칭찬... 네, 해드려야 되겠어요.
2: 두 분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0: 네, 저희는 거의 사 먹고
4: 네, 피곤할 때가 많아서 요리 좋아하지만 배달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0: 어떠세요?
2: 저는 늘 해먹습니다.
0: 오, 요리 네. 잘하세요?
2: 요리는 뭐 제가 먹는 음식은 뭐, 네. 그냥 뭐 맛에 상관없이 그냥 막 해서 먹는 편이죠.
0: 네.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있다면?
2: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볶아먹는 거요.
4: 근데 네. 그거 맛 없을 수가 없죠.
0: 맞아,
2: 맞아요. 근데 맛없는 걸 넣으면 맛없어요.
4: 그쵸?
2: 아, 정말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맛이 있을 법한 애들만 좀 골라가지고 좀 집어넣고 그리고 좀 되게 애매하게 남은 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0: 아, 네.
2: 이런 애들은 꺼내서 밥이랑 이렇게 먹기도 되게 애매해요.
4: 그쵸.
2: 맞아요. 에이,
4: 다 넣고 네. 볶아.
2: 맞아요. 네.
0: 아리아 씨는요?
4: 네? 저는 이미 말했는데요.
0: 자신 있는 요리요.
4: 아, 자신 있는 요리? 저는 솔직히 레시피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 그래도 인도 사람으로서 제가 한번 저희 멤버 노바한테 버터치킨을 해줬어요. 진짜 맛있게 와. 먹더라고요. 그래서 버터치킨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0: 와,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요즘에 좀 배달을 시켜 드시거나 사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 네.
0: 건강을 위해서라도 요리를 시작하신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4: 맞아요.
0: 같아요.
4: 맞습니다.
0: 네. 그럼 저희가 또 골드선님을 칭찬해 드려야겠죠?
2: 골드선님.
0: 네. 네. 자, 해볼게요. 둘, 셋.
3: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골드선. 골드선. 잘한다, 잘한다, 쓰담, 쓰담. 쓰담.
0: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2: 네.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사람이 거짓말처럼 딱 나타났을 때 쓸 수 있는 속담입니다.
1: 정답은 바로
2: 4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0: 네, 믿기 어렵지만 벌써 또 인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영호님, 오늘의 소감 부탁드릴게요.
2: 네, 아, 믿기 어렵지만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요즘 건강 생각해서 ABC 주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ABC 주스가 apple, 사과, beet, 비트, 그리고 carrot, 당근, 뭐 이 세 가지 재료로 이제 갈아 만든 주스인데요. 그렇다면 영어 공부도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ABC 레시피가 좀 있지 않을까요? A는 attention, 영어를 들을 때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거. B는 the basics, 기본 표현부터 차근차근 익히는 것. 그리고 C는 confidence, 틀려도 자신 있게 해보기. 네, 이 세 가지를 잘 섞으면 영어 실력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A, B, C 골고루 챙겨서 영어 맛있고 건강하게 배워보자고요.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Alan Walker, The Drum.

0: 9월 8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은미 님이요. 마유쌤 당근 싫어하시는데 ABC 주스는 드시나요? 당근을 뺄 수가 없게 되면 그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이 당근이 제가 이렇게 포함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거는 또 은근히 먹어요. 그래서 캐럿 케이크는 사랑합니다. 네. 자, 가을이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말도 그리고 마유도 살찐다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맛도 좋아지는 때인데요. 요즘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잘 먹느냐 이런 많이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누가 보면 다이어트 10년 차인 줄 알겠지만 저 이제 겨우 다이어트 6주 차입니다.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ABC 주스보다는 ILI 주스, I love 일산 주스를 애정할 것 같은 일산 비공식 홍보대사 크리스틴 쌤 소개하겠습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Is there such thing as a I love 일산 juice?
0: 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1: Perhaps.
0: 만들까요?
1: Yeah, yeah.
0: 그걸 yeah. 그걸 마시게 되면 일산을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더.
1: Yeah. Okay.
0: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많이 드시고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저기 맛있는 거 설탕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1: 네. Alright.
0: Alright.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림 화면 지금처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 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A video of a 21-year-old man in India single-handedly clearing a trash-strewn river over several months has gone viral on social media. His effort to haul out tons of garbage on his own impressed a Dutch environmental group so much that they offered him a job.
0: 인도의 한 21세 청년이 몇 달간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강을 홀로 청소한 영상이 SNS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수톤의 쓰레기를 직접 치운 그의 노력에 감명받은 네덜란드 환경단체는 일자리까지 제안했습니다.
1: Experts warn that reusing disposable water bottles isn't as safe as it seems. Washing them out to store barley tea or grains can actually breed bacteria and mold. Even if the bottle looks spotless from the outside, once it's been opened, harmful bacteria can still thrive inside.
0: 전문가들은 일회용 생수병을 다시 쓰는 것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페트병을 씻어 보리차나 곡물을 보관하면 오히려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한번 개봉한 병 안에서는 유해 세균이 계속 증식할 수 있습니다.
1: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ramped up pressure on Canada ahead of its retaliatory tariffs, threatened to block the sale of Canadian Met jets in the United States. He said companies looking to keep access to the U.S. market should boost production on American soil.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캐나다산 제트기의 미국 내 판매를 막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 계속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Europe's natural gas storage level has dwindled to a record low of 65.6%. Given that storage reserves account for nearly a third of the continent's gas consumption, the shortfall is putting a real strain on Europe's energy supply heading into the colder months.
0: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률이 65.6%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가스 사용량의 약 3분의 1이 비축분에 의존하는 만큼 이 같은 부족은 추운 계절을 앞두고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제트기 갈등에 관련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ramped up pressure on Canada ahead of its retaliatory tariffs, threatening to block the sale of Canadian-made jets in the United States. He said companies looking to keep access to the U.S. market should boost production on American soil.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캐나다산 제트기의 미국 내 판매를 막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 계속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를 겨냥해서 무역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요. 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1: Yeah, Bombardier is the name of the company. And they manufacture business and private jets. And so of the 5,100 aircraft the company has sold, about half are currently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0: Right.
1: So, you know, they have a factory there. And basically, President Trump is saying that more than 50% of their sales come from the U.S.
0: Right.
1: So, if you want to continue business with us, you know, you need to boost your production in America.
0: 지금 이 회사가 봄바디어가 지금 사실 기업 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인데 그 회사가 판매한 거 5,100대 항공기 중에 그냥 거의 절반이 미국에서 실제로 운항 중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매출 50% 미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뭐 기업이라든가 구매자 뭐 서비스에 다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Right. That's right. So they're saying yeah, you should build more factories and right now, I mean, they are already using engines made by US companies and supporting about 3500 jobs in America.
0: Right.
1: So it's not like they're not doing anything.
0: 그건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거의 다 우리 쪽으로 우리 쪽에서 이제 그거 매출 나오면서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이 봄바디어 항공기 자체가 미국 기업의 엔진을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안 돼요. 그렇게 할 거면 항공기 판매 이제 금지 할 거예요. 이렇게 할지는 사실 의문이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어떻게 크게 할 수 없는 상황.
1: That's right.
0: Okay,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ramped up pressure on Canada ahead of its retaliatory tariffs, threatening to block the sale of Canadian-made jets in the United States.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캐나다산 제트기의 미국 내 판매를 막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뭔가 pressure, 캐나다에 대한 pressure,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ramp up 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복, retaliatory tariffs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복 관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앞두고 캐나다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점점 뭔가 부담을 주는 느낌이에요. 압박을 들어갔어요. 근데 SM ramp up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1: Yes. Okay. So if you're ramping up pressure, it means that you have this kind of gradual sort of intentional climb.
0: Okay.
1: So it's not like a quick sharp.
0: Uh-huh.
1: It's more like you're kind of, you know, pushing them up, up, up, up. Right.
0: 진짜 램프 경사로를 올라가듯이
1: yes.
0: 점점 올리는 느낌인데 지금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뭔가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억지로 뭔가 끌어올리는 느낌인데요.
1: Right. It's almost as if someone is from behind just like forcing you to go up.
0: 물통 같은 거를 드럼통 같은 거를 막 like, 올리는 그런 느낌.
1: Right.
0: So President Donald Trump가 지금 ramp up을 시키고 있는데 pressure를 그러니까 억지로 조금 더 한번 당해봐 이런 느낌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So ramp up 자체가 그러면 높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1: So you can use expressions like to ramp up production, ramp up security. So it's already there, but you're kind of like, you know, making it increase a little bit more.
0: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 That's right.
0: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한다.
1: Yes.
0: 막 올리듯이.

0: 드럼통을. 그렇죠. Okay, so has ramped up pressure on Canada.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뭐를 뭔가를 이제 위협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Threatening to block the sale of Canadian-made jets in the United States.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 sale이라고 하는 것을 block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Mm-hmm. 길을 보통 우리가 block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끝내겠다 이런 느낌일까요?
1: Yeah, it is. It's basically saying we're gonna stop all mm-hmm. sales. Like mm-hmm. it's almost like and you A person with power and authority mm-hmm. has the ability to block the sale.
0: Okay.
1: So they're basically saying, okay, well, if that's how you feel, uh-huh. okay, then we're not gonna like.
0: You can't sell your jets in here.
1: Yeah.
0: 이런 식으로
1: yeah.
0: 여기서는 못 팔아요.
1: No.
0: 이런 느낌으로. Mm-mm.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길을 블록하듯이 stop 시켜버리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stop 정도의 느낌보다
1: yeah.
0: 더 강하게 느껴지긴
1: it
0: 하거든요.
1: It does. Yeah. Because you're blocking it. So the action of blocking something is to prevent from something happening.
0: Right, right.
1: So it is stronger than just simply stop.
0: 뭔가 통로를 막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1: Yeah.
0: 공사 중인 것처럼.
1: Right,
0: 그렇죠?
1: right.
0: So block the sale. 한마디로 판매를 막다, 판매를 차단하다. So 이러겠다고 threat. 하면서 뭐 threaten 하면서 그 위협을 하게 되면서 이 지금 압박을 올리고 있다.
1: That's right.
0: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1: He said companies looking to keep access to the US market should boost production on American soil.
0: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 계속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So he said companies looking to keep access to the U.S. market. 어, access 저번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Mm-hmm. 접근 권한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에서 암기라기보다는 진짜 들어갈 수 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Right, right.
0: 그래서 만약에 U.S. market에 좀 계속 들어오고 싶다 그런 걸 기대한다? Mm-hmm. 그러면은 should boost production on American soil. Soil이라고 하는 게 뭐 흙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mm-hmm. 미국 땅에서의 production을 boost한다. 이 boost라는 표현 좀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we just talked about the word ramp up, mm-hmm. which is also to increase.
0: Right.
1: Okay, and also boost is to increase.
0: Mm-hmm.
1: And so in the English language, it's like, they all mean increase.
0: Uh-huh.
1: What is the difference?
0: Right.
1: I mean, there are so many words to say the same thing.
0: 화가 나요.
1: 화가 나요. Okay, so in this case, to boost is that sort of like quick, strong increase.
0: Mm-hmm.
1: That's what you need to, uh-huh. yes, that's what you need to know for this expression. It's like a quick and a helpful push.
0: 벽 넘어갈 때 친구들끼리, hey, give me a boost.
1: Give me a boost.
0: 아, 그게 yeah. give me a boost 했는데 하면서 올려주면 이게 부스트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1: Right.
0: 한 번에 강한 힘으로 쫙 올려준다는
1: yeah,
0: 느낌.
1: That's it.
0: 아, 어렸을 때 그런 거 친구들이랑 많이 하곤 했었는데.
1: That is true. Give
0: 맞아요.
1: me a boost. So right, if you want to boost profits or mm-hmm. boost your confidence,
0: right.
1: it's something that kind of triggers it and it kind of gives that extra push.
0: 훅 하고 올려주는
1: yes.
0: 느낌입니다. So boost는 물론 이제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했었던 램프업이랑 비슷하지만 램프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단계적으로 점점 강화시킨다는 느낌이지만 부스트는 정말 전반적인 수치나 수준을 한 번에 확 높인다는 그런 느낌. 프로덕션 확 올리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1: That's right.
0: Al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ramped up pressure on Canada ahead of its retaliatory tariffs, threatening to block the sale of Canadian-made jets in the United States. He said companies looking to keep access to the U.S. market should boost production on American soil.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Louis Cabaldi with Someone You Loved.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Europe's natural gas storage level has dwindled to a record low of 65.6%. Given that storage reserves account for nearly a third of the continent's gas consumption, the shortfall is putting a real strain on Europe's energy supply heading into the colder months.
0: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률이 65.6%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가스 사용량의 약 3분의 1이 비축분에 의존하는 만큼 이 같은 부족은 추운 계절을 앞두고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가스 인프라 협회 GIE에 따르면요, 이 15년 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동기 기준으로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이 진짜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1: Yeah.
0: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건데요.
1: Well, you know, Europe is very dependent on that natural gas, mm-hmm. and they are falling short
0: right.
1: Of their government gas storage. And so, basically, the Dutch government decided to provide about 1.6 trillion won in mm-hmm. extra funding to a state-owned energy company
0: right.
1: to increase the gas reserves. So not only in Europe, but I mean, even in America too with oil, mm-hmm. it's like people, the reserves, the emergency gas
0: right.
1: is all running very low.
0: 아, 뭐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해놓는 가스 비축량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거의 역대 최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mm-hmm.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가 실제로 국영 에너지 기업에다가 약 1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입을 해가지고 이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직접 비축 지원, 가스 비축 지원에 나선 게 네덜란드에서도 진짜 거의 이례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수급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두 달 만에 75%가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1: Yeah. You know, there's one good news,
0: mm-hmm.
1: and that is that we have the super El Nino.
0: Right.
1: And so it's going to be relatively a mild winter. Thank you. Goodness.
0: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그 thank goodness가 된지 모르겠으나
1: yeah.
0: 이 그 엘니뇨 영향으로 그래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1: Yes.
0: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스 수요가 17%가량 줄어준 점은 좀 다행이다
1: mm-hmm.
0: 싶을 수 있겠네요. 자, 뉴스 속 표현 볼게요.
1: Europe's natural gas storage level has dwindled to a record low of 65.6%.
0: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률이 65.6%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0: 라고 했어요. 이 natural gas storage level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natural gas를 담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근데 그게 it has dwindled to a record low of 65.6%라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A record low라고 하면 진짜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그렇죠? A record high라고 하면 mm-hmm.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저 수준으로 dwindle 했다는 거 보니까 이게 올랐다는 뜻은 확실히 아니겠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Right. In fact, it means the complete opposite. Mm-hmm. But what you need to know is that, again, this word means to decrease. Mm-hmm. But it is a gradual decrease. Mm-hmm. So it's like it was this much mm-hmm. and then it dwindle down to this much.
0: Ah.
1: Yes. So that is the idea of okay. this word to dwindle.
0: Mm-hmm. Mm-hmm.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ramp up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였던 것처럼 mm-hmm. dwindle 자체도 그냥 떨어지다라기보다는 이미 뉘앙스 자체가 조금씩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에요.
1: Yes, that's
0: dwindle.
1: Right. That's right. So like population, mm-hmm. you know, in a couple of years doesn't completely dwindle,
0: right, right.
1: but over time, mm-hmm. over decades, mm-hmm. it can dwindle.
0: 아, 그러면 mm-hmm. 말 자체가 overnight에 dwindle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1: Can't do, can't
0: 아,
1: do.
0: Okay.
1: It needs, and you feel like it needs time.
0: Mm-hmm.
1: It needs a little time.
0: 갑자기 떨어지려면 mm-hmm. 뭐 suddenly dropped를
1: yeah.
0: 쓴다던가.
1: Right.
0: 그래서 여기선 dwindled to a record low로 떨어진 것은 하루 만에 벌어진 게 아닌 겁니다.
1: That's right.
0: 천천히 줄어들다.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Given that storage reserves account for nearly a third of the continent's gas consumption, the shortfall is putting a real strain on Europe's energy supply heading into the colder months.
0: 유럽 가스 사용량의 약 3분의 1이 비축분에 의존하는 만큼 이 같은 부족은 추운 계절을 앞두고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스 사용량의 약 3분의 1이 비축분에 의존을 해요. 일단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Mm-hmm. 이 중요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given that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given that storage reserves account for 한다는 게 여기서는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Nearly a third of the continent's gas consumption이라는 걸 given that 했을 때.
1: given that,
0: given that 했을 때.
1: 했을 때. Yes.
0: 그러면서 머리를 저도 모르게 딱 집었는데요.
1: All right. All right. So the expression, if a sentence begins with given that, mm-hmm. it's saying, okay, consider this fact. Okay, considering that this fact, mm-hmm. and then you're going to have something else come in.
0: Okay.
1: So you're introducing a fact or a condition, mm-hmm. and then something else is going to be commented on.
0: 아,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거가 주어진 걸 일단 한번 보세요.
1: Yeah.
0: 이거 보고 잘 이거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1: That's it.
0: 이런 식으로.
1: Yeah.
0: 아, 정말 주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1: It is right. right. That's right. So the word give, given, mm-hmm. right? So I'm going to give this to you.
0: Mm-hmm.
1: All right? Consider it.
0: Right.
1: Because my other point is coming.
0: 아,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를 알려주기 전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1: yeah.
0: 이런 식으로 given that 하고 문장을 쓰면 뭐뭐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so 어떻게 보면 considering 이란 단어로 굉장히 흡사해지네요.
1: Sure, sure.
0: 그렇죠? So 여기서는 만약 여러분들 바꾸신다면 considering storage reserves account for nearly a third of the continent's gas consumption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the shortfall이라고 하는 건 부족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1: Mm-hmm.
0: Right?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is putting a real strain on Europe's energy supp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유럽의 이런 energy supply 공급 에너지 공급에다가 strain을 제대로 put 놓는다라고 했네요.
1: Yeah. So if you put a strain on something,
0: right.
1: it's strain. It means that you're putting pressure and stress mm-hmm. on something. You're kind of burdening something.
0: Mm-hmm.
1: So say, for example, if like running, if you are a marathon runner,
0: mm-hmm.
1: that can put a strain on your knee
0: 아.
1: or on your feet. Right?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거나 달리거나 하면은 무릎이나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무게를 더 빼야 되지만
1: mm-hmm.
0: 그런 무릎이든 어떤 관절 어딘가에다가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1: That's right. So I like so the word 부담 is correct.
0: Okay.
1: So rising costs.
0: Uh-huh.
1: You know, gas prices, groceries
0: mm-hmm.
1: are all going up. It puts a strain mm-hmm. on, you know, every household.
0: 아, 결국에는 진짜 burden 같은 단어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In a way.
0: Right. 그래서 mm-hmm. 정말 방금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라톤 주자가 달리게 되면 너무 오래 달리게 되면 그게 knees라든가 뭐 다른 곳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your legs, muscles, you know whatever.
1: Our neck,
0: right.
1: our shoulders. Mm-hmm. If we sit all day, our back. It puts a strain on those areas.
0: 결국 부담이네요.
1: Yes.
0: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게스가 더 필요할 텐데. Mm-hmm. So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이런 energy supply에다가 yeah. 부담을 완전히 줘버리게 된다.
1: Yeah.
0: 그러니까 put a real strain on something이 뭔가 큰 부담을 주다인데 이제는 given that을 왜 썼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3분의 1이 지금 비축량에 의존하는 거를 고려해 보면 이거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Mm-hmm.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1: yeah,
0: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Europe's natural gas storage level has dwindled to a record low of 65.6%. Given that storage reserves account for nearly a third of the continent's gas consumption, the shortfall is putting a real strain on Europe's energy supply heading into the colder months.
0: 자,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A video of a 21-year-old man in India single-handedly clearing a trash-strewn river over several months has gone viral on social media. His effort to haul out tons of garbage on his own impressed a Dutch environmental group so much that they offered him a job.
0: 인도의 한 21세 청년이 몇 달간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강을 홀로 청소한 영상이 SNS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수톤의 쓰레기를 직접 치운 그의 노력에 감명받은 네덜란드 환경단체는 일자리까지 제안했습니다. 와, 인도의 그 21세 청년 수렌드라 싱 초드리가 이 최근 자신의 SNS에다가 마디아 프라데시주 라즈가르 지역에 아즈나르 강을 이제 청소를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서 일자리 제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1: Yeah.
0: 얼마나 굉장히 감동적이었으면. Right.
1: Right. And so it this video was put on social media and he, you know, this river was like almost getting clogged with plastic bags and bottles and all this waste in this river. Mm-hmm. And so the pollution became so severe that it really started to smell very badly.
0: Right.
1: And so he's like he took matters into his own hands and you know, with very little equipment, he literally with his hands cleared out several tons of trash.
0: 와, 지금 이 강이 그 주민들의 이제 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했던 그런 사실 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결국에 환경을 파괴하니까 막 비닐도 있고 뭐 플라스틱 뭐 각종 생활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냄새도 너무 심하고요. 그렇죠?
1: Yeah.
0: 근데 보통 그거 보면 만약에 조금 있으면 그래요. 그래, 좋은 일로 내가 해보자
1: yeah,
0: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수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건져냈고 그것도 장비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1: right.
0: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니까 이런 감염이라든가 피부 가려움증
1: yes.
0: 같은 거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도 계속했다고 해요.
1: Yeah, I mean it's pretty incredible
0: 아,
1: for such a young man.
0: 21,
1: you're just barely an adult.
0: Right, right.
1: And to have that kind of responsibility, that sense of responsibility.
0: 무시하기 쉬운 일이긴 하잖아요.
1: Yes,
0: 그렇죠? 근데
1: yes.
0: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 그래서 네덜란드의 한 해양 환경 단체에게서 이런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 실제로 어디서 일하게 될지 뭐 구체적인 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해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1: A video of a 21-year-old man in India single-handedly clearing a trash-strewn river over several months has gone viral on social media.
0: 인도의 한 21세 청년이 몇 달간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강을 홀로 청소한 영상이 SNS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영상으로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So, a video of a 21-year-old man in India single-handedly clearing a trash-strewn river 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뭔가를 clear한다는 게 치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clean-up한다는 느낌인데 거기에 single-handedly 치운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한 손으로 치우는 건가요?
1: Okay. So basically, you're doing it with your hands and hands only.
0: Right.
1: So the idea is that you're doing something completely alone on your own with no help.
0: Okay.
1: So, and it is to emphasize the fact that this because of this one person, something was done.
0: Right.
1: So this tons of trash single-handedly was cleared out by him. Maybe an athlete. Maybe, you know, from a soccer team, he single-handedly led his team to victory.
0: 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같이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1: no.
0: 이런 거 없이 그냥 단독으로 한 게 되겠네요.
1: That's all on their own.
0: 아, 근데 이제 진짜 이거 아차 설명이 이렇게 없으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가 나오고 싱글이 나오니까
1: One hand.
0: 아, 그 한쪽으로 그냥 쉽게 한다는 뜻인가 보지. 그나마 이게 의역을 했을 때 아, 쉽게 그냥 한 손으로 할 정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렇죠?
1: Yeah.
0: Right? Without anyone else's help or on his own.
1: So it's a little different from on your own because that we can use like, oh, he did it on his own. You know, he like, you know, went out and he's living on his own. This is really, this word specifically is used to stress the fact, the significance of how this one person was able to do this major thing.
0: Okay. 그냥 혼자 단순하게 나가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도움받지 않았다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single-handedl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자, 그리고 치운 것이 어떤 river이냐면요. Trash strewn river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가니까요? 쓰레기는 나왔어요. Right.
1: All right. So, trash strewn basically means if something is strewn, it is the past participle of strew. But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0: okay.
1: that
0: so,
1: way.
0: So, strewn은 S-T-R-E-W-N. W까지 해야 strew고.
1: That's right.
0: 다음에 strewn 하면 N을 붙이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Okay.
1: So, if something is strewn, it's everywhere. It's scattered everywhere.
0: Okay.
1: So, if it's trash strewn river, the trash is everywhere.
0: Okay.
1: All over the place.
0: 솔직히 쓰레기 버릴 때 차곡차곡 누가 파일 하진 않잖아요. 그냥 흩뿌리잖아요. 그냥 뭐 여기저기다, right?
1: Especially if there's water.
0: Yeah. Oh my.
1: Oh dear.
0: Right. So 만약에 어려운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scatter이라는 동사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Scatter 하는 것도 그냥 뭔가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흩뿌리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1: Right.
0: So scattered라고 바꿔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So 쓰레기가 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강, 그런 river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남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single-handedly clear 했다.
1: That's right.
0: Ooh,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His effort to haul out tons of garbage on his own impressed a Dutch environmental group so much that they offered him a job.
0: 수톤의 쓰레기를 직접 치운 그의 노력에 감명받은 네덜란드 환경 단체는 일자리까지 제안했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자, 노력이 엄청나잖아요. 수톤입니다. 수톤. Tons of garbage라고 했어요. 수톤의 정말 이런 쓰레기를 haul out 한 그의 노력. 그게 이제 a Dutch environment group을 impress, 감명시킨 거예요. 자, Dutch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좀 희한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에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haul out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쓰레기들을 haul out 한다.
1: Well, you could probably think, oh, take away or take out the trash. But if you haul something out, there is a heftiness,
0: okay.
1: a weight. Something heavy.
0: Okay.
1: Right. So you're hauling out these. This is not just like a pound of trash, tons of trash.
0: Right.
1: So the idea is pulling it out and dragging it out.
0: Okay.
1: Hauling it out.
0: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take out 하는 것보다 아, 이미 haul 쓰는 순간 아, 뭔가 엄청난 양인가 보다.
1: Yes, yes.
0: 힘을 들여야 되나 보다.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이 haul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힘들게 끌거나 나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를 들 수는 없지만 그 뭐 미국에도 이사 업체 중에서 뭔가 큰 짐을 옮기는 건데 당신이 직접 옮겨라는 뜻의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건데 여기서 out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거기 쌓여 있는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
1: right.
0: 힘껏 끌어내다, haul out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노력이 이쪽 Dutch Environmental Group을 impress 시켰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They offered him a job. 좌우까지 제한하게 됐습니다.
1: You, I mean,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are watching. The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could be watching us, Sam.
0: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Yeah. 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video of a 21-year-old man in India single-handedly clearing a trash-strewn river over several months has gone viral on social media. His effort to haul out tons of garbage on his own impressed a Dutch environmental group so much

0: that they offered him a job.
1: 네, 여기서 두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겨울 유럽이 혹한에 대비할 천연가스 비축량이 역대 최저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다음 중 혹한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cold feet. Number two, cold sweat. Number three, extreme cold.
1: 아, 뭔가 다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0: Yeah.
1: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음 중 혹한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cold feet. Number two, cold sweat. Number three, extreme cold.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All right, let's listen to Owl City and Yuna with Shine Your Way.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혹한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2: Oh, the answer would be number three, extreme cold.
1: 네, 딱 들어봐도 뭔가 극한의 추위 아니겠습니까?
2: Extreme.
1: 이 cold feet 있다는 거는요. 사실 뭐 I got cold feet 해서 막판에 갑자기 겁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발이 차가워진다고 하고요. 이제 발이 시려워.

0: 아닙니다. 그리고 cold sweat은 식은 땀을 얘기를 하죠. Almost like sweating bullets, right? Alright.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067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3번, extreme cold 하셨고요. 혹한도 혹서도 너무 힘들어요. 여름이 끝나고 이제 거의 가을이라 다행이에요. 지금 즐겨야 됩니다.
1: Oh, it's the
0: 아,
1: best.
0: 지금 최고의
1: The
0: 최적의.
1: best.
0: 아직은 살짝 더운 기가 낮에는 있지만,
1: Yeah, but still.
0: 그래도요. 겨울이 걱정됩니다. 자, 1569님이요. 이제 무더위는 갔는데 올해 혹한은 안 오길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저는 더위도 싫은데 추운 것도 싫어요.
1: Well, super El Nino.
0: 약간 그거
1: super
0: 이게
1: El Nino.
0: 좋은 거라고
1: It's a
0: 보기
1: little bit warmer this year. That's what they say.
0: 애매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Experts warn that reusing disposable water bottles isn't as safe as it seems. Washing them out to store barley, tea, or grains can actually breed bacteria and mold. Even if the bottle looks spotless from the outside, once it's been opened, harmful bacteria can still thrive inside.
0: 전문가들은 일회용 생수병을 다시 쓰는 것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페트병을 씻어 보리차나 곡물을 보관하면 오히려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한번 개봉한 병 안에서는 유해 세균이 계속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나 음료 같은 거 마신 빈 페트병에 그런 솔직히 쌀이나 잡곡 등을 보관을 하면요. 위생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엄청 많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아시죠? 딱쌀 들어가기 좋게 돼 있단 말이에요.
1: It is.
0: 네,
1: I
0: 그래서
1: mean,
0: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1: yeah, I mean, a lot of the people who, you know, the ajummas, you know, or the wives, you know, it's a great container.
0: 쌤 되게 왠지 방문하잖아요? 한 6개, 7개는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네.
1: So you got to be careful because, first of all, you got to completely dry it out. And sometimes, you know, because even if there's a little bit of moisture, it can produce bacteria. Like it can breed.
0: 그러니까
1: Bacteria can grow.
0: 나는 완전히 깨끗이 씻었어 하더라도 여전히 마르는데 시간이 며칠 걸릴 수가 있고, 이 습기 자체가 이렇게 며칠씩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So that's one of the biggest one. And also some people like they actually pour boiling water into the bottle to clean it, you know, because that's what we often do.
0: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1: But
0: 아닌 것 같은데.
1: microplastics, yeah. So this
0: no.
1: is the thing. When you're dealing with these sort of plastic items, especially these disposable bottles, you
0: 네.
1: got to be very careful because there is that issue of microplastics.
0: 그러니까 생활용품 정리하는 거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뭐 펜을 넣어놓거나 뭐 기타 등등 되는데 먹을 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하는 게 맞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That's
0: Alright.
1: right.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Experts warn that reusing disposable water bottles isn't as safe as it seems.
0: 전문가들은 일회용 생수병을 다시 쓰는 것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disposable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회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dispose of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를 버리는 거니까요.
1: Right.
0: 그럼 버릴 수 있는 water bottles가 이거 겉에서 봤을 땐 깨끗한데 하기 때문에 it should be safe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isn't as safe as it seems라고 얘기했습니다.
1: Yeah.
0: as it seems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것
1: That's right.
0: 같아요.
1: This is for, and this is an expression that maybe you can't quite guess what this means. Yeah. So, as it seems, meaning if it seems a certain way, it looks or appears to be this way, but it's not.
0: 겉에서 봤을 때는 왠지 괜찮아 보이는데
1: Yeah.
0: 안쪽으로
1: It
0: 들어가
1: seems
0: 보면
1: safe,
0: 실제가 그렇지 않다.
1: but it's not as safe as it seems. So this pattern, it's 뭐 as pretty or whatever, you know, expensive as it
0: Yeah.
1: seems, you can change the word in the middle and use this as a pattern.
0: 이런 거 어때요? 마유가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콜드해 보이는 거예요.
1: 어
0: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유 isn't as cold as he seems.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닌가요?
1: Sam, I'm sorry. That's a bad example because no one would ever think you are
0: 아니
1: cold.
0: 왜냐면 제가 집중하고 있으면 미간 부분을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대요. 저도
1: 어,
0: 몰랐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0: 하나
1: that
0: 있나?
1: It,
0: 이런
1: well, you know,
0: 생각을
1: 한다고요. That is true. When you prepare for the script, you're yeah, yeah, very yeah. serious. Yeah. And I'm like, hi, Sam. 그러면, and I move out, right? And you're like, 네? ah! And then like,
0: hey! 이러잖아요.
1: Yeah, that's right.
0: 그리고 우리 영어. 영어는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English isn't as difficult as it seems.
1: There you go. There
0: 이거,
1: you
0: 이거
1: go.
0: 괜찮아요?
1: Yeah, 네. great patterns. Yeah.
0: Okay, so as it seems라고 하면 겉보기만큼, 보이는 것만큼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생각보다 safe하지 않아요. Mm-hmm.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Washing them out to store barley tea or grains can actually breed bacteria and mold.
0: 페트병을 씻어 보리차나 곡물을 보관하면 오히려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나 이거 먹을 거 넣어놔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차나 곡물 같은 거 하려고 그것을 wash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오히려 bacteria or and mold를 breed를 할 수가 있다라고 yeah. 돼 있습니다. Mm-hmm. 근데 박테리아가 무슨 뭐 그런 pet도 아니고 yeah. breed를 한다고 표현을 했네요.
1: So two things. Mm-hmm. You're probably thinking like breeding animals,
0: right.
1: which means to mate animals so they mm-hmm. can make babies.
0: 사육하는
1: and, yeah,
0: 거.
1: That's right.
0: Yes.
1: But in this case, it means simply to reproduce.
0: Mm-hmm. 번식시키는 거군요.
1: Yes, that's okay. right. So it reproduces bacteria and mold. It causes them to grow.
0: Mm-hmm. Mm-hmm. 결국에는 이거는 뭐, 내가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 박테리아랑 안녕, 뭐 산책식 이런 게 아닙니다.
1: No.
0: 그런 뭐 사육하다가 아니라 mm-hmm. 이런 곰팡이류라든가 아니면 세균 같은 것들을 번식시키다. 아까 말씀 하셨지만 reproduce 한다는 거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Right.
0: 이 mold라고 하는 게 곰팡이가 맞겠죠, 그렇죠?
1: Yes, absolutely.
0: Like mildew 같은 그런 mm-hmm. 느낌일까요?
1: Mm-hmm. Mm-hmm. Yeah, black. A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mold, right?
0: Mm-hmm.
1: You've got black mold, mildew,
0: yeah.
1: you know, pink mold.
0: 그러니까 냄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제가 mm-hmm. 들었는데 mm-hmm. 어딘가를 깨끗하게 하려고 물수건으로 이렇게 막 바닥 닦고 이러잖아요.
1: Mm-hmm.
0: 근데 그게 정말 깨끗한 어떤 물로 그리고 수건도 완전 깨끗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퍼뜨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Oh, that's a good point.
0: 그래서 제가 안 하잖아요. 사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만요.
1: 네, you just don't do it. That's a good idea.
0: 좀 들어봅니다.
1: Oh, that's a good idea.
0: Okay, so breed bacteria and mold 한다는 것은 세균과 곰팡이를 번식시키다. 그래서 오히려 씻어버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Even if the bottle looks spotless from the outside, once it's been opened, harmful bacteria can still thrive inside.
0: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한번 개봉한 병 안에서는 유해 세균이 계속 증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바를이 밖에서 봤을 때 from the outside 봤을 때는 it looks spotles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팟이 없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spotless라고 하는 거가 clean이라는 뜻인가요?
1: Yes, absolutely. So it means that it's very, very clean.
0: Mm-hmm.
1: That there is not even one spot.
0: Mm-hmm.
1: It's so perfectly clean, no right. dirt, no stains.
0: Uh-huh.
1: So we say it's spotless. When you go into a bathroom and it's spotless, it means it's perfectly clean.
0: 아, 그러니까 원래 spot이라는 게 얼룩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1: Mm-hmm.
0: 그냥 아무 spot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뭔가 dirty spot이라고 mm-hmm. 하는 게 좀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1: Totally.
0: 그럼 뭔가 더러운 스팟이 하나도 없어요. So, 티 하나 없이 깨끗하다.
1: That's
0: 아주
1: right.
0: 깨끗한이라고 할 때 mm-hmm. spotless. 이건 clean times 100이네요.
1: Yeah.
0: Right?
1: 100.
0: 아, 100.
1: And I have
0: yeah.
1: to say, you know, I have a confession. I mean, my car is not spotless. It's the opposite. It is so dirty.
0: 제가 저를 한번 차로 초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청소 잘합니다. Right. So 아무튼 겉에서는 spotless 해 보이지만 once it's been opened 이게 누군가 열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유해한 박테리아가 여전히 안쪽에서 thrive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업이 thrive 한다, 번창한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이런 세균 같은 것이 잘 자라다, 번성하다, 이런 증식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사실 grow를 써도 되죠.
1: Mm-hmm.
0: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Experts warn that reusing disposable water bottles isn't as safe as it seems. Washing them out to store barley tea or grains can actually breed bacteria and mold. Even if the bottle looks spotless from the outside, once it's been opened, harmful bacteria can still thrive inside.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중에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ramp up pressure 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압박을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4: 만나요.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파충류, Reptile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This table takes up too much space.
0: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This table takes up too much space.
0: 뭔가 동사만 살짝 애매한 것 같다.
1: Do I have to throw it away?
0: 잠깐만요.
1: Oh, is that too big of a hint?
0: 왜냐면 너무 이게 자리를 많이 아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사 하나 알게 되면 다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his table takes up too much space 이거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1: After an airport bust, some rescued reptiles found a haven in the Bronx.
0: 자, 여기서 bust는요. 이 경찰 세간의 단속, 적발, 검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you got busted 그러면 너 딱 걸렸어.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haven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 뭐 피난처, 안전한 곳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제목으로 옮기면요. 공항 단속에서 구조된 파충류들 Bronx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다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들어볼 텐데요. 미국 공항에서는 이 오래전부터 그 거북이 밀수가 문제가 되어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거북이가 오래전부터 전통 약재나 뭐 식용 목적으로 거래가 됐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목적으로 밀수가 된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But trafficking has grown much worse in the past few years, driven in part by massive growth in the exotic pet trade in China, Hugh said. In crowded cities where apartments are often small, turtles may appeal to those looking for a unique pet that will not take up much space.
0: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밀거래가 훨씬 심각해졌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이국적인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라고 휴스는 말했습니다. 주거 공간이 좁은 대도시에서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색다른 반려동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북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진짜 미국 어류 야생 동물 관리국 관계자가 뭐 이렇게 많은 수가 적발이 되는 거 보면은 진짜 야생에 이제 남아 있는 거북이가 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정말 적발 수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렇죠? 이게 뭐 당연히 뭐 귀여울 수 있고 굉장히 희귀하기도 하고 그런 건 거지만 와 이건 너무 좀 거북이들이 불쌍하잖아요.
1: I know. 네. And turtles are not the only. I mean, we're featuring turtles today, but there are a lot of like lizards and reptiles that get trafficked as well.
0: 와,
1: not just these guys.
0: 내용을 들으면 더 슬퍼질 수 있는데 일단 조금씩 한번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첫 번째는요.
1: But trafficking has grown much worse in the past few years, driven in part by massive growth in the exotic pet trade in China, Hugh said.
0: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밀거래가 훨씬 심각해졌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이국적인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라고 휴스는 말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지금 but trafficking has grown much worse in the past few years 라고 돼 있습니다. trafficking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grow worse 해온 상태다. 점점 자라서 worse 됐다는 거는 이건 정말

0: 번에 안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진 상태다라고 mm-hmm. 했습니다. 자, trafficking이라는 게 뭘까요?
1: So the word trafficking means to illegally buy and sell mm-hmm. and transport things. You know, oftentimes we talk about drugs mm-hmm. being trafficked.
0: Right.
1: We talk about wild animals mm-hmm. or their parts right. being trafficked. Even mm-hmm. people can mm-hmm. be trafficked.
0: Right.
1: So obviously, this is not a good thing.
0: 그러니까 밀 거래를 하는 것, 뭐 불법 거래를 하는 것을 traffick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Mm-hmm. Right. 그리고 traffic이 뭐 교통 이런 것이 아니고요. 동사로 쓰게 되면 불법으로 실제로 불법으로 거래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Mm-hmm. 그렇죠. 뭐 이거는 스펠링만 잠깐만 짚어보면 원래는 traffic라는 것이 불법으로 거래하다인데 만약에 이렇게 ing가 붙게 되거나 아니면 ed가 붙으면 k가 꼭 들어가요. 그렇죠?
1: Mm-hmm. Right. That
0: 그래서,
1: is true.
0: Yes. So 여기에 보면 중간에 k가 들어가 있어요. Trafficking 할 때 king가 돼 있고요. 사실 panic이나 picnic 같은 경우도 ing 붙으면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뭐 panicking, mm-hmm. 뭐 picnicked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mm-hmm. K를 넣고 ing, K를 넣고 ed가 되겠죠. Alright, so 아무튼 그게 지금 지난 몇 년간 안 좋아진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driven in part 부분적으로 by massive growth in the exotic pet trade in China라고 했습니다. 뭔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중국에서 exotic pet trade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네요.
1: Okay, so when we think of pets, we think of dogs and cats. Mm-hmm. You know, the typical pets that we have.
0: Right.
1: But the exotic is the key point here. Mm-hmm. And if it's an exotic pet trade, it means they're actually wild animals, mm-hmm. unusual animals, mm-hmm. you know, like monkeys mm-hmm. or big cats even, right. you know. There are super wealthy people who mm. actually have like lions and mm. cougars okay. as pets.
0: 와, 사자.
1: They do. Oh,
0: 뭐,
1: yeah.
0: 호랑이, 뭐.
1: They do.
0: 와,
1: they do.
0: 돈이 많다 보니까. Mm-hmm.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또 자동차 매니아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exotic sports cars들이 있어요.
1: 아.
0: 이거는 그냥 단순한 sports cars들이 아니라 하이엔드급이죠. 그래서 mm-hmm.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싸고요. Mm-hmm. 그리고 굉장히 흔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동물로 따졌을 때는 그냥 뭐 강아지, 고양이가 아니라 방금 말하신 것처럼 막 호랑이, 뭐 사자, 뭐가 됐든 원숭이
1: yeah. Yeah.
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국적인 반려동물 거래, 뭐 희귀 반려동물 거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너무 중국에서 커진 거가 또 이유 중에 하나다.
1: That's right.
0: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crowded cities where apartments are often small, turtles may appeal to those looking for a unique pet that will not take up much space.
0: 주거 공간이 좁은 대도시에서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색다른 반려동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북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요즘에는 그 이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 자체가 큰 평수가 아니고 작은 평수들이 있는 그런 crowded areas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강아지들 같은 경우 막 뛰어놀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1: Yeah.
0: 그런데 turtles는 느리죠. 뭔가 엉금엉금 이런 느낌.
1: Yeah.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큰 공간이 필요 없다는 거.
1: Right.
0: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 unique pet that will not take up much space라고 돼 있습니다. 왠지 중요한 것 같은
1: 왠지. Yes, that's right. So to take up space. First of all, mm-hmm. means to occupy a certain area.
0: Okay.
1: So, usually we talk about an item, mm-hmm. like a sofa or a bookcase, like furniture, taking up space.
0: Right.
1: If you take up space, there's no space left.
0: Mm-hmm.
1: Right? So here, will not take up much space is saying that, oh, you only need a little area mm-hmm. to raise this pet.
0: Right.
1: And they will not... You know, occupy this whole big area.
0: 그렇죠.
1: It's only a small area.
0: 뭐 토끼만 키우려고 해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큰 공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1: yeah.
0: 사실 거북이는 좀 가만히 있기도 하지 않나요? 제가 뭐 키워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1: Yeah. Actually, I mean, I did. Actually, my son, they were water turtles.
0: Right.
1: Like, so... It was, no, not water. I'm not sure the exact name, but there's like tortoise and turtles.
0: Right.
1: And really.

0: all you need is like a box about this big and they're fine.
1: 그냥 작은 어항 정도 사이즈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Yeah.
1: 아,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구도 그런 자리를 차지 많이 안 하는 거를 또 선호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테이크업 한다는 거가 공간을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시간을 차지한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Oh, I'm sorry to take up your time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간을 제가 너무 차지했죠.
0: Yeah.
1: 많이 잡아먹었죠.
0: That's
1: 죄송해요.
0: Right.
1: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죠. So 그렇지 않는 take up much space 하지 않는 그런 unique path 을 찾는 것이 굉장히 이게 뭐 하나의 어필이 된다.
0: Sure.
1: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But trafficking has grown much worse in the past few years, driven in part by massive growth in the exotic pet trade in China, Hu said. In crowded cities where apartments are often small, turtles may appeal to those looking for a unique pet that will not take up much space.
1: 네,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갈게요.
0: Here's Cast of Rent with Seasons of Lov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After an airport bust, some rescued reptiles found a haven in the Bronx.
0: 상자 거북류 box turtle는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즉 CITES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면 허가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미국산 거북이가 일단 중국 본토로 밀수되면 이 합법적인 것으로 관주돼서 판매될 수 있다. 다는 그런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어서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 법집행국의 폴 샤펠 부 특별수사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1: The fish and wild

0: Wildlife Service and its partners have intercepted more than 2,500 turtles at U.S. airports, international mail facilities, and express consignment so far this year, he said. Inhumane treatment during shipment is the norm, Chappelle added.
1: 미 어류 야생동물 관리국과 협력 기관들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 국 공항과 국제 우편 시설, 특송 화물 시설에서 2,500마리가 넘는 거북이를 적발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비인도적으로 다뤄지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샤펠은 덧붙였습니다. 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잔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밀수업 수입자들이 거북이의 소변 그리고 배설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흡수하려고 막 양말이나 기저귀에 넣는데요. 막 넣고 그리고 테이프로 이제 몸을 등딱지 안에 고정을 한 채 먹이도 안 주고 물도 주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밀입국하고 막 이런 거 자체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비인도적으로 가는 거는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0: Yeah, it breaks my heart. You know how I feel.
1: 야,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0: Yeah, right?
1: 아무래도 작은 크리처스다 보니까 뭐 얘네가 감정이 있겠어, 느끼겠어 right, 이런 right, 생각을 하는 right, 것 같아요. Right.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The Fish and Wildlife Service and its partners have intercepted more than 2,500 turtles at U.S. airports, international mail facilities, and express consignment so far this year, he said.
1: 미 어류 야생동물 관리국과 협력 기관들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 공항과 국제 우편 시설, 특송 화물 시설에서 2,500마리가 넘는 거북이를 적발했습니다. 네, 지금 이 기관 이런 협력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intercept를 했대요. 2,500마리가 넘는 turtles를 이제 intercept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intercept는 보통 뭐 경기 같은 데서도 공을 이렇게 공이 막 날아오는데 이걸 막는다든가 그래서 내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0: Or interceptors, you know those missiles?
1: Yeah. 날아오는데 그거를 요격하는 거죠. 그렇죠.
0: Yeah. So the idea of the intercepting is something is on its way. And then you intercept. You block the way.
1: Right.
0: You make sure that it doesn't get to that destination.
1: Okay. 뭔가 밀입국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되기 전에
0: You catch it.
1: 여기서 잡아버리는
0: 거예요. It.
1: 가로막는 거예요.
0: That's it.
1: So 여기서 intercept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의역이 된다면 적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는 도중에 중간에 차단을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하겠죠. 그렇죠?
0: Yeah.
1: 그래서 무려 2,500마리가 넘는 거북이들을 이렇게 intercept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미국 공항, 뭐 국제 우편 시설, 특송 화물 시설 뭐 이런 데서 발견을 한 거죠. 그렇죠? 적발을 했는데요.
0: Yeah.
1: 이것 중에 사실 express consignment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0: Yeah, it does. So you have airports, international mail facilities obviously. And so you wonder, "Oh, consignment, express consignment." So just think of it like, you know, the courier The carrier service, it's their shipments.
1: Okay. Express, 그러면 expres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express로 간다.
0: Like overnight.
1: Express train, right?
0: Yeah.
1: 그런 식으로 정말 신속한 특급의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consignmen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0: Basically, consignment means shipment.
1: Shipment.
0: And goods that are sent.
1: 아, okay. So 화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0: Absolutely.
1: 본다면.
0: Yeah.
1: Okay. So 그런 특송 화물 쪽에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0: Inhumane treatment during shipment is the norm, Chappelle added.
1: 운송 과정에서 비인도적으로 다뤄지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 샤펠은 덧붙였습니다. 아,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shipment 중에 inhumane treatment라고 했습니다. 남을 treat한다는 것 자체가 대하다. 오케이?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treatment가 대우, 처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inhumane한 건 어떤 대우일까요?
0: Yeah. So the idea of something being humane for humanity.
1: Right, right.
0: You know, something that is basic. But here in this case, in terms of the way you are handling it or the, the conditions, inhumane treatment is really causing suffering.
1: Okay.
0: It is basically cruel. It's very harsh. So it's almost like you're not treating it like a living animal.
1: Ah. 그러니까 사람이 할 듯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이건 너무 잔인하다.
0: It is.
1: 인간답지 않다. 그래서 인도적이지 못한 것, 잔인한 것을 inhumane이라고 하는군요. human이 아니라
0: Yeah.
1: humane.
0: Humane.
1: humane.
0: That's right.
1: 그럼 반대로 만약에 humane하다라고 하면 좀 인도적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0: Yeah, humane.
1: 조금 배려해주고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무 비인도적인 대우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the norm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the nor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일, 정말 흔한 관행이라든가 이게 이제는 그냥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0: That's
1: 이게
0: right.
1: 정상이에요, 원래.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Fish and Wildlife Service and its partners have intercepted more than 2,500 turtles at U.S. airports, international mail facilities, and express consignment so far this year. He said, Inhumane treatment during shipment is the norm, Chappelle added.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0: This table takes up too much space. This table takes up too much space.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have Mimi Webb sing Reasons.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fter an airport bust, some rescued reptiles found a haven in the Bronx.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거북이들은 이 구조가 되었다고 해도요, 곧바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해요. 이 다쳐서 치료와 회복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 적발된 장소와는 아주 먼 지역에서 불법 포획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Cramped together, turtles can also easily pick up pathogens, which they could then pass on to wild populations if released.

0: In addition to known turtle diseases, veterinarians at the Bronx Zoo have identified more than a dozen new virus variants in turtles coming into their care. That is one huge complicating factor we've run into in managing these confiscated animals, said Dr. Aubrey Alonzo, a veterinarian at the zoo.
1: 비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가 함께 갇혀 있으면 병원체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그대로 방생할 경우 야생 개체군에 질병을 옮길 위험도 있습니다. 브롱스 동물원의 수의사들은 기존에 알려진 거북이 질병뿐 아니라 이곳으로 들어온 거북이들에게서 12개가 넘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동물원의 수의사 오브리 알론조 박사는 압수된 동물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운영하는 그 브롱스 동물원 있잖아요. 으흠. 그런데 이제 이 동물원이 한 번에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거북이를 돌볼 수 있는 이제 미국 내 몇 안 되는 시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좀 걱정이 있잖아요. 얘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0: Yeah.
1: 막상 일단은 데려왔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이 right.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0: Sure.
1: Right.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볼게요.
0: Cramped together, turtles can also easily pick up pathogens, which they could then pass on to wild populations if released.
1: 비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가 함께 갇혀 있으면 병원체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그대로 방생할 경우 야생 개체군의 질병을 옮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라 그럴까 이 turtles들이요. 편하게 무슨 한 마리는 소파에 앉아 있고 한 마리는 수영을 막 즐기면서 막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0: No.
1: 이 엄청난 수의 turtles들이 굉장히 좁은 곳에 이렇게 빠바박 모여 있을 거란 말이죠.
0: 네. Yeah. So the idea, so the expression that comes to mind is cramped together.
1: Cramped together.
0: Okay. If a place is cramped, it means that there's no space.
1: Mm-hmm.
0: So, and then here, it's they're cramped together. So they're kind of forced into a very tight space
1: okay.
0: where there's little room to move.
1: Mm-hmm.
0: It's very, not only uncomfortable, but 네. inhumane.
1: 진짜 inhumane이죠.
0: Yeah.
1: 그러니까 cramped 자체가 여러분들 비좁은,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꽉 찬이라는 의미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together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0: right.
1: 함께 모여서 빽빽하게 갇혀있는 이라는 느낌을 더 강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Mm-hmm.
1: So cramped together, turtles can also easily pick up pathogens라고 돼 있는데요. 이 pathogen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 병원균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쉽게 픽업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옆에 병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옆에 cramped together가 돼 있으니까.
0: Absolutely.
1: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Which they could then pass on to wild populations. If released, 되면
0: right.
1: 놔주면은 결국에는 퍼질 수 있다는 느낌 같은데요.
0: Yeah, that's right. If you pass something on, it means to transfer it from one thing to another.
1: Right.
0: So here, these pathogens could be passed on to wild populations.
1: Mm-hmm.
0: This could be a huge problem.
1: Right.
0: So it's like you need to keep them. But then you would, they're wild, so you would like to release them.
1: Right.
0: But if you release them and then they have certain pathogens.
1: 더 최악이네요. 그렇죠? 아, 이런
0: yeah.
1: 질병 같은 것을 pass on 한다는 것이 옮기다, 전염시키다,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wild populations, 한마디로 야생 개체군에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방생을 해버리면.
0: Mm-hmm. Mm-hmm.
1: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0: All right. In addition to known turtle diseases, veterinarians at the Bronx Zoo have identified more than a dozen new virus variants in turtles coming into their care.
1: 브롱스 동물원의 수의사들은 기존에 알려진 거북이 질병뿐 아니라 이곳으로 들어온 거북이들에게서 12개가 넘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런 게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Virus variants라고 돼 있는데 뭔가 very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러니까 variants라는 것 자체가 변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발견을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That is one huge complicating factor we've run into in managing these confiscated animals, said Dr. Aubrey Alonzo, a veterinarian at the zoo.
1: 동물원의 수의사 오브리 알론조 박사는 압수된 동물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

0: 이어지는 거. 이게 one huge complicating factor이라고 했어요. 아, complicated이라고 하면 이미 복잡한이라는 뜻이고요. complicating 이러면 복잡한데 이미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만드는, 더 꼬이게 만드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factor이다 that we've run into라고 했어요.
1: Yeah.
0: 달려가다가 어디로 들어갔나요?
1: So this expression to run into, we hear in everyday sort of conversations,
0: yeah.
1: like you bump into someone, mm-hmm. you run into someone.
0: Right.
1: But in this context, it means something slightly different.
0: Mm-hmm.
1: So if you've run into managing. In managing these confiscated animals, what it means that you encounter a problem.
0: Encounter.
1: That's right. You're dealing with some sort of difficulty.
0: Mm-hmm.
1: That's what this means, to run into.
0: Run into. 그러니까 실제로
1: the situation.
0: Literally 해석을 하게 되면 달리다가 어디에 부딪힌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1: Mm-hmm.
0: 뭐 she ran into the glass wall or something, right?
1: Which I did.
0: Oh,
1: yeah.
0: You did?
1: I did.
0: 아, 너무
1: almost broke my nose.
0: 아, 사실이었군요. Yep. 맞아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겠지만 run into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 특히 뭔가 뒤에 문제거리가 나온다면
1: run into a problem.
0: Yeah.
1: yeah.
0: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겪게 되다라고 mm-hmm.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보통 집에 와서 뭔가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mm-hmm. you know if you ever run into a problem
1: yeah.
0: just let us know.
1: Yeah.
0: 이런
1: Here's
0: 식으로
1: my number.
0: 이런
1: yeah.
0: 하면서
1: yeah.
0: 그래서 아, 그 지금 이 병과 관련돼 있는 거 virus 관련돼 있는 것이 우리가 사실 뭐 겪게 되는 그런 복잡하게 만드는 factor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뭐 하다가 그런 문제에 이제 run into 하게 되냐면 in managing these confiscated animals라고 돼 있습니다.
1: Yeah. If animals are confiscated, mm-hmm. it means that they are officially taken away.
0: Okay.
1: So usually, like, this is what we experience when we're traveling
0: mm-hmm.
1: in customs. If you bring in something that is illegal mm-hmm. to bring in, like fresh fruit
0: right.
1: or like meat,
0: uh-huh.
1: then they will confiscate those goods. They will take it away.
0: 거의 뭐 seize하는 느낌이네요.
1: Yeah, they're seizing it. Yeah.
0: 압수해버리는 거.
1: Because it is not legal.
0: Mm-hmm.
1: Yeah.
0: Okay,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confiscate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압수하다, 몰수하다라는 뜻인데 아, confiscated animals라고 하니까 뭐 불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1: right.
0: 그러다가
1: right.
0: 이제 압수된 동물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 중에 큰 것이다, 큰
1: yeah.
0: 팩터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Cramped together, turtles can also easily pick up pathogens, which they could then pass on to wild populations if released. In addition to known turtle diseases, veterinarians at the Bronx Zoo have identified more than a dozen new virus variants in turtles coming into their care. That is one huge complicating factor we've run into in managing these confiscated animals, said Dr. Aubrey Alonzo, a veterinarian at the zoo.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Love with Never Not.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브랑스 동물원도요. 2024년 10월 이후 구조된 거북이 850마리 이상이 들어오면서 이 직원들이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고 해요. 이 동물원 파충류 담당자에 따르면 원래도 많은 동물을 돌보는 대형 동물원이지만 거북이 200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 자원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Release into the wild is the ultimate goal. About half of the turtles that have come to the zoo this year have been delivered to state agencies in the hope that they will be returned to the wild, Torregrossa said. As long as demand in Asia remains high,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released turtles will be recaptured by poachers.
0: 최종 목표는 이 거북이들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토레그로사에 따르면 올해 동물원에 들어온 거북이 가운데 약 절반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각 주정부 기관에 인계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수요가 계속되는 한 방생된 거북이들이 다시 밀렵꾼들에게 붙잡힐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Release into the wild is the ultimate goal.
0: 네, 최종 목표는 이 거북이들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Release into the wild. 이것이 ultimate 한 거, 정말 최종의 goal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wild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야생을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the를 붙여서 the wild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에 release는 지금 구조를 보니까 verb가 아니라 noun인 것 같네요.
1: Mm-hmm. Release into the wild is the ultimate goal. So basically what this is this animal mm-hmm. was kept by humans
0: right.
1: because maybe they were trafficked mm-hmm. or maybe they were, rescued. And then they basically heal them, mm-hmm. have them recover, mm-hmm. and then you want to... free them in their natural environment.
0: Right. Mm-hmm. 그러면 release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슨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풀어주는 거잖아요.
1: Yeah.
0: So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다가 right?
1: Release
0: 퇴원할 때도
1: hospital.
0: 쓰지 않나요? 그렇죠?
1: Yeah.
0: I was released from the hospital.
1: When will he be released from the hospital?
0: Right. 그거는 뭐 범죄를 짓고 그래서 뭐 석방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1: yeah.
0: 그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1: You're released from
0: right?
1: prison. Yeah.
0: yeah. Mm. So 이런 식으로 release는 다양한 느낌이 되겠습니다. Mm. Right?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핵심은 풀어주는 거. 가게 해주는 거.
1: Yeah.
0: 뭐 set someone free.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Mm-hmm. 그래서 release into the wild 하는 것은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게 뭐다? is the ultimate goal이다.
1: Yeah.
0: 최종 goal이다. 근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 친구도 어디가? 이 생각했거든요, 저.
1: Yeah, well, that is true.
0: Right.
1: I mean,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right. all these turtles?
0: I know. 너무 많아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bout half of the turtles that have come to the zoo this year have been delivered to state agencies in the hope that they will be returned to the wild, Torregrossa said.
0: 토레그로사에 따르면 올해 동물원에 들어온 거북이 가운데 약 절반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각 주정부 기관에 인계 됐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들어온 turtles도 엄청 많겠지만 그 중에 반 정도가 이제 좀 희망이 있는 거죠. 이제 wild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Okay, so they have been delivered to state agencies in the hope that they will be returned to the wild.
1: Yeah.
0: 자, so return to the wild 하는 것에 대한 hope로라고 돼 있네요.
1: Right. So it's interesting because we know I hope, mm-hmm. we hope, you know.
0: Yeah.
1: I hope you have a great day.
0: Uh-huh.
1: Right. But the way it's used here, the way it's phrased is in the hope that.
0: Mm-hmm.
1: And what this really means that it's simply they wish,
0: mm-hmm.
1: they expect.
0: Right.
1: That's what it means.
0: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며에 더 가깝겠네요. 그쵸?
1: Yes.
0: 그러니까 뭐 바라는 거, 뭐 기대하는 거, 그래서 mm-hmm. 결국에는 제발 mm. 이런 느낌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 the hope that 하고 나서 문장을 쓰게 되면 그 문장이 되기를 바라며 혹은 뭐 기대하며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사실 in the hope that 대신에 조금씩 다르게 변형된 그런 versions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in the hopes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뭐 in hopes that 이런 식으로 또 덜을 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in the hope that 이게 굉장히 formal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래서 뉴스에서 좀 쓰였다고
1: I
0: 좀
1: agree.
0: 생각이 듭니다. 네, 연결해 볼게요.
1: As long as demand in Asia remains high,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released turtles will be recaptured by poachers.
0: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수요가 계속되는 한 방생된 거북이들이 다시 밀렵꾼들에게 붙잡힐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놔줬는데 그 친구들이 또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결국에는 캡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there's a risk, 어떤 리스크가 있대요. That released turtles들이 will be recaptured by poache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poachers들이 왠지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1: Oh, Wenji is
0: Renzi.
1: very correct.
0: Yeah.
1: Yes. Poacher. These people are the people who illegally hunt and they steal these animals. Typical example is an elephant, ivory, poachers kill elephants for their ivory. Rhinos, they kill rhinos to take their horn.
0: Oh,
1: Yeah. So
0: no.
1: what they do is these days to protect the rhinos, they actually cut off the horns. Because these poachers, and this word, especially with countries that have wild animals, it's a huge, huge problem.
0: 마 진짜 이런 야생동물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밀렵꾼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1: It's very dangerous.
0: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렇게 없어지는 것보다 아예 뭐 예를 들어서 혼을 잘라서 납치가 안 되게
1: That's what
0: 만든다든가
1: they're doing.
0: 와 이게 너무 슬프네요. Okay, so poach, P-O-A-C-H 자체가 verb으로 밀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poachers라고 얘기를 하면 밀렵꾼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 의해서 recapture 된다는 거. capture는 정말 확 낚아채는 거 아닌가요? 확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붙잡힐 그럴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답이 없는 수준이네요.
1: It's
0: 정말.
1: true. It's like, what do you
0: Why?
1: do? I mean, you try to help them and then they get caught again. It's like a vicious cycle.
0: 그리고 이게 왜 없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냐면, as long as demand in Asia remains high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서 그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 수요가 높은 이상, 이게 유지되는 이상, 이거는 리스크가 없어질 수가
1: That's
0: 없다.
1: right. I mean, if there's a way to make money, they will do it.
0: So, by the way,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Release into the wild is the ultimate goal. About half of the turtles that have come to the zoo this year have been delivered to state agencies in the hope that they will be returned to the wild, Torregrossa said. As long as demand in Asia remains high,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released turtles will be recaptured by poachers.
0: 네, 이렇게 오늘의 딥다이브 데일리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영어 문장이 어떻게 됐죠?
1: This table takes up too much space.
0: 네, 정답은 이 테이블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가 되겠습니다. Take up이 뭔가 공간이나 시간을

0: 차지한다는 뜻이었죠. 그렇죠? 자,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은 910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탁자는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 입니다. 맞춰주셨고요. 쌤들 덕분에 영어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so 감사합니다. Much. 김소명님 says EBS 오디오 어학당 takes a lot of space in my daily schedule. 이렇게 해서도 되나요? 됩니다. okay. Yeah, actually, it does take up.
0: Right.
1: Because sometimes it could be your schedule, your right. mental, you know, capacity.
0: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takes up이라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yes. Takes up. That's right.
0: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Le Couple with Wishes.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Mm. 밀수업자들한테 2,500마리가 넘는 거북이를 적발해서 구조했대.
0: 아니, 거북이? 아니, 반려동물 거래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네.
1: 구조된 거북이 중에 일부는 지금 브롱스 동물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대.
0: 나 진심으로 그중 몇 마리가 힘좀 합쳐서 닌자 거북이 된 다음에 복수 좀 하면 좋겠다. 아니, 닌자 거북이 얘기하니까 피자 생각나네.
1: 아, 좋은 생각이야.
0: 피자
1: Teenage
0: 생각.
1: Mutant Turtles. Mutant
0: Yes.
1: Teenage Turtles.
0: Yeah. Teenage
1: Teenage Mutant
0: Mutant
1: Turtles.
0: Ninja
1: Ninja
0: Turtles,
1: Turtles.
0: right?
1: That's right.
0: 저기 뭐야? 한국 제목은 닌자 거북이거든요.
1: Yeah.
0: 근데 닌자 거북이들이 피자 하면은
1: They go crazy.
0: 그쵸?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 That was a good ending.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반려동물 거래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네. 자, 이것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표현을 좀 써볼까요? 뭔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진짜 이제 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1: Yeah, there's a great expression. Get out of hand. Get out of hand.
0: Get out of
1: Of
0: hand.
1: hand.
0: Hold on.
1: So,
0: Get out of my room. 이런 건 들어봤어도.
1: okay, so here's if you think of it this way, maybe it will help. So, when you are able to control something with your hand, right? But when there's a time when you can't handle it gets out of control.
0: Okay.
1: It's out of your hands.
0: Yes.
1: Get out of hand. And there is a feeling that it was kind of difficult to manage. And now it is completely like unmanageable.
0: 아, 이미 뭔가 핸들 하기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손을 벗어나 버렸다 이거는. 그러니까 쌤 그러면 여기서 핸드가 손이라는 것에서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컨트롤을 얘기를 할 수가
1: That is
0: 있겠네요.
1: talking about control. So we often say, like, two people are arguing, and then they start like, well, you did this, and I am no, no, no, no, no, no. Then it starts getting louder and louder, and they're screaming at each other, and now they're fighting. It is gotten out of hand.
0: The situation
1: The situation,
0: has gotten out of
1: the
0: hand.
1: argument has gotten out of hand.
0: 아, 오케이. So, 핸드에서 나가게 되는 거, 컨트롤에서 나가게 되는 거,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다, 뭔가, 그쵸, 손쓸수 없는 지경이 되다가 되겠습니다.
1: One more example.
0: Yeah.
1: Spending can get out of hand.
0: 그렇죠.
1: Spend too much, use that credit card,
0: Right.
1: you know? We know a lot of those AI companies are spending a lot,
0: Right.
1: borrowing a lot.
0: Yes.
1: Yeah.
0: 지금 장난이 아니다.
1: That's right.
0: 이제 지금 스펜딩에 관한 것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그 문장을, 그러니까 그 방금 표현을 활용을 해서 get out of hand를 활용해서 문장으로 바꿔보면요.
1: I had no idea the pet trade was getting so out of hand.
0: 네, 좋습니다. 자,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1: You know, they have intercepted more than 2,500 turtles from smugglers this year alone.
0: Turtles? I had no idea the pet trade was getting so out of hand.
1: Some of the rescued survivors are now getting a second chance at the Bronx Zoo.
0: I honestly hope a few of them team up and become the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and get their revenge.
1: Oh, that's a great
0: By the way, why
1: idea.
0: don't we order some pizza?
2: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송 X님이요. 오늘 다이어트 잠시 쉬고 피자 드세요, 마유 선생님.
1: 마이쌤, do it. Come on,
0: 싶은데요.
1: cheat day, cheat day.
0: 이러다가 끝나버려요. 다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요. 네.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Likewise, my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very last song. It's by Electric Light Orchestra. It's Mr. Blue Sky.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
0: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4: 선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5: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4: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5: Exactly.
4: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5: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4: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5: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교통수단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해외여행 다니실 때 교통수단을 탔거나 아니면 찾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0: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something you often need to do when you are visiting a different city is use public transportation. So you'd have to go to a station. And then another thing that you need to do is ask directions because you're lost.
0: 그렇죠. 뭔가를 찾을 때 길을 잃어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죠.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is the stati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뭐 이 스테이션은 기차역일 수도 있고 버스역일 수도 있고요. 큰 스테이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너무 세상이 편리해졌지만 그래도 있어도 가끔씩 우리가 글자를 못 읽거나 해외라서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센텐스 다시 한번 뭐죠?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이죠.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어느 방향이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Which way?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Which way? 라고 하면 어느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어느 길이냐, 어느 쪽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Which way? 그쵸? 그래서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물어볼 때 자주 쓰이는 질문이에요. Which way? Which way?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보는 게 역이죠. 역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is가 옵니다. 위치나 상태를 말할 때는 우리가 비동사를 써요. 자, 그래서 is가 동사가 되겠죠. 자, which way is 뭐뭐?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목적지가 뭐죠? 바로 역이죠. 그런데 역인데 그 역이기 때문에 the station이라고 해야 되겠죠. The station. 더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Which way is the station? Which way is the station? 자, 여기서 the station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는 그 역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가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도 어떤 역인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역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역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which way is the station? 역의 이름을 넣을 때는 더가 보통 빠져요. 예를 들어서 which way is EBS station?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Good job! 자, 그럼 이 문장을 응용해서 우리 패턴 연습 해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let's start with our sentence. Which way is the station? And we're going to change the station.
0: Right.
1: So which way is 뭐뭐?
0: The station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가 어느 쪽인가요? 어느 방향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특정 장소나 어떤 목적지가 어느 방향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1: Which way is the exit?
0: The exit. 출구라는 뜻이죠. 출구가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is the exit?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the exit. 요 발음도 중요하겠죠? Exit이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the는 the로 발음이 돼요.
1: And interestingly, you mentioned this before, a lot of subway stations, the way in and the way out, they're both just called the exit.
0: 그러게요. 지하철 출구는 우리가 출구라고 하는데, 보통 영어로는 entrance라고 안 하고요.
1: 네.
0: exit이라고만 해요. 우리도 사실 입구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출구라고
1: 네.
0: 하니까. 네.
1: Which way is the main road?
0: Which way is the main road? Main road는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Which way is the main road? 자, 큰 길은 어느 방향인가요? 라는 말이 되죠.
1: Which way is the baggage claim?
0: 자, 여러분, 큰 공항 가면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Baggage claim이라고 하는 곳은 수화물을 찾는 곳을 뜻합니다. 근데 요거도 the가 붙습니다. 그 공항에 수화물을 찾는 곳이니까 특정 수화물을 찾는 곳이죠. Which way is the baggage claim?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 이거 보내야 되는데. 저기 외국인이 있다. Excuse me, 저 실례합니다.
1: 네.
0: Which way is, 한국말 할줄 아네요? 네라고 하셨어요. 자,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우체국은 어느 쪽인가요?
1: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traffic light. 직진하다가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두세요.
0: 너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우체국은 어느 쪽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우체국은 영어로 post office라고 해요. 자, go straight. 직진하다라는 뜻이죠. go straight. and turn right.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세요라는 뜻입니다. 왼쪽으로 돌다는 turn left라고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At the traffic light. 신호등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at를 쓰죠. Traffic light가 신호등이라는 뜻이고요.
1: Which way is the elevator?
0: 자, elevator는 엘리베이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which way is the elevator? Exit처럼 elevator도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the elevator 이렇게 발음해 줘야 되겠네요.
1: And it's only an elevator, it's not a descender.
0: No.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내려오기도 하지만 올라가는 것만 얘기를 해주네요. 왜냐면 사실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elevator라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1: 맞아요.
0: 네,
1: 네.
0: escalator는 올라가는 거에만 또 집중되어 있죠.
1: Which way is the hotel?
0: Which way is the hotel? 호텔은 어느 방향인가요? 여기서도 특정 호텔이라 the hotel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1: Which way is the plaza?
0: Which way is the plaza? 플라자는 어디에 있나요?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is the plaz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1: Which way is the Colosseum?
0: 콜로세움을 Colosseum 이렇게 말합니다. Which way is the Colosseum? 이렇게요.
1: Which way is the waiting room?
0: Waiting room은 대기실이죠. 그래서 대기실은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is the waiting room?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1: How about one more? Which way is the gate?
0: Which way is the gate? Gate라고 하면 대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So which way is the gate? 이렇게
1: But
0: 물어볼 수 있어요.
1: in the airport, it means where you board the airplane.
0: 맞아요. 하지만 gate라고 할때 보통은 우리가 대문을 뜻하지만 공항에서의 gate는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하는 그 장소를 gate라고 하죠. 그래서 그 탑승하는 곳 게이트는 어느 방향인가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다 더가 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특정 장소를 얘기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EBS다. 그러면 which way is the EBS?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1: Mm-hmm.
0: 이 경우는
1: Not in that case,
0: 네,
1: no.
0: 그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냥 which way is EBS? 이런 식으로 이름의 경우는 앞에 더가 붙지 않는 경우가
1: 네.
0: 많아요.
1: But most of these examples, if you made that a specific one, like which way is the exit? Which way is exit 3? Then there's no the.
0: 맞아요.
1: Or which way is the main road? Which way is Kensington Street?
0: 이름이거나
1: 네.
0: 아니면 딱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을 때, exit 네. 3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Mm-hmm. 그럴 때 이름이잖아요, exit에. exit 3가 사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앞에 더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더를 붙이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ich way is 뭐뭐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 봤고요.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 Which way is the exit?
0: Which way is the exit?
1: Which way is the main road?
0: Which way is the main road?
1: Which way is the baggage claim?
0: Which way is the baggage claim?
1: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0: Which way is the post office?
1: Which way is the elevator?
0: Which way is the elevator?
1: Which way is the hotel?
0: Which way is the hotel?
1: Which way is the plaza?
0: Which way is the plaza?
1: Which way is the Colosseum?
0: Which way is the Colosseum?
1: Which way is the waiting room?
0: Which way is the waiting room?
1: Which way is the gate?
0: Which way is the gate?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실례합니다.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3: 여기요? 직진하다가 놀이터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2: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3: 걸어서 5분 정도예요.
0: 뭐 그렇게 멀진 않네요. 그렇죠? 자, 실례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표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느 방향인가요? Which way?
1: Which way?
0: 아, 여기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직진하다가 놀이터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라고 했어요. 직진하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직진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1: Goes.
0: 자, 그리고 왼쪽으로 어디에서 돈다고요? 놀이터에서. 자, 영어는 왼쪽으로 도세요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놀이터에서는 at로 얘기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자, 얼마나 머냐라고 물어볼 때는 how far로 시작하면 돼요. 걸어서 5분 정도예요. 자, 뭐뭐 정도다, about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힌트들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4: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5: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4: How far is it from here?
5: It's about a 5-minute walk.
0: 실례합니다.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4: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1: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0: 실례합니다.
1: Excuse me.
0: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네, 이거는 뭐 쉽네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여기요? 아, 직진하다가 놀이터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5: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1: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0: 여기요?
1: The station?
0: 네, 아, 여기요? The station? 이렇게 물어보면서 직진하다가
1: Go straight.
0: 놀이터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1: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0: 네, 영어는 turn left가 먼저 나오고 놀이터에서 at the playground 이렇게 얘기를 했죠. 놀이터가 playground이죠. 그리고 어디어디에서를 얘기할 때는 at를 쓴다고 했죠.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4: How far is it from here?
1: How far is it from here?
0: How far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How far is it까지 물어보면 얼마나 멀어요인데 여기서라는 의미로 from here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가요라는 질문이죠. 걸어서 5분 정도예요라고 하면
5: It's about a 5-minute walk.
1: It's about a 5-minute walk.
0: 네, 물론 it's about 5 minutes 라고도 해도 되는데요. It's about a 5-minute walk라고 했잖아요. A 5-minute walk는 걸어서 5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걷기로 5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1: When you use 5-minute as an adjective like this, then you don't put on the S.
0: 맞아요.
1: So it's not 5-minute walk.
0: 그렇죠. 5-minute라고 하고 싶지만 형용사 형태로 쓸 때는요. 모든 게 단수화가 되죠. 그래서 5-minute walk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맞습니다. It's about a 5-minute walk. 이렇게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5: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4: How far is it from here?
5: It's about a 5-minute walk.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자, W로 시작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W로 시작한 단어들은요. 앞에 의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모양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which way? 앞에 의가 있는 것처럼 입술을 만들어 보세요. 그거를 빨리빨리 해주시면 돼요. Which way is the station? 자, station 할 때는요. 앞에 T 발음은 쌍디귿 발음으로 된소리로 해주시고요. 뒤에 T 발음은 SH 발음이죠. 그래서 stati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Which way is the station? 억양도 주의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1: Which way is the station?
0: Which way is the station? Good job, everyone. 내게서 방향을 물어볼 때는 이 표현을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다 한번 복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찾아주시면 돼요.
1: Fabul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도끼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어제는 그 외국에 갔을 때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라도 사진을 누구에게인가 찍어드리겠다라고 먼저 청할 때의 표현이 있었죠.
1: Yes,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of you? Or for you.
0: 그렇습니다. 자, would you like me to? 이 헷갈리기 쉬운 게 would you like to가 아니라 would you like me to입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이때 for you는 당신을 대신해서 물론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그걸 대신해서 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yes. take a picture for you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Right.
0: 자, 오늘은요. 이제 관광 명소에 갔을 때 왜 보면은 입구나 뭐 어디라도 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을 서 계신 경우가 있는데
1: yeah.
0: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줄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1: So many lines.
0: There are so many lines.
1: You have to stand in, right?
0: Right. Yeah. For all different sort of purposes.
1: That's 그러니까 right.
0: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이제 줄을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화장실 앞에 줄을 서신 건지 입구에 줄을 선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1: Because it's too long. Right.
0: right. Yeah. Too long.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뒤로 가게 되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줄이.
1: They're mixed up.
0: They're all mixed up. 네, yeah. 그렇죠. 자, 지금 줄 서 계신 거세요? 라고 물는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 경우.
1: Excuse me, 네. are you in line?
0: Are you in line?
1: Are you in line?
0: Are you in line?
1: Yeah.
0: 그렇죠. 보통 줄 서서 기다리는 중이신가요? Are you in line?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1: 근데 라인이 엄청 많으면
0: 네.
1: Are you in line for?
0: 그렇죠.
1: The show, for the shop, for 뭐뭐뭐.
0: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are you in line for 뭐뭐 하게 되면 뭐뭐로 가는 그 줄을 서긴 있는 겁니까? 라고
1: right.
0: 확인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Mm-hmm.
0: 자, 오늘 상황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2: Silly합니다. 이 줄이 전망대 입장하는 줄이 맞나요?
0: 네, 제대로 맞게 서 계신 거예요.
2: 아, 다행이네요.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요.
0: 아, 처음엔 뭐 좀 헷갈릴 수도 있죠.
2: 아,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좀 절약됐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줄이 그 하도 많은데 내가 줄을 서기는 섰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전망대로 가고 싶어서 선 줄인 거죠.
1: Observation deck.
0: Observation deck. 그렇습니다. 전망대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실례합니다. 이 줄이 전망대 입장하려고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줄이 맞나요?
1: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0: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자, 여기서 right. is this the line for 뭐뭐까지는 알겠는데 이 전망대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네요.
1: Observation deck.
0: Observation deck.
1: 네. Observation deck.
0: Observation deck.
1: We have several famous observation decks in Seoul right here. All the, some tall buildings,
0: right.
1: usually very tall buildings have an observation deck. Usually at the top.
0: 아, 그렇죠.
1: Toward the top of the building.
0: 아, 그러니까 저 위층으로 올라가면
1: yeah.
0: 거기 어딘가에
1: right.
0: 그 거의 뭐 꼭대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Sure.
0: At the
1: yeah.
0: top 하게 되면 right. 꼭대기에 the observation deck, 전망대라는 것을 많은 그 높은 건물들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셨군요.
1: Right.
0: 우리가 흔히 observer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
1: Observer.
0: 네, observer.
1: Observer.
0: 그렇죠.
1: Okay.
0: Observe 하게 되면 어떤 걸 이렇게 관찰한다라고 할 때 observe라는
1: right.
0: O-B-S-E-R-V-E.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1: 근데 네. 뭐 see도 있고, watch도 있고, 뭐 observe도 있고. 뭐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When you're observing something, you're looking at something, you're watching something very carefully, sort of intently. You're almost researching when you're looking at something, observing.
0: For a longer period of time, maybe?
1: When you look at something deeply, carefully, it's usually long time.
0: 그렇죠.
1: That's right.
0: 뭐 거의 뭐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이렇지는 않겠지만 조금 이제 관찰한다는 것처럼
1: right.
0: 그 관전한다 혹은 뭐 이게 좀 지켜본다라는 뜻으로
1: right.
0: observe를 하는 그런 데크다라고 해서 observation deck. 라고 말하게 됩니다.
1: Observation deck.
0: Observation deck. 이거
1: sure.
0: 옵저베이, 옵저, 앞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듣고요. zer 해서 z 발음이 됩니다.
1: Right.
0: 그래서 observation deck.
1: Mm-hmm.
0: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게 뭐뭐가 맞아요? 라고 할 때 is this 뭐뭐? 라고 하면
1: right.
0: is this your book? 할 때 이것이 너의 책이냐? Is this your book? 이런 문장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1: Of
0: 어릴
1: course,
0: 때.
1: Right.
0: So, is this 뭐뭐뭐? 라는 거는 어떤 걸 가리키면서 자, 이것이 뭐뭐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1: Oh, point Sam, 네. is this your phone?
0: Yes, it is. It is my phone.
1: Yes. Oh. What about that one? Is that your computer?
0: That's not my computer.
1: Oh, that's not your computer.
0: That's someone else's computer. I don't know why it's here, but well, anyway.

0: It's mine now.
1: Okay. 자, is this 뭐뭐?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는 is this the line for 뭐뭐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뭐를 위한 줄이 맞나요?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대를 목표로 하는, 전망대를 향한, 전망대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for the observation deck 라고 물은 거죠.
0: Right.
1: 네,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1: 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0: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1: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이라고 하는 거예요.
0: Right.
1: 보통 yes, you're right. 혹은 yes, that's right. 혹은 you're correct.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0: Or you're in the right line.
1: You're in the right line. 그렇죠. Right. 당신이 맞는 줄에 서 있는 겁니다. You are in the right line. 그리고 right. 얼마 전에도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라는 문장이 있었죠.
0: Right, that's right. Last week.
1: 그렇죠. Yeah.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갔던 것 같아요. I think I went the wrong way earlier 라는 문장이 바로 지난주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 okay.
1: 엉뚱하고 잘못된 이란 말은 the wrong 뭐뭐뭐가 되는데 여기서처럼 제대로 잘 찾은 뭐뭐뭐라고 하면 the right 뭐뭐뭐가 되는 거죠.
0: Right. 근데 그냥 심플하게 yes, correct,
1: 네.
0: or you're in the right line 해도 되지만
1: 그렇죠.
0: 줄이 너무 많은데 헷갈리기 때문에
1: 아.
0: 잘 선택했다, 잘 서 있다라는 맥락에서
1: 네.
0: you've got the right line.
1: 그래서 you've got the right line.
0: You chose the right line.
1: You chose the right line 이라고 한 거군요.
0: That's right.
1: 네, 당신은 줄을 제대로 선 게 맞습니다. 라는 말로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이라고 한 거라는 거죠.
0: Sure.
1: Have got라는 말은 사실은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0: Right.
1: I've got a new car. 하면은 새
0: 오,
1: 차를
0: nice.
1: 샀어요. 네, 아니에요. 샀어요. I've got a new car.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I've got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방금 선생님 말씀처럼 you have chosen the correct line. 맞는 줄을 제대로 선택한 거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꼭 줄 서는 거 말고 버스를 탔는데 is this bus going to EBS? Does this bus go to the EBS? 이 버스 EBS 로 가나요? 라고 물었을 때
0: right.
1: 네, 버스 제대로 타신 거예요.
0: 둘이 같이 탔을 경우에 그렇죠?
1: 네.
0: You've got the right bus.
1: You've got the right bus.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Or you're on the right bus.
1: You're on the right bus.
0: 잘 선택했다. You've got the right bus.
1: You've got the right bus. 잘 선택했다. 헷갈리지 않고
0: That's
1: 그런
0: right.
1: 말이 되겠군요.
0: Mm-hmm.
1: You've got the right line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다행이네요. 잘 됐네요.
0: Great.
1: Great. 이때 와 훌륭해 라는 말보다는 네, 아우 정말 그랬다니 다행이다. 잘 됐다라는 뜻으로 great. 그런 다음 사실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0: I wasn't completely sure.
1: I wasn't completely sure. 그 말이군요.
0: 근데 왜 completely가 들어갔을까요?
1: 네.
0: 그렇죠? 그냥 I wasn't sure 해도 되는데
1: 네.
0: I wasn't sure. 확실하지 않았다. 근데 I wasn't completely sure. Uh-huh. 어느 정도는 sure 했는데
1: 네.
0: 100%는 아니야.
1: 아.
0: 한 maybe 70%,
1: 아,
0: maybe
1: 그렇구나.
0: 80%.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00%는 아니야.
1: 아.
0: I wasn't completely sure.
1: I wasn't completely sure.
0: I was only somewhat sure.
1: 아. 조금만 sure 할 수 있었다.
0: Yeah.
1: 그러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라는 말이 바로 I wasn't completely sure가 되겠습니다.
0: Yes.
1: 그게 왜 I think we're completely lost 라는 문장에서도 지난주에 completely가 쓰였는데
0: right.
1: completely, 완벽하게 라는 뜻의 이 단어가 의외로 많이 여기저기 쓰이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I wasn't completely sure. 이렇게 not completely 라는 게 한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은
0: right.
1: 되지만 완벽하진 않다. 라고 말할 때 not completely를 쓰게 된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I was not completely sure. 나는 완벽하게 확신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서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3: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2: Great. I wasn't completely sure.
1: Great. I wasn't completely sure. 아유, 잘 됐네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그랬더니 이분은 오케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0: sure.
1: 네, 네. 네, 한마디 더 붙여서 아, 사실 뭐 처음엔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뭐
0: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0: at first.
1: 네, 다음에 이런 상황이 놓이시게 되면 꼭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을 안 해도 그만인데 하면은 더 좋잖아요.
0: 좀 공감해 주는 거죠.
1: 네.
0: 많은 사람들이 아, 되게 confusing 하구나라는 걸 이제 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It can be a little bit confusing or a little confusing. 이거 중요한 포인트. At first.
1: At first.
0: 처음에만.
1: 아,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뭐 다들 제대로 하시지만
0: That's
1: 처음엔
0: right.
1: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it can be 뭐뭐뭐 at first 하면은 처음에는 약간 뭐뭐뭐일 수도 있어요.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와, 이 단어
0: right.
1: 또 나왔네요. Confusing, 그죠?
0: Right.
1: 네.
0: 지난주에는 confused 네. 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1: 그렇죠.
0: Confusing. 좀 헷갈리다.
1: 네.
0: 헷갈릴 수 있다. Can
1: 맞습니다.
0: be confusing.
1: 그때는 right? 그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워낙 거기서 좀 헷갈려들 해요.
0: Right,
1: A lot
0: right.
1: of people get confused there.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0: Get confused.
1: 그렇죠. 워낙 사람들이 거기서는 헷갈려들 합니다. 여기서는 right.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상황 자체 혹은 이러한 그 장소 자체가 right. 주어가 되기 때문에 장소가 헷갈림을 준다라는 뜻으로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라고 right. 말한 거죠.
0: 그래서 can be 라고 표현한 이유가
1: 네.
0: 언제나 모든 상황이 다 confusing한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it can be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0: It can be confusing.
1: 맞습니다.
0: Right.
1: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0: 그럴 수도 있다.
1: 그렇죠? 우리말로도 왜 그럴 수도 있고 헷갈려 할 수도 있죠 뭐 라고 말할 때 그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바로 이 can be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right.
1: 나는 할 수 있어. Yes, you can. Yes, I can. 이럴 때 그 can이 아니고요. 이건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할 때, 그런 기회가 있다는 말을 할 때 it can be를 쓸 수 있다는 거죠.
0: Exactly.
1: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특히 at first가 뒤에 붙으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0: right.
1: 다 누구나 헷갈려요. 네, everybody can get, I mean, people can get confused so easily at
0: right.
1: first 라는 뜻이 되겠군요.
0: Keep in mind that at first, you can put it in the beginning. You know, at first,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1: At first,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0: 그래도 된다. Of course.
1: 알겠습니다. Yeah. 자, 그 말을 듣고 한결 마음이 놓였나 봐요. 고맙습니다.
0: Oh, thanks.
1: 네. 자, 정말 당신 덕분에 제가 시간이 좀 절약이 됐어요.
0: You just saved me some time.
1: You just saved me some time.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Oh.
1: 자, 당신이 나에게 아끼게끔 만들어줬다. You just saved me. 무엇을? Some time. 얼마간의 시간을. 이란 말이군요.
0: So it's not a lot of time, but just a little bit of time.
1: 그렇죠.
0: Some time.
1: Some time.
0: Right.
1: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어져서 I
0: right.
1: could save some time thanks to you. 이 말이 되겠네요.
0: Right. Exactly.
1: 네.
0: Sounds like... You know, James here,
1: uh-huh.
0: he has a ticket for the observation deck.
1: Yes.
0: He needs to get there at a specific time, maybe 12, 1 or 2. So he's like, okay, where's the line? You know, my tour time is, you know, 1 o'clock. But, Grace helped him. You saved me some time.
1: You saved me some time.
0: No more confusion.
1: 그렇죠. No more confusion.
0: Right.
1: 더 이상의 혼돈은 그만이라고 하고 당신 덕분에 시간이 좀 절약이 됐어요. You just saved me some time. 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3: Thanks. You just saved me some time.
1: 네, you just saved me some time.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을 절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라는 말이 you just saved me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대화 전체 들어보세요.
3: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2: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3: Great, I wasn't completely sure.
2: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3: Thanks, you just saved me some time.
1: 어떠세요? 준비되셨어요? 우리가 모두 전망대를 향해 간다고 생각하시고 문장 하나하나 큰 소리로 말해봐 주세요.
0: Let's go!
1: 실례합니다. 혹시 이 줄이 전망대에 입장하는 줄이 맞나요?
2: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0: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1: 아, 네, 제대로 맞게 서 계신 거예요.
2: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0: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1: 아유, 다행이네요. Great.
0: Great.

0: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요. I wasn't completely sure.
1: I wasn't completely sure.
0: 아, 뭐 처음엔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뭐.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1: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0: 아유,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좀 절약됐어요. Thanks. You just saved me some time.
1: Thanks. You just saved me some time.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아유, 정말 잘하셨어요. You just saved me some time. 이렇게 발음할 때 이게 you just saved me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1: Yeah, we just kind of naturally flow. You just saved me some time.
0: You just saved me some time.
1: You just saved me.
0: 그러면 이때 save me가 될지 saved me라고 될지 정확히 딱 부러지게 알아들기는 좀 어렵겠다. 그죠?
1: 이래서 언제나 이게 맥락, 컨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 이 상황이 아, 이미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그 지나간 상황을 past tense, 과거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Saved. 근데 saved 하면 조금 그냥 드가 어색하잖아요.
0: 네.
1: You just saved me. 아, saved me.
0: You just saved me.
1: 아주 가볍게 saved me.
0: You just saved me.
1: Right.
0: 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박자를 놓치지 않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1: Right.
0: 이걸 이제 하나하나 아니야. 나는 꼭 과거형으로 말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해. 라는 뜻으로 you just saved me.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1: sure.
0: 그렇게 하시면은 영어 전체의 박자를 놓치는 게 꽤 큰 사실은 에러가 되거든요.
1: Right.
0: So you just saved me some time. 박자를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걸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Wonderful.
0: 네. 자, you've got the right line. 특히 you're in the right line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많은 줄들 중에서 제대로 된 줄을 잘 선택했다는 뜻으로 You've got the right line. You made the right choice.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Exactly.
0: 네. 자, 그렇군요. I wasn't completely sure.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요. 라고 할 때 I wasn't completely sure. 보통 우리가 exactly sure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1: right.
0: completely sure. 특히 또 입에 많이 붙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surpass, 뜻은 넘어서다, 초과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surpassed the 300,000 mark for the first time, with Vietnamese students overtaking Chinese nationals as the largest group. 여기서 surpass라는 표현은 기존의 기록이나 수치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Sales surpassed $10 billion last year. 매출이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에서 surpass expectations, surpass the recor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기존 수준을 넘어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urpass,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먼 훗날 노인이 된 어느 날 내가 과거에 딱 하루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떠올린 그날이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라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

그러고 나면 갑자기 오늘이 너무 찬란하고 사소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김이나 작가의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I used to hear a simple song that was until you came along. Now in its place is something new. I hear it.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코디 프라이가 부른 I Hear a Symphony 띄워드렸습니다. 음악 너무 좋죠? 저도 선곡표 위에다가 별표 이렇게 표시해뒀습니다. 이렇게 별표가 붙은 곡들은 또 집에 가는 길에 뭐한 계절쯤 무한 반복하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이 곡이 저에게도 쑥 들어오는데 아마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이 느끼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 계절과 이 시간대와 이런 것들을 다좀 이렇게 아우르는 음악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와, 좋아요라고 이렇게 사연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종환님이 지금 너무 좋다 하셨는데 이제 노래 제목 아셨죠? 그리고 방향숙님, 일상의 감각을 한 박자 천천히 일깨워 주려는 첫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오늘 문장 카페 제목도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책에서 가져왔거든요. 이 김이나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이야기 장수에서 펴낸 책이고요. 김이나 작가는 작사가로 우리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작사가로 또 에세이스트로 또 라디오 DJ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정말 이렇게 딱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 단상들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쭉 읽자마자 아마

가만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 감정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주의자로서 해보는 상상도 참 소중하죠?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어쩌면 진짜 미래에서 내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과거의 어느 지점을 계속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오늘 또한 정말 미래의 내가 그리워하는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정은숙님, 가을 햇살 좋은 오후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9월 8일 화요일 12시 6분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미래에서 지금 이 시점으로 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번 잠시 같이 해봅니다.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인님, 밤빵 어제 듣다가 이번 주에 저 프랑스 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출간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데려가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 그렇게 출장 가거나 해도 멀리 가도 뭐 특히 유럽 쪽으로 가면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시간대가 일찍 이어서가 아니라 저 시간 맞춰두고 북카페 듣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서 이 점심이 본방인 북카페 방송을 이제 조금 다른 시간대에서 밤방이나 새벽 방송으로 그날의 첫 방송으로 듣는 그 기분도 굉장히 짜릿하고 좀 특별해요. 그런 경험 하신 채로 사연 보내주시는 카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듣는 거니까 같이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간 축하 메시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테니스 나무,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테니스 나무 저의 10번째 소설이고요. 출간해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그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북카페 홈페이지와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착착착착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책 읽고 이미 읽으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 저의 윙크 같은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찡 이렇게 윙크하는 그런 이벤트도 적어뒀고요. 그리고 이책 우리 북카페에서 책 선물 많이 드리는데 아직 좀잘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또 준비한 그책 선물 이벤트도 있습니다. 꼭 생방으로만 신청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한번 북카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그 이벤트 참여 방법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에서는 제가 그냥 하루에 한 분만, 네, 간단한 퀴즈를 드립니다. 미션 간단한 거. 요거, 샵 1045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 항상 책 이벤트 신청할 때 아시죠? 주소 포함하고 그리고 실명 성함 그리고 말머리는 이 책의 제목인 테니스 나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퀴즈로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어제 방송 들으셨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책의 제목이 테니스 나무인데 그냥 만약에 받아쓰기를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테니스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서 나무라고 아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처럼 테니스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강조를 해서 테니스 나무를 딱 붙였거든요. 공백이 없이. 완벽한 합성어를 만든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이 테니스 나무는 테니스와 나무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제목이며 본문이며 딱 붙어 있을까? 딱 붙은 다섯 글자일까? 그 이유를 마음껏 추측하셔서 샵 1045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 한분 오늘 생방 중에 추첨해서 이렇게 또 명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물은 좀 천천히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민경춘님. 저도 유럽 출장 때는 아침을 깨우는 알람으로, 미국 출장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루 정리로 북카페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낮방, 밤방 잘 듣고 있고요. 라고 하셨는데, 경춘님 그 출장 길에 북카페에 또 사연으로 함께 해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우리 카페인 분들 특히 먼 곳에 가셔서 이렇게 북카페 챙겨서 들으시고 보내주시는 사연들은 사연에도 좀 느껴져요. 조금 다른 시간대의 어떤 기운, 공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희님, 저는 어제 저녁 별빛이 내리는 은하수 길을 걸었는데
잠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실제 산책길 이름 조명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조명들도 움직이고 있었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 산책길 이름 조명이 은하수길이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보통 만들어진 산책로 혹은 이미 유명한데 거기에 그냥 구전으로 붙은 이름들, 이런 거 보면 산책로 이름은 다 굉장히 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이름만 쫙 읊어봐도 기분이 좋아지죠. 음악 듣고 산책하시던 음악 들으시면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로시의 아직 그 꿈에, 그리고 이루마 신용재 미 빅톤이 함께한 곡 키스 더 레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테니스 나무 이벤트 안내 살짝 드렸는데요. 허귀유님이 서점에 지금 가셨대요. 그런데 테니스 나무가 기타 스포츠 칸에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아, 진짜 이거 테니스 관련 그런 서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아, 그 서점 너무 재밌는데요. 아, 이런 것들, 아, 이런 이야기가 붙는 거저 너무 좋습니다. 네. 아마 테니스 책인 줄 알고 이 책을 집어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뭐 거기에 소설이라고 써 있고 하더라도 뭐딱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또 그것만 보이기도 하니까.

가끔 좀 엉뚱한 곳에 꽂힌 책이 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 재미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인님들께 오늘 이제 퀴즈로 테니스 나무가 왜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딱 붙어 있는 다섯 글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드렸는데 문자로 많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꼭 주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소 없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테니스 나무 검색해서 책 표지 계속 보는데 이 나무의 나이테가 테니스공 모양이 아닐까? 요런 상상까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무를 딱 잡았을 때 나무 나이테가 테니스 공처럼 되어 있다 상상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책북 디자인할 때그 책의 그 목차 부분을 테니스 코트처럼 디자이너 분이 신경을 쓰시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 센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무를 잘랐을 때 나이테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는 상상은 너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권용희님, 꿈나무처럼 원래 없던 대상을 새로이 명명하기 위해 붙여 쓴거 아닐까요? 네, 국어 시간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요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지금 4678 쓰시는 카페님이 주신 이 의견도 재밌습니다. 테니스와 나무를 띄어쓰지 않은 것은 이제 이게 번역이 됐을 때 한국말 그대로 번역되길 바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테니스 트리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 NAMU 이렇게 테니스 나무로 고유 한국어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되길 바라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재밌습니다. 이것도 우리 카페인 분들께 이렇게 저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퀴즈를 드렸는데, 물론 뭐 중요한 정답은 아닙니다만, 근데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답으로 와서 재밌어졌어요. 역시 이 집단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요거는 기다렸다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그리고 북카페 홈페이지에다가도 글 쓰셔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홈페이지 공지 꼭 확인해 주시죠. 이간 카페인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아타락시아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프랑스 현대문학의 문제적 작가 미셸 우엘벡의 소설 세로토닌의 주인공은 매일 아침 작고 하얀 알약 하나를 삼킵니다. 캡토릭스라는 이름의 이 가상의 항우울제는 체내의 세로토닌 수치를 강제로 끌어올려 파편화되고 절망적인 현대사회에서 그가 간신히 숨을 쉬고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이 약은 주인공에게 짜릿한 환희나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밑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려는 감정의 멱살을 쥐고 그를 덤덤하고 무기력한 생존의 상태로 끌어올려줄 뿐이죠. 우엘벡이 그려낸 이 풍경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도파민이 선사하는 찌릿한 성취감이나 역동적인 쾌감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세로토닌이 관장하는 행복은 결코 들뜨거나 벅차오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안과 우울, 폭력적인 충동을 억제하여 뇌의 신경계가 요동치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평정심에 가깝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쾌락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에 고통이 없고 영혼에 흔들림이 없는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 수천 년 전에 철학자가 도달하고자 했던 그 궁극의 철학적 경지가 실은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적 목표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도파민의 자극적인 파도에 중독된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기뻐하고 행복해질 것을 강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일상을

번태롭고 뒤처진 상태로 깎아내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맹렬한 자극의 끝에는 반드시 지독한 허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행복하고 들떠야 한다는 팍팍한 강박을 내려놓고 보면 그저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생물학적 기적이자 철학적 성취인지 깨닫게 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아타락시아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 그것은 체내의 화학물질이 돕고 인간의 치열한 이성이 완성해내는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저항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 띄워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벅차오르는 쾌감만을 포함하는 말이 아닙니다. 행복의 그 형태, 모양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게 지금 상승세야? 하락세야? 알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 오늘도 일카 통해서 또한번 되새깁니다. 7764 쓰시는 카페인님, 세로토닌 분비 촉진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나누어주면 좋겠어요. 맹렬한 자극뿐 아니라 맹렬한 스트레스 뒤에도 허무와 무기력이 밀려들어요. 약을 먹지 않아도 모두가 평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맹렬한 자극뿐 아니라 맹렬한 스트레스 뒤에도 또 붙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좀 순하고 그냥 담백한 감정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영희님은 지금 스마트폰 생긴 이후로 가만히 사색한 게 언제일까 싶을 정도로 도파민이 가득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파민 분비 후에 지독한 허무함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디톡스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일단은 몸에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딱 붙여놓는 그런 습관, 루틴일 수도 있는 건데 디지털 디톡스 저는 현대인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만이라도 내려놓자 하는 것들을 조금 조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북카페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북카페 그 7주년 예쁜 엽서전 그 수상하신 분들의 명단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이 아니고요. 네, 선물방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사실 이번엔 엽서였기 때문에 그 엽서 바로 그 앞뒷면에다가 주소와 연락처를 잘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꼭꼭꼭꼭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잘 적어주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거기다 명단 확인하시고 꼭 주소 잘안 적은 것 같은데 하시다면 거기에 꼭 댓글로 주소와 그 연락처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또 선물 발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보내주신 모든 카페인 분들께 카페인 굿즈는 갑니다. 그 또한 또 주소 연락처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뭐 따로 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Loving Spoonful의 Did You Ever Have to Make Up Your Mind? 그리고 레니 크라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까지 두 곡입니다.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소연 시인님은 또 2주 만에 우리 만납니다. 아, 지난주에 또 우리가 소연 시인님을 또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2: 문보영 시인하고.
1: 또 반갑게 맞이하는 마음은 또 별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2: 저녁 때 재방송을.
1: 아, 들으셨어요?
2: 네. 운전하면서 들었습니다.
1: 아, 상혁 시인님이 또 자리 비울 때 그 문보영 시인님과 또 이렇게 함께 한 적도 있었고.
2: 네.
1: 그쵸. 가끔 또 이렇게 출몰 하시더라고요.
2: 네. 두 분 다 읽어주시는 시 너무 좋았어요.
1: 그 시의 그 느낌을 여운을 붙잡고 계속 사연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두 분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소개받은 그 시를 품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살다가 그 다음에 사연으로 일상에서 그 시가 떠올랐다 하시면서 이렇게 툭툭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2: 네. 네. 저도 일요일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네. 어떤 나이 많으신 아주 고운 분이 한 분 다가오셔가지고 카페인입니다. 하시고
1: 예. 와.

0: 자기 손주 이름 생일 축하 반말로 해주셨다고
1: 아,
0: 제가
1: 제가,
0: 예
1: 아, 소연 씨 이미?
0: 제가 예
1: 어, 이
0: 같이 껴서
1: 시간이.
0: 했었나 봐요. 그걸 기억해내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어,
0: 그래서
1: 너무 뜻하지 않은 곳에서
0: 예
1: 이렇게 딱그 얘기 들으시니까, 반말
0: 아
1: 축하 언급까지 들으시니까,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0: 예
1: 네. 자, 우리 카페인 분들께 오늘도 좋은 작품 많이 골라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 그러면 지금 반기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부터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 산문집, 김애란 소설가의 산문집, 그랬다고 적었다에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요거를 아마 이후에도 어쩌면 조금 소개가 될것 같은 책이기도 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부분, 혹은 끝까지는 안 읽었겠지라는 생각으로 뒤쪽에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약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또 뒤쪽은 발랄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아이 때, 어릴 적, 김애란 작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옷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 듣고 가겠습니다.

새 코트를 사고 사나흘쯤 지나서였을까? 나는 옴맵시와 별개로 자꾸 마음에 걸리는 묘한 불만족의 정체가 뭘까 궁리했다. 그러곤 이내 그 원인을 알아냈다. 그건 내가 서산 로데오 거리의 옷을 입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었다. 내 코트의 상표는 소매나 목덜미가 아닌 옷 안감에 붙어 있었다. 애초에 옷을 살 때 왜 이 생각을 못한 걸까? 나는 번뇌했다. 그러곤 며칠을 뒤척이다 결국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새 코트를 들고 동문시장 수선 골목으로 들어가 옷을 뜯어 거친 거였다. 소매 길이를 줄이거나 단추를 손본 게 아니라 상표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나는 기억한다. 살다 살다 이런 요구는 처음 받아본다는 듯 황당한 얼굴로 날 쳐다보던 수선집 아주머니의 표정을. 그 앞에서 붉게 달아오른 볼을 느끼며 어서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던 내 마음을. 인근 수산시장에서 풍겨오던 생선 비린내와 수선집 안 그늘 냄새, 실밥 냄새, 재봉틀 돌아가던 소리 같은 것도. 차라리 가품에 진짜 상표를 달아달라 했으면 덜 창피했을까?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면 그저 한 아이의 결핍과 궁여지책으로 이해됐을 텐데 내 경우에는 누가 봐도 과시가 목적이었으니까. 그 뒤 나는 정작 나 자신은 볼 수 없는 표지를 등에 단 채 잔뜩 위축된 자세로 학교에 다녔다. 새 코트만 입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리라는 기대와 달리 그 코트를 입고 다닐 때마다 볼이 아닌 등이 화끈거렸다. 만에 하나 누군가 저 옷 원래 저기 상표 없는데 가짜인가 라고 의심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다. 누군가 나와 같은 옷이라도 입고 등교하는 날이 오면 나는 영락없이 가짜가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건 발가벗고 다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진짜를 더 진짜로 보이게 하기 위해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걸.

0: 일레인의 페이크 띄워드렸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펴낸 김애란 산문집 그랬다고 적었다 담긴 글 낭독으로 만나셨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카페인 분들도 좀 겹치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옥현님, 초등학교 시절 새운 동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상표 택을 떼지 않고 자랑하며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네.
1: 근데 요거는 상표댁을 뗀 거가 문제가 아니라, 떼고 붙이고가 뭐 그냥 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0: 네.
1: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옷 안감에 붙어 있는
0: 오.
1: 상표를 떼서 등에 붙여버린 거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것을 해주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살다 살다 이런 욕을 처음 받아본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고,
0: 네.
1: 욕을 하면서도 아마 작가는 알았던 거죠. 이게 대단히 과시용으로 이걸 내가 하고 있고, 그거를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도 기어이 이걸 가서, 대단히 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 돈을 내고 걸어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이걸 고쳐주세요 말하고
0: 그렇죠.
1: 기다리고, 이 순간이 약간 보면 충동적으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너무 길거든요, 이런 걸
0: 네.
1: 하는 과정이. 근데 충분히, 그러니까 번뇌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도 이 결정을 했다는 게 뭔가 너무 중학생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볼이 아니라 등이 화끈거렸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등에 등 부분에 딱나 보세요 하고 그 상표 태그가 붙어 있으니까.
2: 네.
0: 소연 씨님
2: 저는
0: 어떠셨나요?
2: 특히 가운데 부분에서 그 수선집에 맡긴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0: 네.
2: 스스로 깨달아 갈때그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 수산시장에 풍겨오던 생선 비린내 냄새, 뭐 그늘 냄새, 실밥 냄새, 뭐 소리 이런 걸 생생히 표현한 게 어서 빨리 시간이 가서나 여기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할 때의 그 감각 있잖아요.
0: 네.
2: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저도 그 옆에 같이 서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그리고 이제 상상하잖아요. 누가 이제 학교에서 나와 같은 옷이라도 입고 등교하는 날이 되면 나는
2: 난 진짜
0: 영락없이
2: 가짜가 돼.
0: 가짜가 되는 거. 나도 진짜였는데
2: 네.
0: 옮겨다는 바람에.
1: 요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게그 서로

0: 품을 알아보고 그걸 놀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이. 근데 그걸 얼마나 지독하게 했냐면, 그 상표 택을 뒤집어보면 거기 도장이 찍혀 있거나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표 택을 뒤집어 봤을 때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1: 네.
0: 검사 필이라는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너 이거 너 가짜지라고 하면서 놀리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사왔지. 예를 들어 정식으로 수입된 것은 필이 찍혀 있으니까,
1: 네.
0: 그렇게까지 서로 검사를 하고 상표 택을 뒤집어 봤던
1: 진짜요?
0: 중고등학교 때 시절 생각납니다.
1: 소현 씨님은 이 상표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뭐 떠오르는 어떤
2: 저는 처음 왜 운동화가 브랜드 뭐 어떤 운동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1: 네.
2: 유행하던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1: 네.
2: 정품 아니면 가품을 신었겠죠. 근데
1: 그렇겠죠?
2: 가품도 어느 가품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편이 나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미국파, 뭐 독일파 이러지.
1: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제 거기
2: 그쵸.
1: 드러나는 거죠? 취향이라는 것도 그렇고.
0: 저는 그 시절에 그 어떤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고, 그 시절에 내가 꼭 이게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브랜드들 들어보면
1: 네.
0: 시대도 되게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쌈땡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었고,
1: 네.
0: 땡
1: 아,
0: 찍고
1: 맞아요.
0: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왠지 남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싼 브랜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노려볼 만한 가격대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좀 샀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세이 안에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시절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고, 지금이라고 뭐 완전 초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겨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도 이렇게 그냥 기성품 사서 내 개성 표현한다고 리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2: 그렇죠.
1: 근데 리폼의 세계에서 뭐 진짜 가짜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 그렇게 응용하기에는 이 아이가 너무 반듯하고 순진해요.
1: 그러니까요.
0: 리폼을 상표를 등딱지로 달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1: 그런 리폼인 거죠. 나는 왜 아무도 모르게 안쪽으로 있어. 그러니까 내 등을 보시오 하면서 거기 다는 그런 리폼.
0: 근데 요 에피소드가 가난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1: 네.
0: 어떤 느낌이냐면요. 동문시장에만 다닐 때도 너무 그별 세계였는데,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코트를 사기로 한 거예요. 근데
1: 네.
0: 막상 그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김혜란 작가가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냥 무난한 걸 짚고 별로 고민도 못 하고 얼른 약간 당황해서 아무
1: 네.
0: 코트나 집어서 나와버리고, 집에서 입어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1: 그쵸.
0: 이건 아주 오래 입어야 되는 코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인데, 요 브랜드에 대한 욕망이 어쨌든 항상 보통은 가난이란 또 소재랑 연관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들이 또 특별히 있기도 하고요. 음악을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도 혹시 이 이야기 듣고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보 아모레 앵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우리 1부 끝곡 노보 아모르의 앵커로 띄워드렸는데 차민서님이 이 노래를 작년 1월에 북카페에서 들으셨던 기억을 이렇게 또 사연으로 주셨습니다. 올해 목표는 하루에 온전히 노래 한 곡을 듣는 사람이 돼야지 요거. 때문에 이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한 노래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지난해 1월에 나 이런 사람으로 오래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북카페에서 주고받았던 에세이 시간이었어요. 기억나요?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영국 신사처럼 살겠다고 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영국 신사가 등장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큰 감흥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낯섭니다. 영국 신사처럼 살겠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거.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 어떤 측면만을 얘기한 건데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막 초조하고 이럴 때도 왜 그 의중을 바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영국 신사처럼 그냥 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있는 채로

0: 낮고 차분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였는데 너무 낯섭니다.
1: 네, 거의 못 지키셨죠?
0: 어, 네. 맞아요. 저 별명이 그러니까 정말 폴짝폴짝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국 신사 지금 낯섭니다. 지금 이제 그쪽은 안 맞는 걸로 했습니다. 자, 김영하님 오늘 내용 너무 재밌어요. 이 1부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진짜와 가짜 얘기, 김혜란 작가의 책에서 시작된 얘기였는데 가품에는 도장이 없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부모님이 진짜 옷을 안 사주셨어요. 형편이 그랬겠죠 하셨습니다.
1: 아, 근데 이 가품 도장은 찍어주는 데도 있고 안 찍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의 생각으로는 안 찍어주는 거는 뭔가 점원이 나에게 판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병행 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들여오거나 아니면 다른
0: 네.
1: 방식으로 들여오는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근거가 뭐 딱히 명확하다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놀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뒤집어 보면 재밌거든요.
0: 근데 그 뒤집어 보는 것도 굉장히 수고로운
1: 그렇죠.
0: 일이잖아요.
1: 되게 안쪽에 있어요.
0: 맞아요. 그걸 뒤집어서까지. 또 보겠습니다.
2: 네, 최상철님, 저도 어렸을 땐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라 주인공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네요.
0: 그렇죠.
2: 그죠, 맞아요.
0: 이 어렸을 때만이라고 할수 있나요? 근데 사실 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완전히 초연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예,
0: 네.
1: 그 뭔가 물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바뀔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브랜드를 계속 따지고 그걸 또 가치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그게 주기적으로 어떤 생각에 딱 휘말릴 때가 있고, 뭔가 나의 어떤 중심이 딱 있지 않으면, 그쵸? 엄항용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우리 집 아들들은 브랜드나 상표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저렴한 옷이나 가방을 사줘도 잘 입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고3인데 좋은 대학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울음 해주셨어요.
0: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대학 다한 줄로 딱
1: 네.
0: 두면,
1: 아, 근데 하나를 뭐 좋은 면이 있으니까요.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없는
0: 네.
1: 건 되게 긍정적인 거니까
0: 그러네요.
1: 뭐 하나 정도는 또 나머지 하나 정도는.
0: 알맹이를 보는 거죠, 그냥.
1: 그렇죠, 그렇죠.
0: 실용적인 측면에서. 신수아님, 물건은 결핍을 가리고 싶은 허구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이런 아버지가 하셨던 말들이 맴돕니다.
1: 네, 이게
0: 아,
1: 맞는 말인데
0: 그렇죠.
1: 정말 그 어쨌든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0: 근데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요거 살면서 느껴보신 적 있죠?
1: 아니,
0: 누군가를 만났을
1: 근데
0: 때.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그렇게 명품이 되고 싶진
0: 아, 이
1: 않고.
0: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도 그
1: 네.
0: 굳이 추구하고 싶지 않다?
2: 명품이라는 말
1: 말
2: 자체가
1: 자체가
2: 좀 묘하게 반감이 있는 것
0: 그죠. 그 이미지를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
1: 네.
0: 단어 자체에서.
1: 저는 그냥 좋은 뭐 나쁘지 않은 상품 정도.
2: 나쁘지
0: 나쁘지 않은
2: 않은 상품?
0: 상품이요? 소연 시인님은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2: 폐가 되지
0: 아,
2: 않는
0: 폐가
1: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0: 되지 않는 상품? 네. 아, 최준호님 지금 코트 뒤에다가 영국 신사라고 자수를 두라고? 너무 웃길 것 같은데요? 제 코트 등짝에다가?
2: 네, 한번
0: 영국
2: 해보
0: 신사.
2: 궁서체로.
0: 궁서체로? 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자, 네, 당장은 아니고, 다, 그 다음 작품 볼게요. 이번엔 소연 씨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2: 네, 제 신간 소개를 못한 채로 이제 시집들이 쫙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제가 결석했잖아요.
0: 네.
2: 그때 여행지에 싸들고 간 책인데요. 이기리 시인의 시집 캔버스의 유채라는 시집에 담긴 너무너무 예쁜 시를 한편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쁜 시 궁금합니다.
2: 네.
0: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칭찬나무 이기리. 화창한 초여름 날씨에 나무는 빛 보관소입니다. 저마다 가지 끝에 튀운 초록 이파리에 밝음을 모아두었다가 오늘 가장 고개가 무거운 사람에게 몽땅 다 줍니다. 길을 걷던 사람이 문득 나무를 쳐다봅니다. 흔들림을 숙성시킨 나무, 주저하는 보폭을

기다림이라 배운 나무. 봄의 몰락이 좋습니다. 봄을 끝내면 벚꽃잎을 다 떨어뜨리고 벚지를 터뜨려 온 세상의 바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몇 걸음 못 가 올려다보는 푸른 하늘과 초록 나무가 유유히 제 발로 떠나는 세계를 꿈꿔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다른 나무를 칭찬하는 나무입니다. 숨 막힐 듯 멈췄으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닿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빛을 붙잡아 두는 모임에게 인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공중을 봐. 언젠가 여백 따위는 잃어버려도 좋겠지.

0: 여유와 설빈의 초록 띄워드렸습니다. 문학동네에서 펴는 이기리 시인의 시집 캔버스의 유채에 담긴 시 칭찬나무 낭독으로 만나셨어요. 와, 지금 이승형님이 어머 소연 시인님 시가 예쁘다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시가 예쁘다는 건 이런 거군요. 정말 정말 예뻐서 낭독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계속 듣고 싶었다 이거잖아요. 또 사연 볼까요? 오류고 있으신 카페인님.
1: 시가 따뜻하고 잔잔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네요.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0: 와.
1: 잘 들을게요.
0: 시가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생일
1: 아.
0: 선물처럼 이 시를 딱 이렇게
1: 네.
0: 받으신 것도 좋은데.

0: 생일 축하드립니다.
1: 생일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전 이런 태도 너무 좋아요.
2: 어떤 태도죠?
1: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고 고맙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줄 리
2: 먼저.
1: 없어.
2: 진짜 그럴 수
1: 있네요.
2: 네.
1: 너무 좋습니다.
2: 그리고 앞으로도 잘 드릴게요. 미래의 약속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진짜 초여름 나무.
0: 네.
2: 빛 보관소라고요.
0: 예, 나무가 빛 보관소라고 하면서 마치 나무를 소개해 주는 듯이 굴다가 흐름만 얘기 드리자면요. 네. 뒤에 가서는 정말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무를 칭찬하는 나무라고.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무를 칭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번져 나갈 때 그 맥락이 되게 좋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몰락에 대한 어떤 마음, 엉망진창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그 뭔가 풍성한 공중 여백을 잃는 것이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은지
2: 그러게요.
0: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서슴없는 기쁨을 드러내는 이런 문장들을 참 오랜만에 봐서 얼마나 나무를 오래 지켜보면 저 지경이 될 수 있을까 싶으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 정서가.
2: 진짜 어떤 쉽게 닿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 같이
0: 네, 느껴지기도 너무 명랑하고 하고. 네.
2: 맞습니다. 이런 태도도 참 어휘 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봄에 몰락이 좋습니다. 한 다음에 봄을 끝내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살면서 제가 봄을 끝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2: 봄은
0: 알아서 가는 거죠.
2: 가고 오고 알아서 그 흐름이 뭐 끝나고 시작되고 하는 거지 마치 내가 봄을 끝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태도가 굉장히 낯설고 신선했어요.
0: 그렇죠. 네, 네. 묘하게 그냥 자연 현상에 속하는 것들을 묘하게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발화하는 게 그 명랑함을 더 저는 이렇게 부추기는 느낌이 나고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어떠셨나요?
1: 저는 우선은 칭찬나무라고 해서 칭찬 언제 나오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봤는데 뒤쪽에 너무 예쁘게도 나는 다른 나무를 칭찬하는 나무다. 이 부분 너무 좋았고요.
2: 네.
1: 그리고 중간에 빛 밝음을 모아둔다라는 이미지도 좋지만 그게 저에게는 더 구체적으로는 더 멋진 이미지로는 흔들림을 숙성시킨다라는 이 구절이 좋았어요.
0: 맞아요.
1: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것을 그냥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한번 행동하면 그 다음 흔들림하고 관계없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흔들리는데 그래 그걸 모아둔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이 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 풍력 에너지 저 막 이런 것이 떠오르고 있는데
1: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럼 공중이 계속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뭇잎으로 풍성한 공중 공중이 정말 풍성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풍성한 공중을 봐가 공중 그 빈 공간이 풍성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나뭇잎으로 풍성해진 공중도 떠오르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2: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흔들림을 숙성시킨 나무에 김민정 님이 밑줄 그으셨고요.
0: 네.
2: 그리고 주저하는 보폭을 기다림이라 배운 나무.
0: 네.
2: 저도 가끔 아니 자주 회사에서 그런 나무가 되고 회사 밖으로 나가서 나무의 칭찬을 받고 돌아와 다시 일을 합니다.
0: 이 말도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네요.
2: 카페님들 사연과 시가 그냥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느낌.
1: 그러니까 저도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무가 칭찬해 주네 이런 생각으로 벤치에 앉아 있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지금 밖에 앉아 계신 분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리의 숲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준호님이 반디 게시판이 칭찬나무 숲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서로의 거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여기서 같이 바라보고 대화하는 칭찬나무 숲처럼 그렇게 쓸 수 있네요.
1: 반디 게시판 가끔 들어가서 이제 제가 참견도 하고 하는데
0: 참견 아니 너무 귀한 사연들 남겨주시죠.
1: 그 들어가 보면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남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0: 그래서 어떤 공간이 특히 이 온라인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공간이 이렇게 칭찬나무 숲처럼 지켜지는 거, 이 생태계 보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1: 그러니까요.
0: 감사한 일이잖아요.
1: 너무 그쵸? 과한 칭찬도 아니고 되게 적당하고 기분 좋은 칭찬이 많이 오가는 곳이어서
0: 맞아요.
1: 너무 좋습니다.
0: 그리고 개그도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 가끔 그다음에 카페인 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진수정님과 지금 권나연님 다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나가신다 하셨고 김인혜님도 지금 밖에 나간다고 하셨고요. 다들 그 숙성되는 흔들림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1976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이쁜 네, 시에 이쁜 마음이 전해져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밝음을 가득 모아둔 초록나뭇잎이 머리 숙인 누군가에게 비춰준다는 부분에서 위로가 되었는지 운전 중에 울컥울컥 눈물이 났어요.

0: 이렇게 막 감흥해서 눈물도
1: 에휴, 그 마음이 더 예쁘네요.
0: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 담아서 이런 표현 되게 상혁 씨님이
2: 지금
0: 상당히
2: 떨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이 흐름을 이어서 이어받아서 그 다음 작품을 보겠다
2: 네,
0: 이런
2: 이어지지
0: 거.
2: 않거든요.
0: 그래도 좋아요. 네, 이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2: 네.
0: 어떻길래?
2: 김영승
0: 네.
2: 시인이 새 시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재밌는데요. 파리 팔휘, 토끼
0: 오.
2: 토퀴, 다리 달휘이라는
0: 오.
2: 제목의 시예요. 근데
0: 네.
2: 요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파리는 그냥 윙하는 팔인데 그거를 팔휘라고 발음하면 보석 같아서 예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에. 다른 그 표제작에 해당하는 시예요. 그래서 토끼도 톡휘라고 발음할 때 느낌이 다르고 다리도 달휘라고 발음할 때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요 시집 제목이 이렇게 잡혔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는 오래간만이다 522번이라는 시고요. 이 시인이 어떻게 보면 좀 고층 건물, 높은 건물에서 길가에 쓸쓸하게 놓여 있는 마을 버스, 정차해 있는
0: 네.
2: 마을 버스를 보면서 자기 느낌을 솔직하게 담은 시입니다.
0: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 오래간만이다 522번 김영승. 오래간만이다 522번. 이 겨울비 내리는 밤, 나는 실내에서 밖에 너를 본다. 비 맞는 마을버스를. 오래간만이다 522번. 우중 마을버스는 비행기 같고, 포장마차 같고, 선술집 같고, 선실 같다. 17년 전에 처음 타봤지만, 이번엔 정말 오래간만이다 522번 마을버스야. 입김에 성에 착하게만 흘러내리는 네온 간판. 명성치과도 김재준 약국도 안녕. 나는 고공 비행기 객실 같은 실내에 앉아 몇년전 어느 벚꽃 만발한 날 벚꽃 사이를 뚫고 달리는 너에게 손짓을 한다. 오래간만이다. 나의 522번 마을버스야.

0: 창비에서 펴낸 김영승 시인의 시집 파리 팔휘 토끼 톡휘 다리 달휘에 담긴 시 오래간만이다 522번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박보람이 부른 해화동 혹은 쌍문동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이님들이 김미향님 비롯해서 이 김지희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522번 버스에서 이 시를 들었다면 감동해서 눈물 찔끔 웃음 지으면서 더 신나고 힘차게 뿡 하며 달린다. 여기에 이제 한표
1: 아,
0: 드린다라고.
1: 버스가 이 시를 들었다면,
0: 네,
1: 나는.
0: 지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 많은 다른 카페인 분들도 522번이 뭔가 마음에 훅 들어온다고
1: 네.
0: 얘기를 하셨습니다.
1: 저는 뭐 숫자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0: 네.
1: 살던,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시 갔을 때, 딴 거는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그 항상 타던 9번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 마을버스 보니까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라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저를 수유역이라는 되게,
0: 네. 지하철
1: 꽤
0: 역까지.
1: 음식점이 되게 많은 곳, 그리고 지하철역도 있는 곳으로 옮겨주었던 그 마을버스가 거기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으면 세상이 쓱 바뀌듯
0: 네.
1: 그쪽으로 저를 내려주었는데, 특히 학생 때다 보니까요. 그냥 너무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번화가, 그러니까 시내라고 할 만한 곳에 날 내려다 줬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마을버스 타고 수유역에서 다시 한번 버스를 타고 선덕고등학교라는 곳까지 갔어야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 걸렸는데, 그 마을버스 탈 때는 훨씬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감수성이
0: 그죠.
1: 있어서 이걸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2: 맞아요. 저도 늘 보면은 반가운 버스 번호가 있거든요. 131번, 132번 버스.
0: 131, 132.
2: 네.
0: 네.
2: 망원동에 제가 10대 때 망원동에서 살았는데 131번, 132번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갔었어요. 어디든 다 가요. 그게 광화문도 가고.
0: 그런 버스 있어요.
2: 네.
0: 진짜 길게.
1: 맞아요.
0: 예.
2: 네. 네. 망원동이 종점이고 그리고 저짝 종점이 망우리예요. 근데 망우리가 마치 아르헨티나처럼 느껴져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지구 반대편으로
2: 네네.
0: 들고 갔을 때의 느낌. 저에게는 마을버스로 치면 25번이라는 게
1: 25번.
0: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단편소설이나 이런 데서 숫자를 그냥 예를 들면 뭐몇층뭐 많잖아요. 뭐 숫자 쓸 일이 저도 모르게 자꾸만 2와 5의 조합을 많이 써요. 영향을 받는

0: 거예요. 이
1: 네.
0: 저에게 영향을 끼친 숫자가 25번. 정경희님은 창원 17번. 창원 17번 버스 보고 근래에 든 마음과 똑같다고.
1: 네. 그래서 마을버스도 이제 그 동네에 오래 살다 보면 약간씩 바뀌거든요. 처음에 9번 버스 있다가 거기 9-1이라는 게 붙어서 약간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있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정말 짧아가지고 하나 놓쳐도 전혀 관계가 없는 정도로 5분에 한 대씩 왔기 때문에 더욱 저를 행복하게 했던 버스였습니다.
0: 저 지금 상혁 씨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잠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상혁, 김상혁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상혁-1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같은데, 약간만 다른 경로로 가는, 그런 존재가 있어도 재밌겠다.
2: 너무 좋네요.
1: 그러게요. 근데 이제 또 종착지는 비슷해서 어떻게 돌아가도 약간은 또 저와 비슷하게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제 모습으로.
0: 그러네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 산책하는 자인 거죠.
2: 우리
0: 조금 더.
2: 다음 주에는 다시 일로 만날까요?
0: 다시 일로.
2: 셋 다.
0: 저 없잖아요.
2: 아,
0: 다음
2: 그럼
0: 주에.
2: 다다음
0: 다다음
2: 주에라도.
0: 주에. 진짜 다시 일로 그러면, 다다음 주에 카페인님들도 카페인 다시 일로. 다다음 주에 제가 꼭 적어둘 겁니다. 아마 카페인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김선화님,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남다른 느낌을 표현해 주는 시 같다고 하시면서, 가끔 저녁에 한강 다리를 건너는 시내 버스 투어를 하신대요. 그때마다 너무 좋다, 감동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1: 저는 마을버스를 타고 수유역을 항상 갔었는데 처음에 차를 타고서 제가 마을버스를 안 타고 제가 운전해서 처음으로 수유역을 간 적이 있어요. 일부러 밤에. 근데 감동이 덜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마을버스 타고 갔을 때와 다르게 뭔가 너무 신경도 많이 쓰고 초보라 운전 땀 뻘뻘 흘리며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수유역은 그냥 마을버스 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0: 그렇군요. 아마 카페인 분들도 지금 얘기할 시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론다 스타케치의 드림 투나잇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주님, 우리 동네 마을버스도 아무 생각 없이 탔는데 버스 타면 보이는 풍경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버스 번호라든지 그 안에 풍경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1: 예사롭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때 탈 때는 힘든 점도 있었거든요.
0: 네.
1: 돌아보고 이제 안 타고 그 버스가 나 없이 그냥 다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애틋함이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0: 버스가 나 없이
1: 예.
0: 다닌다. 그쵸. 맞아요. 저도 아까 25번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막 항상 지쳤었거든요. 언제 와 25번 이랬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진짜 옛 사랑처럼 이렇게 좀 그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소현 시인님이 골라오신 거 보겠습니다.
2: 네, 아까 그 이기리 시집과 함께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읽었던 산문집이에요. 이리나 그리고래의 상냥한 지옥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0: 네.
2: 이 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문집이긴 한데
0: 네.
2: 어떤 인류학, 사회학적 어떤 그런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굉장히 진솔하고 깊이 있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되게 웃겨요.
0: 오.
2: 그래서 뭔가 장르를 넘나들고 가로지르는
0: 네.
2: 글쓰기의 한 형태.
0: 아하.
2: 요즘 그런 책들이 많이 부상되고 있잖아요.
0: 네.
2: 그런 책이고, 그 뭔가 중의적인 양가성을 가진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특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제목도 상냥한 지옥이고요. 그것들을 탐색하고 직접 만났던, 그 자기 스스로 겪어봤던
0: 네.
2: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 출신인데 일본에 가서 인류학인가? 하여튼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고
0: 네.
2: 일본에 사기를 받았고 일본어로 쓴 책이에요.
0: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다른 언어로. 이 상냥한 지옥이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첫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죠.
0: 그쵸?
2: 저도 되게 무거운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혹은 가족 이야기라거나 뭔가 그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0: 네.
2: 너무너무, 저는 산문집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까부는 건 처음 봤어요.
0: 깊이 있게
2: 네,
0: 까분다.
2: 그래서,
0: 네.
2: 그냥 명랑한 정도가 아니라 까불까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혼자 막 깔깔 웃으면서
0: 네.
2: 만화책 읽을 때처럼 이렇게 읽었습니다.
0: 어쩐지 내공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 보로네츠를 떠난 버스는 몰도바 지방에서 마라무레슈 지방으로 가서 서픈차 마을에 있는 묘지를 방문했다. 그곳은 즐거운 묘지라고 불리는 명소다. 그 묘지의 묘비들은 고인의 그림과 그들의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로 장식되어 있다. 이를테면 내 시어머니가 이 무거운 십자가 아래에서 쉬고 있다. 사흘만 더 살았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자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였을 것이고, 이 시도 그가 읊었을 테지. 이 앞을 지나가는 여러분은 그를 깨우지 않도록. 또 무언가 시끄럽게 말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시를 읽고 있는 당신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평화로이 살기를. 향년 82세. 이런 시로 가득한 묘비들을 보면서 내 몸에선 울면서 웃기라는 복잡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느꼈던 삶의 고단함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실컷 웃겠다고 마음먹었다.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겠노라 정했다. 죽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리스 블랑쇼가 말한 주의상스가 내 속에서 눈뜬 순간이었다.

0: I said to him, Bernie, I said, they'll never make that money, mate.
1: 몬티 파이튼의 음악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듣고 왔습니다. 다다서재에서 펴낸 이리나 그리골의 책 상냥한 지옥의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저희 몬티 파이튼 이 영화 드라마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건데 지금 또 이 상냥한 지옥 지금 읽어주신 부분 중에 딱 붙으니까 아, 이 느낌이 착! 이렇게 그죠? 자석처럼 네. 착 붙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책이 궁금해졌습니다.
2: 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새로운 걸 목격하고 싶은 그런 네. 분이라면 정말 권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도 너무 기쁘게 읽었고 일단 이 묘지를 가보고 싶어요. 네. 저는 가보게 될 것 같아요.
1: 제가 가서 묘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2: 예, 그 거기 쓰여 있는 시에 담긴 네. 위트와 아이러니와 해악을

0: 좀 여행 삼아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러네요, 진짜.
0: 네. 그리고 뭐 그걸 본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일이나 그 리고레처럼 주의 상스를 딱 느끼는 그런 느낌은 아닐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기 삶의 궤적이 거의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 춤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와서 실제로 춤을 무대에서 춤을 이제 시연하면서 살아요.
1: 네.
0: 그런 그 춤과 관련된 삶을 사는데 그큰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소가.
1: 진짜 누구든 이제 가면 거기서 뭔가 내 삶의 어떤 쿵 하는 지점을
0: 네.
1: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쵸,
1: 지금 묘사해
0: 맞아요.
1: 놓은 내용들이
0: 예.
1: 최상철님은 묘지라고 하면 보통 슬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생전 고인의 삶을 그림과 시 등으로 해학적으로 추모해 두는 게 이게 참
0: 예.
1: 재밌다라고
0: 저도
1: 하셨습니다.
0: 이 점이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2: 저는 요 구성이 재밌었는데, 묘비에 고인의 그림과 그들의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래. 그림은 고인의 그림인데, 시는 누가 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그 다음 내용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썼잖아요, 글.
1: 네.
2: 근데 요거 생각보다 예상외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는 한 편이 실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족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그리고 최고의 지면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1: 최고의 지면.
0: 그러네요.
2: 문예지에 대해서 이거보다 덜 읽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게, 여기는 관광지여서 명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쓴 시를 거기서 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1: 그렇죠.
2: 웃고 즐기고 함께 공유하는 장소가 될
1: 네,
2: 텐데, 저
0: 맞아요.
2: 같으면 만약에 제가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저는 부담도 될것 같은데요. 부담. 이거 진짜 거기에 내내 새겨지는 거잖아요.
2: 네. 근데
1: 그래도?
2: 이렇게 재밌게 쓸 자신은 없어요. 이거. 네. 이 부분이, 내 시어머니가 이 무거운 십자가 아래서 쉬고 있다. 근데 그가 사흘만 더 살았더라면, 십자가 아래서 자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였을 것이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정도의 이 유머가 가능하지
0: 그러니까요.
1: 싶잖아요.
0: 예.
2: 그리고 마지막에도 너무 솔직하게, 다른 분들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이렇게 바라는 모습이,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쓴 사람도 많은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을 텐데,
1: 네.
2: 이 쓰는 태도조차도 정말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있는데, 이런 거 너무 본받고 싶어요.
0: 네, 주변 사람이 안 말리고, 그래, 그걸 묘비에 새기자. 이렇게 말한 것도 너무 좋아요.
2: 네.
1: 그러네요.
2: 네. 그러니까 누군가 반대했을 것 같기도 한데, 고인을 너무 모독하는 거 아니냐.
1: 아니, 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가 쓸
0: 네.
1: 것인가부터 시작하기, 그쵸? 생각하기
0: 그쵸.
1: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0: 네.
1: 이 울면서 웃기라는 복잡한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린 사실 다 알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뭐 이런 얘기 어릴
2: 네.
1: 때부터 많이 했던 그 복잡한 현상이죠. 이상한. 그런데 이것을 죽음과 웃음, 라임도 맞잖아요. 이 둘을
0: 네.
1: 딱 나열하면서 연결한
0: 네.
1: 것도 참 흥미롭게 다가오고요.
0: 그렇죠. 사실 죽음과 웃음이 동시에 이렇게 자기 한 몸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정말 주의 상스가 아닐까
1: 그렇죠.
0: 싶어요.
1: 네, 해방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0: 맞아요.
1: 쉽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이 글에 녹아 있습니다. 그
0: 네.
1: 굉장히 많은 지금 문장들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요.
2: 저는 요런 기획이 한국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1: 어떤 그
2: 이런 묘비,
1: 묘비에다가
2: 고인의 그림하고 남이 누가 나에 대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갔을 때. 제 그림은 좀 부끄럽거든요. 제 그림 너무 못 그려가지고. 하지만 그못 그리면 못 그린 대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웃을 것 같고,
0: 맞아요.
2: 정말 엉뚱한 그림 그릴 것 같거든요.
1: 예.
0: 그럼
1: 그림도 되고 아니면 노래도 된대요, 노래.
2: 노래는 좀.
1: 그림이냐, 노래. 춤, 셋 중에 선택.
0: 그리고 고인에게 칭송하지 말고, 뭔가 고인의 약점이나 치부를 새겨서 근데 유머러스하게 새기자 이렇게 말하면
1: 고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고인이 동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 그렇죠.
1: 왠지 또 한국에서 하면 미리 또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2: 검사 받고 미리
1: 분위기가
0: 아마
1: 미리
0: 거,
1: 누가 쓸
0: 나
1: 것인가?
0: 거기 그 묘지에 묻힐래 하는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일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0: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게 있으면 그를 거기에 가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0: 저는 공모전처럼 한 다섯 명 받아 5명 받아가지고 네. 아 그래 이걸로 하자 이렇게 미리, 제일 재밌는
1: 미리?
0: 걸로
1: 네. 미리 하긴 또 시인의 감각으로 미리 또 이렇게 골라주는 건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말하게 만드는 그런 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민정님이 3년 전 엄마 장례식 때 너무 슬펐는데 아빠 친구 세 분이 오셔서 한 분은 절하시고 한 분은 천주교 기도하시고 한 분은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신 모습에 빵 터져서 깔깔깔 웃고 말았다고 네.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순간도 또 이렇게 지금 떠올리셨습니다. 이 글 덕분에. 네. 오늘 유영주님은 발칙한테 가려운 곳을 긁는 기막힌 유머로 느끼셨대요. 보통이 네. 아니다.
2: 맞아요.
1: 라고. 네. 우리 계속 오늘에도 여운을 품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테니스 나무 당첨자 오늘 이벤트 하나 했었죠? 당첨자는 5204 쓰시는 카페인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 테니스 공이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같다고 했던 거 그래서 고유 명사로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띄어쓰기 없이 테니스 나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테니스 공은 라임처럼 시큼한 맛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그 편집자님은 그 라임을 보셨는데 그 카페에서 그게 테니스 공으로 보이셨대요. 이제 아. 이걸 이제 계속 너무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경지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 너무 좋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 두 분이 또 어떤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누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취자로 카페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뭐 어떻게 섭섭한 티를 좀 내야 되는데 또 네. 곧바로 돌아오시니까 아, 네. 네, 좋습니다.
1: 네, 그냥 어디선가 듣고 있다. 네, 네. 늘 일상적으로 듣는 그 카페인처럼 생각하시고 모르겠네요. 제가 사연을 남길 수 있다면 남기겠지만 제 사연 보시면 카페인님들도 의심 없이 그 윤머로 시작되는 것이면 저희의 확률을 좀 생각해 주시고 네, 저기 사연 막 묻히지 않게 좀 끌어올려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다음 주에는 다시 일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파르나이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Deep in the Rains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는요, 우리는 서로를 잘 몰랐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몰랐었죠. 근데 어느새 생선님, 바다님들이라고 서로의 애칭을 부르기 시작했고 매일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고민하고 별일 없는 하루도 서로가 나누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덧 1년이 됐네요. 바다님들과 생선이 함께한 1년. 오늘은 그 1년을 마음껏 돌아보고 마음껏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9월 8일 오늘의 첫 곡으로 1년 전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바로 그곡 정승재와 육중한 밴드의 생선님의 편지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바다님들. 정승재 경청이 처음 방송을 시작한 날. 딱 1년 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첫 방송할 때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어우, 막그 56분부터 57분 쭉 돼가지고 딱 10시 15딱 나오고. 그때 약간, 아직 기억나는 게, 약간 요게, 정승재의 경청은 뭘로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딜레이 됐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끝나고 너무 행복해서 막 박수 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사실 처음에 이렇게 섭외를 받고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중학생 때부터 워낙 동경해왔던 라디오 DJ라는 직업. 6개월이더라도 짧게 6개월이더라도 한번 해보자. 왜? 죽기 전에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다고 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질렀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1년 무사하게 지났네요. 첫 방송은 좀 많이 떨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떨림이라는 느낌은 없고, 좀 편안한 느낌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 만나듯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바다님들 이렇게 옆에서 항상 들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1년 동안 힘들지 않게 같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테이토 스피킹님이 악 오프닝부터 눈물 날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곽은미님은 벌써 1주년이에요. 생선님 참 잘해오셨어요. 앞으로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청을 이끌어주신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다님들이잖아요. 매일 찾아와 주시고, 사연 보내주시고, 같이 웃고, 또 고민해주고. 다른 바다님들 고민에 공감도 많이 해주고 의견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첫 돌. 여기 되게 보이시죠?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 풍선도 좀 달고 이렇게 잔치 분위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돌이라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어때요? 맞아요. 애기잖아요, 애기. 이제 곧 조금만 지나면 7주년도 맞이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초등학생 나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20주년을 맞이할 날이 올까 안 올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 앞으로도 오래오래 바다님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정승재의 경청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 옆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클로버님. 무엇보다 생선님의 리즈 시절인 지금을, 저 리즈예요.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다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셨고요. GOD817님은 1년 전 이맘때 고등학교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경청 덕분에 고등학교에 잘 적응하고 버텨내고 있다고.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GOD817님. 서혜지님은 바다님들도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같은 바다님들에게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우리 앞으로 쭉 함께 하자고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정승재의 경청은 첫 번째 생일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합니다. 먼데이 요정 땡깡님, 그리고 프라이데이 요정 케이신님과 함께 정승재의 경청 첫 돌잔치. 이걸 한번 해볼 테니까요. 지난 1년 동안 경청과 함께 했었던 추억, 기억에 남는 방송, 에피소드, 경청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생일 파티의 모습이 궁금한 바다님들은 보이는 라디오 켜두었으니까요. 유튜브 아니면 반디 앱으로 들어오서,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메시지 어디로 보내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쵸. 1년 동안 저이
멘트를 계속 외쳤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1년 전에 대본에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샵1045 옆에 한글로도 써 있었어요. 샵 1045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료인 유튜브와 반디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주년을 맞이해서 바다님들에게 선물 나눠주러 장르 불문 생선물 먼저 시작합니다. 생선님의 마음을 흔들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25년 9월 8일, 저는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첫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다님들은 1년 전에 2025년 9월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의 생선물 주제, 1년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1년 전 이맘때쯤에는 진로 고민 때문에 힘들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작년 9월에 우리 집 반려동물을 처음 만났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1년 전에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 떠올려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나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움직인 사연을 보내주신 바다님들께는 선물 잔뜩 챙겨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하이키의 노래입니다. 내 이름이 바다였으면 해.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요, 하이키의 노래였어요. 내 이름이 바다였으면 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생선물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1년 전 나의 모습.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5년 9월에는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있었는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1551님. 1년 전에 수학 제대로 공부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 학원이 10시에 맞춰서 생선님 방송 자주 들어요. 이렇게 1년 전에 수학 공부 제대로 시작을 했다고. 와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햄버거 보내드릴 테니까 햄버거 드시고요. 열심히 몸과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김태희님. 작년 9월에는 고등학교 원서 어디 쓸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겠네요. 금방 또 1년 지나면

그러면 고2, 그치?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열심히 그 고등학교에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빈님, 작년엔 고2였어서 9월엔 대학 어디 갈지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고3이어서 대학 말고 보건직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직 되어야 되겠다. 와, 진로를 결정을 했네요. 지금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공부하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치킨 드셔가면서 하세요. 우리 다빈님도.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최연주님, 작년에는 고3 엄마였다가 지금은 재수생 엄마네요. 올해 수능 보는 인원이 19만 명이라는데 잘할 수 있겠죠? 19만 명보다 훨씬 더 되죠. 웬 19만 명이에요. 정확하게 올해 수능 보는 인원 좀 찾아주실래요? 훨씬 더 됩니다. 훨씬 더될 거예요. 19만 명은 좀 말이 안 되는데. 4658님, 1년 전 캘린더를 보니까 다이어트 중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AI 공부 중이었다고 지금은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력한 시간들이 빛을 보고 있는 지금이 감사한 오늘입니다. 이렇게 1년 전에 다이어트 중이었다는 모습 4658님이 남겨주셨고요. 파이어플라이님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냉장고에서 떨어진 반탕, 어머, 아팠겠다. 발가락 맞아서 발가락이 부러졌었구나. 그 이후에 운동을 쉬었는데 1년 만에 오늘 새 운동화랑 처음으로 러닝 다녀왔다고. 야, 그래도 다행입니다. 완치돼서 그쵸? 러닝화 신고 러닝 하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최장서희님은 작년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야, 이제 중학생이네. 1학기, 2학기 모두 학급 인원으로 뽑혀서 행사 준비로 바빴던 것 같다고. 물총놀이, 빙수 만들기, 여러 추억들이 생각난다고.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요.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사실 나도 그랬어요. 나 어땠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가 너무 그리워서 그 초등학교 앞에 정문에서 이렇게 그 노란색 그 체육복 입고 있는 후배들 쳐다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 거 봐서. 최장서희님, 돌아가고 싶더라도 갈 길이 멀었어요. 고등학생도 돼야 되고 막 그래요.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치킨 맛있게 드세요. 서혜진님, 1년 전에 저는 정승재 경청 첫 방송 본방사수 했지요. 그때는 지금보다 1년이 젊었었네요. 우리 모두 다 그랬었네요. 55만 명이 총 보고요. 아, 19만 명은 N수생이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래요. 재수생이 20만 명이나 돼서 맞아요. 총 55만 명. 이렇게 시험을 보네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 마지막 한두달 정도 남았잖아요.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끝까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누가 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느냐 그 싸움.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것도 마지막 두 달이니까 그건 확실하거든요. 용기 내지 말,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산지직송 질문 맛집 여러 가지 질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윷마치의 노래 들으면서 넘어가죠. Love is a magic.

으이차,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공부하다가 궁금했던 것도 좋고요. 평소 제 일상이나 취향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도 좋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묵혀두지 말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도착했는지 만나볼까요? 2886님, 생선님, DJ 되신 지 오늘로 1주년이 되셨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경청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뭔가요? 직접 해보니까 알게 된 라디오만의 매력도 궁금하고요. 또 라디오 진행하면서 생긴 습관, 라디오 DJ로서 뿌듯했던 순간도 궁금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취침 시간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래서 기상시간이 한 4시 반 정도였고, 진짜 일찍 잘 때는 보통 한 11시, 12시, 그전에는 10시에도 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로 일찍 잘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많이 바뀐 거. 맞춤법에 신경 많이 쓰게 돼요. 그냥 톡 보낼 때도 친구들이랑, 그리고 읽는 방법, 이거를 읽는이라고 예전에 읽었었는데 원래는 읽는이라고 읽어야 되거든. 읽는 방법, 이렇게 요런 거,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게 되고, 요런 게 또 그 EBS DJ만의 또 특이한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DJ 하면서 이건 정말 잘했다, DJ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게, 제가 낯가림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게스트분들이랑 만나면서 경청 초대석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DJ가 돼가지고 오는 손님한테 낯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낯 안 가리는 습관을 또 갖게 됐다는 점, 그런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이한 점은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이랑 좀 멀어졌다라는 것도 좀, 그런데 워낙 저 여행 다녀오라고 일일 DJ 봐주시겠다고 했던 분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윤혜정 쌤도 있고 얼마 전에는 송소희 님이 일주일, 2주일도 괜찮다고 마음껏 다녀오시라고 자기가 DJ 책임지겠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와 이제

아주 마음껏 좀 잠시 쉬었다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암튼 그렇습니다. 1년 동안 DJ를 해놓고 느끼는 점.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 DJ 선배들이 저한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6개월 정도는 되게 재밌을 거야, 이렇게. 근데 정말 6개월이 너무 재밌었고, 6개월이 더 흘렀잖아요. 근데 저 지금도 ING 중인데, 여전히 재밌어요. 언제까지 이 즐거움이 계속될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저의 답변, 괜찮았나요? 이야, 느낌 좋네요.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자유롭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공부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학교 생활, 일상, 취향, 평상시에 저에게 궁금했던 거다 좋습니다. 질문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정승재 경청 첫 돌잔치, 소중한 경청 가족들이죠. 땡깡님, 케이시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소미의 노래입니다. Happy birthday!

0: birthday.
1: Wow. Yeah.
0: 아, 정승재 경청 9월 8일은 첫돌을 맞은 날입니다. 제가 라디오 DJ로서 다시 태어나고 바다님들과 DJ 생사님이 만난 지 딱 1년 되는 날, 이 귀한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축하해줄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을 모셨습니다. 누구십니까?
2: 저는 월요일 요정 땡깡입니다.
0: 예!
1: 저는 금요일 요정 케이씨입니다.
0: 케이씨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바다님들과 함께 돌잡이 대신 마이크 꽉 잡고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정승재 경청 첫 돌잔치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생일날 친구들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파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경청의 친구 두 분 모셨습니다. 월요일 친구 땡깡님 나와주셨고요.
2: 안녕하세요. 월요일 게스트 땡깡입니다.
0: 오! 옷 안 네. 빨았어요? 어제 네. 옷이랑 똑같네요.
2: 네, 어제 입고. 어제 근데 예. 뭐 2시간 정도만 입었으니까
0: 예. 네.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보통 티셔츠는 한번 벗어놓으면 이게 네. 찝찝한 마음에 다시 입기 힘들어요.
2: 근데 저는요 되게 네. 뽀송뽀송한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다시 입고 싶었어요.
0: 지금 케이스님이 옆에서 이렇게 피하잖아요. 냄새 나니까.
2: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0: 안 그랬어요.
1: 제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0: 냄새를 잘 못 맡으세요.
1: 잘 못 맡아요.
0: 케이스님 여기에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거?
1: 제가 모르고 죄송한데 누구인 거 같냐 해서 예. 혹시 본인 과거 이런 거세요? 본인
2: 과거냐?
0: 본인 과거.
2: 저희가 좀 닮긴 했죠.
1: 승대쌤이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예. 비슷한 것 같아요.
2: 인중이 진짜 닮았어요, 입술이랑.
1: 너무 소름 끼쳐요.
0: 아니, 진짜로 제가 일찍 결혼해서 아들이 있으면 땡깡님처럼 생겼어요. 것 같다는
2: 맞아요,
0: 생각도
2: 맞아요.
0: 들어요. 둥글둥글한 모습. 그리고 경청의 요정이죠. 금요일의 친구 케이씨님 비타민 상큼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오랜만에 생방송이야. 그쵸?
1: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뭐 기억이 없어요.
0: 기억이 없어요.
1: 제가 게스트로 왔을 때 빼고 처음인 것 같아요.
0: 진짜.
1: 예예예. 예, 예.
0: 우리 바다님들한테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1: 안녕 바다 친구들, 나는 파도야.
0: 맞아요.
1: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말했던 것 같아요.
0: 아,
1: 제 심볼이 파도여가지고
0: 맞아, 맞아.
1: 여기가 바다고 생선님이라고 하는 거여서 저는 파도인데요 이랬거든요.
2: 대박.
0: 맞아 맞아.
1: 제가 파도처럼 음악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파도예요.
0: 파도처럼 음악하고
1: 네,
0: 싶다.
1: 근데 전 파도예요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맞아. 인사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0: 너무 잘하셨어요.
3: 찰떡이시다.
0: 맞아. 금요일의 요정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클로버님이 이렇게 또 화요일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맞아요. 두 분이 경청에 함께 하신 지가 땡깡님은 첫 번째 게스트였어요.
1: 우와.
0: 진짜 1년 됐어요.
2: 와우.
0: 9월 12일부터
2: 네.
0: 함께 하셨으니까 진짜 오래됐고 땡깡님.
2: 네.
0: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월요일에 함께 해주실 분은 결정됐어요. 그랬더니 땡깡이라 그래서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남자 게스트라 그래서 많이 실망했었던 기억이.
2: 근데 전혀 티 안 내셨잖아요. 제가
0: 전혀
2: 왔을
0: 안 냈어요.
2: 때.
0: 전혀 안 냈어요.
1: 근데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0: 맞아요.
1: 보물인데요.
0: 귀여워서 미치겠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나고. 우리 케이씨님은
1: 네.
0: 2026년 올해 1월에 화요일에 만났어요. 이 시간에.
1: 맞아요.
0: 경청 초대서.
1: 초대석으로.
0: 케이씨님. 그쵸?
1: 네.
0: 그때 기억나세요?
1: 네.
0: 어떤 느낌이었어요?
1: 안녕하세요. 파도세요. 이렇게 그냥
0: 맞아,
1: 너무
0: 맞아,
1: 재밌게
0: 맞아.
1: 하고 갔죠.
0: 맞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고정을 하게 되신 게 3월 7일부터니까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딱 7개월 됐네요. 정말.
2: 와우.
1: 우와, 벌써요? 대박이다.
0: 그렇죠.
1: 네.
0: 긴 시간 동안 또 저랑 아니면 바다님들이랑 함께 해주셨는데 다른 라디오 출연 많이 해보셨죠? 케이지님. 그렇죠?
1: 아무래도 라디오는
0: 많이 저, 하셨죠.
1: 막 엄청 많이 했다 이건 아닌데
0: 네.
1: 그래도 많이 가봤죠. 네.
0: 그렇죠. 네. 다른 라디오와 이 정승재 경청의 차이점을 든다면 왜 그러세요?
1: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전 근데 진짜 딱 두 가지가 좋거든요.
0: 예.
1: 첫 번째는 예. 어쨌든 EBS고 예. 이제 예. 청소년들이 거의 많이 듣는 거니까
0: 예.
1: 되게 말 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0: 맞아.
1: 말 조심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0: 예.
1: 표현이 가끔 격해질 때도 있고 막 사투리도 쓰고 막 이런데
0: 차분해진 거예요.
1: 막 트라이 하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두 번째는 뭔가 청소년분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막
0: 예.
1: 그때는 그랬어.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하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이렇게 10대, 20대 때는 진짜 열정을 품고 나도 뭔가 꿈을 그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때 누군가가 조언해주지 못했던 걸 제가 뭔가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은근 막 생각을 엄청 오래 하게 돼요. 이
0: 그래요.
1: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0: 도움을
1: 영감을 주고 싶고,
0: 정말.
1: 몰라. 그런가 봐요. 그래요.
0: 오, 그러니까. 오, 진짜 다른 점이네요. 청소년들을
1: 네.
0: 대상으로 하는
1: 그쵸,
0: 프로그램이니까.
1: 그쵸.
0: 그러네요.
1: 조심하게 돼요.
0: 조심하게 되고,
1: 네.
0: 조심한 모습이 현재 이렇다라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요,
1: 제가
0: 그러니까.
1: 방금 이렇게 빤치 먹은 거죠?
0: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1: 오,
0: 좋아요.
1: 좋네요. 네.
0: 예, 땡깡님은요?
2: 저는,
0: 예.
2: 저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에서 너무
0: 예.
2: 좋지만,
0: 예,
2: 근데
0: 좋지만,
2: 저는
0: 예.
2: 또 오히려 편해서, 생선님이랑 하는 게 너무 편해서,
0: 예.
2: 저는 좀막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편하죠?
2: 네, 너무
1: 아,
2: 편해서,
1: 진짜요?
2: 오히려 여기서
0: 진짜,
2: 좀
0: 완전. 오.
2: 더 오버하고, 좀 말조심 더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0: 맞아, 요즘 그래요.
2: 그쵸, 저는 좀
0: 아빠가 더
2: 그렇죠.
0: 편해요? 생선님이 더 편해요? 비슷하죠, 이제?
2: 비슷하죠.
0: 그쵸? 아빠랑.
1: 진짜요?
2: 네,
0: 그쵸?
2: 비슷해요.
0: 그런 것 같아요.
2: 편해요.
0: 그러니까 편하고.
1: 오,
0: 너무
1: 보기 좋아요.
0: 저의 친구 중에서 가장 어린 친구예요, 진짜.
2: 네.
1: 오, 진짜요?
0: 야구장에도 같이 가고. 그런
1: 그러니까요.
0: 친구예요,
1: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저랑도 밥한 번을 안 먹는데, 땡강님이랑 밥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 진짜 이렇게 참으면 안 된다. 제가
0: 아니, 오늘 끝나고
1: 그랬었잖아요.
0: 가요. 저 돼지갈비 먹을 건데.
1: 시야에 늦었어요. 제가
0: 너무 즐겁습니다. 와, 지금은 이제 바다님들하고도 친하고, 땡깡님, 그리고 케이시님과도 진짜 엄청 친하거든요. 맞잖아요.
2: 네.
0: 그쵸. 우리 밥은 안 먹은 사이지만, 그래도 수박 주스 그때 사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었잖아요.
1: 제가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가 좀 그래서
2: 맛있겠다.
1: 제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다 같이 하는데 이 밤에 같이 하는데 혼자 쪽쪽 빨아먹게 그래서 제가 다 같이 먹었어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야
2: 너무 센스 있으시다. 여름에
0: 진짜
2: 드신 거죠?
0: 그래서 여기
2: 맛있겠다.
0: 1층에 파는 수박 주스가
2: 아,
0: 맛있는 거
2: 거기
1: 맛있잖아요.
2: 맛있잖아요. 거의 유명해요.
0: 아, 진짜 수박
2: 유명한
0: 주스요?
2: 데예요.
0: 그러니까 안 달고
2: 수박 주스의
0: 맛있어.
2: 대가입니다. 거기는
0: 진짜로?
2: 진짜로.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땡깡님?
2: 저는요,
0: 예.
2: 일단 너무 마르셔서 놀랐습니다. 제가 그 짤로만 보다가 뵀다가 지금
0: 그렇게
2: 하니까.
0: 얘기했었나? 그랬었어요?
2: 왜요?
0: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말랐다고 얘기했었나?
2: 근데 또 진부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라서, 마르셔서 좀 놀랬습니다.
0: 그때는 꽤 많이 우리가 어색했었던 것
2: 네, 어색했어요. 왜냐면은
0: 그쵸?
2: 저희 막 그때 뭐지 노래 나갈 때좀 공백이
1: 네.
2: 있었거든요.
0: 맞아.
2: 근데 공백이 친한 사이에서의 공백은 약간 괜찮잖아요.
1: 편하죠?
2: 네, 근데 그때는 약간 조금 바람이 부는 느낌, 찬바람이.
0: 그쵸?
2: 네.
0: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2: 네.
0: 저의 첫 방송을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됐대요.
2: 진짜요?
0: 너무 기대되는데요?
2: 들어봐요.
0: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9월 8일 월요일, 바로 오늘부터 경청의 DJ가 된 정승재입니다. 첫 곡으로 정승재와 육중한 밴드가 함께한 생선님의 편지 들려드렸는데요. 어때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해졌나요? 어떡해요, 여러분? 제가 DJ가 됐어요.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아요.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어제 저 새벽 2시까지 잠못 잤거든요? 근데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4시 반에는 항상 일어나야 돼요. 2시간 반 자고, 오늘, 와, 강의 영상 6개 찍고, 지금까지 쉼 없이 계속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너무 멀쩡해요. 어? 야, 이게 첫 방송이라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 정말 이 바다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저 정승재도 될 테니까 마음껏 여러분도 생선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느꼈었던 그 따뜻함, 그 가족 같은

0: 10시가 기다려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야? 응? 내일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죠? 아, 정말 진짜 못 듣겠다
1: 아,
0: 정말.
1: 진짜
2: 와, 그래
1: 웃겨요.
2: 찢어져요, 진짜.
0: 야, 진짜 되게 많이
2: 으아!
0: 긴장했었구나.
2: 이거 뭐야?
0: 그러니까 그거를
3: 이거 뭐예요?
0: 긴장한 거를 안 들키려고.
2: 말이 그리고 쉬질 않으세요.
0: 그러니까
1: 네.
0: 떨리니까.
3: 그리고 그 숨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져요.
0: 그러니까 호흡이, 그쵸? 호흡이.
3: 이런 느낌.
0: 진짜 와, 너무
2: 너무
0: 다르다.
2: 웃기다.
0: 너무
2: 아,
0: 웃긴데 진짜.
2: 너무
0: 야, 못
2: 웃겨요.
0: 듣겠다 진짜. 말이 지금보다 좀 빠르시네요, 팽수리님. 지금은 DJ에 어울리는 속도인데, 아, 말이 조금은 그때보다는 약간 느려진 느낌은 드네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운데 속사포라고
3: 속사포.
0: 클러버님, 정장구님은 생선님 진짜 듣기 힘드시겠다 이렇게.
2: 진짜.
0: 저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
3: 설마.
0: 땡깡님과 케이씨님의 첫 방송 듣겠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댄스캉 땡깡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땡깡이라고 합니다.
0: 땡깡 땡깡.
4: 네.
0: 땡깡이 댄스캉이잖아요.
4: 맞아요.
0: 그런데 또 옛날 애들한테 막 땡깡 부리지 마,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4: 아, 그런 말도 좀 있죠.
0: 어느 쪽에 가까워요?
4: 사실
0: 예.
4: 아, 둘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0: 네.
4: 그래도 댄스캉 춤을 좋아하다 보니까 댄스캉을 빠르게 발음해서 땡깡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억지적인 것으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0: 댄스캉이시구나.
4: 네.
0: 아니, 저 영상 봤잖아요. 진짜 춤을 아이돌보다 더잘 추시는 것 같아요.
4: 아, 너무 과찬이신데요.
0: 정말.
5: 안녕하세요.
0: 어머!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5: 아, 안녕하세요?
0: 되게 밝으시네요.
5: 네, 밝아요.
0: 원래부터 밝으세요?
5: 네. 태어나기를 좀
0: 그러시구나.
5: 밝게 태어났어요.
0: 태어날 때 밝았어요.
5: 네.
0: 근데 저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5: 네.
0: 뭐 하는 사람이에요?
5: 선생님.
0: 어?
5: 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0: 생선님.
5: 네?
0: 생선님.
5: 생선님이요?
0: 예. 네.
5: 생선이세요?
0: 예, 네, 저 생선인데.
5: 저 이런 요즘 얘기 잘 못해요.
0: 요즘 얘기
5: 예전
0: 아닌데?
5: 아니에요?
0: 요즘 얘기
5: 아,
0: 아닌데?
5: 그래요?
0: 요즘 얘기 아닌데?
5: 왜 생선이세요?
0: 저요?
5: 네.
0: 저 생선이에요.
5: 진짜요?
0: 사람처럼 생겼어요.
5: 에? 에? 그러니까요. 왜 자꾸
0: 와.
5: 자기가 생선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왜요? 이러는데. 저는 생선인데요?
3: 아니, 거의
5: 이렇게 하면서.
3: 방송사고급인데요?
5: 그러니까요. 저 당황하죠.
3: 네.
0: 와.
3: 근데 너무 재밌어요.
5: 원래
0: 근데
5: 밝게
0: 케이씨님은,
5: 태어났대.
0: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
5: 네, 저는
0: 케이씨님.
5: 뭐 변함이 없어요.
0: 그러네요.
5: 태어나기를.
0: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네,
5: 태어나기를.
0: 정말.
5: 네.
0: 케이신이 너무 귀엽다고, 그때부터 귀여움이 묻어난다고, 김민정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 팽수리님은 땡깡님도 약간 어색해하는.
3: 그러니까요. 제가 좀
0: 그쵸.
3: 어색해하더라고요.
0: 조금 억지적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0: 막 이런.
3: 맞아요. 무슨 말이야, 그게?
5: 아, 그런 걸로 할게요. 약간 이런
3: 약간,
5: 느낌이 먼저
3: 네.
0: 그랬었네요.
3: 긴장 많이 했어요.
0: 이야,
5: 너무
0: 그래도
5: 귀엽다, 근데.
0: 제가 땡깡님을 칭찬을 했었네요.
3: 춤 엄청
0: 아이돌보다
3: 잘 추죠.
0: 더
3: 그러니까요.
0: 춤도 잘 춘다고.
5: 맞아요.
3: 그런
0: 그렇죠.
3: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0: 그랬었는데, 제 앞에서 춤을 막 이렇게 막 엉덩이를 제 얼굴에다
3: 맞아,
0: 대고
3: 맞아,
0: 춤을
3: 맞아요.
0: 추고 막 이래서 되게
3: 그랬죠.
0: 충격이었었던
3: 네.
0: 기억도 나고 합니다.
5: 귀여워.
0: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났던 날 방송을 들으니까 첫인상 저는 똑같았죠. 그냥 까만 게 먼저 보였어요? 뚱뚱한 게 먼저 보였어요? 딱 보고.
3: 까만 거?
0: 예. 네.
3: 옷이요?
0: 아니요, 얼굴.
3: 아.
0: 이거 방송 사고 나무 얘기 안 하면?
5: 근데 막 까맣다, 뚱뚱하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
0: 네.
5: 그냥
0: 정승재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5: 이분이 정승재 선생님이시구나.
0: 아, 그런 느낌.
5: 오, 약간 이 정도.
0: 뭐좀 그냥 거칠애라도 좀 첫인상이 너무 좋으셨고요.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데 두 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참 괜히 물어봤구나 이런
5: 아니,
0: 생각도
5: 근데 엄청
0: 들고.
5: 저는 차갑게
0: 네.
5: 봤어요.
3: 그쵸, 저도 약간
5: 엄청
3: 차가웠어요.
5: 차갑게 보고 막 농담 따위 안 하실 것 같았고 제가 무슨 말 해도 안 웃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저는 생선인데요?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친근감이
0: 풀어졌어요?
5: 확
0: 풀어졌어요?
5: 들었어요.
0: 오, 다행이다.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제가 첫 방송부터 케이신을 너무 많이 놀린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았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첫 방송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장난도 좀 치고
5: 그러게요.
0: 그쵸?
5: 맞아요.
0: 그랬었던.
5: 편했었던 기억이 나요.
0: 정말?
5: 네.
0: 그게 다 DJ의 능력이 아닌가.
5: 진짜 아무래도
3: 그리고 아니 상 받으셨잖아요.
0: 어, 저 박수 너무 싫다 진짜. 너무 왜, 왜, 왜. 너무 기분 나쁘다.
5: 아니에요, 진짜 진심 존경. 상도 받으셨고 이거. 저 봤어요. 상도 받으셨잖아요.
1: 그러니까 상도 받으셨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깨가 올라가실 수밖에 없어.
0: 아니 무슨 어깨가 올라가요? 네.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1: 어깨가 1주년도 되셨고.
5: 근데 진짜 힘드시겠다. 원래는 왜요? 원래 한 명인데 지금 두 명이
0: 두 명을 받아줘야
5: 감각이
0: 되잖아요.
5: 감각이 두 명이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0: 지금 음악
5: 아니야.
0: 들어야 되는데 음악도 못 듣고 있잖아요.
5: 아 죄송합니다.
0: 브루노
5: 아.
0: 마스 아세요?
1: 알죠.
0: 알죠. Just the way you are도 아세요?
5: Just the way you are.
0: 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브루노 마스의 노래 Just the Way You Are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연우님이 우와 오늘 경청 1주년 방송 덕분에 듣지 못했던 첫 방송을 들을 수
1: 고마워.
0: 있다니 완전 럭키 바다잖아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1: 럭키 바다.
0: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는데 너무 보기 좋다고 경청이라는 놀이터에서 세 분이 편하게 놀고 계시는 느낌. 방송 같지 않은 편안함. 정말
1: 진짜 편해요,
0: 처음에는
1: 근데
0: 그쵸?
1: 지금.
0: 최정민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처음에는 우리 되게 어색했었는데 너무
1: 그니까요.
0: 괜찮아요. 청소년 소통이라지만 어린 시절 별밤을 즐겨 듣던 세대로서 저도 그랬는데
1: 대박.
0: 요즘 가장 편하게 듣는 방송입니다.
1: 진짜요?
0: 저 오래 들어도 되는 거죠? 이랬는데 당연히 오래
1: 당연하죠,
0: 들으셔도 되죠.
1: 호섭님.
0: 예, 최호섭님. 최호섭님이라고 예전에 가수분 있었는데
1: 맞아요.
0: 예, 세월이 가면
2: 세월이
0: 가면
1: 알죠.
0: 맞아요, 맞아요. 주리안님, 생선님, 저 초등학교 6학년 바다 주리안이에요.
1: 귀여워.
0: 저는 경청 공부회 방송에 갔던 일이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었어요.
1: 진짜?
0: 그날 저희들이 큰 소리로 경청 로고송 함께 불렀었는데 음이 잘 맞지는 않았지만 맞다. 우리 그때 경청
2: 너의
0: 로고송
2: 은하의 노래?
0: 그쵸? 그거를 우리 바다님들이랑 같이 녹음했었어요.
1: 봤어요, 봤어요.
0: 그쵸? 특별한 날에 틀겠다 그랬었는데 그 녹음이 제대로 안돼 있었나?
1: 오늘 안
0: 오늘
1: 나오나?
2: 진짜 오늘
0: 그러나
2: 나와야 되는데.
0: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하시는 분은 2부로 건너갈 테니까요. 2부는 정말 더
1: 네.
0: 즐거운 코너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아주 특별한 축하 무대가 지금 방금 인천공항에서 지금 차
2: 진짜?
0: 막히는데 오고 계시다고.
2: 아까
1: 대박.
2: 저도 대기실
0: 그쵸?
2: 보고 문 열고 다시 닫았어요,
0: 그쵸?
2: 진짜.
0: 깜짝 놀랐죠? 깜짝
2: 놀랐어요,
0: 놀랐죠?
2: 진짜.
0: 예. 그래서 지금 축하 공연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바다님들의 엽서를 우리가 받고 있었어요. 28일까지 엽서, 축하 엽서. 제가 예전에 라디오 들었을 때 예쁜 엽서전 했었던 게 기억이
2: 맞아요.
0: 나서 그 엽서를 또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땡깡님,
1: 네.
0: 그리고 케이씨님,
1: 네.
0: 엽서를 못 보내신 바다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되죠, 땡깡님?
1: 그래서 첫 돌을 맞은 경청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나 정승재의 경청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추억, 또 기억에 남는 방송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케이씨님이 알려주세요.
2: 네, 유튜브 댓글, 반디앤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듭니다.
0: 맞습니다. 보내주신 메시지 2부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에서 제작 중인 스페셜 굿즈가 있어요. 1주년.
1: 오.
2: 와우.
0: 그것도 저희 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1: 우와.
0: 직접 뽑겠습니다.
1: 네.
0: 지금부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조이의 노래 들으면서 건너가죠.
1: Happy
0: Happy
1: birthday
0: birthday
1: to
0: to
1: you.
0: you.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안녕하세요, 생선님. 저 지난달 고민 상담원 하율입니다. DJ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매번 유익하고 유쾌하게 방송 진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DJ 1주년을 맞아 제가 경청으로 이행시를 준비해 봤어요. 경, 경쾌한 목소리로 채워주신 방송. 청, 청취자로서 함께한 1년이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청에 많은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 정승재 선생님, 경청 DJ 1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2주년, 3주년까지 응원할게요.
2: 안녕하세요, 순대쌤. 저 저번에 상담받은 예원이에요. 저번에 상담을 받은 이후로 청소년 소설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고, 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3: 승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영훈입니다. 먼저 경청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밤 윤혜정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목소리의 온기에 늘 깊은 위로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진심을 다해 건네는 승재 선생님, 그리고 그 곁에서 따스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우리 혜정 선생님의 다정한 눈빛이 매주 목요일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오래도록 마음을 울리는 두 분만의 진정성 있는 진행처럼 앞으로의 여정도 늘 응원하며 멀리서 곁을 지키겠습니다. 1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그때 전화통화도 하고 공개 방송에서도 만났던 장서영 바다입니다. 진짜 보고 싶었는데 요즘 학원이 더 늦게 끝나게 되어서 댓글을 자주 못 남겼었어요. 그래도 저는 뒤에서라도 경청 라디오랑 생선님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8일 생선님이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했을 때부터

듣고 있었는데요. 벌써 1주년이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신기합니다. 진짜 늘 감사드리고 1주년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라디오 들으러 올 테니까 세나님도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이야, 또 이것도 깜짝, 저는 몰랐었거든요.
1: 저도요.
2: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
0: 어, 무슨 말이에요? 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1: 어떻게 안 울어요?
0: 저요?
1: 사람 아니요, 맞아요?
2: 마음으로 울고 계신 거예요. 이게
0: 저는 생선입니다.
2: 거예요.
0: 생선은 이게 눈물샘이 없어요.
1: 그러네요.
0: 어, 그래서 울 수가 없어요.
1: 흘려도 티도 안 나고 막 어, 물 속에
0: 그럼,
1: 있으니까.
0: 그럼 그럼
2: 티인가 봐, 티야 티인가 그럼. 봐 다들.
0: 그렇지 않죠 뭐. 근데 언제 또 이런 거를 받으셨대요? 저 모르겠네요. 그러려면 공지도 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게? 저는 공지한 적이 없는데. 야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남겨주신 우리 바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지 맞아, 맞아. 또 이렇게 같이 아. 상담도 했었던 전화 연결도 했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와, 너, 아 저를 제외하고 공지를 네,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2: 본
0: 있어요?
2: 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1: 저도 진짜요? 봤어요. 사연 네. 봤습니다.
0: 저만 쏙 빼놓고?
2: 네.
0: 와 정말 방송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요.
1: 대단하다.
2: 멋지다. 근데 멋진 일이야.
1: 좋은 기능이야.
0: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아일리님은 감동의 음성 편지. 가우디 가우스님은 뭉클. 라라라 333님 울지마 울지마 이렇게 진짜.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힘이 되는 거죠 뭐 DJ는.
1: 어 진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쵸.
1: 네.
0: 저를 저 감동스러운 메시지 땡깡 이제 방송 1년 했으니까 즉흥적으로 나와야지 큐.
1: 어, 나 진짜 이런 거 제일 못하는데 어, 일단 진짜 수고가 많으시고요 매일매일 자리 지키시느라 멋지십니다.
0: 멋지십니다. 네. 어디가 제일 멋져요? 코, 눈, 입
1: 인중이요.
0: 인중?
1: 인중에서 입술로 떨어지는 그게 아, 참 매력적인 것
0: 괜찮,
1: 같아요.
0: 그거 네. 괜찮아.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1: 네.
0: 어. 케이시님은 빨리 감동, 저 눈물 나게.
2: 저 근데 감동적인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승재쌤한테 네. 물어본 적 있거든요. 승재쌤은 아, 안 그래도 엄청 바쁘시고 맨날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막 맨날 아유 맨날 죽어요 죽어요 맨날 이런 식 얘기하시고 근데 왜 그렇게 힘드신데도 이걸 라디오를 하시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어 이게 제일 할 때 제일 행복하고 재밌다고 하셨었어요.
0: 어, 맞아요.
2: 그래서 그때 어머 이 선생님이 진짜 왜냐면 강 그러니까 선생님의 본업을 할 때는 어쨌든 잘해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부담감이
0: 맞아.
2: 있으니까 그걸 막 엄청 100% 편하게 행복하게는 못하시나 봐요. 근데 이거 할 때 동안은 그런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 약간 오 인정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0: 오 인정했어요.
2: 네, 오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오. 왜 인정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곧바로 인정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2: 아니 이제서야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아니 두 분은 엽서 써본 적 있어요?
2: 엽서.
1: 엽서
2: 쓰긴 쓰죠. 생일 때나 막 이럴 때는.
0: 어 진짜?
2: 네,
0: 엽서를 우체통에 넣은 적이 있어요?
2: 어 막 그런 거 쓰. 네, 네. 멀리서 친구들이나 이러면 전 손으로 써서 직접 주는 걸 좋아해서.
0: 그렇구나. 땡깡님은?
1: 전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엽서를 네. 본 적은 있어요?
1: 엽서를 본 적은 있죠.
0: 있어요?
1: 네.
0: 엽서 뭐 하는 거예요?
1: 엽서는 편지 쓰는 거 아닌가요? 편지지.
0: 그치. 거기에
1: 근데 맞아요. 봉투가 없잖아요.
2: 맞아요.
0: 오,
2: 맞아요.
0: 정확하게
1: 네,
0: 알고 계시네요.
1: 봉투가 없어요.
2: 맞아요.
0: 그래서 저희가 경청 1주년 축하 사연을 받는다고 직접 그림을 그려도 좋고 메시지를 줘도 좋고 그래서 예쁘게 꾸며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 있는 엽서들 저 진짜 액자로 딱 만들어서 평생 간직할 거거든요.
2: 한 15년 뒤쯤에 연락드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우, 그럼요. 저 진짜 그럴 거예요. 전 진짜 그럴 거예요.
2: 진짜.
0: 그 엽서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2: 진짜 없잖아요, 요즘은.
0: 맞아요. 엽서들이 이렇게 많이 도착했어요.
1: 와, 진짜 많다.
0: 예, 하나하나씩 우리 읽어드리고 설명을 한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깡님과 케이시님이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땡깡님이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1: 네, 하나 골라볼게요.
0: 예.
1: 와, 진짜.
2: 너무 정성이다.
1: 와,
2: 예쁘다.
1: 이거, 와, 이런 LG 트윈스.
0: 진짜.
1: 이런 것도 있어요.
0: 그러네.
1: 직접 그리셨고.
0: 예.
2: 여기.

0: 그리고 막
1: 저
0: 캐리커처.
1: 이거 할래요.
0: 너무 귀엽다.
1: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생겼는데,
2: 예.
1: 자, 일단은 이렇게 생선님을 그리셨어요.
2: 오, 나 너무
1: 직접.
2: 좋다, 너무 좋다.
1: 그리셨고,
2: 예.
1: 골든
2: 골든
1: 마우스라고, 이렇게
0: 마우스.
2: 입술
1: 입술을 심지어
2: 매력적인데요.
1: 이거 꼴라주를 했어요, 꼴라주.
2: 꼴라주가 뭐예요?
1: 그 사진을 떼가지고 여기다
2: 아,
1: 붙인 거.
2: 진짜요?
1: 그린 게 아니라
2: 진짜요?
1: 입술만, 이렇게
2: 오, 너무
1: 꼴라주를
2: 좋다.
1: 하셨고,
2: 신기하다.
1: 제가 어디서 온 거냐면,
2: 예.
1: 대구, 서구에서 왔어요. 그리고
2: 서구에서.
1: 임효정 님이 보내셨습니다.
2: 예, 임효정님.
1: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2: 임효정님은 글도 되게 많이 써주시는 분 같아요. 댓글도.
1: 진짜요?
2: 예.
1: 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되나요, 내용을?
2: 예, 읽어주세요.
1: 네, 일단 정승재 라디오 1주년 하트, 골든마우스까지 가즈아! 라고 되어 있고요.
2: 예.
1: 투생선님, 벌써 1년이네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처음 용기 내서 글을 보냈던 순간이 떠올라요. 생선님께서 읽어주셨던 게 신기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시작해서 어느덧 1년 동안 생선님 라디오가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주었네요.
2: 와우, 멋지다.
1: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에
2: 예.
1: 옆에 말풍선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치킨 드릴게요. 꼭 양념으로 드세요. 코잘 자요. 이렇게
2: 아, 제가
1: 적혀있어요.
2: 맨날 하는 멘트구나.
1: 맨날 하는 멘트.
2: 맞아요. 저의 성대모사를 왜 못하세요? 장범준님은 똑같이 해요. 케이신이 한번 들어보세요. 장범준 들어갑니다.
1: 웃었는지 울었는지 난
2: 아니, 저 표정,
1: 모르지.
2: 케이신님 표정이.
1: 비슷하죠? 웃었는지 울었는지 난 모르지. 아닌가요?
2: 아니, 어떻게, 아니, 사람이 좀 웃어주고, 막 이렇게 맞장구도 좀
1: 거짓이
2: 쳐주고.
1: 없으세요.
0: 아니,
1: 거짓이
0: 아니야,
1: 없어요.
0: 충격이야. 뭐지? 약간, 약간, 뭐지? 약간 이러면서.
1: 뭐지?
2: 대구에서,
0: 와,
2: 대구
0: 대단하시다.
2: 임효정님이라 그랬죠.
1: 네.
2: 바다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케이시님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0: 좋아요. 아니, 사실은 제
2: 네.
0: 얼굴이 박혀 있는 것도 있어서 이걸 읽고 싶긴
2: 그거
0: 한데,
2: 읽어주세요,
0: 아니에요.
2: 그러면.
0: 그래도 오늘 약간,
2: 예.
0: 또,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거 아까,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2: 되게
0: 파란색인데,
2: 크다. 바다의 느낌인가 보다.
0: 막, 물고기도 있고요.
2: 예.
0: 식산을 표현한 건가 봐요. 1주년. 뭐가 많아요.
1: 아, 근데 이거, 그러네요? 이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2: 왜요?
0: 몰라요.
1: 몰라요.
0: 선생님 가져가셔가지고
1: 아,
0: 지금
1: 죄송해요,
0: 아니
1: 죄송해요.
0: 뭐 얘기해
1: 저도 몰라고,
0: 주시는데
1: 저도
0: 아 내가
1: 몰라고.
0: 몰리라니까
1: 죄송합니다.
2: 뭔데?
0: 아니 제가 읽으려고 골랐는데 갑자기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 읽으실 거예요? 이래서
1: 죄송해요, 죄송해요.
2: 아,
0: 자기가
2: 얘기를
0: 보려고 그랬대요.
2: 드렸는데.
0: 자기가 보려고
1: 네.
0: 그러셨대요.
2: 왜 뺏었어요?
0: 그래서 난
2: 아무리.
0: 또 정황 없이
2: 그러니까.
0: 뺏겼어요.
2: 읽어주세요.
0: 경남 사천에서
1: 오,
0: 보내주셨어요.
1: 사천.
0: 오수미 님이. 네,
2: 오수민님.
0: 오수미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 예.
0: 안녕하세요, 생선님. 저희 집 청소년들은 경청하지 않지만.
2: 아, 학부모님이신가
0: 그런가 봐요.
2: 보다.
0: 저희
2: 예.
0: 집 청소년들은 경청하지 않지만 가끔씩 듣는 엄마 바다입니다.
1: 오.
0: 1주년 축하드립니다. 선곡이 너무 좋고 말씀하시는 거 재미있어 쌤과 동시대를 살아온 시간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2: 예.
0: 2주년, 3주년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2: 아이고,
0: 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되게 크게 보내주셨네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0: 이게 그 미술을 모르는데 그 찢어가지고
2: 네.
0: 붙인 것도
1: 이것도 꼴라주 같은데?
0: 꼴라주를 하신 것 같고 그 뒤에는 이제 직접 약간 생선을 표현하셨어요.
2: 그려주셨어요?
0: 네, 월추
1: 아트적이에요.
0: 느낌으로 아트 이건 진짜 너무 너무 멋있다.
2: 그러네. 저 정말 잘 간직하겠습니다.
0: 가져가세요
2: 사천에서
0: 진짜.
2: 오수민 바다님이었고요. 저도 한번 주실래요? 저도
1: 네.
2: 하나. 예.
0: 바쁘시다 바쁘셔.
2: 자, 뭐를 해볼까요? 어떤 거가 좋을까요? 웃었는지 울었는지
1: 인지는 모르지.
2: 모르지.
0: 난 이걸 모르겠어.
1: 왜요? 모창이라고요.
0: 그럼 저도 할수 있죠. 웃었는지 울었는지.
1: 아니요, 안 비슷하잖아요.
2: 아니,
1: 비슷해요.
2: 맞아요.
0: 선생님도 이런
2: 그리고, 예,
0: 느낌이셨어요.
2: 그리고 노는 거예요, 우리. 예.
0: 재밌게 웃으세요, 진짜. 역시 합이 맞으세요.
2: 맞아요.
0: 울었는지
2: 웃었는지. 자, 제가 뽑은 거는 여기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주셨어요. 서울시 노원구에서 김연옥 올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사춘기 수험생 아들들과

0: 아, 소통을 위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승재 경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 공감 부탁한다고 1주년 축하. 야, 이것도 콜라주. 요즘 콜라주가 되게 유행인가
1: 오, 진짜
0: 보다.
1: 콜라주네, 다.
0: 예,
1: 그러니.
0: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졸랐거든요.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1: 감사하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내주신 엽서 소개된 바다님들께는 경청 1주년 스페셜 굿즈 보내드릴 거예요.
1: 굿즈.
0: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한 그런 바다님들의 엽서도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읽어볼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엽서들을 액자에다가 크게 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곧바로 인별그램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1: 와우. 와우.
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미리 여러분에게 받은 엽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지금 도착하신 것 같은데요, 대기실에서.
1: 오셨어요?
0: 예,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 실시간으로 축하 메시지도 받을 거고, 실시간 축하 메시지에도 굿즈를 드릴 거거든요.
1: 오, 진짜요?
0: 어디로 보내면 되죠, 땡깡님?
1: 자, 지금부터 첫돌을 맞은 경청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나 정승재의 경청 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추억, 또 기억에 남는 방송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케이시님이.
2: 네,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듭니다.
0: 맞아요. 저희 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다님들께는 경청 스페셜 굿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 도착하셨다 그러니까요. 곧바로 이분들을 모시도록
2: 우와.
0: 하겠습니다. 정승재 경청 촛돌 잔치를 빛내줄 화려한 축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이라 그러는데 누구시죠? 왜 물을 마시죠?
1: 저 땡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0: 케이시님이 노래를 해주신다고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2: 이게 약간 근데 수요 없는 공급 같은
1: 진짜 약간
2: 느낌이
1: 그런
2: 굉장히
1: 느낌이네.
2: 강한데 수요가 있죠, 이거?
0: 아우,
2: 네, 의자
0: 그럼요.
2: 있어요.
0: 아무 때나 볼수 있는 무대가
2: 그럼요.
0: 아닙니다. 저희 세
2: 진짜.
0: 사람이 자화자찬 특별 축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했을까요? 저희 세 명의 조합, 남자 둘에 여자 한 명. 딱 생각나는 조합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분들이죠?
1: 쿨.
0: 여름하면 떠오르는 그룹, 쿨. 그쵸? 쿨. 왜요?
1: 쿨.
0: 쿨. 발음 괜찮았었던 것 같아.
1: 쿨. 괜찮죠?
0: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뭐야?
1: 쿨핫.
0: 나 너무 싫다, 진짜.
1: 이런 거 하지
0: 그렇게 막
1: 말까요?
0: 찡그리고 윙크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1: 죄송합니다. 와.
0: 예, 쿨의 애상이라는 노래를 준비해왔는데, 각자 맡은 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와.
0: 저는 쿨의 메인 보컬 이재훈을 맡은 정승재입니다.
2: 네, 저는 쿨의 홍일점이고요. 유리님.
0: 왜 시큰둥해요?
2: 뭐가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0: 아,
2: 예,
0: 진지해.
2: 저는 쿨의 홍일점. 유리님의 파트를 부르겠습니다.
0: 유리님의 파트를 부르는 우리 케이시님, 그리고요.
1: 저는 이두 분을 서포트할 쿨의 래퍼 김성수님을 맡았습니다.
0: 김성수님을 맡아주실 래퍼 땡깡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에도 리허설할 때는 살짝 해봤는데 맞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2: 아우.
0: 그래도 본 무대에서는 우리는 프로들이니까 잘할
1: 그렇죠.
0: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음악방송 출신들 아닙니까?
1: 아,
2: 아무래도. 그쵸.
0: 그쵸? 음악방송 가장
2: 다
0: 최근에
2: 맞죠.
0: 출연했던 음악방송 케이시님 가장 최근
2: 인기가요. 쇼챔피언인가? 인기가요인가?
0: 인기가요.
2: 오, 진짜요?
0: 예, 그 다음에 우리
1: 저는 쇼
0: 땡깡님.
1: 음악 중심.
0: 음악 중심. 저도 가장 최근은 음악 중심.
1: 뭐야?
0: 뭐를
1: 왜
0: 왜 뭐야?
1: 따라해?
0: 뭘또 따라해? 난 미쳐버리겠어요. 2026년 9월 8일 오늘 딱 하루만 만날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 정승재 땡깡 케이시가 함께 부리는
2: 정땡케.
0: 정승재 경청 첫돌 잔치 축하 무대 쿨의 애상. 여러분 큰 박수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직 뿌잉뿌잉 뿌잉뿌잉 뿌잉뿌잉.
1: 스타트!

0: 행복한 미소. 내 사랑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
1: 그게 아니야. 네? 변경이 안 돼.

0: 그래 그래
1: 그래 그래 yeah.
0: 그래 그래
1: 그래 그래
2: 그래 그래
3: 어 죄송해요.
2: 어 좋아요.
1: 아니에요.
2: 왜요 왜요.
1: 아니, 너무, 웃겨,
2: 아, 너무 웃겨서
3: 너무 웃겨서
2: 웃겨서 중간에 맞아요 가사를 놓치셨어요.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첫 돌잔치 축하 무대로 저 DJ 생선님과 케이시님 땡깡님이 함께 쿨의 애상을 불러봤습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케이시님이랑 듀엣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뤘어요.
3: 트리오였는데 괜찮으세요?
1: 너무 더 좋죠.
2: 그거 AI로 편집돼요.
3: 왜 이래. 쿨은 3명이에요.
2: 맞아요. 쿨은 3명이었어요.
1: 재밌어요.
2: 땡깡님도 호흡 맞춰보니까 너무 좋죠.
1: 너무. 네. 근데 저는 무대에서 네.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심하게 절어본 적은
3: 아 진짜요?
1: 단연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3: 아이고 죄송해요.
1: 근데 너무 웃겨서 제가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2: 아니 왜 웃기신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못 봐서.
1: 아, 왜냐면 제가 네. 가운데 있잖아요. 네. 한 분은 거의 진짜 막, 네. 막 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네.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막 진짜 막 화로회처럼 막 팔딱팔딱 거리시고 옆에 분은 막 너무 새침하게 또 랩을 다 하시고 막 추임새를 넣는데 너무
3: 왜?
1: 웃긴 거예요.
3: 이렇게 하니까 빵 터지시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순간적으로 아, 무서워져 버렸어요.

0: 아,
1: 너무 재밌었어요.
0: 죄송해요.
2: 아,
1: 너무
2: 너무
1: 재밌었어.
2: 재밌었다는
1: 네.
2: 이야기. 너무 좋아요, 정말.
0: 재밌다.
2: 행복했었습니다,
1: 저도
2: 정말.
1: 행복했네요,
0: 저도요.
1: 진짜. 재밌네, 우리.
2: 아니,
0: 재밌다.
2: 그런데 땡깡님 이 노래를 몰랐을 텐데.
0: 저이 노래는 애상이라는 제목인 몰랐는데 들어는 봤었어요. 제발 이거.
2: 아,
1: 제발.
2: 진짜? 그러면 랩 파트를 따로 연습을 하신 거예요?
0: 랩 파트는 연습했어요.
2: 정말.
0: 네. 랩 파트는 처음 들어봐요.
1: 정성이잖아요, 그죠?
2: 오, 정말
0: 또
2: 멋지시다,
0: 시키면
2: 진짜.
0: 해야죠.
2: 그러니까.
0: 경청인데 제가.
2: 그러면 이왕 연습할 거 확실히 해주시지 왜 대충 하시다가 끝났어요?
0: 뭐가요? 저 열심히
1: 너무
0: 했는데.
1: 진심이 달서 하시던데.
0: 떨린 거예요, 제가.
2: 아니, 농담
0: 갑자기
2: 너무
0: 떨렸어요.
2: 잘했어요. 너무
1: 쌍둥이? 여기
2: 잘했어요.
1: 너무 잘하셨잖아요.
2: 너무
1: 쌍둥이.
2: 잘했어요.
0: 아, 더
2: 너무
0: 잘할
2: 잘했어요.
0: 수 있었는데
2: 너무 잘했어요.
0: 두 분의 기회 제가 눌렸습니다.
1: 무슨 소리예요? 전 가운데서 완전
0: 제가
1: 눌려가지고.
0: 눌렸죠, 두 분의 기회.
2: 프로 가수 케이시님인데 웃다가 라이브를 놓치게 만드는 마성의 멤버들이라고 김민정님이
0: 민정님
2: 보내셨고,
0: 오랜만이다.
2: 맞아요. 임효정님은 파티네 파티 이렇게 보내셨고, 다들 너무 귀엽다고 포테이토 스피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일리님은 역시 매력들이 넘치는 3인방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경청하면 떠오르는 추억들 우리 스페셜 굿즈 나눠드릴 거잖아요.
0: 네.
2: 마음에 드는 사연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드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스페셜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깡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2: 예.
0: 최연승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주로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1년 전 오늘부터 생선님이 경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 공부하다가 잠깐 쉴때 계속 들어왔는데, 벌써 1주년이라니 시간 빠르네요. 그때는 저도 6학년이었는데 벌써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2: 반전이다.
0: 있네요. 수학 100점 맞고 싶은데 응원해주세요. 생선님 파이팅! 경청 파이팅!
2: 대박이다. 야, 그때는 저도 6학년이었는데.
0: 반전이다.
2: 아니, 근데 뭐 중학교 1학년이면 6학년 때가 까마득하긴 할 거예요. 난 그때는
1: 그럼요.
2: 어린이였는데 이제 뭐다 컸다고
1: 맞아요.
2: 생각을
0: 그래,
2: 할 테니까.
0: 청소년이네.
2: 수학 100점 꼭 맞게 해드릴게요. 1차 방정식 활용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100점 맞으세요. 화이팅!
1: 파이팅!
2: 예. 8582님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트로를 좋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윤지환입니다. 그저께 사촌 이모한테 라디오를 선물 받았다고요.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딱 정승재 생선님 목소리가 들려서 놀랐다고. 와, 그러면 바다가 되신 지 그저께 3일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0: 맞지?
2: 유튜브에서 생선님의 어화둥둥 영상이랑 다른 영상도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분께도
1: 와.
2: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시님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3: 네, 윤성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시작 속에서 1년을 맞이한 정승재의 경청. 저도 오늘 엽서도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글을 남겨봅니다. 오늘 경청과 제 생일이 같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면서 K씨, 땡깡, 생선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의 경청에 행복을 알리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경청이 두 번째 가을을 맞을 때까지도 생선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 봐요! 라고 했어요.
2: 너무 고맙습니다. 2347님은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 썼던 생선님의 선생님 기억에 남는다고. 저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마음 극장에서 두분 연기도 너무 멋졌고 힐링하는 시간, 주연쌤의 다정한 목소리 그립습니다. 맞아요. 되게 다정하게 마음 공부를 시켜주셨던 우리 2347님의 사연, 안주현 선생님께 드리는 사연이었습니다. 628님의 사연은 우리 땡깡님?
0: 네, 연우가 또 보내줬네요. 윤연우 바다입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건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연우야, 생선님 라디오 한다는데 들어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틀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듣고 있네요. 요즘엔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너 요즘에는 엄마보다 더 생선님 좋아하는 것 같다? 저 공개 방송도 갔을 정도로 진짜 진짜 경청 좋아합니다.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파이팅!
2: 맞아요. 저는 연우 바다님의 얼굴이 기억나요. 앞에서는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줄 알아서 저 연우예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0: 맞아요.
2: 아주 열심히
0: 그때
2: 들었었던.
0: 생선 머리띠 하고 있지
2: 맞아요. 그랬었던 것
0: 않았어요? 귀여워.
2: 같아요.
0: 네.
2: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은 우리 윤연우님까지 들어봤습니다. 1주년 축하 메시지들 만나봤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노래 듣고 오죠. 청춘 창가.

0: 여러분들은 지금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첫 돌잔치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의 옆에 계신 두 분은 누구십니까?
1: 저는 김성수를 맡은 땡깡입니다. 이러지 말까요? 땡깡입니다.
2: 저는 유리를 맡았던 케이시입니다.
0: 빵 터졌던 케이시님까지.
2: 죄송합니다.
0: 맞습니다. 익명의 바다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세 분 조합이 정말 꿀조합이라고. 우와. 귀한 모습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중3 딸내미 기다리면서 듣게 된 정승재 경청이 벌써 1주년이라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주리안님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경청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주리안님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2: 어머.
0: 공부 끝나고 침대에 편히 누워서 엄마랑 이야기 나누면서 경청 듣는 시간이 저에게 힐링이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해정승재 크로스 덕분에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고 위로도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고3 때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와. 이렇게 또 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고3 되지 뭐.
2: 진짜.
0: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정승재 경청 첫돌잔치를 한번 꾸며봤는데 탱깡님, 케이시님 그리고 바다님들 저 생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벌써 11시 33분 가까이 되고 있네요. 돌잔치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쉬운데.
1: 아쉽다.
0: 우리 두 분 경청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각자 월요일 코너, 금요일 코너 맡고 계시잖아요.
2: 네.
0: 이렇게 모여서 해보니까 라이브를 해보니까 너무 좋죠.
2: 네. 네.
0: 자주 이런

0: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저는 좋은데
2: 저도
1: 어떠세요?
2: 좋아요. 아, 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같은 편의점
1: 아,
2: 생겨가지고
1: 맞아요.
2: 저는 맨날 승재쌤한테 당한 입장이잖아요.
1: 저도
0: 무슨 말이에요?
2: 맨날 당하고
0: 뭘 당해요?
1: 저희가 당한 게
2: 몰라요.
1: 많거든요?
2: 저기 당하거든요. 맨날 당하거든요.
0: 어머, 두
2: 근데
0: 분이서 그럼 뭉치신 거예요?
2: 예예예 예, 예.
1: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0: 아, 뭉쳐야 산다.
2: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걸 좀 신기하잖아요. 저희 세명다 분야가
0: 예.
2: 겹칠 수 없는 분야잖아요. 경청이
0: 맞네요.
2: 아니었으면
0: 만날
2: 이렇게
0: 수 없지.
2: 만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재밌는 걸 확인하지 못했을 텐데,
0: 예.
2: 아주 재밌었어요.
0: 맞아요. 세
2: 네.
0: 분 조합 너무 재밌다고 정장구님,
2: 오.
0: 김영우님은 너무나도 유쾌한 돌잔치였다고 즐거웠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경청의 첫 번째 생일 아주 풍성한 느낌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케이시님은 돌아오는 금요일에, 땡깡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그쵸?
2: 네.
0: 그때 만나뵙게 될 것을 약속하면서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1: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2: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두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곡 듣겠습니다. 땡깡의 하이파이브, 케이시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2: 대박이다.

0: 땡깡의 하이파이브, 케이시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1주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음 보내보는 반디톡입니다. 권현아 바다님이에요. 잠잘 때마다 매일 승재쌤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혜유리가 오늘 꼭 축하 인사 남겨달라고 하네요. 한달전 우연히 듣게 된 날부터 찐팬으로 거듭나고 있다고요. 충남 청양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혜유리.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혜유리. 씩씩하고 건강하고 엄마 아빠한테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딸로 잘 자라세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른다. 그런 아이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레빗의 노래, 요즘 너 말야 듣고 와서 생각의 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1: 생선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는 앞에 앞집에 사는 제 방대는 바로 앞집에 사는 윤고은이라고 합니다. 아, 북카페에서 우리 카페인분들의 사랑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용량으로 축하 메시지 이렇게 띄웁니다. 바다님들과 함께 더 이제 조금 더 심해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말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는 새로운 또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1주년 방송 진행하시느라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2: 하나, 둘, 셋.
3: 안녕하세요. 제이레빗입니다. 승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경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이맘때쯤 그 제이레빗이 함께 했었었는데요. 어느덧 사계절을 보내고 1주년이라니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네요.
3: 네, 바다님들께도 안부를 전해보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승재쌤, 생선님, 라디오 DJ 인생 정말 오래오래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3: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두 잘 해내시고
2: 늘 행복만 하시길 저희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 경청 식구들 모두 모두 화이팅!
2: 축하드려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비디오 킬드 더 라디오 스타. 이거 노래 제목인데 우리 바다님들 들어보셨어요? 1979년에 발표된 영국 밴드 버글스의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노래가 나온 당시에 텔레비전 뮤직비디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이제 라디오는 끝났구나. 음악도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 속에서 라디오의 시대가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가 나온 지 벌써 47년이 지났는데, 라디오, 이렇게 아직도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이젠 유튜브도 있고, 쇼폼도 있고, 듣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라디오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무슨 노래가 나올지, 어떤 사연을 만나게 될지, DJ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알수 없고요. 그래서 듣다가 우연히 좋은 노래를 발견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의 사연에 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또 혼자 듣고 있어도 누군가 어딘가에서는 나와 같은 방송을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묘하게 가치 있는 기분도 들고요. 어쩌면 이런 우연한 재미와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느낌 덕분에 라디오가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 어떤 매체도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이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매체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요. 라디오만의 이런 매력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라디오를 켜게 되지 않을까요?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버글스의 비디오 킬드 더 라디오 스타 듣고 왔습니다. 생각의 재료 하기 전에 정승재 경청 앞으로 또 깜짝 메시지 오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웃집이죠. 앞집의 프로그램인 EBS 라디오 윤고은의 북카페 DJ인 윤고은님이 또 축하의 메시지. 얼굴 한번 뵌적 없는데 목소리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목소리였죠. 경청 식구 제1의 빛의 또 상쾌한 목소리, 경쾌한 목소리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경청 시작하기 1시간 20분 전에 저녁 8시 40분에 보내준 굉장히 아슬아슬했죠. 변세훈 바다님의 귀여운 음성 메시지까지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2주년 생일 축하도 하고 싶고, 10주년에도 하고 싶고, 그쵸?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 제가 영원히 우리 바다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에게 꼭 표현하고 싶은 그런 1주년 축하 방송이었습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에드시런의 퍼펙트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코잘 자요.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최근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에 있는 대형 출판사 창고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에 800만 권이 넘는 책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사라진 책들이 1000만 권이 넘는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게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러시아의 표적 공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시다시피 책은 한 나라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니까요. 더군다나 이번 공격으로 잿더미가 된 책들은 상당수가 아이들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아티스트 알리오나 앤드 제리 헤일 그들의 노래 테리사 앤 마리아였습니다. 2024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3위 곡이었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곳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우 전쟁. 아 그리고 참 제가 그 아까 출판사 창고가 있는 지역을 지명을 잘못 얘기했네요. 하르키우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 이 입힌 피해 상황이었는데요. 기사 첫머리에는 그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출판사 대표가 눈물을 참으며 저 많은 책들이 불타고 있는 장면 얼마나 끔찍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 우크라이나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요가 꽤나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이 독자적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반대로 푸틴의 러시아는 그 일체성을 주장하면서 원래 하나였어. 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문화적인 유산을 없애버리는 그런 작전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같은 출판사 창고 이 짧은 간격으로 1차 그리고 2차 드론 공격이 있었다. 같은 표적을 말끔히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고의성 있는 것도 같은데 러시아 측에서는 무응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까 한 달간 한 천만 권의 책이 불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최대 출판사였기 때문에 상당수가 그렇게 예, 불타 없어진 거고 그 외에 소규모 출판사 창고도 이 표적이 돼서 뭐 10만 단위의 책들 80만 권, 10만 권 이렇게 또 소규모 출판사의 피해도 여기 보도가 됐습니다. 콩콩님께서 세상에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라 현대판 분석 행위도 아니고 라고 써주셨고요. 옹인유키님께서 어제 북카페 들으니까 한 팔레스타인 작가는 책을 쓴 대가로 목숨까지 잃었다네요 라고 그분의 성함은 라파트 알라리르 교수 직함의 고인이라고 하네요. 세계의 진실을 알리려다가 희생당한 분 레파트군요. 레파트 알라리르. 그 뉴스가 심상치 않은데 그 유럽의 노르웨이하고 독일 관련해가지고도 러시아와 조짐이 좀 안 좋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오늘 시작이 좀 불안한 소식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을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음악 두 곡입니다. La La Love You의 노래 La Mitad de la Mitad 반의 반 이어서 La Casa Azul의
En noches como la de hoy, 오늘 같은 밤에 두 곡 듣고 오죠.

0: Oops.
1: No vuelvas a negarme nunca más.
2: Spanish Pop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은 La Casa Azul의 En Noches Como La De Hoy, 오늘 같은 밤에 먼저 들으신 곡도 못지않게 발랄한 곡이었죠. La La Love You의 La Mitad De La Mitad, 반의 반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9월 8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튀르키예의 하위 음악 스타일 아라베스크를 만납니다.

1923년 10월 29일은 튀르키예가 600년 넘게 지속된 오스만 제국 시대를 종식하고 공화국을 선포한 날입니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오스만 제국 시절의 잔재를 없애는 정책을 펴입니다. 이슬람교를 정치, 법률,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했고 아랍 문자를 라틴 문자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서구화, 근대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 시절의 음악, 나아가 아랍풍이라고 수렴되는 음악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지리키의 라디오 방송국은 제국 시절의 음악 방송을 금지했고요. 서구 음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리키의 민중은 이 급변한 정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랍풍 음악은 수세기에 걸쳐 그들의 정서적 유전자로 각인된 터였으니까요. 그들은 금지곡이 된 아랍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웃나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라디오 방송국으로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농촌 인구가 수도 이스탄불 등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튀르키예 공화국이 금지한 아랍 스타일의 옛 노래는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시 변두리 무허가 판자촌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배제된 채 소외감과 빈곤에 시달렸고 아랍풍 노래만이 그들을 위로해 주었지요. 이즈음 이 노래들을 아라베스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랍풍에라는 뜻의 아라베스크는 멸칭이었습니다. 서구의 현대화를 거부하고 사라진 제국 시절의 잔재나 다름없는 신파적인 음악을 들으며 향수에 젖는 빈민층을 따로 묶어 타자화할 목적으로 만든 명칭이었으니까요. 아라베스크는 사랑, 시련, 망향, 숙명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음계에서 유래해 고대 튀르키예 왕국에서 발전한 독특한 단음계 선율은 아라베스크의 정서를 더욱 눅진하게 만들었죠. 흔히 중동풍이라 말하는 선율이죠. 여기에 우드, 카눈, 다르부카 같은 오스만 전통 악기를 축으로 신테사이저, 일렉트릭 기타 등을 도입하며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층민의 퇴행적인 음악에서 튀르키예의 주류 팝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기에 이릅니다. 1990년대 이후 세젠 악수, 타르칸 같은 팝스타들은 아라베스크 양식을 댄스팝과 발라드에 결합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튀르키예의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금지곡의 암흑기를 견뎌낸 기층 민중의 노래. 이후 튀르키예의 주류 팝을 장악하며 글로벌 음악 신에서 동서양의 융합이라는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제시한 음악 아라베스크를 만났습니다. 대표하는 두 곡이었고요. 시기적으로도 튀르키예에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져서 수용적인 그런 시절에 발표된 곡 한 곡, 그리고 한창 멸시받던 시절의 음악 한 곡 이렇게 들어봤고요. 2006년 발표곡이었습니다. 첫 곡은 무슬림 귀르세스의 닐리페르 수련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30여 년 동안 천대받던 그런 음악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아라베스크의 최대 아이콘인 귀르세스, 무슬림 귀르세스가 이 곡을 통해서 제도권의 어떤 뭐 초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문단의 대표 시인이 직접 가사를 써준 그런 일로 인한 그런 사연이라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표 시인이라는 분이 제작한 모음곡에 수록된 자작곡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모음곡도 대부분의 그 수록 음악이 영어권의 대히트곡, 뭐 예를 들면 밥 딜런의 음악이랄까, 데이빗 보위의 음악이랄까, 이런 것들의 커버 또는 리메이크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20년 전 이야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살짝 문이 조금 열리는 그런 분위기였나 보네요. 완벽하게는 아니고. 오늘 소개하는 이 두 사람은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각각 전기 영화가 튀르키예에서 개봉되기도 했다니까.

요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진 그런 것 같네요. 두 번째 곡, 1980년대 중후반에 발표된 가수 메르겐의 Sen affaire, sen ben affaire même. 당신이 용서한다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서 당신은 신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신에게 항의하는 그런 화자의 입장을 담은 스토리인데요. 아라베스크의 서사는 요 요소, 신에게 항의하는, 심지어 항의? 뭐, 네. 항의, 여러 의미의 항의겠죠. 그걸 또 이시안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주제, 예,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런 음악들은 실제로 메인스트림 음악보다 월등히 많은 판매량에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도 인정은 못 받고. 참고로 베르겐 같은 경우는 폭력 남편이 쏜 총, 그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이런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폭력의 어떤 희생하면 또 아이콘으로 또이 대중문화사에 기록된 인물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키워드, 세계 음악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질베르 베코가 부르는 세통 세템버, 9월이다. 역시 프랑스 가수 조니 알라데가 부릅니다. 에 메트농, 질베르 베코 곡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제목의 곡까지 듣고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위스의 스테판 아이어가 부르는 Déjeuner en paix,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입니다. 1991년 발표곡, 노랫말은 프랑스 소설가 필립 지앙이 썼다네요. 걸프전이 한창이던 시절, 환란뿐인 세상을 개탄하며 썼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을 읽으며 우울해진 남자는 막 잠에서 깨어난 부인 또는 연인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죠. 그녀가 아침 식사 시간은 평온한 분위기에서 보내고 싶다 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읽은 건지 그녀가 이 위로와 희망의 제안을 하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의자에 둔 채 일어선다. 세상 어디건 끔찍한 뉴스뿐이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길 기다린다. 꺼져가는 불씨를 후후 불어 되살린다. 오늘 신문에 실린 참사에 대해선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 대한 내 생각은 내 안에 묻어버리련다. 그녀가 했던 말 때문이다. 당신만 괜찮다면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창가로 가서 하늘을 본다. 오늘은 장밋빛으로 물들지도 않았고 마음을 가라앉히지도 못한다. 그녀는 내게 반문했다. 정말 모든 게 다 나쁠까? 어딘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곳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결국 인간도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아. 지금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웃는다. 어쩌다 힐끗 쳐다볼 뿐 내 쪽은 쳐다보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라면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괜찮다면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의자에 놓인 신문을 바라본다. 세상 어디건 끔찍한 뉴스뿐이다.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연다. 오늘 눈이 올 것 같아?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기를 만들까?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이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스위스의 스테판 아이허의 1991년 곡 네주네 영빼 아침밥은 평화롭게 먹고 싶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두 아티스트 에우자 소아리스 그리고 시구 바르키가 함께 부르는 Façamos, Vamos Amar 함께 사랑하자 이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 프랑스 아티스트 M83 또는 M83의 아우트로였습니다. 2011년 여섯 번째 음반 수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최근에 알게 된 반가운 대만 출신의 애청자시죠. 량즈치님의 사연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제 신청곡은 대만의 오래된 노래 망춘풍입니다. 제게 이 노래는 단순히 대만의 유명한 옛 노래 한 곡이 아니에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라서 그런지 망춘풍을 들으면 가장 먼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 노래가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친근하게 들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야 참 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망춘풍을 어떻게 소개해 주실지 더욱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대만 하카족 음악인 일명 대만 가요의 아버지 덩위첸이 만든 곡이고요. 리림추라는 분의 작사입니다. 가사는 민남어, 오늘의 푸젠성, 광둥성, 동부, 대만 등지에서 쓰이는 지역어라고 하죠. 민남어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최초 발표 시기는 1933년도입니다. 제목 망춘풍, 봄바람을 그리워하다라는 뜻이고요. 요약하자면 사춘기 소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이야기한다. 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일본 정서가 묻어있다. 그리고 퇴폐적이다. 민심의 사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이 되었었기도 하네요. 80년대 대만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정체성 찾기 운동과 함께 저항가요로도 널리 불렸답니다. 33년도에 순순이 처음 부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등려군 그리고 데이비드 타오 등등 대만 출신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커버, 리메이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버전은 등려군 트리사 탱의 버전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연 신청곡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망춘풍 봄바람 듣고요. 임희윤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살펴서 공통분모를 가진 사례를 재미나게 선별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테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희윤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최근 모 행사에서 네. AI 알고리즘의 시대에도 이 라디오 음악 방송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셨다고 하네요. 이 정교한 네.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찾아주는데, 그렇지만 라디오는 내가 좋아하게 될 줄 몰랐던 음악과의 우연한 충돌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또 멋진 말도 남기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새음행 네. 뿐만 아니라 이 소수의 살아남은 아직도 존재하는 FM 라디오의 음악 방송을 위한 멘트였다.
1: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다른 방송국의 이제 책임자급의 분이라서 네. 제가 뭐 대놓고 제가 새음행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0: 왜요? 기분 나빠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1: 저도 이제 그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클라이언트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0: 그분도 FM 라디오 뭐 방송을 네,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1: 예, 라디오 네. 국장이신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 또 심야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해외의 뭐 사례들도 얘기하고 네. 이랬는데 이제 뭐 어쨌든 제 마음의 소리는 이제 새음행 같은 경우에
0: 여기 오셨으니 또 이렇게 또
1: 이상하게 제가 예, 네. 고양시 쪽으로만 넘어오면 그렇게 이자로 네. 시작하는 걸 먹고 싶고 이렇게 이자가 네. 마음에 들고 세자가 좋고
0: 그렇구나.
1: 네, 열자로 끝나는 가수분 노래를 네. 듣게 되고
0: 아유 뭐 충분히 그 마음 잘 받았고요. 네. 이해합니다.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네. 이런 행사의 취지가 뭐 FM 라디오의 뭐 미래 뭐 이런 거가 주제였어요. 뭐예요?
1: 이게 이제 뭐 네. 다양한 네. 그 특히나 뭐 인디 음악이라든지 네. 다양한 장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와서 들으시고 그러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 뭐 라디오가 됐든 뭔가 레거시 매체들이 마치 지금은 뉴 미디어들에 밀려 나와 있고 네. 그들이 볼 때도 더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매체들의 뭐 이른바 피칭이라고 네. 해야 되죠. 본인을 소개하고 네. 음악을 알려야 될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라디오를 비롯한 이 레거시 매체들이 갖고 있는 뭐 인프라라든지 네. 또 인간의 힘,
0: 인간 힘.
1: 큐레이팅의 힘 이런 것들을 아직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었었죠.
0: 그럼 반응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1: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그 세션 끝나고 또 적잖은 분들이 그 따로 저 찾아오셔가지고 네.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좋았습니다.

0: 나새 은행은 뭐 그런 측면, 인간 알고리즘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별점 5개, 6개죠.
1: 아,
0: 보통
1: 그래요?
0: 우리가, 예, 제가 이제
1: 10점 중에?
0: 5점 만점에.
1: 아,
0: 제가 이제 보통 예전에,
1: 과분하네.
0: 네, 그 여행 담당 기자도 한 적이 있는데,
1: 예.
0: 거기 보면은 육성급 호텔이란 말이 있어요.
1: 존재하는군요.
0: 그게 이제 왜
1: 육성급이.
0: 육성급이라고 하냐면 육성 호텔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1: 아.
0: 별점 체계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 만들어졌던 5성 호텔보다 더 좋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육성급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1: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인간의 힘,
0: 네.
1: 뭐 그런 요소도 막 떠오르는데 육성의 힘인 그 디테일, 약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요소일 거다.
0: 그렇죠.
1: 예, 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훌륭해야 되지만
0: 맞아요.
1: 서비스 면에서.
0: 맞아요.
1: 새음행은 서비스가 출중한 그런 방송인가? 방송에서 서비스 개념이라는 게
0: 서비스요?
1: 예,
0: 어떤 청취자에게?
1: 청취자에게 뭐 예.
0: 글쎄요, 서비스 좋지 않나요?
1: 예. 저희는 뭐
0: 네.
1: 경품도 안 드리고
0: 아니, 뭐, 물적인
1: 뭐 이런
0: 것보다 일단은 정말 다른 방송에서 듣기 힘든 음악들,
1: 그게
0: 그리고
1: 이제
0: 네. 스토리나 뭐 가사 번역까지. 네.
1: 최선을 다하는 방송 뭐그 정도면
0: 그렇죠.
1: 6점 너무 과한데
0: 육성급,
1: 예.
0: 네.
1: 근데 좀 물르면 안 돼요? 한 4.8 정도로
0: 하긴 육성급은 너무 저
1: 예, 좀
0: 립서비스
1: 욕을 덜
0: 같으니까
1: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0: 4.83 정도로.
1: 예, 그 정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0: 그 정도 되면 보통 그앱 같은 데서도 이제 이 호텔 가야겠다 이러거든요.
1: 아,
0: 네.
1: 그렇죠.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임희윤 뮤직 저널리스트의 이야기 보따리, 음악 보따리. 오늘 선곡 테마도 재밌네요. 이거 소개해
0: 네.
1: 주시죠.
0: 오늘은 그 만화 영화에 갈아 넣은 노래들이라는 그 테마를 정해 봤습니다.
1: 네, 만화 영화.
0: 만화 영화.
1: 어우, 어릴 때 만화 영화에서 위로도 많이 받고, 글로 약간 그 당시엔 도피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약간 숨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0: 그렇죠.
1: 있었는데,
0: 맞아요.
1: 예.
0: 예전엔 만화 영화라는 말을 또 많이 썼던 것 같은, 요즘엔 잘안 쓰지 않나요? 애니메이션 아닌가?
1: 애니메이션이 굳어버렸죠.
0: 네. 근데 왠지 만화 영화가 좀, 죄송합니다만, 정감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확실히 정감이 있습니다.
0: 네. 그 요즘에는 사실 이런 만화 영화에 그 삽입된 노래들이라든가 주제가 같은 것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1: 네.
0: 그런 특히나 뭐 일본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1: 네.
0: 그런 곡들 부르는 밴드가 정말 너무 잘 되고, 내한 공연도 여러 번 오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만화 영화의 시대, 이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1: 이게 연결성이 있네요. 어제 한태인 씨 선곡에 레드 윔스를 비롯해서 J-pop 락의 뭐 이런 밴드들의 뭐 태인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이업 사례.
0: 네,
1: 애니메이션
0: 그렇죠.
1: 이렇게 묶인다 뭐 이런 표현을 요즘 쓰더라고요.
0: 맞아요. 슬램덩크의 뭐 10피트도 그렇고.
1: 레드윔스 음악을 잘 들었는데 그 외의 음악들하고 오늘도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또 반갑기도 하고 만화
0: 네,
1: 영화입니다
0: 만화
1: 오늘은. 네,
0: 영화입니다.
1: 만화 영화.
0: 만화 영화.
1: 왜 근데 갈아 넣은이에요? 표현이 여기서 좀 세지네. 갈아 넣은.
0: 그러게요. 네, 일단은 뭐 영혼을 갈아 넣었다, 또는 어쨌든 본인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갈아 넣었다, 이런 한번 써봤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비틀스고요. 1968년 작품이었어요. 장편 애니메이션이었었고, 장편 만화 영화죠. 옐로우 서머린, 노란 잠수함. 네, 뭐 노래로 또 많이 아실 텐데, 이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가지고 만화 한편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죠. 사실 노래가 먼저 나왔고요. 근데 옐로우 서머린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만화 영화라고 하면 정말 애들 보는 거,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는 거, 요런 느낌이었었는데, 이 작품이 딱그 시대의 어떤 사이키델릭이라고 하죠. 사이키델릭 아트의 정수를 만화 영화라고 보여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극찬을 받는 작품이고, 비틀스가 많은 뭐 영화를, 실사 영화를 직접 찍기도 했고, 뭐 다큐도 많이 나왔지만은, 비틀스 관련 영상물 중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본인들도 사실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만화 영화 이거 유치할 것 같은데 우리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러면서 했는데 너무 훌륭한 작품이 나와서 정말 마음에 들어 했다는 부분입니다.
1: 근데 이게 리스크는 있지만 본인들이 막막 정말 그야말로 극한 상황까지 가면서 막 찍는 그런 실사 영화보다는
0: 네.
1: 품이 덜 들잖아요.
0: 그러니까.
1: 남이 다 해주는 거잖아.
0: 하긴
1: 네.
0: 그러네.
1: 그냥 그려줘서 뭐
0: 네.
1: 이렇게 캐릭터 쓰세요만 하면. 근데 그런 입장은 되게 부러운 것 같다라는.
0: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그 당시에 뭐 최고 스타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그러네요. 네.
1: 본인들이 싫어할 이유가 살짝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되면은 뭐 너무 좋은데 고생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그냥 결정을 쉽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0: 그러게요. 캐릭터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노란
1: 그러니까.
0: 잠수함 타고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모험도 하고 막 쫓기고 그런데
1: 영화로 찍으려서 봐. 이거 뭐 죽을
0: 아,
1: 수도 있는
0: 거의
1: 상황이잖아.
0: 오디세이급이죠, 이거는. 예.
1: 이걸 어떻게 찍어?
0: 이게 이제 사실 그림 작화부터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좀 얼핏 보면 기괴하다고 할 정도로
1: 맞아요. 기계예요.
0: 네. 좀 기괴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훗날에 뭐 핑크 프로이드의 더 월에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그것보다 오히려 더 기괴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정말 환각적인 그런 스토리도 그렇고 그런 작품이고요. 여기에서 영화 후반부에 이 영화에 정말 그 비틀즈의 명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All You Need Is Love, 뭐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이런
1: 옐로우
0: 것들이
1: 서머린.
0: 네, 정말 환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등장하는 정말 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정확히 만든 곡, 두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인 Hey Bulldog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그 후반부에 그 블루민이라고 하는 그 악당이죠. 빌런 왕이 이네 마리의 불독 같은 걸 데리고 다니는데 이 불독한테 쫓기게 됩니다. 이 비틀즈 네 명의 멤버들이. 이 특이한 거는 이 영화 속에서는 세계관에서는 비틀즈가 존재하지 않아요. 서전 페퍼스 론리스트 클럽 밴드라는
1: 그렇죠.
0: 밴드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쫓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자동 연주 피아노 뒤로 숨고 그게 이제 태엽으로 해가지고 자동 연주 피아노가 돌아가면서 이 곡이 시작되는데 이곡 때문에 이제 그 불독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서 퇴치가 되는 그런 장면에 쓰였습니다.
1: 이거 아주 집중해서 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편이에요?
0: 저는 그 눈을 잘못 떼겠더라고요.
1: 아,
0: 너무
1: 정말.
0: 재밌어가지고.
1: 저는 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0: 좀 정신사납긴 하죠. 예.
1: 기괴한.
0: 기괴하죠, 좀.
1: 아무튼 헤이 불독, 저를 비롯해서 비틀즈의 레퍼토리를 많이 들으셨다 해도 이 곡은 모르실 수도 있는 사연이 있네요. 이게 드러내진 시퀀스에 사용된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원래 미국 극장판 개봉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분량 문제로 잘렸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복원이 된 부분이고요. 네.
1: 다른 비틀즈 곡에 비해서 어때요? 이 곡도
0: 이 곡은
1: 좋아요?
0: 사실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오히려 그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곡, 그리고 후대에서 평가를 했을 때 하드락의 어떤 기초가 됐었던 그런 곡.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피아노로 어떤 굉장히 강렬한 리프라고 그러죠. 반복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일렉트릭 기타로 옮기면은 거의 헤비메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헤비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역시나 사이키델릭 팝적인 그런 측면들도 들어있고 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곡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만화영향에 갈아 넣은 노래들. 오늘 이미윤의 뮤직설레 선곡 테마 그렇게 고른 첫 곡입니다. 더 비틀즈의 헤이 불독 2023년 믹스 버전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와의 음악갱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이미윤의 뮤직 설레 뮤직 저널리스트 이미윤의 오늘 선곡 테마 만화 영화에 갈아 넣은 노래들이고요. 그가 고른 첫 번째 곡은 더 비틀즈의 Hey Bulldog 1968년 발표된 옐로 서머린에 사용되었다가 드러내졌다가 복원됐던 그 곡의 2023년 믹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1: 네.
0: 그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사실 뭐라 그래야 되나 좀더 좋을 때도 있죠. 비틀즈의 워낙 또 뭐라 그래야 되나 헤이 주드를 떠올리면은 이런 곡이 좀 낯설었던 시절이 전좀 있었어
1: 아, 그럼요,
0: 가지고
1: 그럼요.
0: 예. 근데
1: 이건 뭐죠?
0: 나중에는 이런 좀잼 형식의 곡 그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의 곡들이 더 좋을 때가 있긴 했어요.
1: 맞아요. 너무 정제된 곡들도
0: 네.
1: 좋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틀스가 또 전설로 남을 수 있지 않나.
0: 오히려
1: 오히려 와, 이거 진짜 이런 곡도 사실 더뭐 속된 말로 더 팔아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멜로디 같은 거 좋은 것만 싹 모아다가
0: 네.
1: 잘
0: 정교하게
1: 해가지고
0: 다듬어가지고 더 막. 네.
1: 헤이즈도 비슷한 그 멜로디 후렴에 한번 때려주고
0: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복제를 거의 안 했다.
1: 본인들도 스스로 입으로 아 우리는 같은 노래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나오는 막 자기들끼리 웃고 막 개소리 내고 이런 것도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0: 개소리요, 그쵸?
1: 예
0: 뭐
1: 예
0: 이런
1: 이거
0: 소리가
1: 안 해도
0: 나긴 했죠.
1: 되고 예 분명히 하지 말라 소리 들었을 거예요 조지 마틴이나 이런 그 음반사의 그 위에 계신 분들한테
0: 근데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에휴. 알았어. 그냥 내자. 뭐 이런 판단을 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너네는 뭐뭘 해도 백만장 팔리니까 뭐
0: 그래.
1: 놔두겠다
0: 전무후무한
1: 네.
0: 더 비틀즈의 68년 기록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화 영화에 갈아 넣은 노래들.
1: 네.
0: 이미연의 뮤직 설레 두 번째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사실은 이제 오늘 테마를 결정하게 된게 최근에 제가 그 진정한 벽돌 책을 하나 접하게 됐는데 최근 출간된
0: 벽돌.
1: 벽돌. 이거는 벽돌이라기보다는 벽돌.
0: 돌베개 뭐 이런 거죠.
1: 그렇죠. 벽돌보다 큰거뭐 있죠? 바위책이라고 해야 되나?
0: 아 저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예전에 그 기저귀 이런 디딤돌인가 다듬이 더
1: 다듬이,
0: 예다
1: 오,
0: 예
1: 네네네.
0: 그
1: 다듬이돌.
0: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1: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0: 그
1: 지금 심슨 월드라는
0: 네.
1: 책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 나왔었던 책인데, 뭐 일종의 심슨 바이블이죠. 심슨 대해설서 같은 책인데,

0: 네, 이 심슨 월드가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출간이 됐어요.
1: 아, 이 책을 또 우리 새우맨과 또 연관이
0: 네,
1: 있는
0: 그렇죠.
1: 그 번역 작가분이 번역을 했죠.
0: 맞아요. 이게 이제 제작진이 총 14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원고지 2만 장 분량이 넘고 일단 책 페이지 수가 1200페이지가 넘습니다.
1: 아, 그렇게 많았구나. 1200.
0: 네, 그리고 요거를 그 몸무게 다시는 아침마다 체중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이게 4kg가 넘습니다.
1: 4kg.
0: 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이 심슨 그린 그 원작 만화가죠. 맷 그레이닝도 이거 머리 위로 떨어지면 생명 위협에 있는 드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 한 5층 이상 올라가서 떨어지면 이게 흉기가 되는
0: 그렇죠.
1: 그런 무게네요.
0: 네, 근데 이 책에는 이제 그 심슨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말 다양한 주석들이 담겨져 있는데 모든 시즌과 에피소드에 대한 지금은 사실 또 어떤 OTT 서비스가 좋아져서 안방에서도 전 시즌을 다 이제 정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그렇더군요.
0: 네, 지금 아마 최근에 시즌 38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즌이 다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이 요거 한권 벽돌 하나 놓고 옆에다가 같이 보시면서 저거 왜 웃긴 거지? 하고 이제 책을 찾아보시면
1: 주석들 쫙
0: 네, 더
1: 읽어보면서
0: 재밌지 않을까.
1: 깨알같이.
0: 네, 근데 그 주석 중에는 여기에 너무 많은 음악가들이 등장하거나 언급되거나 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정말 뭐 비틀스의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에어로 스미스,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이런 분들이 뭐 때로는 목소리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하고 만화 캐릭터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극 중에서 뭐 이런 각가지 디테일들이 녹아 있고 이 뮤지션 카메오 명단만 요 책에 이제 수십 페이지가 될 정도로
1: 와, 소닉 뉴스도 출연했었네.
0: 소닉 뉴스도 이제 사운드 트랙도 자신들의 스타일로 만들어줬었고요.
1: 데이빗 번,
0: 맞아요.
1: 그린데이, 스매싱 펌킨스,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까지.
0: 네. 그래서 자기가 좀 팝스타로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는 내가 심슨 가족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로 언급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더 심슨스 책 이름이 뭐라고요?
0: 심슨 월드.
1: 심슨 월드.
0: 네, 말 그대로 심슨 세계관을 그냥
1: 바이블.
0: 네, 총망라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1: 그 책과 오늘의 선곡도 또 관계가 있네요.
0: 네, 맞아요. 그 심슨 가족의 마이클 잭슨이 이제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호머 심슨이 그 정신병원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은 방 룸메이트로 마이클 잭슨이 출연을 하죠. 근데 호머가 이제 못 알아보니까는 내 이름 마이클 잭슨인데 나 비릿이나 뭐 이런 노래 몰라 이러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1: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0: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바트 심슨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그래서 여자친구 꼬실 때도 마이클 잭슨 뭐
1: 문워크를
0: 문워크 네
1: 한다든가.
0: 그런 거 춤추고 이제 굉장히 정말 심슨 가족의 최애 아티스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마이클 잭슨이 심슨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바로 이 곡을 만들어 줍니다. 그 공동 프로듀서로서 Do the Bartman이라는 곡이고요.
1: 두더 바트맨.
0: 네, 이 곡의 보컬은 이제 바트 심슨이 되겠습니다.
1: 아, 이거 바트 심슨 목소리를 담당했던
0: 네.
1: 성우분이 여자분이라는 사실을
0: 여자분이에요.
1: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0: 낸시 카트라이트라고.
1: 카트라이트
0: 네.
1: 여사.
0: 보통 이제 요런 아역들은 꼬마 남자 꼬마 같은 경우도 여자분들이 많이 성우분들이 많이 맡으시죠.
1: 한국도 약간 그런
0: 맞아요.
1: 편이죠.
0: 네.
1: 아무튼 그렇게 마이클 잭슨 정말 팬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쓰진 않았지만 브라이언 로렌이라는 이름으로 크레딧에 저작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가 만들고 프로듀서한 Do the Bartman, The Simpsons 버전으로 오늘 이미은의 뮤직 설레 두 번째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 세계음악행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임희윤의 뮤직 설렙니다.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 씨의 오늘 선곡 테마는 만화 영화에 갈아 넣은 노래들입니다. 방금 The Simpsons의 Do the Bartman LP 에디트 버전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성우 낸시 카트라이트의 랩 퍼포먼스. 이렇게 좀 정겨운 나름 비교적 쉬운 랩이 좀 들리던 시대가 있었죠. 저는 윌 스미스의 초기 그 데뷔 시절에 윌 스미스 랩이 좀 쉽게 들려가지고 예,
1: 맞아요.
0: 좀 귀엽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 프레시 프린스
0: 예, 프레시
1: 그
0: 프린스 예,
1: 시절이죠.
0: 시절이었죠.
1: 네, 윌 스미스는 원래 이제 오히려 래퍼로 먼저 데뷔를 했죠.
0: 예.
1: 네.
0: 그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1: 아,
0: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0: 예.
1: 상당히 잘 구사하시네요. 랩을 저보다 잘 하시는데요.
0: 엄청 잘하신대요, 이분.
1: 네.
0: 와, 낸시 카트라이트.
1: 이야, 정말.
0: 자, 벽돌 책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심슨 월드.
1: 네.
0: 예, 이야기도 잘 들었고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최연경님께서도 반응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바트 성우분 저도 아는데, 세상에나. 와, 랩까지 하다니. 성우로 살기 힘드네요. 크크크. 너무 웃겨요. 코러스와 비트에서 마이클 잭슨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도 써주셨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0: 네. 자, 이제 오늘의

0: 만화의 영화에 갈아넣은 노래 세 번째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곡도 뭐 만화 영화에 뭐 진심을 갈아넣은 노래, 만화 영화를 위해 쓰여진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3년에 그 나타난 론칭된 MTV의 애니메이션이었었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미국 X세대를 대변한 그런 어떤 거대한 문화 콘텐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비비스 앤 버테드라는 작품이었었어요.
0: 말씀만 꺼내셔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1: 많이 보셨겠어요, 현지에서.
0: 아니 그러니까 거의 빠져들어서 막 추종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워낙 그 현상이었어가지고 문화
1: 그죠.
0: 현상이었어가지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접근이 좀 시선했잖아요.
1: 맞아요.
0: MTV라서 가능했었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 뭐 내용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0: 예, 그냥
1: 이게.
0: 궁시렁궁시렁 그리고 뭐막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1: 그렇죠.
0: 컨셉이었잖아요.
1: 거의 외계어에 가까운 막
0: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1: 깨깨거리면서 소파 앉아서 MTV 계속 보면서, 아, 저 밴드 구려. 야, 이거 역시 뭐 메가데스 짱이야. 판테라 최고. 뭐 이런 것들로만 대사가 점철된 거의 그런 좀 기괴한 작품이었었죠.
0: 이것도 옐로 서머린만큼 기괴한
1: 다른 의미로 기괴한.
0: 그런 톤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비비스 앤 버테드에는 이건 뭐 심지어 MTV의 어떤 애니메이션이었었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뮤직비디오 보는 게 이분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음악이 등장을 했고, 이 비비스와 버테드라는 캐릭터 자체가 항상 그 밴드 티라고 하죠. 밴드 그려져 있는 티셔츠 막 입고 나와요. 뭐 AC/DC라든지 뭐 이런 거 입고 나와서 막 평가하고 이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주로 좋아하는 밴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굉장히 하드한 밴드들인데, 뭐 그런 판테라, 뭐 메가데스, 뭐 AC/DC 항상 나오면 무조건 열광하는 그런 밴드들이 있어요.
0: 버세트가 AC/DC 티를 좀 많이
1: 그랬던
0: 입었던
1: 것
0: 것 같은
1: 같아요. 자기
0: 생각이
1: 취향들이
0: 드네요.
1: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 아까 웬만한 팝스타가 내가 팝스타인지 확인하는 길은 심슨 가족께 내가 출연 섭외가 오느냐,
0: 오느냐?
1: 네, 이거라고 볼수 있는데, 내가 하드락 헤비메탈을 한다면은, 최소한 미국에서 산다면은 비비스 앤 버테드에 내가 한번 까이더라도 한번 나오느냐.
0: 거론이 돼야 돼.
1: 네,
0: 일단.
1: 그러니까 쟤네 구려라고라도 거론이 되느냐.
0: 씹히거나
1: 네, 그러니까.
0: 칭송 몸이면 더 좋고.
1: 네, 그렇죠. 우리 비비스와 버테드가 공통적으로 항상 찬사를 보내는 밴드가 바로 메가데스
0: 메가데스.
1: 이고요. 메가데스의 많은 음악들이 등장했지만, 그러다 못해서 메가데스가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아예 비비스 앤 버테드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0: 심지어.
1: 네, 그 곡이 바로 99 Ways to Die 이고요. 이게 99가지 죽는 방법인데,
0: 이게 문제적일 수 있는
1: 맞아요.
0: 타이틀이네요.
1: 네, 메가데스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블랙 유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리더죠, 보컬이죠, 데이브 머스테인이 뭐 치과를 이제 다니다가 항상 지나다니는 어떤 고속도로에 그 광고판, 그큰 입간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항상 눈에 밟히는 게 있었대요. 장의사 그 입간판이었었는데, 아직은 여기 오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역시나 굉장히 메가데스급의 블랙 유머가 담긴
0: 센데요.
1: 입간판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와, 저 사람 내 급인데? 이러면서 저걸 언제 내가 노래에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바로 이 99 Ways to Die에 이제 써먹게 되죠.
0: 아, 그렇다면 아까 그 입간판 스토리를 하셨으니까 요거는 타이틀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뉘앙스겠네요.
1: 그렇죠. 맞아요.
0: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그 미국의 뭐 아킬레스 건이죠. 이
1: 네,
0: 청소년들
1: 총기.
0: 총기 사고
1: 네.
0: 이거 관련한
1: 맞아요.
0: 뮤직비디오였더라고요.
1: 뮤직비디오 자체는 또 그런 총기 규제에 대한 그런 좀 호소를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또 메가데스가 이번에 10월 초에 열리는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에 또 출연을 하더라고요.
0: 아, 불하게
1: 네.
0: 오는군요.
1: 그래서 그 최근에 데이브 머스테인이 건강이 좀안 좋아져서 마지막 투어 하겠다, 이제 좀 마무리 하겠다, 근데 이제 투어를 3년에서 5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0: 지금 그분 연세가 70대? 아, 그렇진 않죠. 한 60대.
1: 60은 넘었을
0: 60대나.
1: 것인데요. 근데 아마 3년 5년, 그리고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투어 뭐 은퇴를 번복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다가 공원 자체를 마지막 투어를 3년에서 5년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지 않을까, 한번 정도 더 한국에 오지
0: 올수
1: 않을까라고 저는
0: 있다.
1: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오늘 못 가시나 봐요? 부럭에.
1: 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아니면 일본에라도 최소한 두 번은 더 올 것 같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만화 영화에 갈아넣은 노래들 이미연의 뮤직 설레의 세 번째 선곡 메가데스의 99 Ways to Die. 이게 그러니까 좀 특별합니다. 비비스 앤 버트헤드 버전이고요. 실제 유튜브 캐릭터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버전입니다. 듣고 오죠.
2: Hey Beavis, check out this Megadeth song. Yeah, yeah. Turn it up loud, loud, loud, loud. Yeah. Let's open all the windows so all the neighbors can hear. Yeah, yeah. Rock, rock.

0: of those. Cool.
1: Yeah, yeah. 99 ways to die.
0: So cool.
2: 577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비비센 버드헤드. 미국 MTV 못 보던 시절에 그림에 떡이었다. 그래도 극장판이 나와서 재밌게 봤다. 그게 그러니까 비비센 버드헤드가 로코들 매니저의 사생아였다라는 설정도 그런 슬픈 사실도 밝혀지고 그 영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0: 좋네요.
1: 네.
0: 96년에 비비스 앤 버트헤드 두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개봉이 되었었죠. 자, 오늘 만화영화에 갈아넣은 노래들 음악 저널리스트 이미윤 씨의 뮤직 설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네곡 선곡인가? 다섯 곡 정도 선곡하지 않으세요, 보통? 네
1: 보통 네
0: 곡인가?
1: 곡,
0: 아, 제가
1: 예,
0: 착각했네요.
1: 네.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벌써 마지막 곡에 와
1: 아,
0: 있어가지고 깜짝
1: 그러게요.
0: 놀랐네요.
1: 순식간에.
0: 예, 소개해
1: 시간 빨리
0: 주시죠.
1: 가네. 예.
0: 예.
1: 월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0: 아,
1: 네.
0: 좋죠.
1: 2008년
0: 예.
1: 작품이니까 벌써 이것도 한 18년 정도 됐네요.
0: 아,
1: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0: 예.
1: 네. 근데 정말 이, 지금 보면 정말 이게 통찰력이 좋았던 애니메이션이다. 이게 월리라는 어떤 청소 로봇이 버려진 지구를 이제 끊임없이 청소를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0: 네.
1: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나중에 이게 전개가 되다 보면은 이 아주 먼 미래 사회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0: 네네.
1: 그 미래 사회가 지금 2026년하고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0: 어떤 그러니까 좀 나태해진
1: 그렇죠. 그리고 AI에게 모든 걸 맡기고, 특히나 이제 정말 통렬한 장면은 나란히 우주선 옆에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각자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
0: 아,
1: 서로의 그
0: 바로
1: 홀로그램을
0: 옆에 있는
1: 보는. 네.
0: 사람과의 대화도 그런 식으로.
1: 네. 절대 서로를 보지 않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AI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놓은 채한 70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이런, 그리고 그 어떤 본인들, 인간들은 이동하는 채, 호버체어라고 그러죠. 거기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0: 그래서
1: 일어나는
0: 그분들의
1: 능력도
0: 체형이
1: 잃어버렸어요.
0: 아주
1: 예.
0: 그냥 똑같잖아요.
1: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구는 어떤 쓰레기 행성이 되어 있고, 이제
0: 그러니까.
1: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 더 통렬하게 그 남아있는데, 물론 재미와 감동도 있고요.
0: 네.
1: 이 월리라는 애니메이션은 뭐 작품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피터
0: 예.
1: 게이브리얼의 노래 Down to Earth라는 노래였었어요.
0: 네네.
1: 이곡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구로 어쨌든 오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Down to Earth는 그 어떻게 보면은 Down to the Earth도 될수 있고, 이
0: 네.
1: Down to Earth라는 어떤 그 속어? 아니, 속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0: 아,
1: 되죠?
0: 그 표현이 그러니까 약간
1: 네.
0: 좀 허세 없고 가시가 없는
1: 네.
0: 그런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자세.
1: 맞아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인간의 편리를 위한 뭐, AI라든지
0: 예.
1: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네.
0: 아무튼 워리가 나온 지가 벌써 18년이 지났다는데 저
1: 야,
0: 깜짝
1: 진짜.
0: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저는 극장에 가서 봤던 그
1: 저도요.
0: 기억이 그렇게 막 까마득하지 않은데도
1: 네.
0: 아무튼 아 그리고 이 워리의 설정으로 묘사된 이 미래 사회는 그것도 요즘 이야기하는 테크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일하지 않는 사회.
1: 맞아요.
0: 지금 생각해보니까 워리에서 묘사된 그 인류는 일을 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냥 놀아요.
1: 맞아요.
0: 소비하고.
1: 그리고 테크 기업이 사실 정부 위에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무튼 그 작품에서 엔딩 크레딧 곡 피터 가브리엘의 Down to Earth 전하면서 인사드려야죠. 이미윤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에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에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이마스그 덴화시타호가이요.
0: 지금 바로 전화하는 편이 좋아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이나 충고를 나타내는 표현인 타호가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물
1: 미즈 미즈
0: 물수라고 하는 한자를 뜻으로 읽으면 미즈입니다. 물 외에도 냉수라는 뜻도 있는데요. 선생님, 일본어에 냉수라는 의미로 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1: 오히야 오히야
0: 찰냉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오히야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은요?
1: 오유 오유
0: 끓일 탕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오유라고 하는데요. 모두 오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였어요. 물도 미즈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미즈와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다음 단어 보죠. 몸, 신체.
1: 가라다, 가라다.
0: 몸체라고 하는 한자를요. 뜻으로 읽었어요. 가라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라다, 몸, 신체. 신체는 한자어잖아요.
1: 하이, 신타이.
0: 신타이라고도 합니다. 움직이다, 움직이게 하다.
1: 우고카스, 우고카스.
0: 우고카스, 움직이다, 움직이게 하다.

0: 스이에
1: 수영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스이에라고 하는데요. 외래어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0: 하이 스이밍 스이밍
1: 그리고 수영하다, 헤엄치다라는 뜻의 동사 오요그가 있는데요. 일그룹 동사죠. 이 오요그로 헤엄치기, 수영이라는 뜻의 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0: 오요기
1: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요그, 헤엄치다, 수영하다란 의미의 일그룹 동사인데요. 동사 마스형, 오요기라는 형태로 수영, 헤엄치기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생기다.
0: できる
1: 이 그룹 동사입니다. 여드름이 생기다.
0: 니키비ができる
1: 영화관이 생기다.
0: 映画館ができる
1: 이처럼 생기다, 데키르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바뀌다, 변하다.
0: 変わる
1: 가와르, 무엇무엇이 바뀌다, 무엇무엇이 변하다라는 뜻의 일그룹 동사입니다. 그럼 무엇무엇을 바꾸다는요?
0: 가에르
1: 가에르라고 하면 되고요. 가에르는 이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화하다.
0: 電話する
1: 냉화, 전화죠? 스르 하다. 그래서 냉화 스르 전화하다인데요. 전화를 하다.
0: 電話をする
1: 냉화 오 스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때 사용하는 표현, 타호가 이라는 표현입니다. 타호가 이는요,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뭐뭐 하는 편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 등을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호는요, 방향 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호가이 어디에 연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타가 나왔으니 동사의 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타호가이 연결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쉬다.
0: 休む
1: 타호가이 연결해 볼게요. 쉬는 편이 좋다.
0: 休んだ方がいい
1: 야센다 호가이 쉬는 편이 좋다, 쉬는 편이 낫다 등의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야스무, 쉬다, 1그룹 동사고요. 무로 끝났습니다. 1그룹 동사 중에서 누부무로 끝난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낸 조동사 타 연결할 때는 발음편이 일어나죠. 그리고 타 대신 땡땡 다 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야스무, 쉬다. 야쓴다, 쉬었다, 이 과거 형태 나왔는데요. 뒤에 호가 이까지 연결해서 야쓴다 호가 이, 쉬는 편이 좋다와 같이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리말로 보면 쉬는 편이 좋다, 쉬는, 이게 과거 의미가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스무호가 이 쓰고 싶을 텐데요.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는 야슨다 호가 이 이렇게 타형을 사용해야 돼요. 타는 과거도 나타내지만 완료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타호가 이 뭐뭐 하는 편이 좋다란 의미에서 사용되는 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완료를 나타내요. 아직 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가 미래에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그 편이 더 좋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봤다.
0: 受ける
1: 타호가 이 연결해 볼게요. 받는 편이 좋다.
0: 受けた方がいい 受けた方がいい
1: 受けた方がいい 받는 편이 좋다. 우케르, 받다, 이 그룹 동사고요. 타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케타 호가 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머리가 좀 아파요.

0: ちょっと頭が痛いです。
1: ちょっと좀頭が머리が痛いです。아파요。조금 자연스럽게 머리가 좀 아파요 정도로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약을 먹고 쉬는 편이 좋아요.
0: 大丈夫ですか?薬を飲んで休んだ方がいいですよ。大丈夫ですか?薬を飲んで休んだ方がいいですよ。
1: 大丈夫ですか？괜찮아요? 薬を飲んで약을 먹고라는 표현이죠. 약을 먹다, 薬を 너무 하나의 표현처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너무 무로 끝났습니다.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도 발음 편이 일어나죠. 그래서 薬を 飲んで 야슨다 호가 이 데스요. 야스무 쉬다 타호가 이 연결하고 싶어요. 누붐으로 끝난 일그룹 동사 타 연결할 때도 발음 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슨다호가 이 데스요. 쉬는 편이 좋아요. 맨 끝에 사용된 종조사 요는요. 강조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편이 좋아요.
0: 定期的に健康診断を受けた方がいいです。定期的に健康診断を受けた方がいいです。
1: 定期的に정기적으로 健康診断を受けた方がいいです。健康診断を受ける건강검진을받다타호가이이です。연결합니다。健康診断を受けた方がいいです。건강검진을받는편이좋아요。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타 호가 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0: 健康のために。
1: 健康のために무엇무엇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명사에 연결될 때のために라는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健康のために건강을 위해서 우선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 공부합시다. 물을 많이 마시다.
0: 水をたくさん飲む。
1: 미즈오 탁상 노무 물을 많이 마시다. 타호가 이 연결하고 싶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좋아.
0: 水をたくさん飲んだ方がいい。
1: 노무 1그룹 동사잖아요. 타호가 이 연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로 끝났어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타 연결할 때 발음 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 대신 다 되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미즈오 탁상 논다 호가 이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좋아. 이번에는 많이 걷다.
0: たくさん歩く。
1: 탁상 아르크 많이 걷다인데요. 타 호가 이또 연결해 볼게요. 많이 걷는 편이 좋아.
0: たくさん歩いた方がいい。
1: 아르크, 걷다. 1그룹 동사죠? 그런데 크로 끝났어요. 그러면 타 연결할 때 이음편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탁상 아르이타 호가 이 많이 걷는 편이 좋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1그룹 동사인데요. 수로 끝났어요. 그 경우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가라다오 우고가시다 호가 이 몸을 움직이는 편이 좋다. 뒤에 으떼라고 하는 거는 뭐뭐래 정도로 회화체에서 많이 사용돼요. 인용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이사가 주に3回は体を動かした方がいいって。
0: 이어서 보면요.
1: うん、あなたちょっと太ったし、有酸素運動をした方がいいよ。
0: 응, 이렇게 긍정으로 답하고 있고요. 아나타, 당신. 이 아나타는요, 부부 사이에 많이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저또 후떴다시, 저또 후떴다, 조금 살쪘다라는 표현이죠. 후또르, 1그룹 동사고요. 타 연결할 때요, 우투루로 끝났기 때문에 초금편 일어났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시 사용되면요. 보통 열거를 나타내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았다, 저또 후떴다시. 당신 조금 살찌기도 했고 유산소 운동 시다 호가 이요. 유산소 운동을 하는 편이 좋아. 유산소 운동 스르 유산소 운동을 하다 타 호가 이 연결할 때요. 스르는 시다가 되겠죠. 그리고 끝에 나온 종조사 요는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うん、あなた、ちょっと太ったし、有酸素運動をした方がいいよ。
0: 이어서 보면요.
1: 昔、ジョギングをしたことあるけど、辛くて無理だった。
0: 昔 옛날에 조깅을 했다 것도 알을 게도 조깅을 한 적이 있는데라는 표현이죠. 타 것도가 알을 뭐만 적이 있다. 사과에서 배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죠. 조깅을 했다 것도 알을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게도 뭐뭐인데라는 의미고요. 쯔라 그때 힘들어서 무리 닿았다. 무리였어. 드라이 이형용사고요. 이형용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이를 크로 바꾸고 태에 연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昔、ジョギングをしたことあるけど、辛くて無理だった。
0: 이어서 보면요.
1: じゃあ、水泳はどう？近くに新しいスイミングスクールができたよ。
0: 자, 그럼 水泳はどう? 수영은 어때? 近くに 근처에 아타라시 스위밍 스쿨이 됐기다요. 새로운 수영 교실이 생겼어 라는 표현이죠. 데키르 생기다 과거 형태 만들고 싶어요.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죠. 왜요? 데키르는 2그룹 동사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じゃあ、水泳はどう？近くに新しいスイミングスクールができたよ。
0: 이어서 보면요.
1: 水泳か、いいね。問い合わせてみるよ。
0: 水泳か 수영이라 이네 좋네. 도이아와세테미르요. 도이아와세르 문의하다. 테미르 뭐뭐 해보다. 시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도이아와세테미르 문의해보다. 뒤에 나온 종조사 요는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水泳か、いいね。問い合わせてみる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うん、気持ちが変わる前に、今すぐ電話した方がいいよ。
0: 응이고요. 기모찌가 가와르 마에니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마스그 지금 바로 냉화시타 호가이요. 전화하는 편이 좋아. 냉화스르 타호가이 연결할 때는요. 스르를 시타로 바꾸면 되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うん、気持ちが変わる前に、今すぐ電話した方がいいよ。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医者が週に3回は体を動かした方がいいって。
3: あなた、ちょっと太ったし、有酸素運動をした方がいいよ。
2: 昔、ジョギングをしたことあるけど、辛くて無理だった。
3: じゃあ、水泳はどう？近くに新しいスイミングスクールができたよ。
2: 水泳か、いいね。問い合わせてみるよ。
3: 気持ちが変わる前に、今すぐ電話した方がいいよ。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멤버, 구성원 멤버고요.
1: 파트너,
0: 파트너, 동반자 파트너입니다.
1: 라이벌,
0: 라이벌, 경쟁자 라이벌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오 발음은 아로 발음되고요. 그때 자음에도 신경 써주세요.
0: 랜덤박스 지식 원픽은?

0: 이 메뉴가 제 원픽이에요처럼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하나를 뜻하는 원픽, 일본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이치오시라고 합니다. 직역해서 하나를 밀어준다라는 뜻처럼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가장 앞세워서 추천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가게에서 제일 추천하는 메뉴를 소개할 때 이치오시 메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거나 누군가에게 꼭 권하고 싶은 대상을 소개할 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실 안이 아주 조용하다. 하나, 둘, 셋.
1: 教室里面很安静.
0: 里面에서 面을 빼고 그냥 教室里에도 괜찮죠, 선생님?
1: 可以的.
0: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교실이 보통 조용하다 그러는데 교실 안이란 말을 보통 꼭 써주는 센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이 근처에 마트 있니? 하나, 둘, 셋.
1: 这附近有超市吗?
0: 그렇죠. 마트 한 번 더 할게요.
1: 超市.
0: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5강,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1: 今天中午要吃什么?
0: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어야 중국스럽습니다, 여러분. 단어부터 보시죠. 이시라이 카인샤. 오늘 시작.
1: 今天.
0: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내일.
1: 明天.
0: 어제.
1: 昨天.
0: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점심.
1: 中午.
0: 자매품으로 아침과 저녁 발음해 보시죠. 여러분 먼저 발음하세요. 삼성경성 나이 나이 아하 생각하시면서 아침.
1: 早上.
0: 저녁.
1: 晚上.
0: 晚上. 그래요. 항상 삼성경성은 아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뭐 하려 하다로 돼 있죠? 원래는 뒤에 명사가 오면은 이 야오가 동사로서 want, need, 원하다, 필요하다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콜라.
1: 可乐.
0: 나는 콜라를 원해요. 의역하면 나는 콜라 주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1: 我要可乐.
0: 그래요. 그런데 이 야오 뒤에 동사가 오면은요. want, need가 아니에요. 하려 하다,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오늘은 하려 하다예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메뉴판 보면서 너 뭐 먹을래? 라고 할 때 뭐 먹을래? 你吃什么? 좋아요. 근데 야오를 보통 쓴다는 거죠.
1: 你要吃什么?
0: 이런 식으로. 선생님 실제로 메뉴판 보면서 이제 너 뭐 마실래? 라고 할 때 你喝什么보다?
1: 你要喝什么?
0: 많이 쓰죠?
1: 是的.
0: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부사입니다. 아직.

0: 가이?
1: 오, 수로 앞쪽에 위치하겠죠? 아직도 먹고 있는 중이니 진행형 짜이와 함께 써서
0: 还在吃啊?
1: 진행형 짜이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0: 还在吃?
1: 그래요. 생각하다.
0: 想?
1: 원래 뒤에 동사가 오면은 하고 싶다죠? 나는 밥 먹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0: 我想吃饭.
1: 지금 그건 하고 싶다예요. 뒤에 동사 吃 왔죠? 이번엔 샹 뒤에 바로 명사가 왔어요. 그럼 이제 그 유명한 생각하다예요. 난널 생각해. 하나, 둘, 셋.
0: 我想你.
1: 삼성이 세 개네요. 이럴 땐 주어가 반삼성입니다. 我想你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也可以说 나는 널 보고 싶다. 也是这样的意思.
1: 난 네가 난 너를 생각한다는데 이게 의역이 돼서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어.
0: 어허.
1: 아하, 너무 좋은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은편.
0: 对面.
1: UI 사이에 에너야죠. 뚜이미엔, 뚜이미엔. 선생님, 알아듣죠?
0: 能听懂.
1: 네, 안 예뻐요. 다시 한번.
0: 对面.
1: 뚜에이, 뚜이미엔. 빠르게 발음하시면 뚜이로 들리긴 하죠. 뚜에이, 정확히 발음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입니다.
0: 신.
1: 오, 이 글자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신, 좋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이따 볼게요. 본문 보지 마세요, 지금은. 정말 많은 뜻이 있어요. 대표적인 열다의 뜻이 있습니다.
0: 카이.
1: 그래요. 자동차 집어넣을까요? 카이처.
0: 开车.
1: 여기서 카이는 무슨 뜻이죠?
0: 운전하다.
1: 운전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열다의 뜻인가 봐요. 아, 국수집 개업하나 봐요. 국수집.
0: 面馆.
1: 이 미엔이 뭐예요? 면, 네, 그죠? 음식점, 판관 할 때, 관과 합쳐져서 미엔관. 좋아요. 얼마 집어넣을까요?
0: 面馆.
1: 괜찮아요, 선생님?
0: 不错.
1: 좋습니다. 그러면
0: 那.
1: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럼 집에 가, 그럼 먹어봐 이럴 때 많이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입니다. 시 발음이 똑같아요. 역시 3월호부터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나왔죠. 옷가게에서 이 말을 쓰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죠. 들어볼까요?
0: 你试一下。
1: 이 뜻의 특성상 보통 시 뒤에 이샤가 많이 옵니다. 아니면 중첩을 해서도
0: 试试。
1: 됩니다. 가운데 숫자를 집어넣을까요?
0: 试一试。
1: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눈을 감고 본문 들어볼게요. 어머니 치 라이팅이샤.
2: 第5课。今天中午要吃什么？
3: 今天中午要吃什么？
2: 还没想好呢。
3: 对面新开了一家面馆。
2: 是吗？那去试试吧。
3: 今天中午要吃什么？
2: 还没想好呢。
3: 对面新开了一家面馆，
2: 是吗？那去试试吧。
1: 제 통제에 따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 함께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이런 말을 할 때, 야오를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 들어볼게요.
0: 今天中午要吃什么?
1: 그래요. 야오가 없어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지만 중국인은 쓴다는 거죠. 하려하다, 해야 한다 중에 하려한답니다. 아직 못 정했었는데, 자, 볼게요. 아직 못 정했어는 완전 의역이에요. 자, 보시죠.
0: 还没想好呢.
1: 여기서 how를 빼볼게요. 맨 뒤에 너부터 말씀드릴까요? 없어도 돼요. 그냥 캐주얼한 말투예요. 근데 하이 메이 뒤에 정말 많이 붙어요. 이거부터 할까요? 아직 안 먹었어.
0: 还没吃呢.
1: 이런 식이죠. 오늘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 아직 생각 다 못했어. 이게 직역이에요. 갈게요.
0: 还没想好呢.
1: 여러분, 동사 뒤에 how는요, 잘못 모했다, 다못 모했다라는 결과보입니다. 일단 how를 빼고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how 빼고 한번 읽어주세요.
0: 还没想呢.
1: 이건 뭐예요? 아예 생각을 안한 겁니다. 还没想 how는 뭐예요? 생각을 다못한 거죠.
0: 没错.
1: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다못 끝냈다. 엄청난 차이예요. 먹다 집어넣을까요?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는 还没吃. 근데 아직 다못 먹었어?
0: 还没吃完呢.
1: 혹은 완 대신에 하우로 써도 괜찮죠?
0: 还没吃好呢.
1: 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오, 맞은편에 국수집이 하나 새로 생겼던데, 그러니까 직역하면 열었답니다. 볼게요.

0: 对面新开了一家面馆。
1: 그렇죠. 맞은편에
0: 对面
1: 새로 열었다.
0: 新开了
1: 그렇죠. 국수집 하나. 숫자가 먼저 옵니다.
0: 一家面馆。
1: 괜찮죠, 여러분? 많이 따라하세요. 아, 정말? 아, 그래?
0: 是吗？
1: 그럼 가서 한번 먹어보자. 먹다니까 吃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번 try 해보자.
0: 那去试试吧。
1: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 지금 영어한 거예요. Try.
0: 哈哈哈哈。
1: try 해보자. 한번 해보자. 试试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나는 저것이 아니라 그러면입니다. 한번더눈 감고 들어볼게요.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치 라이 听一下.
2: 今天中午要吃什么？
3: 还没想好呢。
2: 对面新开了一家面馆。
3: 是吗？那去试试吧。
2: 今天中午要吃什么？
3: 还没想好呢。
2: 对面新开了一家面馆，
3: 是吗？那去试试吧。
1: EBS 초급 중국어 42페이지 어퍼 포인트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문 통해서 복습하시죠. 나 중국어를 배운다. 물론 야오를 집어넣어서 배우려고 해로 바뀝니다. 갑니다.
0: 我要学习汉语。
1: 오, 시를 빼고 쉐만 써볼까요?
0: 我要学汉语。
1: 이 차이라 보시면 돼요. 쉐시, 공부하다, 쉐, 배우다. 이 차이죠, 선생님?
0: 응?
1: 그래요. 사실은 야오가 지금 여기서는 배우려고 하다, 하려 하다지만 이게 문맥상으로는 배워야 한다, 해야 한다는 뜻도 있는 거죠, 선생님?
0: 没错。
1: 그래요. 하려 하다, 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누나, 언니는 옷을 사야 한다, 사려 하다.
0: 姐姐。 要买衣服。
1: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옷, 衣服, 일석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해주세요. 아침에 나는 커피를 마셔야 한다. 시작.
0: 早上我要喝咖啡。
1: 早上 같은 시간 명사는 주어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워 뒤에 넣을까요?
0: 我早上要喝咖啡。
1: 좋습니다. 생각하다라. 이게 뒤에 사람이 오면 보고 싶다라고도 의역이 됩니다. 동사로 써볼게요. 너 지금 뭐 생각해?
0: 你在想什么？
1: 오, 선생님 상당히 빠르게 발음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잘 들리죠? 신기하죠? 짜이는 여기서 진행형입니다. 나 엄마 생각해. 의역해서 엄마가 보고 싶어?
0: 我想妈妈。
1: 삼성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我想 마마.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想家是什么意思？
1: 집을 생각하던데, 어우, 맞춰보겠습니다. 집이 너무 그리워.
0: 没错。
1: 선생님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네요.
0: 我很想家。
1: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외국이잖아요.
0: 没
1: 타지잖아요.
0: 错。
1: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是的。
1: 네, 명절에 가시죠, 중국에.
0: 有时候去。
1: 아, 어떨 때는 가신대요. 그렇습니다. 아, 결과보고 이제 고수가 되는 지름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니, 이치 라이 카인샤. 원래 보어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다 보충할 보자예요. 동사, 즉 동사나 형용사 수로 뒤에 위치합니다. 보충하니까 뒤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다 먹었다. 吃完了. WAN 검색해 보세요. 吃完了. 비슷한 말로 吃.
0: 好了。
1: 그렇죠. 선물 샀니? 이 개념이 아니라 선물 사고 싶은 거다 샀어?
0: 礼物买好了吗？
1: 아예 안산 거는 may 买. 오, 다못 샀는데요.
0: 没买好。
1: 이렇게 가는 거죠. may 买好. 아니면 그냥 may 买完 해도 괜찮죠, 선생님?
0: 可以的。
1: 좋습니다. 옷은 다잘 빨았어.
0: 衣服都洗好了。
1: 옷이
0: 衣服
1: 다 모두
0: 都。
1: 씻다, 빨다로 해석이 됩니다.
0: 洗，
1: 다 빨았다, 잘 빨았어.
0: 洗好了。
1: 그렇죠. 짐다잘 챙겼다, 짐.
0: 行李。
1: 이성경성, 아하, 이거 들어주시고요. 모두는 또가 아니라 떠, 오유는 어우예요. 준비하다, 준베이가 아니라 유엔 사이에 으어 들어가서.
0: 准备。
1: 짐은 다잘 챙겼습니다.
0: 行李都 都准备好了.
1: 그렇죠. 그 완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선생님? 아, 완보다 조금 더 원만하게 이 동작이 완성됐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호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달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 다 됐나요? 이럴 때 준비완了吗? 물론 어법상으로 문제가 없죠. 하지만
0: 준비好了吗?
1: 를 많이 쓰죠. 무난하게 준비 다 끝났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녁 다 됐어요.
0: 晚饭做好了.
1: 좋습니다. 얼른 와서 먹어.
0: 快来吃饭.
1: 저 복습하고 싶어요, 선생님. 얼른, 快 말고 뭐 있었죠? 예전에 배운 거 두 글자?
0: 赶紧.
1: 맞아요. 赶紧来吃饭. 좋습니다. 지금 赶紧 생각나신 분들 제가 박수 좀 쳐드리고 싶어요. 짝짝짝. 선생님, 그죠? 어렵잖아요.
0: 对,很难的.
1: 그래요.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1: 네,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준비 다 됐니?
0: 준비好了吗?
1: 그렇죠. 저 중국에 있으면서 준비了吗?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没错.
1: 네, 준비했니? 이거보단 준비 다 됐니? 준비好了吗? 꼭 기억해 주세요. 나 아직 일기 다 안 썼어.
0: 我还没写完日记.
1: 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이메이 맨 뒤에 너 많이 붙인다 그랬죠? 근데 그게 필수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캐주얼하게 가볍게 말할 때 많이 쓴다는 거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일기.
0: 일기.
1: 나 아직 일기 다 못 썼는데.
0: 我还没写完日记.
1: 여기서 완 대신에 방금 배운 뭘 집어넣을까요?
0: 好.를
1: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0: 음흠.
1: 좋습니다. 누나, 언니는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한다.
0: 姐姐喜欢去咖啡店.
1: 선생님, 제가 이 문장 왜 가져온 줄 아세요?
0: 왜什么?
1: 시환 뒤에 보통 우리가 초급자분들이 명사만 좀 많이 넣어요. 명사만. 시환 카페이, 시환 니, 시환 라오시 이런 것만 넣는데 이렇게 문장, 절이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절. 네, 바로 갑니다. 나 중국 가는 거 좋아해.
0: 我喜欢去中国.
1: 이렇게 동사와 명사 구조도 많이 써주세요. 하나만 더 하죠. 나 초급 중국어 듣는 거 좋아해.
0: 我喜欢听初级汉语.
1: 아이고, 초급 중국어도 중국어로 해주셨어요. 初级汉语. 좋습니다. 남동생, 예문에 이번 구어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생은 한 문제를 틀렸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문장 구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가시죠.
0: 弟弟做错了一道题.
1: 쉬운 거부터 할게요. 문제를 중국어로
0: 티.
1: 이다오 티. 여러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따오가 뭘까요? 하나, 둘, 셋.
0: 양사?
1: 양사입니다. 문제 양사. 선생님, 그럼 제일 만만한 따오 말고 이거 티. 아우, 너무 좋아요. 하지만 따오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은 길도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 양사입니다. 숫자의 1은 2성으로 바뀌죠. 뒤에가 4성이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보어입니다. 동사 뒤에 초어가 오면은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0: 맞죠.
1: 그러니까 했는데 잘못한 거죠. 자, 선생님. 한국어 능력 테스트. 아우, 너 중국어를 잘 못하네. 중국어를 잘못했네, 말을. 자, 이거 어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0: 오, 真的是.
1: 그러니까 우린 약간 띄어쓰기로 말하는 것 같아요.
0: 아하.
1: 자, 하나만 더 예문 들어드릴게요. 성 구연인데 규연이라 썼어요. 글씨를 잘못 썼죠? 글씨를 엉망으로 쓴 거예요. 글씨를 잘 못 썼네.
0: 아하, 我明白了.
1: 네, 잘못 썼다, 잘 못 썼다.
0: 오, 是的,是的.
1: 이 차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글씨 쓰다 할 때 쓰다가 뭐죠?
0: 写.
1: 자, 구연인데 규연이라 썼어요. 결과가 잘못됐죠? 잘못 썼다. 시작.
0: 写错了.
1: 구연이라고 쓰긴 썼는데 글씨를 엉망으로 썼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写的不好.
0: 아하.
1: 정도 보호죠. 자, 이거 지금 우리 왕 선생님께서 제가 감히 평가하는데 지금 처음 아시는 표정이에요.
0: 是的.
1: 오, 그렇습니까?
0: 学习了.
1: 공부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아시겠죠, 선생님?
0: 知道了.
1: 정도 보호 구문은 그 동사의 정도예요. 예를 들어, 자, 빨래를 하는데, 아, 다른 거 할게요. 뭘 만드는데 잘 못 만들어. 아유, 만드는 게 엉망이야. 1번, 做错了. 2번, 做得不好. 뭘까요? 하나, 둘, 셋.
0: 做得不好.
1: 그렇죠. 야,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아이고, 너 잘못 만들었네. 하나, 둘, 셋.
0: 做错了.
1: 그렇죠. 와, 왕 선생님까지 박수를 좀 받아야겠네요.
0: 真的很厉害.
1: 저요?
0: 빵.
1: 아니, 뭐 빵 먹고 싶다. 아, 빵이 중국어로? 빵이 중국어로? 미엔빵.
0: 아하, 미엔빵.
1: 여러분,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먹다에다가 추얼러 집어넣어 볼게요. 추얼러. 자, 이건 뭘 것 같아요?
0: 잘못 먹었다?
1: 이게 뭘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배탈 났다.

0: 할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아하.
0: 잘못 먹어서 뭐 칠수월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면 한번 해봐.
1: 喜欢就试试吧.
0: 여기서 지호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 때 바로가 아닙니다. 좋아하면 곧바로 시도해봐. 광고 문구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번 더.
1: 喜欢就试试吧.
0: 그렇죠. 이 시의 특성상 보통 중첩을 합니다. 한번 뭐뭐 해봐, 잠깐 뭐뭐 해봐. 시시 혹은 시이시 혹은 이시아 집어넣어서 시이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실력 따지기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모두 다 맞아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中午要吃什么？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긴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입니다. 이제 또 9월 말에 토익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시험을 서서히 대비해 나가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요.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토익 시험이 자주 있다. 그래서 한국보다 일본이 그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국에 와서 책도 많이 사간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공부하기 싫어. 이 책도 이제 참 너무 두꺼워. 막 이러는데 그거 부러워해서 쓰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어쨌든 수험 응시료도 조금 더 싸요. 일본보다 중국보다 훨씬 싸고 그러니까 좋은 걸 보시고 기분 좋게 공부해서 일단 만점 받아봐요. 그러면 스스로 무척 행복함 이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71에서 76번까지 함께 듣겠는데요. 53쪽입니다. 교재 보고 계신가요?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2: On today's episode of City Innovations, we're highlighting an exciting new service from a local company. The launch of our city's first electric bike sharing program, Green Glide Mobility. The company has placed compact electric bicycles at key stations around downtown so that residents can quickly travel between neighborhoods without relying on cars.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reduce traffic congestion and lower air pollution, helping build a cleaner and more sustainable city. Green Glide Mobility is also offering a 15% discount on your first monthly pass when you sign up through their mobile app. So be sure to download it, claim your offer, and give the service a try.
1: Number 71. What kind of service is the speaker discussing? Number 72.

0: What is the company trying to achieve? Number 73. How can listeners get a discount?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talk.
1: Welcome, everyone. As the newest onboard service team members for Silver Line Express, before you begin working aboard our high-speed trains, you'll need to become familiar with Silver Line's safety rules and emergency procedures. I hope you picked up a safety handbook when you checked in this morning. If not, please take one from the table near the back wall. As we review the handbook together, please save your questions until the end. Before we get started, please note that we'll pause for a catered lunch at noon.
0: Number 74. Who most likely are the listeners? Number 75.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she says,
1: I hope you picked up a safety handbook when you checked in this morning?
0: Number 76. What will happen during the break?
2: 잘 들어보셨나요? 71번부터 보시죠. 화자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냐? 그러면은 What kind of service? Discussing. 이게 키워드죠. 주어는 스피커 밑줄 그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파트폰은 화자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냐? What the company achieve? 이제 이게 키워드가 되죠. 뭘 성취하려고 하나? 73번 보면 어떻게 할인을 받냐? How listeners a discount? 이게 키워드죠. 어떻게 할인? 청자들이 할인받는 법.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On today's episode of City Innovations. 오늘 City Innovations의 그 에피소드는, 즉 오늘 방송은, 오늘 방송에서 We are highlighting an exciting new service. 우리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강조해 드립니다. From a local company, 현재 회사로부터의. 그게 뭐냐? The launch of our city's first electric bike sharing program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 최초 전기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주제예요. 주제는 처음에 나오니까 이게 71번에 어떻게 나와 있죠? Bike sharing.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정답이 됐죠. 그 다음 Green Glide Mobility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놓고 The company는 has placed compact electric bicycles. 소형 그런 전기 자전거를 배치합니다. At key stations, 주요한 역에, around downtown 주변에. So that can, 이렇게 나오겠죠. So that residents, 주민들이 can quickly travel, 빠르게 여행 다닐 수 있도록. Between neighborhoods without relying on cars. 차를 의지할 필요 없이 그냥 이웃과 이웃 사이 주변을 이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이웃과 이웃 사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죠. The goal. Goal 나오면 중요한데요. 목적. 목적이 나오잖아요. The goal of the program의 목적은 is to reduce traffic congestion.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잘 들어봐요. And lower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덜 가지고 다니니까 공기 오염도 줄죠. 그리고 자전거는 오염을 안 시키죠. 이게 배기가스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Helping build a cleaner and more sustainable city. 그래서 더 깨끗하고 더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 두 번째 문제가 풀립니다. 친환경적이래요. 그러면은 72번 C, to support a greener city. 더 녹색으로 되는 도시가 이게 친환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C가 72번의 정답이죠. 그리고 우리 저 sustainable 나오면 토익에서는 이게 생존 가능한 이 뜻으로보다는 친환경적인 이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 알죠?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토익이 약은 게요. 이게 한 문제 풀렸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다음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이럴 시간 없어.

0: 나도 들려서 행복하다. 행복할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바로 문장을 냉철하게 들어야 돼요. Green Glide Mobility는 is also offering a 15% discount. 할인을 15% 해줘요. On your first monthly pass. 첫월 패스에 대해서 when you sign up through their mobile app,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록할 때, 그러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거 등록하면 할인 받는군요. 73번 정답은 A, by using the mobile app to register. 등록하는데 모바일 앱을 사용함으로써 할인 혜택 15%를 받는다. A번이 73번의 정답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다 풀렸어요. So be sure to download it. 그러므로 확실히 다운로드하고 claim your offer. 바로 당신의 주장을 되찾아간다라는 게 뭐냐면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And 그리고 give the service a try. 그 서비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써보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claim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결국 15% 할인 혜택이 여기 문맥의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On today's episode of City Innovations, we're highlighting an exciting new service from a local company, the launch of our city's first electric bike sharing program, Green Glide Mobility. The company has placed compact electric bicycles at key stations around downtown so that residents can quickly travel between neighborhoods without relying on cars.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reduce traffic congestion and lower air pollution, helping build a cleaner and more sustainable city. Green Glide Mobility is also offering a 15% discount on your first monthly pass when you sign up through their mobile app. So be sure to download it, claim your offer, and give the service a try.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74번. 청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who, listeners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75번.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문장을 다 밑줄을 그어두세요. 이게 그대로 들리니까. 제가 희망컨대 당신이 안전 안내서를 픽업해 갔길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에 이곳에 등록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나?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네요. 그리고 76번. 이거는 휴식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제 what will happen인데 이제 what happen a break.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죠. break는 휴식 시간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Welcome 뒤에 답준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잘 들어야 돼요. Welcome everyone as the newest onboard service team members.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신 onboard service team member로서 for Silverline Express의 그런 그 멤버로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팀 멤버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Silver Line Express 하면 여러분 라인 들어가면 이게 기차나 전철이죠. 그리고 Express가 급행이니까 이 급행열차 탑승원들이에요. 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시면 74번 정답은 D번 Train Attendants 열차 객실 승무원들이에요. 이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Before you begin working aboard, 탑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our high-speed trains, 이게 나왔죠. High-speed가 아까 본문에 그 Silver Line Express, Express가 고속이잖아요, 급행. 그래서 우리 급행열차 탑승 작업을 이제 탑승해서 일을 하기 전에 you will need to become familiar with Silver Line's safety rules and emergency procedures. 우리 Silver Line의 그 안전 규정과 비상 절차를 익숙하게 알 필요가 있죠. I hope 제가 바라건대 you picked up a safety handbook. 핸드북을 안전 핸드북을 픽업해 갔길 바래요. When you checked in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이제.

0: 체크인했을 때,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please take one from the table near the back wall. 뒤쪽 벽 쪽에 그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서 하나 챙기세요. 왜냐? 이거 저 가르칠 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우리 훈련 못해요. 이런 이야기라고 문맥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75번 정답은 뭐죠? A번, the handbook will be needed. For the discussion. 이 핸드북 안내서가 이 토론을 위해서 필요하다. 즉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As we review the handbook together 핸드북을 함께 우리가 검토할 때 Please save your questions. 이때 여러분 save가 자제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질문을 자제하십시오. Until the end. 끝날 때까지. 즉 그 끝날 때까지 마치 저축하듯이 갖고만 계세요. 질문을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이게 직역이에요. Before we get started,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please 뒤에 중요한 말이죠. 근데 앞에도 please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Please note that. 이런 무조건 뒤에 답죠. Please remember, don't forget, I want to remind you. Please note 이 뒤에 답죠. 그래서 대디아를 기억하십시오. We'll pose for a catered lunch at noon. 이 정오 때 출장 뷔페 점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배달 온 그런 점심을 위해 잠시 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음식이 차려지는데 그거 같이 먹고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76번 정답은 C번이죠. Lunch will be served. 해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Pause for a catered lunch는 lunch will be served during a break 이런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lcome, everyone. As the newest onboard service team members for Silver Line Express, before you begin working aboard our high-speed trains, you'll need to become familiar with Silver Line's safety rules and emergency procedures. I hope you picked up a safety handbook when you checked in this morning. If not, please take one from the table near the back wall. As we review the handbook together, please save your questions until the end. Before we get started, please note that we'll pause for a catered lunch at noon.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단어 200선 104번입니다. 104번 The Most Widely Read Publication 여러분 중에 READ를 READ를 읽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READ입니다. 과거분사 READ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에요. 가장 널리 읽히는 간행물 The Most Widely Read Publication. 과거분사 앞에는 지금 부사 widely가 수식하고 있는 것도 관찰해 보십시오. It is the most widely read publication. 이게 가장 널리 읽혀지는 출간물입니다. 그 다음 wide roads, 넓은 도로죠. The city has wide roads. 이 도시는 넓은 도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mong fitness enthusiasts. 운동 애호가들 간에 이럴 때 어몽 뒤에는 이렇게 복수명사가 와요. Enthusiast 이런 것도 관찰해 두십시오. 어몽 뒤에 복수명사 이건 기본입니다. The magazine is popular among fitness enthusiasts. 바로 이 잡지는 운동 애호가들 간에 매우 인기다 이런 뜻이고요. A seasoned journalist. 여러분 seasoned가 경험이 많으니에요. 원래 뜻은 양념을 한 이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 계절을 겪었어요. 그러면 경험이 많겠죠. 그래서 experienced 이 개념으로 많이 나와요. 토익에. 그래서 경험 많은 노련한 기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Andrea is a seasoned journalist. 그래서 Andrea는 매우 경험 많은 journalist다. 그래서 seasoned 동의어는 뭐라고요? Experienced.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A passion for local news. 현지 뉴스에 대한 열정. A passion for예요. 이 for도 함께 암기해 주세요. 우리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죠. 파트 5에 1등 정답 전치사는 for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죠. She has a passion for local news. 현지 뉴스.

뉴스에 열정을 그녀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write regularly for a newspaper. 신문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다. She writes regularly for the Times. 이 타임즈지를 위해서 그녀가 정기적으로 글을 씁니다. 여러분, write의 동그라미. 이 write가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는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린다 그러죠. regularly, generally, typically, always, normally 이런 단어가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립니다. regularly 함께 암기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So, 선생님, this week we've been talking about The Fast and the Furious. We finished summarizing the movie yesterday.
1: 자, 오늘은요, 페이지 넘버 50에 자동차를 건 레이스, 분노의 질주라고 해서요. 이 영화의 제일 처음 부분에 보면요, 이제 그 스트리트 레이싱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쪽 바닥 기억나시죠? Scene, right? 거기에서 어떻게든 좀 자연스럽게 이 브라이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그래서 마치 본인도 자동차 레이싱을 하려고 온 것처럼.
0: Oh, I remember this scene.
1: 그래서
0: yeah.
1: 뭔가 레이스를 합니다. 근데 운전을 꽤 잘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다미닉과 경주를 해서 이기진 못하지만 거의 잡을 뻔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하는데 이런 느낌.
0: And then he earns his trust.
1: Yes. 아직까지는 trust까지는 아니고요.
0: Oh, okay. A little bit.
1: 인사만 한 거예요.
0: Okay. 네. Here is today's dialogue, Racing for Pink Slips, The Fast and the Furious.
1: 영어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0: Let's take a listen.
2: You almost had me back there. You're not so bad for a rookie. Almost doesn't count, man. I came to win. You're pretty bold for a guy who just got smoked. Maybe, but I'm not backing down just because I lost one race. As much as I like your attitude, kiddo, you're going to have to hand me your pink slip now.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Dominic하고 Brian이 둘 다 이제 남자 역할이죠, 그렇죠?
0: 네네. 선생님 두 개 다 하실 거죠?
1: 글쎄요. 그것보다는 제가 Dominic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0: 아, 제가 Dominic 더 어울리죠.
1: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아까 날.

0: 권리 증서 같은 건데 아하. 그것을 걸고 하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레이스를 이기면 그 차는 남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을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내가 당돌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레이스 한번 졌다고 물러서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러서거나 굽히는 거 있잖아요.
1: 네.
0: 포기하고.
1: 네.
0: 어떻게 표현할까요?
1: 영어로는 back down. back down.
0: 네. back down은 뭔가 뒤로 가서 무릎을 꿇는 느낌인데요. 왜냐면 down이 들어가니까.
1: 맞아요.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1: So right. in a fight or an argument or right. maybe you're playing a game or something. 이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죠.
0: 싸움할 때 끝까지 싸움에서 앉으려고 말싸움 앉으려고 예를 들어 남편분이 그런다면 그때도 백다운을 쓰기도 하나요?
1: 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죠. Why isn't he backing down?
0: 말로 하면 너무 싸우니까.
1: 네.
0: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난 굽히지 않아. 자, 난 굽히지 않아.
1: I am not backing down.
0: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1: No matter what they say, I am not backing down. No matter what they say.
0: 네. 자, 두 번째는요. 그 면접관이 그녀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을 때 그녀는 굽히지 않았어. 자, 그녀는 굽히지 않았어.
1: She didn't back down.
0: 그 면접관이 그녀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을 때.
1: When the interviewer threw tough questions at her, she didn't back down. When the interviewer threw tough questions at her.
0: 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할 때 실제로 영어로도 throw를 쓰는군요.
1: 오, 맞아요. Throw questions, throw tough questions
0: at someone 이렇게까지. 자,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우린 조금도 물러설 의향이 없었어. 우린 굽힐 의향이 없었지.
1: We were not about to back down.
0: 조금도.
1: At all. We were not about to back down at all.
0: 네. 참고로 이렇게 be about를 부정문에 쓰게 되면 뭐뭐 할 의향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핵심 표현 back down 배워봤으니까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이기다. 누군가를 이기다.
1: 네, 오늘은 좀 특이한 단어인데요. Have someone. Have someone.
0: 누구를 가진다고요?
1: 맞아요.
0: Right. 굉장히 특이하게 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긴다라고 하면 beat을 쓰거나 아니면 뭐 defeat 이런 걸 쓰게 되는데
1: 맞아요.
0: I had you. You had me?
1: 네.
0: 이런 식으로 쓰나요?
1: 맞아요. 이게 조금 더 그냥 캐주얼하게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thought you had me. I thought you had me back there.
0: 진짜 찐 영어네요.
1: 네.
0: 자, 다음은요. 세다. 뭔가를 쳐주다.
1: 네. count입니다. count.
0: count. 이거는 정말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count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쳐주냐라고 할 때 우리가 count라고 얘기를 하죠.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o, it doesn't count 이러면 아이 그건 안 쳐주죠. 그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1: 맞아요.
0: 자, 세 번째는요. 대담한, 당돌한.
1: Bold. Bold.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that's a bold move. 뭐 이러면서 뭔가 대담한 move네요.
1: Yeah.
0: 방식이네요. Bold는 사실 우리가 글씨체를 font를 얘기를 할 때 굵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 맞아요.
0: 볼드체라고 하죠, 사실은.
1: yes.
0: 네.
1: 근데 영어로 발음하실 때는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볼드가 아니고 bold.
0: Bold. 자, 다음은 태도입니다.
1: Attitude.
0: Attitude.
1: Attitude.
0: 이게 앞에 TT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플랩이 나요. 그래서 attitude보다는 리얼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거죠.
1: Attitude.
0: Attitude.
1: Attitude.
0: Right. 다음은 꼬마를 얘기를 할 때. 잘하는구만 꼬마.
1: 네. 여러분 kid는 다 아시죠? 거기에다가 do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kiddo.
0: 귀여운데요?
1: Kiddo.
0: Kiddo.
1: Yeah. 이제 여기 대화에서는 진짜 너는 꼬마잖아 나비에서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겠죠?
0: 아 너는 루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랑 이거 레벨을 맞추려고 하지 마. 이런 무시한다는 느낌으로 kiddo라고 쓴 거네요.
1: 맞아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성인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써요. 약간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Hey kiddo.
0: Hey kiddo.
1: Have you been kiddo?
0: 굉장히 귀여워요. 소리
1: 네.
0: 자체가.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뭐라고 할까요?
1: Pink slip.

0: slip.
1: Aha.
0: Pink slip. 선생님, 근데
1: 네.
0: 소유권 증서가
1: 네.
0: 정말 핑크 색깔이었나요?
1: 이게 실제로는 원래 정식 명칭은 뭐 타이틀이라고 하잖아요. 타이틀, 뭐
0: 네.
1: clean title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캘리포니아나 몇개 주에서 실제로 그어뭐 분홍색 종이로 발급을 했다라는 것도 있기는 하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핑크로 돼 있는 슬립스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0: 아, I
1: 없고요.
0: see.
1: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거는 거기서 비롯이 됐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0: 오케이.
1: 뭐 우리가 보통 타이틀 얘기를 할 때는 이거 핑크색으로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0: 아, I
1: Alright.
0: see.
1: 자, 이렇게 단어 6개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꼬마치고는 굉장히 힘이 세구나라고 한다든가, 너는 영어를 오래 공부하지 않은 것 치고는 굉장히 fluent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자, 뭐뭐치고는 뭘 써야 될까요, 과연?
0: 네, 영어로는 for. 쓰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 for 사용하고 바로 명사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꼬마치고는 이렇게 하면 for a kid.
1: For a kid. Okay. So,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야, 너 초보자 치고 꽤 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노우보드를 처음 타보는 친구가 막 점프를 하나 봐요.
0: Wow. Is that even possible, 선생님?
1: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넌
0: 네.
1: 꽤 잘해.
0: You are pretty good.
1: 네. 초보자 치고는.
0: For a beginner, you are pretty good for a beginner.
1: 네.
0: Last time my son was like, I was playing a game with him. He's like,
1: 네.
0: "Oh, mom, you're pretty good for an old person."
1: Oh my.
0: I was like, "Thanks. Is this a compliment or an insult?"
1: 이게 인설트일까요?
0: Yeah.
1: 자, 두 번째는요. 그 집은 가격치고는 허름했어. 돈을 분명히 많이 준 거예요. 근데
0: 네.
1: 여기저기 너무 부서져 있는 거죠. 자,
0: 아하.
1: 그 집은 허름했어.
0: The house was shabby.
1: 그 가격치고는.
0: For the price. The house was shabby for the price.
1: 네.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완패하다. 압살당하다. 이거
0: 네.
1: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제가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 표현을 꼭 넣고 싶었어요.
0: 아, 이거는 표현들 사실 많아요. 근데 오늘은 get smoked. Get smoked.
1: 사실 완패한다라고 하면 그냥 defeated 당했다.
0: 네.
1: I was defeated.
0: 네네.
1: 이렇게 쓰면 제일 좀 기본이잖아요.
0: 네네.
1: 자, 그런데 smoked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특히나 그 당시 유행을 했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같은 거를 뭐 레이싱 하는 사람들이
0: 네.
1: 스모크를 당했다고 하면 완전 진 거예요. 한 100m
0: 아,
1: 차이로. Right. 그래서
0: 오.
1: 상대방한테 그게 자동차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거 했었을 때도 I got smoked라고
0: 아하.
1: 얘기를 쓴다든가 그런 거 대신 사실은 뭐 destroyed 됐다. 심지어 한때는 owned 됐다. 이거 표현 들어보셨죠? 소유당했다.
0: 네네네.
1: I got
0: 네네.
1: owned.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비격식적인 표현입니다.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 건방진 복서는 그 겸손한 파이터에 의해서 압살을 당했어. 완전 완패했어. 자, 그 건방진 복서는 압살당했어.
0: The cocky boxer was smoked
1: 그 겸손한 파이터에 의해.
0: by the humble fighter. The cocky boxer was smoked by the humble fighter.
1: 네, 사이다입니다.
0: 네.
1: 자, 두 번째는요. 그는 그의 페라리. 그 페라리 자동차 있죠? 그
0: 네네.
1: 안에서 완전히 완패했어. 그는 압살당했어.
0: He got smoked
1: 그의 페라리 안에서.
0: in his Ferrari. He got smoked in his Ferrari.
1: 네, 이게 영화의 장면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옆에서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And he was driving his Ferrari, right? With his girlfriend right next to her, him, right? 근데 갑자기 둘이 신호등에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oh, how much, you know, does one of those cost?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0: Like belittling
1: yeah,
0: him, right?
1: more than you can afford. 이렇게 한 거예요, 그 Ferrari 오너가. 근데 완전 졌어요. 그런 장면이
0: Wow. I
1: 있었습니다.
0: see, I see.
1: Right.
0: 근데 get smoked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태우는데 태워버렸는데 완전히 그냥 연기만 나오는 거예요.
1: 아,
0: 그만큼 너무 많이 진 거죠.
1: 와,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네요. 네. 오케이.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평소문이지만.
0: As much as 평소문. As much as 평소문.
1: 네. 오늘은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너의 태도는 마음에 들지만.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뒤에 너의 차는 나에게 넘겨야겠다.
0: 아하.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자, 이런 식으로 평소문의 내용은 인정을 하지만 음흠. 그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0: 네.
1: 라고 할 때 딱 좋습니다.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굉장히 사랑해요.
0: 네.
1: 오케이, 사랑하는데 나 너 그런 나쁜 짓 하게 둘 순 없다. 이건 좀 상반되죠.
0: 네.
1: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난 네가 그걸 하게 둘 순 없다.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뭐 사랑하지만
0: As much as I love you
1: 난 네가 그걸 하게 둘 수 없어.
0: I can't let you do it. As much as I love you, I can't let you do it.
1: 네, 두 번째는요. 내가 여기 머물고 싶지만 난 타야 될 비행기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만큼
0: As much as I want to stay here.
1: 난 잡아야 할 비행기가 있어.
0: I have a plane to catch. As much as I want to stay here, I have a plane to catch.
1: 네, 앞에 나오는 문장, 뒤에 나오는 문장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오케이.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0: Let's go. Al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닉이 아까 날 이길 뻔했군. 신참치고는 실력이 그리 나쁘진 않네. 자, 넌 거의 날 가졌어.
0: You almost had me.
1: 도로 거기에서.
0: Back there.
1: 넌 그렇게 나쁘진 않아.
0: You're not so bad.
1: 신참치고는.
0: For a rookie. You almost had me back there. You're not so bad for a rookie.
1: 네, 두 번째로 이길 뻔한 건 쳐주지 않지. 난 이기려고 왔어. 자, 거의는 세지 않아, man.
0: Almost doesn't count, man.
1: 난 왔어.
0: I came.
1: 이기려고.
0: To win. Almost doesn't count, man. I came to win.
1: 자, 그랬더니 방금 완패한 친구치고는 꽤 당돌하군. 자, 넌 꽤나 대담해.
0: You're pretty bold.
1: 남자치고는.
0: For a guy.
1: 방금 압살당한.
0: Who just got smoked. You're pretty bold for a guy who just got smoked. 오, 첫 번째 문장에 for a rookie도 나왔는데 여기도 for a guy who just got smoked 나왔네요.
1: 둘 다 뭐뭐 치고는 힘
0: 네.
1: 되겠죠? 자, 그럴지도. 하지만 고장 레이스 한번 졌다고 물러서진 않아. 자, 어쩌면
0: Maybe.
1: 하지만 난 굽히지 않아.
0: But I'm not backing down.
1: 단지 내가 한 번의 레이스를 졌다고 해서
0: Just because I lost one race. Maybe, but I'm not backing down just because I lost one race.
1: 네, 여기서 because 앞에 just를 넣으면 just because, 단지 뭐뭐 했다고 해서 말이야, 라는 느낌이죠?
0: 네.
1: 자, 마지막으로 태도는 마음에 들지만 꼬마야, 이제 너의 차는 나한테 넘겨야겠다. 자, 내가 너의 태도를 좋아하는 만큼
0: As much as I like your attitude,
1: 꼬마,
0: kiddo,
1: 넌 내게 건네야 할 거야.
0: You're going to have to hand me
1: 너의 핑크 슬립을 이제
0: Your pink slip now. As much as I like your attitude, kiddo, you're going to have to hand me your pink slip now.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You almost had me back there. You're not so bad for a rookie. Almost doesn't count, man. I came to win. You're pretty bold for a guy who just got smoked. Maybe, but I'm not backing down just because I lost one race. As much as I like your attitude, kiddo, you're going to have to hand me your pink slip now.
1: 누군가를 이기다
0: Have someone
1: 꼬마
0: Kiddo
1: 자동차 소유권 증서
0: Pink slip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물러서다 굽히다
0: Back down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완패하다 압살당하다
0: Get smoked That's all 6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0: 오, 좋아요.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물러서다, 굽히다, back down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Ra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물론 응용 문장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That's right.
1: 방금 들으신 방송은요. Easy Ra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0: All in one. Easy Writing.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요즘 AI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공부에도 AI를 많이 활용하는데 듀오링고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언어학습 앱 중에 하나인데 오늘 기사는 이 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 기사예요.
4: Yeah, I'm not sure how popular it is in Korea, but in places like the UK, so many people use it. And quite casually as well, because a lot of it is free and it's gamified. So it just makes learning a language fun.
5: 초록 부엉이가 나와가지고 뭐 익사이드스러운 어떤 알림으로 매일 학습을 좀 유도하고
4: 네.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학습이라기보다 약간 놀이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4: 그렇죠.
5: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서비스는 이제 Open Door Learning이라고 해서 개방형 학습 그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4: Yeah, there's only a very small percentage of people who pay for the premium content. Yeah.
5: 그렇죠. 유료 구독자도 있지만 비중은 크지 않고 소수의 프리미엄 구독자가 이제 주요 회사의 수익원인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좋다고 마케팅이 이제 자발적 입소문 사용해 보신 분들이 아 이거 꼭 쓰라고
4: 그렇죠.
5: 추천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사에서 만나볼게요.
4: But always remember, for English listening skills, there's nothing better than Kwitiong, okay?
5: 청취는 Kwitiong 들으셔야죠.
4: Of course, 100%. Here's part one. Turn over to page 50 in your September book.
6: Gamified application Duolingo masters digital education globally. The popular educational smartphone app Duolingo successfully establishes unparalleled user loyalty through gamified micro-lessons. Founded by visionaries Louis von Ahn and Severin Hacker, this platform caters to millions. The app uses its famous green owl mascot to send playful reminders that keep users practicing every day. Consequently, the company has witnessed an astronomical surge in market valuation over recent years.
5: User loyalty라는 단어가 핵심일 것 같고, 일단 사용자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4: 그렇죠.
5: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gamified, 약간 게임 요소가 가미됐다는 네, 그런 단어들도 좋은 것 같고 이 회사의 어떤 시장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대요. Market valuation 마지막에는 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4: The popular educational smartphone app Duolingo successfully establishes unparalleled user loyalty through gamified micro lessons.
5: Lesson 앞에 micro가 붙은 건 이게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4: 그렇죠, short.
5: 네. 짧고 간결하면서도 게임 요소가 약간 접목된 이와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사용자 충성도를 이제 얻어낸다는 얘기인데 unparalleled 하면은 정말 독보적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때 쓰는 단어가 unparalleled예요.
4: Yeah, it's not matched by anyone, right? Unparalleled. And yeah, they describe it as a popular educational smartphone app, right? It's on your phones rather than a website.
5: 그렇죠. 인기 있는 이제 학습 모바일폰 앱이죠. 지금은 이제 어학에 집중돼 있지만 다른 수학이나 뭐 음악 쪽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뒤쪽에 나옵니다. Okay.
4: One more time. The popular educational smartphone app Duolingo successfully establishes unparalleled user loyalty through gamified micro lessons.
5: Okay.
4: Founded by visionaries Louis von Ahn and Severin Hacker, this platform caters to millions.
5: Founded by visionaries, 어떤 비전을 이제 선구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이죠. 루이스 폰 안과 세버린 해커 이 두 분이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This platform caters to millions. Cater는 이제 주로 우리 케이터링 할 때
4: 아, 그쵸.
5: 나왔다거나 아니면 맞춤형으로 뭔가 누구한테 뭘 제공한다. 뜻하는 표현인데.
4: Yeah, yeah, but it just means generally to serve, right? To provide something.
5: 그렇네요. 여기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mm-hmm. 서비스를 제공하다 정도로 봐야겠네요.
4: 그렇죠. Okay. 네. Founded by visionaries Louis von Ahn and Severin Hacker, this platform caters to millions. The app uses its famous green owl mascot to send playful reminders that keep users practicing every day.
5: Green owl mascot. 아우리 부엉이잖아요. Mm-hmm. 초록색 부엉이를 이제 이용해서 send playful reminders. 뭐 앱에서 계속 이거 공부하세요, 저거 공부하세요 이런 이제 공지문을 좀 재밌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4: 그렇죠, yeah. 네. Playful, not serious.
5: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용자들이 매일 연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Reminder 자체는 어떤 알림 같은 거죠.
4: 그렇죠. 네. The app uses its famous green owl mascot to send playful reminders that keep users practicing every day. Consequently, the company has witnessed an astronomical surge in market valuation over recent years.
5: 사용자가 정말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그만큼 기업 가치도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Astronomical surge 하면 우리말에도 그 천문학적인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큰 숫자 그쵸. 앞에.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가 기업 가치에서 목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Consequently,
4: the company has witnessed an astronomical surge in market valuation over recent years.
5: Okay.
4: Yeah, it's about the only language tool I know my British friends use. It's that popular in the West. I don't know if it's going to get as popular here.
5: I guess it's starting to pick up. I've seen people use it more and more. But in Korea, we have so many programs and okay. so many platforms.
4: Yeah, like Kwigatin and Yonah once again. All right, let's move on to part two.
6: The company fiercely champions open-door learning by keeping its primary services completely free. This strategic approach provides vital resources for low-income populations and global migrants. Furthermore, the business relies heavily on organic word-of-mouth marketing to scale. While a modest segment utilizes premium subscriptions, this minority accounts for corporate revenue.
5: 자, 어떤 학습 모델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료 구독자는 전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볼게요.
4: The company fiercely champions open-door learning by keeping its primary services completely free.
5: 챔피언이 당연히 뭐 우승팀이라든가 우승한 선수를 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동사로 썼을 때 무슨 말이에요?
4: Yeah, to really enthusiastically support something or promote something.
5: 전폭적으로 지지하다? 어허. 자, 동사로 쓸 땐 그런 뜻이란 거 알아두시고 근데 앞에 뭐 부사를 fiercely까지 붙였네요. 네.
4: Yeah, to emphasize even more, right?
5: So open door learning, 개방형 학습 모델을 이 회사는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유지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4: Yeah, open no door. Financial barriers, right? No paywall, right?
5: By keeping its primary services completely free. 자, 거의 주요 서비스 대부분을 다 무료로 공개를 하면서 이와 같은 학습 모델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fiercely champions open-door learning by keeping its primary services completely free. Mm. This strategic approach provides vital resources for low-income populations and global migrants.
1: 특히 이제 서양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서양권에서 인기가 있는 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0: mm-hmm.
1: 보면은 이주자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많습니다.
0: Mm-hmm.
1: 그러다 보니 low income populations, 저소득층이라든가 global migrants, 이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간 이주민을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언어 장벽이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vital resources라고 아주 소중한 상당히 중요한 교육 재료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전략적으로 무료로 개방하는 학습 모델 자체가요.
0: Yeah, and this is all a deliberate plan. So that's why they call it strategic approach, right? This strategic approach provides vital resources for low-income populations and global migrants. Furthermore, the business relies heavily on organic word-of-mouth marketing to scale.
1: Which means?
0: Yeah, word of mouth, right? That means one person telling another person, just naturally, their friend or their colleagues about this.
1: 입소문 광고란 얘기죠. Mm-hmm. 결국에는 입소문 마케팅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인데, organic 자체도 약간 진실된 진성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0: No, it's not paid. It's just natural.
1: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적인 그런 입소문 마케팅의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o the business relies heavily on organic word-to-mouth marketing to scale. 끝에 스케일은 요즘에 뭐 큰 빅테크 기업 때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규모를 키운다는 얘기죠.
0: Yeah, to grow and expand, right? Furthermore, the business relies heavily on organic word-of-mouth marketing to scale. While a modest segment utilizes premium subscriptions, this minority accounts for corporate revenue.
1: Okay. 자, a modest segment라고 했습니다. Modest가 원래 이제 성향상으로는 겸손한이지만
0: 네.
1: 숫자나 비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얼마 안 되는
0: Yeah.
1: 작은 비중을 말해요.
0: Small or minor percentage, right? Segment meaning a certain percentage or portion.
1: 그렇죠. 얼마 안 되는 비중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긴 하는데 This minority, 이 소수의 고객들이 accounts for corporate revenue, 회사의 주요 매출 수익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Account for는 그걸 차지한다는 얘기죠.
0: Yeah, exactly. So that's how they're making their money, the business, right? Even though it's a small amount of people. While a modest segment utilizes premium subscriptions, this minority accounts for corporate revenue.
1: Okay.
0: Here's part three.
2: Expanding beyond basic language courses, the digital system now introduces math and music features. Users actively practice conversational skill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vatars, conquering speaking anxieties. Additionally, company leadership utilizes distinct corporate strategies and diverse international teams to navigate growth. By transforming study into playful entertainment, The brand maintains its dominant market share.
1: 자, 어학학습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회사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볼게요.
0: Expanding beyond basic language courses, the digital system now introduces math and music features.
1: 수학과 음악학습 관련된 그런 기능들도 최근에 도입을 했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앱 이름은 듀오링고인데 뭐 링고 자체가 약간 어학이란 뜻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들여왔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seeing how popular it's getting for learning things, I guess is their concept now,
1: 그쵸.
0: right? So expanding beyond basic language courses, the digital system now introduces math and music features.
1: 그러니까 뭐 사용자층 모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더 키울 수는 있겠죠.
0: 그렇죠. Lots of potential. Users actively practice conversational skill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vatars, conquering speaking anxieties.
1: 이게 이제 conversational skills라는 건 실제 회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AI 기반의 아바타와 이제 직접 회화 연습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0: Yeah, to actively do it would probably imply like speaking out loud, you know, with the app. Conquering speaking anxieties. So many people, including Korean people, they have that fear of talking a foreign language. They don't feel confident.
1: You can make a mistake. Mm-hmm.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2: 웰컴 어보드
3: 이비트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EB Teen in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EB Teen in 영어 이현석입니다. 해양 스포츠 휴양지에 가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2: Mm-hmm.
3: 뭐 대표적으로 스노클링이라든가.
2: Yeah.
3: 스쿠버 다이빙 도전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2: Yes, I've tried once.
3: Really?
2: Yeah.
3: When was that?
2: My honeymoon.
3: Your honeymoon.
2: Yeah, it was so much fun, but I was afraid to go down deep.
3: Deep, okay.
2: Yeah. But I stayed at, I guess, a surface where I was comfortable with, and it was beautiful.
3: So you first learned how to breathe
2: yes.
3: in the water,
2: uh-huh.
3: put on the oxygen tank.
2: And yeah.
3: Did you have an instructor that gave you a hand?
2: Yeah, they have to. It's like you need to get instructions and you need to have, I think, like a certificate of some sort to be able to scuba dive. And they taught us how to equalize which,
3: the water pressure and everything.
2: Yeah, that's right.
3: 그 물에 들어가면 귀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Uh-huh. 저는 아직 못 해봤거든요.
2: 맞아요.
3: 좀 깊은 물이 무서워서. 물은 좋아하는데 깊은 물이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인공도 수영도 못하고 물도 엄청 무서워하신대요. 근데도 이 스쿠버 다이빙에 이제 도전을 하셔서 성공을 하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 오, 와우.
3: 특히 이제 물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수압 때문에 귀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는
2: 네.
3: 그 이퀄라이징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3: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그날 바다 거북이가 내게로 왔다. 향기선아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3: 물속에서 거북이 볼 때가
2: 부러워요.
3: 저는 막 쫓아가 봤는데 되게 빠르더라고요. 물속에서는요. 좋습니다.
2: 네. 네. 멋진 사연 기대됩니다.
3: 네.
2: Alright, let's begin by listening.
4: Scuba diving. My husband suggested that we have a go at water sports while we were still young enough to enjoy them. I couldn't swim and was terrified of the water, but I decided to trust him and go anyway. Our destination was Bohol, a small island in the Philippines that is a popular vacation spot for locals. On the first day, we learned the safety rules, breathing techniques, and underwater hand signals. Then I put on an air tank, paired up with an instructor, and entered the ocean. The water pressure made my eardrums feel like they were going to burst. I gave the hand signal to say my ears hurt, and the instructor firmly pinched my nose. Amazingly, the pain disappeared in an instant.

0: After getting through that challenge twice, my body gradually relaxed. I began to notice the beautiful fish swimming around me. Seeing the yellow, pink, and purple fish felt like stepping into a whole new world. Thanks to my instructor, my first experience with scuba diving was a great success.
1: 자, 남편의 이제 권유로 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남편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양 스포츠를 좀 즐겨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 My husband suggested that we have a go at water sports while we were still young enough to enjoy them.
1: Okay. 자, 지금 여기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뭘 해보자, 이렇게 뭘 시도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2: Yes.
1: So we use the expression
2: have a go at something.
1: You should have a go at it.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2: 네.
1: 너 한번 해봐, 그럴 때.
2: Uh-huh.
1: Give it a try. 이 어감으로.
2: Yeah.
1: 네. 그래서 my husband suggested that we have a go at 동그라미 전치사 water sports while we were still young enough to enjoy them.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My husband suggested that we have a go at water sports while we were still young enough to enjoy them.
1: 그런데 저는요, 수영도 못하고요, 물도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남편만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2: I couldn't swim and was terrified of the water, but I decided to trust him and go anyway.
1: Mm-hmm.
2: So I couldn't swim, well, I couldn't swim well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And was terrified of the water. 뭐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다.
1: 그쵸.
2: 뭐를 매우 무서워한다라고 할 때 you can have a fear of something. You could also be terrified of something.
1: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연에도 엄청 무섭다라고
2: 그렇죠.
1: 해주셨잖아요.
2: Mm-hmm.
1: 그래서 이 엄청 무섭다 정도 레벨을 느끼게 해주시려면 I think the word terrified would come in handy.
2: Oh, yeah.
1: Mm-hmm. So I couldn't swim and I was terrified of the water. 자, 그렇지만 남편만 믿고 따라 나섰다. But I decided to trust him and go anyway. 자,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의 작은 섬 보홀이었습니다.
2: Our destination was Bohol, a small island in the Philippines that is a popular vacation spot for locals.
1: Mm-hmm. The Philippines. 우리는 그냥 필리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군도로 이루어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복수형으로 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앞에 the가 붙죠. So the official name of the country is the Philippines. 이렇게 보시면 되고. That is a popular vacation spot for locals. 그렇죠?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그런 휴양지다. Spot이란 건 여행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2: Yeah, a destination, 그렇죠. location, spot 다 같죠.
1: Vacation spot, honeymoon spot,
2: yes.
1: 뭐 인기 휴양지를 뭐 hot spot 이렇게 부르는 이유. 자, spot이란 단어도 잘 챙겨주시고. 자, 첫날은요, 안전수칙과 호흡법, 수중신호 등을 배웠습니다.
2: On the first day, we learned the safety rules, breathing techniques, and underwater hand signals.
1: Breathing techniques.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Yeah.
1: 왜냐하면 산소통 물고 숨쉬는 방법이라든가 뭐 수압 어떻게 해가지고 귀 아픈 거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2: 맞아요.
1: How did you learn?
2: 저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 일단 안전수칙.
2: Yeah.
1: 한꺼번에 확 들어가면 안 되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죠.
2: Exactly.
1: 또.
2: So you need to feel comfortable in order to scuba dive. So they train you for that and give you an introduction.
1: Okay. So I guess there's an orientation session before you begin.
2: Yeah.
1: You learn about the safety rules first and the breathing techniques. Technique 발음이요.
2: Techniques.
1: 뒤쪽에 힘 주시고 techniques.
2: Techniques.
1: 그렇죠? 호흡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 속에서의 의미로 underwater 한 단어로 쓰시면 됩니다.
2: 네.
1: Underwater hand signals. 이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신호 같은 걸 보내야겠죠. 자, 그리고 공기 탱크를 짊어진 채 강사와 한 조가 되어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2: Then I put on an air tank, paired up with an instructor, and entered the ocean.
1: 오케이. 자, 구동사 두 개 나오네요.
2: I put on an air tank. Paired up with an instructor.
1: 그렇죠.
2: 그 instructor와 함께가 되겠죠.
1: 한 조를
2: 그렇죠.
1: 이루었다.
2: Yes.
1: 영어로 딱 이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표적이에요.
2: Yeah.
1: 그래서 일반 구동사 put on,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구동사 pair up 두 가지 잘 챙기세요. put on은 일반적으로 뭐 신발 신을 때도 you put on your shoes, you put on a shirt. 여기선 이제 그 산소통 이제 맨 거니까
2: 네.
1: you put on an air tank라고 하셔도 되고 an oxygen tank라고 하셔도 됩니다. 한조를 이루었다 특수 구동사 pair up with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수압 때문에 고막이 정말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2: The water pressure made my eardrums feel like they were going to burst.
1: 고막이 정말 찢어질 듯 아팠다.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냥 귀가 많이 아팠다 그러면 my ears hurt a lot.
2: Yes.
1: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고막을 eardrums라고 하고요. 그 상황을 이제 burst 이렇게 터질 것처럼 아팠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수압을 주어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The water pressure.
2: The water pressure made my eardrums feel like they were going to burst.
1: 마치 그럴 것처럼 느껴졌다. Feel like they were going to burst. 자, 귀가 아프다는 신호를 막 보냈더니 강사가 이제 와서 내 코를 힘껏 눌러주었습니다.
2: I gave the hand signal to say my ears hurt, and the instructor firmly pinched my nose.
1: 흔히 있는 상황인가 봐요.
2: Oh, yeah.
1: 귀 하시는 분들이
2: 맞아요.
1: 귀가 아프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코를 힘껏 눌러주면서 이렇게 그 수압과 귀의 압력이 이제 맞게끔 도와주셨나 봐요. 그래서 I gave the hand signal to say my ears hurt, and the instructor 자 코를 힘껏 눌러줬다 어떻게 하셨나요?
2: Firmly pinched my nose.
1: Pinch는 이제 꼬집다 할 때 쓰는 말이긴 하죠.
2: 맞아요.
1: Pinch. He pinched me. 꼬집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꼬집다의 pinch도 있지만 a pinch of salt라고 할 때도 그렇죠. 그렇고
1: 조금 소금 조금 얘기할
2: 네.
1: 때.
2: 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지하고 이게 검지인가요?
1: 네네네.
2: 를 사용하잖아요. It's actually whenever you make that what do you call it? That motion or use those two fingers to do something. Right?
1: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걸 pinch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firmly pinched my nose는 힘껏 코를 이렇게 꼬집듯이 눌러줬다. 붙잡고. 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통증이 괜찮아졌습니다.
2: Amazingly, the pain disappeared in an instant.
1: 그렇죠. 뭔가 좀 스트레칭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카이로프랙틱 같은 거 이제 받다 보면 교정 받다 보면 뚝 한 소리 나면서 괜찮아질 때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요? The pain disappeared in an instant 하면 통증이 정말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 자, the pain부터 in an instant까지. 자, 오늘 이 문장을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2: The pain disappeared in an instant.
1: 순식간에 아픈 게 괜찮아졌다. One more time.
2: The pain disappeared in an instant.
1: In an instant까지 같이 묶어서 아예 외워서 쓰세요. 자, 이렇게 위기를 두 번 넘기고 나자 긴장된 몸이 점점 유연해졌습니다.
2: After getting through that challenge twice, my body gradually relaxed.
1: 그렇죠. Relax를 동사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My body gradually relaxed. 점점 더 편안해졌다. 자, 그제야 주위를 이제 둘러보면서 유영하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 I began to notice the beautiful fish swimming around me.
1: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귀도 아프고 무섭고 그러니까 안 보이다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이 보이더라. Notice란 동사 동그라미 칠게요. 이제 눈에 들어와서 인지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2: 네.
1: That's when you notice something.
2: 오, 여기 있었네. 오, 이런 게 있었네. You notice something.
1: 그렇죠. 혹은 Oh, I didn't notice that.
2: Right.
1: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아, 나 그거 미처 몰랐네. 이런 의미로. 좋아요. 형형색색의 이 물고기들을 마주하니까 그야말로 신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2: Seeing the yellow, pink, and purple fish felt like stepping into a whole new world. So seeing these colorful fish felt like 어떤 느낌이었다? Stepping into a whole new world. 마치 정말 새로운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세계, 새로운 세상에 발을 약간
1: 들여놓는 듯한
2: 느낌이었다.
1: 그렇죠. 그래서 step into.
2: Yes.
1: Step into a whole new world. 표현 너무 예쁘죠? 함께한 강사분 덕분에 나는 첫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2: Thanks to my instructor, my first experience with scuba diving was a great success.
1: Was a great success.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지겠죠?
2: 네.
1: 네. 자, 오늘 스쿠버 다이빙 멋진 도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Scuba diving. My husband suggested that we have a go at water sports while we were still young enough to enjoy them. I couldn't swim and was terrified of the water, but I decided to trust him and go anyway. Our destination was Bohol, a small island in the Philippines that is a popular vacation spot for locals. On the first day, we learned the safety rules, breathing techniques, and underwater hand signals. Then I put on an air tank, paired up with an instructor, and entered the ocean. The water pressure made my eardrums feel like they were going to burst. I gave the hand signal to say my ears hurt, and the instructor firmly pinched my nose. Amazingly, the pain disappeared in an instant. After getting through that challenge twice, my body gradually relaxed. I began to notice the beautiful fish swimming around me. Seeing the yellow, pink, and purple fish felt like stepping into a whole new world. Thanks to my instructor, my first experience with scuba diving was a great success.
1: 자, 그럼 교재 52페이지 세 가지 표현을 오늘 연습을 더 해볼게요. 자, 모모와 짝을 이루다, 한 조를 이루다, 구동사 써야겠죠.
2: I paired up with an instructor and entered the ocean.
1: 그렇죠. 매일 구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오늘 이 표현은 꼭 좀 잘 챙겨두세요. 오늘의 구동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같은 반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럴 때
2: Everyone paired up with a classmate for the project.
1: 그렇죠. 그러면 나 말고 한 명을 더 정해서 조를 이뤘다는 얘기예요. Mm-hmm. 자, everyone paired up with a classmate for the project. 자, 오늘 두 번째 통환기 문장을 이걸 정할게요. 이 구동사를 그대로 외우기 위해서. One more time.
2: Everyone paired up with a classmate. For the project.
1: 잘 활용해 보시고. 자, 그다음 순식간에 없어졌다. 아까 했었죠?
2: Disappear in an instant.
1: Mm-hmm.
2: Amazingly, the pain disappeared in an instant.
1: 내 두려움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2: All my fear and worries disappeared in an instant.
1: 그쵸? Disappeared in an instant. 붙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뭐뭐 해본 첫 경험. First experience 전치사 with까지.
2: My first experience with scuba diving was a great success.
1: 내가 혼자 요리해본 첫 경험이었다.
2: That was my first experience with cooking alone.
1: 예, ing 붙여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표현 잘 활용을 해보세요. Good job, everyone.
3: 다이얼로그 practice.
4: I saw your travel photos. It looks like you went scuba diving. Weren't you scared?
0: You know how afraid I am of the water. I was terrified at first.
4: So how did you manage it?
0: I just trusted my instructor and followed her lead.
4: So it turned out well?
0: Yes. Once I got used to it, seeing all the colorful fish felt like entering a whole new world.
2: 만 says, I saw your travel photos. It looks like you went scuba diving. Weren't you scared? 여행 사진들을 보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했네. 무섭지 않았어?
1: 그쵸. 물속에 사진을 또 찍을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수중 카메라 같은 걸로.
2: Yeah.
1: 그래서 찍으셨나 봐요.
2: 여자가, You know how afraid I am of the water. 나 물 엄청 무서워하는 거 너 알잖아. I was terrified at first.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 엄청 okay. 무서웠어. I trusted my instructor and followed her lead이라고 하는데 instructor 강사죠. 그래서 강사님만 믿고 따라했다.
1: 누군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할 때 you follow somebody's lead. Yes.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2: 남자가 so it turned out well. 그래서 잘 됐어? 성공했어? 하니까 여자가 yes. Once I got used to it. 일단 적응을 하고 나서 seeing all the colorful fish felt like entering a whole new world. 또 나왔네요.
1: 아까 썼던 표현들. 신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다.
2: 네.
1: 익숙해지니까 좋네요. 자, 대화문으로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 여러분 교재 54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해보시고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learning expressions about transportation.
1: Mm-hmm.
0: And especially ones that you can use when you're searching for transportation or when you're on transportation.
1: Right.
0: 네, 그래서 교통수단을 찾거나 아니면 뭐 타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1: Now I hope when you travel that you don't make any mistakes.
0: 아, 그쵸. 우리 여행할 때 특히 교통수단 탔을 때 실수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Mm-hmm.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1: The first time I went to Japan, I went by myself.
0: Ah, really?
1: And I got lost on the trains. I took the wrong train 3 times in a
0: row. Oh, no!
1: Yeah, it was a disaster.
0: 일본에선 그러기 너무 쉽더라고요. It's so difficult.
1: It was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e Seoul subway system.
0: Exactly. 특히 일본은 지하철 타기가 진짜 복잡합니다.
1: It's 네. the worst feeling when you're trying to go somewhere and you see the stations going by and they're all the wrong stations. Like, wait, which station is this?
0: 분명히 Where 내가 am I going? 맞는 기차를 탄 것 같은데 다음 역이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고 이상한 역이에요. 그럴 때
1: 뭐죠?
0: 뭐지? 나 내려야 돼? 아니면 계속 가야 돼? 네, 그럴 때 참 기분이 그렇죠. Yeah.
1: So in that situation, you can use this expression. Let's say you got on the wrong bus.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표현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네, 버스를 잘못 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표현 먼저 파헤쳐 볼까요?
1: Ready, start!
0: 자,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탄 것 같아요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자, 확실해요? 진짜 버스를 잘못 탔나요? 자, 일단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그렇죠. 자,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문장을?
1: I think.
0: 그렇죠.
1: It's dawning on you.
0: 맞아요. 지금 이제 막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I think. 네. 100% 확신은 없지만 그런 것 같은.

0: 잘못된 버스, 즉 엉뚱한 버스를 탄 거죠. 그럴 때는 wrong bus라는 표현을 씁니다. wrong이라고 하면 사실 틀린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이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는 게 버스가 아니다. 기차다. 그러면 버스 대신에 train을 써서 I think we took the wrong train.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자, 이 표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표현을 응용한 패턴 연습 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아주 간단하네요. 아, 뭐 길긴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연습해 볼수 있어요.
1: Our sentence is,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And a little bit before that, I said, I think we took the wrong train. So we're going to do that. Just change the last part. I think we took the wrong 뭐뭐.
0: 맞아요. 그래서 bus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I think we took the wrong 뭐뭐. 우리 뭐뭐를 잘못한 것 같아요. 요렇게 의역을 할수 있는 표현을 연습해 볼게요. 뭐 교통수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line.
0: 아, subway line. 지하철 노선이라는 표현이죠. 우리 지하철 노선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초록색인데 올리브 색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잔디 색깔일 수도 있고 애매하게 다른 초록색일 수도 있잖아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line. 이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
1: I think we took the wrong turn.
0: 아, wrong turn. 우리 방향을 잘못 돈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럴 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right turn인데 첫 번째 코너에서 오른쪽을 돌았어야 되는데 두 번째 코너에서 돈 거예요. 그럴 때도 wrong turn이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왼쪽으로 돌았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도 wrong turn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escalator.
0: 에스컬레이터가요. 2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1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1: 맞아요.
0: 아니면 West Wing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1: 맞아요.
0: East Wing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좀 구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In very big, like hospitals or shopping malls, sometimes the escalator might take you to a different building.
0: 맞아요. 에스컬레이터가 큰 건물의 경우 다른 빌딩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우리 에스컬레이터를 잘못한 것 같아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escalato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어어.
0: 왜요? 왜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huttle. 우리 셔틀버스를 잘못 탄것 같아요.
0: Oh no, what should we do? 이런, 어떡하죠? 내려야죠, 뭐.
1: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0: 아, 그래요? 다음 비행기 여유 있네요. 네. 하지만 여유 없으면 큰일 났네요.
1: 맞아요.
0: 그쵸? 네. I think we took the wrong shuttl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Now, so far, all of these examples have been transportation things that you take, but you can actually literally take things and take the wrong one. For example, I think we took the wrong suitcase.
0: Transportation일 때도 take지만 실제로 뭔가를 가져갈 때도 take를 쓸수 있으니까 I think we took the wrong suitcase. Suitcase는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르는 여행 가방을 뜻하잖아요. 우리 여행 가방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남의 걸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표를 잘 봐야 돼요.
1: 맞아요.
0: 네, 똑같이 생긴 suitcase가 진짜 많더라고요.
1: I've never taken the wrong one, but someone took mine.
0: 저도 그런 적 있어요.
1: But I caught them before they left the airport.
0: Me too. 네, 다른 사람이 제거 가져가는 걸 제가 저기요, 제 겁니다.

0: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티커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걸막 붙여놓거든요. Some people do something to their suitcase so they can recognize their suitcase. 여러분들은 뭐 수케이스가 좀 유니크한가요? 네, 어떤 수케이스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Is your suitcase unique?
1: Not really. No, but it has some damage that I recognize.
0: 네, 상처난 부분이 좀 유니크하군요. 네, 또 어떤 거를 또쓸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1: Well, sometimes if you're driving, you can take the wrong way too. So I think we took the wrong bridge.
0: 우리 다리를 잘못 건넌 것 같아요. 올림픽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행주대교를 건넌 거죠. I think we took the wrong bridge. 우리 다리를 잘못 건넌 것 같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길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수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뭔가를 잘못 가져갈 수도 있네요. 그죠?
1: Here's a few more. I think we took the wrong exit.
0: Exit. 그렇죠? 출구를 잘못 나갔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이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highway exit이 될수 있겠네요. 고속도로에서 exit 5로 나가야 되는데 exit 4로 나갔다든지 뭐 이럴 때쓸수 있겠네요.
1: There's a different way you can use take. You probably won't have to use this sentence, but it's possible. I think we took the wrong class.
0: 수업을 잘못 들었네요. 대학 강의 같은 경우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3 강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203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지금 영어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 왜 수학 강의를 하고 있지? 30분 듣고 나니까 I think we took the wrong class.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umbrella.
0: 우산을 잘못 가져오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Just like suitcases, umbrellas look all the same. umbrella. 우산도 다 비슷하게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unique umbrella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What color is your umbrella?
1: My umbrella is blue, like navy
0: blue.
1: blue.
0: 그것도 굉장히 흔한 색깔이에요. Navy blue. 네. 그럼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요?
1: Well, I'll probably end up losing it anyway, so it's
0: 네.
1: okay.
0: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또. 네, 이렇게 해서 I think we took the wrong 뭐뭐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line.
0: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line.
1: I think we took the wrong turn.
0: I think we took the wrong turn.
1: I think we took the wrong escalator.
0: I think we took the wrong escalator.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huttle.
0: I think we took the wrong shuttle.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uitcase.
0: I think we took the wrong suitcase.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ridge.
0: I think we took the wrong bridge.
1: I think we took the wrong exit.
0: I think we took the wrong exit.
1: I think we took the wrong class.
0: I think we took the wrong class.
1: I think we took the wrong umbrella.
0: I think we took the wrong umbrella.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예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보세요.
2: 이봐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한 것 같아요.
3: 이런, 우리가 몇번 버스를 타야 했죠?
2: 42번이요. 이건 24번이에요.
3: 맙소사.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0: 그럴 때 있어요. 숫자
1: 네.
0: 헷갈릴 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이봐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영어로
1: 아하.
0: 알고 계시죠? 이런, 우리가 몇번 버스를 타야 했죠? 뭐뭐를 했어야 했죠?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Be supposed to라는 표현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42번이요. 자, 42번.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만,
1: 네, 번호.
0: 네, 번이라는 그 번호라는 단어가 영어는 먼저 나옵니다. 이건 24번이에요. 자, 여기서도 역시 번호가 앞에 나오겠죠? 맙소사. 자, 맙소사라는 표현, 뭐 이런 뭐 비슷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뭐뭐 해요. 뭐뭐 합시다. 이럴 때는 let's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정류장. 정류장은 stop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다음 정류장이니까 next stop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영어 표현을 만들어 보면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서 영어로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4: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5: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4: Number 42. This is number 24.
5: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0: 이봐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탄 것 같아요.
4: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1: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Hey, 이렇게 시작했죠?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hey,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표현이겠죠? 이런, 우리가 몇 번 버스를 타야 했죠?
5: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1: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0: Oh no, 이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었고요.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라고 했어요. 계획했던 거나 뭐 원래 해야 했었던 일, 그런데 안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be supposed to 뭐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which bus, 어떤 버스를 were we supposed to take? 우리가 원래 탔어야 했죠?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42번이요. 이건 24번이에요.
4: Number 42. This is number 24.
1: Number 42. This is number 24.
0: 42번이요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1: number 42.
0: 그쵸? 42 number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Mm-hmm. Number 42. 이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24번이에요도 역시 this is number 24.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헷갈렸다고 하니까 맙소사.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라고 했네요.
5: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1: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0: 뭐라고요? 맙소사가?
1: Yikes!
0: 네, yikes! Yikes는 이런, 어머, 맙소사! 이럴 때 감탄사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라는 표현은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이라고 했어요. Let's get off 라고 하면 우리 내립시다 라는 뜻이고요. 어디에서? At the next stop.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할 때는 at을 쓰죠. The next stop은 바로 다음 정류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대화를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Okay, let's review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4: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5: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4: Number 42. This is number 24.
5: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 표현에서는요, think we, 이렇게 살짝 연음이 되거든요. 세진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wrong, r 발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거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잘하셨어요. 오디오 어학당 오셔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1: Stupend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de.
0: 자, 여행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1: Sure,
0: 또
1: that's
0: 친구를
1: right.
0: 사귀는 경우는 뭐 부지기수인 yeah. 것 같고요.
1: Sometimes you make good friends during your travels, uh-huh. during your trips.
0: Right.
1: But you have to be sometimes careful. You 네. meet some interesting people, quote unquote interesting people. Mm-hmm. And but it always helps to be careful.
0: Oh, 그러면 yeah. is there some kind of cue for you to sort of see that okay, this is not going
1: to
0: work?
1: When you talk to somebody for more than 5-10 minutes, generally you can sense if this person is the right fit or we get along, right? So I think the more you talk to someone, you will know better. There's no magical formula.
0: I see. 그렇죠. 어떤 마법의 어떤 공식이 있다기보다도 이분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 아니면 대충 대화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을 많이 이제 두고 얘기하다 보면 알 수 있겠다.
1: Right,
0: 알겠습니다.
1: Right.
0: 하여튼 그 정도로 대화를 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1: Mm-hmm.
0: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말을 먼저 붙이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럴
1: right.
0: 때 맨날 Where are you from? 예를 들어서 Hi, right. where are you from? 내가 I'm from Korea 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Where are you from? 하고 먼저 묻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To start a conversation, uh-huh. that's usually safe. Well, I meet you for the first time. Oh, where are you from?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1: 개인적으로.
0: 아, 그래요?
1: Yeah.
0: 선생님 한국 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1: Maybe.
0: 네.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은
1: okay.
0: 어떤 이제 그때 EBS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던 어떤 외국인이었는데 mm-hmm. 그분에게 아주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EBS 일하기 전이었다. Where are you from? 학교에서 배운 대로.
1: Right.
0: Where are you from? Well, what's your name? 계속 I just kept asking this person like tons of questions.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평생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묻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1: Okay.
0: So now I understand that she was kind of complaining. Maybe she thought that I came across as a little too rude, maybe. 그러니까 너무 제가 like pry 한다는 단어를 그때 제가 익혔는데
1: P-R-Y
0: P-R-Y 막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1: 캐묻는 거,
0: 네네 그런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얘기를 먼저 하고 난 한국에서 왔는데 넌 어디서 왔니? 하고 내 이름은 뭐인데 대개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하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1: I think talking about yourself introducing yourself first It's usually safe. You're right. I agree.
0: 네.
1: Instead of saying,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Again, I always say, if you just say it very politely, people respond politely.
0: Right.
1: So instead of saying, where are you from? 보다는, oh, where are you from? Huge difference.
0: 그러니까
1: right?
0: 항상 알았어요. 나이스하게.
1: 나이스하게.
0: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모르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을 할 때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이나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간단한 언급부터 하게 되면 의외로 대화가 조금 자연스럽게
1: oh, that's very

0: 상대방이 그렇죠. 근데 가드를 올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그 가드를 너무 올리지 않고 그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1: You lower the guard.
0: Lower the guard.
1: That's right.
0: 말 그대로 가드를 내리고 얘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대화에서는요.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뭘까요? 자, 대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와, 그거 참 멋진 카메라네요. 평소에 많이 쓰세요?
2: 고맙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가지고 다녀요.
0: 좋네요. 여기 전에 와본 적 있으세요?
2: 한 번이요. 하지만 이번이 훨씬 더 좋네요. 사람들이 이곳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새삼 느껴지네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personal information에 대해서 주고받지 않고서도 꽤 오랫동안 얘기를 이렇게 오갈 수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 제가 최근에 이제 캐나다 갔다 왔는데
0: 네.
2: 거기서 어느 분이 좀 되게 웃긴 티셔츠를 입었어요.
0: 아, 디자인이 네. 재밌는.
2: 문구가 되게 기억이 안 나는데 it was like a funny saying.
0: 아, 오케이.
2: 딱 보더니 웃으면서 oh, I love your t-shirt.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0: 네, 그럼요.
2: 본인이 웃기려고 이제 입은 건데.
0: 네.
2: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I come from, Canada, I come from Korea, 얘기하면서.
0: 네.
2: So I like this beginning. You talk about what they're, what they have, mm-hmm. what they're holding. Oh, beautiful camera.
0: 네.
2: 그렇죠?
0: 그렇죠.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small talk을 시작할
2: small
0: 때
2: small talk.
0: 그렇죠. small talk이 참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2: 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0: 우리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날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라라는 얘기를 해요.
2: the weather.
0: weather. 그렇죠. How's the weather? Nice weather. How's the weather는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nice weather. 와, wow, it's raining a lot. 혹은 sunny, 그렇죠. beautiful day. 뭐 이렇게 눈앞에 공통적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좀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2: right.
0: 얘기니까
2: right.
0: 이제 얘기가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밖에도 그 얘기가 끝났어. 날씨 얘기가. 그럼 그다음에 대화로도 이어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얼른 상대방을 이렇게 체크아웃 한 다음에 옷을 입고 있던 머리 모양이든 뭐 들고 있는 모든 간에 그거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죠.
2: Compliment.
0: Compliment.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 love your t-shirt.
2: Right.
0: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 정말 재밌네요. 진짜 right. 마음에 드네요.
2: Right.
0: 네.
2: 그럴 때 love 쓰잖아요.
0: 그렇죠.
2: 재밌고 웃기다 할 때 네. oh, I love your t-shirt.
0: I love your t-shirt. 그때 your t-shirt is funny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2: 근데 뭐 있으니까. 웃기면 웃기니까 막 하 웃으면서 oh, your t-shirt is funny 하면 네. 뭐 funny 하려고 입은 거니까 이해는 하겠죠, 그렇죠?
0: 아, 그래 이해는 하겠죠. 근데 그냥 I love your t-shirt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 That's 네. the best way. Okay. I love your t-shirt.
0: I love your t-shirt.
2: Right.
0: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That's a beautiful camera 라고 말한 거예요.
2: That's a beautiful camera.
0: That's a beautiful camera. 네.
2: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으면.
0: 그러니까 아주 멋진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볼 줄 아는 분이셨나 보죠.
2: 그렇죠.
0: 네, 캬, 그렇습니다.
2: Beautiful camera.
0: 네. 그래서 뭘 가리키면서 그거 참 한번 뭐뭐 한 것이로군 이렇게 말하면서
2: right.
0: 아까도 말씀하실 때 이제 That's a great t-shirt you're wearing.
2: Right.
0: 지금 입고 계신 거 정말 멋진 티셔츠로군요.
2: Right.
0: 뭐 That's a very interesting a t-shirt.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 Right.
0: That's a 어떠어떠한 뭐뭐라는 식으로 That's a beautiful camera. That's a nice hat. That's a pretty bag. 이런 식으로 yeah. 그렇게 칭찬을 하면 좋겠어요.
2: Yeah, when you compliment someone, when you 칭찬 someone,
0: 네.
2: usually 그 분위기가 I think the situation becomes very light
0: yeah.
2: and warm
0: uh-huh.
2: and friendly.
0: Right.
2: Yeah.
0: That's the whole point.
2: That is the point.
0: 그렇죠. 여행 가서 만나서 얘기를 굳이 걸겠다고 할 땐 좋은 right. 분위기를 원해서 하는 거니까.
2: That's right.
0: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문장 표현을 That's a 그다음에 형용사, 명사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면 좀 잘 그 문장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That's a beautiful camera. 그러면서
2: mm-hmm.
0: 그 평소에 많이 쓰세요?
2: Oh, do you use it a lot?
0: Do you use it a lot? 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평소에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인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 카메라 그렇게 기가 막힌 카메라 갖고 계신데 어떻게 많이 직접 쓰세요? 뭐 이런 말로 Do you use it a lot? 이때 a lot이라고 하는 건 자주, 많이라는 뜻이
2: right.
0: 되는 거죠.
2: Do you use it a lot?
0: Do you use it a lot?
2: Do you use your camera a lot?
0: 그렇죠. Do you use that beautiful camera a lot? 그 멋진

0: 카메라를 자주 쓰십니까? 라는 뜻으로 말이죠. 네. 자, do you use it a lot? 이렇게 do you 뭐뭐뭐 a lot 하면은 당신은 많이 뭐뭐뭐를 하나요? 라는 뜻이 되잖아요.
1: Right, right.
0: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자주 오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1: Do you come here a lot?
0: Do you come here a lot?
1: Right.
0: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1: Do you come here a lot?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a lot?
0: 그렇죠.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a lot? 이 식당에 자주 오십니까? 이때는 often의 뜻으로 a lot이 쓰인 거고
1: right.
0: 요리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라고 한다면
1: oh, Do you cook a lot?
0: Do you cook a lot?
1: Right.
0: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 Do you cook often?
0: 그렇죠. Do you cook often? 종종 이렇게 요리를 하십니까? 보통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해볼까요? 라고 할 때 자주 하는 편 이것도 뭐야? 골치 아플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Do you cook a lot?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1: Right.
0: 네. 자, that's a beautiful camera. Do you use it a lot? 까지 들어보세요.
2: That's a beautiful camera. Do you use it a lot?
0: Do you use it a lot? 자, 그랬더니 일단 칭찬에 고맙다고 인사하죠.
1: Thanks.
0: Thanks. 그렇죠. Beautiful camera라고 하는데
1: Thanks for the compliment.
0: 그렇죠. Thanks for the compliment.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the compliment. 이 교재에서는 지금 thanks까지만 말했는데요. 그런 다음 Do you use it a lot? 이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또 답으로 제가요. 여행 갈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1: I bring it on every trip.
0: I bring it on every trip. 네, 이렇게 right. 말하는군요.
1: I bring it on every trip.
0: I bring it on every trip. 자, right. bring it on 할 때 그 bring it on이 아니에요.
1: 덤벼봐, bring it on.
0: 그렇죠.
1: 그거는 다른 맥락이죠.
0: 그렇습니다. 그럴 때 on은 또 문법적으로 다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ring it on 하면은 어디 덤벼봐, 어디 볼 테면 뭐 가까이 올 테면 가까이 와봐, 뭐 들어와, 들어와. 이게 bring it on이 되거든요. 네,
1: right.
0: 나에게 한번 덤벼보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I bring it, 난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I bring it. On every trip, 모든 나의 여행에 라는 뜻이 돼요.
1: Right, on every trip.
0: 그렇죠.
1: So everywhere I go, anytime I travel somewhere, I take my camera. All the time.
0: All the time. Yeah. 바로 저렇게 쭉 풀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Mm-hmm. 선생님, if you could remember the whole sentence once again, could you give us that one more time?
1: Sure. I bring it on every trip.
0: Mm-hmm.
1: I bring it on every trip.
0: 그거 말고 the longer version.
1: Oh, the longer version. I take my camera everywhere I go on all my trips. 그다음에 뭐였죠?
0: That's pretty much it.
1: That's pretty much it.
0: 네,
1: yeah.
0: 그렇습니다.
1: So I take my camera everywhere I go.
0: I take my camera everywhere I go.
1: Yes.
0: On all the trips, 했나요, 선생님?
1: Or you can say, I take my camera on all my trips.
0: On all my trips.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내가 가는 모든 여행에 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서도 I bring it on every trip. 왜 이때 그럼 가지고 오다라고 bring it을 썼을까 할 때 혹시 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이런 게 있었죠. I need something that's easy to bring on the airplane.
1: That's
0: 했던
1: right.
0: 거 기억나세요? 비행기 기내에 들고 타기에 좀 쉬운 거 고릅니다.
1: Easy to bring.
0: Easy to bring.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bring은 어디에 가지고 들고 들어간다라는 뜻으로도 bring을 쓴다는 거였어요.
1: That's right.
0: 자, 그런 의미로 I bring it on every trip. 자, 그랬더니 정말 좋으시겠다.
1: Oh, nice.
0: 네, 그 여행 갈 때마다 저 좋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신다니 참 좋겠다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nice라고 한 다음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1: Have you been here before?
0: Have you been here before? Mm-hmm. 네, 이건 뭐 거의 통째로 외우셔도 좋을 right. 문장입니다. Have you been here before?
1: Have you been here before?
0: Have you been here before?
1: Yeah. 네. When you travel somewhere, people ask this question all the time. It literally means, is this your first time? Or have you been here before?
0: Have you been here before? 그렇죠. 여기에 전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온 거 말고 이전에. 그래서 before를 넣은 겁니다.
1: Right.
0: Have you been here before?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3: Thanks. I bring it on every trip.
2: Nice. Have you been here before?
0: Have you been here before? 자, 그럴 때 전에도 와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yes라고 할 것이고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라고 한다면 no this is my first time here라고 할 것이고
1: perfect
0: 네
1: right.
0: 근데 여기서는요 yes나 no라고 답하지 않고 yes를 물론 내포한 다음에 한 번요라고 합니다.
1: Just once.
0: Once.
1: 그냥 once.
0: 네.
1: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0: 그렇죠. 그냥 once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좀 정 없다.
1: 아, 그렇죠. 네.
0: 얘기했는데 조금 좀
1: 얘기하기 싫어요. 이 친구는 네. 그냥 once로 끝나면. 네. Just once.
0: 그 아까 유진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yeah. 이거 별로 좀 위험한 것 같은데라고 할 때 얘기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뜻 의미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게 right. 아니라면 once 하고 일단 간단히 말한 다음에 뒤에 또 말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2번이 훨씬 더 좋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1: Right,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0: It's even better this time. 네, 한 번 전에 와본 건 사실이지만 이번이 그때보다 더 좋아요. 자, 좋아요, good. 더 좋아요, better. 훨씬 더 좋아요, even better가 됩니다.
1: 그리고 even이라는 단어가 네. 다양하게 쓰이는데 네. 여기서는 it's so much better. Even better.
0: Even better.
1: It's even better this time.
0: Even better this time.
1: First time was great.
0: 그렇죠.
1: This time it's better than great.
0: 그렇습니다. 이번이 훨씬 더 좋습니다.
1: Right.
0: Better than my first time 이런 뜻으로 it's even better this time. 혹은 this time it's even better 해도 돼요?
1: That's perfect.
0: 아, 그렇군요.
1: This time it's even better.
0: 아, this time it's even better. 정말 감정이 확 사는데요.
1: 지금 어디서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0: 그 어디 저기 마추픽추 뭐 이런 데 아닐까요?
1: Somewhere beautiful.
0: 네, 그렇겠죠.
1: An amazing nature, right?
0: 그렇겠죠. 자, it's even better this time 이라고 말한 다음에 거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맞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길 그렇게 좋아했었지 싶더라고요. 라는 말로 내가 다시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소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새삼 무심코 떠오릅니다. 라는 말이
1: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0: 네.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낯설지 않은 단어들입니다만은 좀 right. 길고 복잡하긴 합니다. I am reminded라는 말이 우선 나오는데요.
1: Right.
0: 내가 상기되어진다는 말로 I am reminded. 왜 사람들이 이 장소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그 뒤에 이어집니다.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다라는 말로 새삼이란 말이 좀 애매하죠. 영어로. 새삼이 뭘까? 이게 I am reminded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I'm reminded.
0: 네, 그렇게 다시 새삼 느끼게 됐다. 자,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3: Once,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0: 전체 대화입니다.
2: That's a beautiful camera. Do you use it a lot?
3: Thanks. I bring it on every trip.
2: Nice. Have you been here before?
3: Once,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0: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그거 참 멋진 카메라네요. That's a beautiful camera.
1: That's a beautiful camera.
0: 평소에 많이 쓰세요? Do you use it a lot?
1: Do you use it a lot?
0: 아유, 고맙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죠. Thanks. I bring it on every trip.
1: Thanks. I bring it on every trip.
0: 어우, 좋네요. 여긴 전에 와본 적 있으세요? Nice. Have you been here before?
1: Nice. Have you been here before?
0: 한 번요. 하지만 이번이 훨씬 더 좋네요.
2: Once,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1: Once,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0: 사람들이 이곳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새삼 알겠어요.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1: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0: 여기까지입니다. Yay!
1: Good job, everyone.
0: 어딜 가면 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시사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induced. 뜻은 유도된, 야기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potentially record-breaking El Niño event, combined with human-induced climate change, is heavily disrupting global weather patterns and makes 2027 highly likely to become the hottest year on record. 여기서 induced라는 표현은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illness was induced by long-term stress.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그 병을 유발했습니다. 뉴스에서 drug-induced, stress-induce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원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induced 꼭 기억하세요.
2: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Wednesday, the 9th of September,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In just a couple of years, generative AI has become an essential tool in today's world. But like their human counterparts, these digital assistants are not perfect and are bound to make some mistakes every now and then. 생성형 AI는 세상에 나온 지 불과 몇 년 만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그리 완벽하진 않아서 가끔씩 실수를 하는데요. With a flaw in mind, a global confectionery company launched an ingenious brand promotion campaign playing on its long-standing slogan, "You're not you when you're hungry." Whenever a chatbot starts acting up, treat it to a digital chocolate bar, which is actually a custom-coded text prompt that commands the system to rethink its mistake and generate a cleaner, more accurate answer. 이런 단점도 누군가에겐 좋은 기회로 보인 모양입니다. 배고플 때는 평소에 네가 아니야 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한 글로벌 초콜릿 바 제조사는 챗봇이 실수할 때가 인간으로 치면은 배가 고파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그럴 때는 자사에 디지털 초콜릿 바를 입력하라고 홍보했는데요. 이 디지털 초콜릿 바라는 거는 AI의 프롬프트를 재정비하는 특수 명령 지침을 담고 있어서 이 코드를 수신한 챗봇은 이전에 부정확했던 답변을 스스로 제고하고 정돈된 태도로 다시 답변을 출력하게 된다고 하네요.
1: 뭐 joining us in the studio is Karen Choi. Good morning, Karen.
2: Good morning, Sue.
1: And we use AI quite a lot in our everyday lives, don't we?
2: Whether
1: it's for work or sometimes just for other things as well.
2: Yeah, people turn to it to, you know, get a bit of like therapy.
1: Yeah, exactly.
2: Therapy session or yeah. to ask them about their future.
1: Uh-huh. But AI is far from perfect. Mm-hmm. So sometimes it makes mistakes.
2: Yeah, it does.
1: And just like people, you know, we get hangry at times. Mm-hmm. I guess AI doesn't get hangry per se, but it can make mistakes.
2: Yeah.
1: So give it a digital chocolate bar.
2: Yeah. Well, I was going to say, everyone needs a refresher now and then.
1: Yes. Yeah, absolutely. 그래요. 그래서 이 초콜릿 만드는 회사가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AI에게도 우리의 초콜릿을 주면은 AI가 그 다음에는 제대로 작동한다. 여러분도 저희의 초콜릿을 드시라 뭐 이런 캠페인인 것 같은데
2: yeah. 네,
1: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가 기발하네요.
2: Yeah, I think so. I think yeah. so. And it makes sense. You know, it kind of clicks. Because when you're running low on something, on fuel, or when you've had too much work, and everything is just all the stress is piled up. You kind of need to shake it off.
1: Yes, absolutely. Yeah. 그래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은요, 이겁니다. 나 지금 당 떨어져서 일이 안 돼. 영어로 바꿔주세요. 나 지금 당 떨어져서

0: 네,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코리아's second quarter nominal economic growth rate grew to its highest level in 47 years as a massive semiconductor super boom skyrocketed corporate operating profits and pushed the nation's annual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close to $40,000.
0: 대규모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1인당 연간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2분기 명목 경제 성장률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Italy has recorded its hottest summer on record since observations began in 1950, reaching an unprecedented nationwide average temperature of 24.3 degrees Celsius as an intense omega-blocking heat wave traps scorching air masses over the region.
0: 이탈리아가 1950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오메가 블로킹 열돔 현상으로 뜨거운 공기층이 이 지역 상공에 갇히면서 전국 평균 기온이 섭씨 24.3도라는 전례 없는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1: Global copper prices have climbed to a record high, driven by fast-growing demand from power grids, renewable energy equipment,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and electric vehicles.
0: 국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설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기차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1: British police have launched a hunt for 70,000 pints worth of Guinness stout valued at around $155,000 after two thieves posing as truck drivers hauled away about 800 barrels from a distribution depot near Liverpool.
0: 영국에서 약 15만 5천 달러 상당의 기네스 흑맥주 7만 잔 물량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럭 운전사로 위장한 도둑 두 명이 리버풀 인근의 물류창고에서 해당 맥주 약 800배럴을 훔쳐 달아나면서 발생했습니다.
1: A Danish homeowner building a backyard terrace has unearthed Denmark's largest Viking Age silver hoard on record, revealing a 10th century vault that yielded roughly 700 artifacts weighing over 18 kilograms, including hex silver, ornaments, and international coins.
0: 집 뒷마당에 테라스를 만들려던 덴마크의 한 집주인이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바이킹 시대의 은 보물을 무더기로 발굴했습니다. 10세기 무렵의 것으로 보이는 이 은닉처에는 은 조각과 장신구, 외국 동전 등 총 무게 18kg이 넘는 유물 약 700점이 나왔습니다.
2: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Korea's second quarter nominal economic growth rate grew to its highest level in 47 years as a massive semiconductor super boom skyrocketed corporate operating profits and pushed the nation's annual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close to $40,000.
0: 대규모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1인당 연간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2분기 명목 경제 성장률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Mm-hmm. Tell us more, Karen.
1: Yeah, so we're talking about the nominal GDP. Mm-hmm. It surged 26.4% year-on-year. In the second quarter, it was the fastest growth in more than 47 years. And as we've mentioned many times before, it was largely driven by what's going on in the semiconductor business and corporate profits. Nominal GDP also rose 9.2% from the previous quarter, while quarter, excuse me, while real GDP grew a more modest 3.7% year on year. And that just highlights the impact of higher prices on the economy's overall size.
0: Right.
1: So the Bank of Korea said the semiconductor boom lifted export prices and corporate operating profits, with improvements also

0: natural phenomenon regarding the weather. So this is in Italy, and it experienced the hottest summer since records began in 1950, with the average temperature of 24.3 degrees. That's 0.7 degrees above the previous record that was set in 2003.
1: Right.
0: July and August were both the hottest months on record, while the UK and Austria also recorded their hottest summers ever, and Germany had its second hottest summer since 1881. So it was a really, really hot summer for that entire region.
1: Yeah.
0: And the extreme heat had serious health and economic consequences, with an estimated over 5,000 heat-related deaths reported in Spain between June and August. Agriculture was affected in parts of Italy and was hit hard by the combination of heat and drought. And experts say the prolonged heat was fueled in part by this omega blocking.
1: Right.
0: It's a weather pattern that traps hot, dry air over Europe, and it raises concerns that extreme summer temperatures are becoming a more frequent climate risk.
1: It's a heat dome.
0: Dome, yes.
1: And it's trapping the heat in Europe,
0: yeah,
1: especially along the Mediterranean regions, but also in England as well, and other parts of Europe too. 그래요, 이 열돔에 갇힌 유럽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 1950년 처음으로 이제 관측을 시작했는데 그 이래 지금까지 봤던 여름 기온 중 가장 더운 평균 기온이 이번에 기록이 됐는데요. 평균적으로 이제 24.3도라고 했는데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평균 20도였대요. 그때에 비하면은 이 기온은 정말 뭐 0. 몇도 차이도 크잖아요.
0: Yes.
1: 1도, 2도 이렇게만 봐도 큰데 한 4도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0: Yeah.
1: 그때에 비하면. 네. 자,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It's very intense.
0: Right. So when something is intense, it means that it exists in an extreme degree or is very strong or is felt with great force. So when we're describing intense levels of heat, we could be describing extreme levels of heat, or it could be cold or coldness or pain or something that's really powerful, because it could also describe something like intense emotions as well. And that would be like emotional state, like anger or desire or hatred.
1: 이게 감정이든 기온이든 무엇이든 강렬하면 it's very inten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0: Yes.
1: The taste is very intense.
0: Yeah.
1: 아주 맵거나 뭐 아니면 다양한 어떤 강렬한 맛이 있을 때도 very intens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omega blocking heat wave, heat dome, 열돔 현상이 굉장히 강렬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Scorching air masses?
0: Yep, scorching. So scorching is, we describe something that's extremely hot, often to the point of burning, as scorching. So if it's a scorching air mass, that means we're talking about a very large body of air that brings this intensely hot, dry weather because it forms over a hot, dry land region.
1: 지금 말하는 이 scorching air masses라는 거는 정말 거의 탈 듯한 뜨거운 그런 공기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scorching이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뭐 가마솥과 같은 더위 이런 정도로 우리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r masses가 있으니까 뭐 좀 전문 용어로는 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 저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taly has recorded its hottest summer on record since observations began in 1950, reaching an unprecedented nationwide average temperature of 24.3 degrees Celsius as an intense omega blocking heat wave trapped scorching air masses over the region.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two headlines. Let's take a break.
2: 이수경 님이요. 오늘 아침은 정말 가을 기온입니다.
1: 반디님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 Yeah.
1: 네, 세명화님은 여기 필리핀입니다. 한 달 내내 다음 달까지 비 온대요.
2: 아.
1: 우기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요. 하늘 못 본 지 한 달이 넘어요.
2: Oh.
1: Oh, it's raining a lot, is it?
2: Rainy
1: oh,
2: season.
1: The rainy season.
2: Yeah.
1: The monsoon season. It must be in the Philippines. 아하, 그래요. 네, 요 monsoon season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다음 달까지라고 하셨군요.
2: About, 네. Yeah.
1: 그러고 나면은 또 다시 또 더워지는 거겠죠? 1년 내내
2: 따뜻하니까. Yeah, I don't know how the weather works there, but do you carry around umbrellas?
1: I don't know. Yeah.
2: Yeah.
1: Do you or do you not?
2: Because it doesn't rain all day there during the rainy season, does it?
1: No, I don't think so.
2: It comes and goes.
1: Yeah, I experienced a day's worth of very heavy showers once in the Philippines. Mm-hmm. I was there on vacation and it rained really heavily and then it stopped.
2: Yeah.
1: And then it rained again.
2: Yeah.
1: And stopped. So I don't know if that's typical because I was only there for a few days.
2: Right.
1: But let us know. Mm-hmm. I'm curious.
2: Mm-hmm.
1: 네. 권종희님, 벌써 이불 속이 더 좋은 날씨가 됐어요.
2: Yeah.
1: 싸늘해서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흑흑. 여기 창원입니다.
2: And it's further down south.
1: Yeah,
2: yeah.
1: It's still getting cooler.
2: Cooler.
1: James D2D2V님이요. 유튜브로 수원은 바람 불고 가을 날씨예요. 하셨습니다. 네.
2: Fall is here.
1: Absolutely. Song X님은 유튜브로 당 떨어질 때 확실히 초콜릿이랑 젤리를 찾게 돼요.
2: 아.
1: 오늘 바람이 무척 세게 불어요.
2: Yes.
1: 따다닥 소리가 나서 비 오는 줄 알고 밖을 내다봤더니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2: Chocolate. 네. I like chocolate.
1: Who doesn't? 김예진님, 안녕하세요. 춘천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오늘은 하늘이 흐리기까지 하네요. Huh. 하셨습니다. Is it gonna rain?
2: I don't know.
1: I haven't checked the weather.
2: It was pretty
1: today.
2: Clear today, I think, on Driving my drive. In, yeah. Not home, on my drive here.
1: Yes. Yeah, likewise. But I guess in Chuncheon, it's a little grizzly skies.
2: Yeah, it's a little cloudy.
1: 좋아요. 자, 오늘의 무마 문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나 지금 당 떨어져서 일이 안 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Here's Star Sailor with Bring My Love.

우리 청취자 이철이 님이 앞서 nominal GDP에서 nominal이라는 거는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라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nominal이라고 하면은 명목 GDP, 명목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현재의 그 시장 가격을 반영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production 개수는 작년과 올해가 똑같을 수 있지만

0: 리버풀 인근의 물류 창고에서 해당 맥주 약 800배럴을 훔쳐 달아나면서 발생했습니다. Oh my goodness.
1: Oh
0: They
1: my
0: stole a lot
1: goodness.
0: of beer.
1: Of all the
0: Is it,
1: things to
0: yeah?
1: steal.
0: Is it beer? Or is it, yeah, it
1: Yeah,
0: is beer.
1: it's
0: Okay.
1: Guinness stout.
0: Guinness
1: So
0: stout. Yes.
1: it's dark
0: Dark
1: beer.
0: beer.
1: Yeah.
0: 흑맥주를 스타우트라고 하는
1: Yes.
0: 거죠?
1: Yes. So police are on the search for two truckloads of stolen Guinness. As we mentioned, it's worth about $155,000. It contains 70,000 pints of this famous iconic stout. The beer was taken Monday night from an industrial park near Liverpool. I cannot say Liverpool today. I
0: Liverpool.
1: keep stumbling over it, but it's Liverpool by two drivers who stole trailers carrying about 800 barrels. With the trailers themselves
0: Yeah.
1: being very expensive, they're valued at another about $67,000. So police say the Guinness was destined for pubs and vowed to recover all of these stolen goods, with one detective joking that the beer is only good for you when it has been legally purchased.
0: 그래요. 우리 돈으로는 2억 원이 넘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흑맥주입니다. 2억 원, 2억 1천만 원 상당의 흑맥주가 지금 도난당했는데 트레일러 두 대가 통째로 지금 사라진 거예요. 아마 이제 워낙에 트레일러가 크고
1: Yeah.
0: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설마 누가 훔치겠어? 해서 뭐 지켜보지 않았 던 것이 아닐까?
1: Yeah.
0: 혼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양의 흑맥주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7만 잔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70,000 pints예요. 원 pint가 이제 미국 pint는 보통 이제 473ml라고 하거든요.
1: It's
0: 그러니까 우리
1: about 500.
0: 그렇죠. 그냥
1: Yeah.
0: 500cc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7만 잔 정도다. 이렇게 보면
1: Because
0: 되겠습니다.
1: it was in barrels.
0: Exactly.
1: Yes.
0: 아이고, 자, posing as we're looking at thieves that were
1: Right.
0: posing
1: Yes.
0: as truck drivers.
1: Yeah, I guess they fooled everyone. When you're posing as something or when you're posing as someone, it means you're pretending to be a particular person or thing in order to deceive others.
0: 그러니까 일단은 뭐 트럭 드라이버로 위장을 했으니까 거기 뭐 다른 직원들이나
1: Yeah.
0: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지만 아마
1: They,
0: 오늘 트럭 드라이버 바뀌었나 보다 막
1: yeah.
0: 이런
1: Or they
0: 정도로만
1: might
0: 생각했나
1: not even
0: 봐요.
1: have known.
0: 아, 그럴 수도 있고 뭐
1: Yeah, because
0: 바쁘니까.
1: there's so many people.
0: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뭐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뭐 일일이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로 pose as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posing도 하지만 위장한다라는 의미로도 pose as someone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o they were posing as truck drivers, and then they took 800 barrels from this distribution depot.
1: Right. So distribution depot. Depot is spelled DEPOT. We don't pronounce the T at the end, so it's pronounced depot. And it's a local or regional facility that's used for short-term storage, sorting, and dispatching goods before the final delivery.
0: Exactly. I think you can also pronounce it depot, but you never say pot at the end. You never pronounce the T at the end. Distribution depot는 이제 물류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ritish police have launched a hunt for 70,000 pints worth of Guinness Stout, valued at around $155,000 after two thieves posing as truck drivers hauled away about 800 barrels from a distribution depot near Liverpool. 그리고 이제 haul away라는 것은 무언가를 운송해서 나르는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가볼게요.
1: A Danish homeowner building a backyard terrace has unearthed Denmark's largest Viking Age silver hoard on record, revealing a 10th century vault that yielded roughly 700 artifacts weighing over 18 kilograms, including Hex silver, ornaments, and international coins.
0: 집 뒷마당에 테라스를 만들려던 덴마크의 한 집주인이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바이킹 시대 은 보물을 무더기로 발굴했습니다. 10세기 무렵의 것으로 보이는 이 은닉처에서는 은 조각과 장신구, 외국 동전 등총 무게 18kg이 넘는 유물 약 700점이 나왔습니다. Who would have guessed?
1: Yeah.
0: These Danish Vikings would have buried all this silver under their house.
1: Well, under this homeowner's
0: this
1: house.
0: This person's house, yeah.
1: Well, he had no idea.
0: Yeah.
1: So he was just clearing his backyard to build that terrace. Mm. And he has uncovered what researchers are saying is the largest Viking Age silver hoard ever found in Denmark.
0: Right.
1: So as we mentioned, it contains about 700 artifacts. It weighs more than 18.5 kilograms. And it includes silver ingots, bracelets, coins, fragments, and even a small Thor's hammer pendant.
0: Wow.
1: And they say there are about 320 pieces buried inside a ceramic vessel.
0: 뭐 여러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중에서 학실버라는 거는 은 조각이고요.
1: Mm-hmm.
0: 예전에는 뭐 통화로 사용하기도
1: yes.
0: 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1: yeah.
0: 그다음에 휴대가 가능한 뭐 그런 이제 작은 은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1: Yeah.
0: 뭐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1: A treasure chest.
0: Yes. A treasure trove you might say.
1: Yeah.
0: So much silver.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a silver hoard.
1: Mm-hmm. Yeah, a hoard. It's spelled H-O-A-R-D. And a hoard is a large amount of valuable things, money, or supplies stored up and often kept hidden for future use.
0: 무더기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Hoard라는 단어, H-O-A-R-D라는 거는 비축물, 저장물, mm-hmm. 우리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silver hoard, 은 무더기가
1: yep.
0: 발견이 됐다. And this yielded 700 artifacts.
1: Right. When something yields something, it means it produces or provides something or supplies or generates something, usually positive, like crops, profit or information.
0: 그래요.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만들어냈다, 내놓다라고 할 때 yield something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발견이 만들어낸 것.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색하네요. 네, 이번 발견을 통해서 찾아낸 것.
1: Yeah.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한 700개 정도의 유물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자, yield는 yield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 Danish homeowner building a backyard terrace has unearthed Denmark's largest Viking Age silver hoard on record, revealing a 10th century vault that yielded roughly 700 artifacts weighing over 18 kilograms, including hack silver, ornaments, and international coins.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Karen Choi. 나 지금 당 떨어져서 일이 안 돼.
1: Oh.
0: 이럴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보내주세요.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입니다. 무모하게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무료인 반디 앱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와 유튜브 EBS 라디오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방 이용해 주세요. Let's listen to a song by Olivia Dean, Nice to Each Other.

0: Nice to each other, Olivia Dean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Well, let's have a look at the five key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starting off with 엄청난, massive.
1: Right. It means it's very large, heavy, or solid in physical size, or exceptionally great in scale, amount, degree, or intensity.
0: Mm-hmm. What's your sentence?
1: The company's new smartphone launch was a massive success.
0: 그 회사의 새로운 스마트폰 론치 출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엄청난, massive. The company's new smartphone launch was a massive success.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강렬한, mm-hmm. intense.
1: Right, intense. So this is describing an extreme degree of something, something that's very strong or something that's felt with great force.
0: Yeah. Let's have a look at your sentence.
1: Mm-hmm. A period of intense negotiation followed as both sides tried to reach a deal.
0: 양측 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협상을 뭐랄까요? 인텐스하게 했다. 여기서는 사실 강렬하다라는 단어보다는 뭐 심도 있게 아니면은 좀 더 깊이 있게 했다.
1: Yeah.
0: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Intense negotiation이라고 할 때는
1: like concentrated.
0: 그래서 뭐 정말 집중적으로
1: yeah.
0: 그 협상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이런 느낌이겠죠.
1: Yeah.
0: 일단 intense라는 단어 자체는 무엇이든지 간에 평소보다는 더 많은 강도를 가지고 강렬하게 한다는 뜻인데 a period of intense negotiation followed를 제가 만약에 듣는다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So many back and forths, mm-hmm. many suggestions and eventually, the two sides coming to reach a deal.
1: Right.
0: 자, 다시 읽어보면, a period of intense negotiation followed as both sides tried to reach a deal. 자, 다음 표현입니다. 무엇으로 야기된 것? Mm-hmm. It's driven by something.
1: Right. Driven by, so it means it's motivated by something or compelled or caused by something. And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movement or energy, it could be powered by a specific force.
0: Mm-hmm.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your sentence.
1: The latest stock market rally was driven by positive corporate earnings reports.
0: 아주 긍정적인 이 회사의 매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riven by these reports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 덕분에, 보고서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to pose as something.

0: 땡, 뭐뭐인 체하다 아니면 뭐뭐로 위장하다, 행세하다. Let's have a look at your example.
1: An undercover officer posed as a buyer to catch the criminal.
0: 위장을 하고 있던 경찰이, 위장보다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경찰은, oh my goodness, is that the word we use? I think we have another word for it. An undercover cop.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1: 사복 경찰?
0: 그렇죠. 사법경찰이라고 부르기도
1: No,
0: 하는데,
1: yeah.
0: 네, 그렇게 이제, 원래 경찰의 복장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undercover officer. 위장하고 있는 경찰이 마치 물건을 사려고 하는 행인인 척을 해서 결국은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 표현은 to yield인데요. 무언가를 생산하다, 특히 결과물이나 아까 헤드라인에서는 유물을 이제 뭐 찾았다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을 텐데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1: Right, so yield, it's used as a verb here to mean to produce or provide something. And my example sentence was the apple trees yielded a large harvest this year.
0: 네, 올해 사과나무는 큰 이제 수확을 내놨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말로는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큰 수확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영어식으로는 이제 주어를 무생물로 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과나무가 이런 이제 열매를 생산했다.
1: Yeah.
0: 뭐 내놨다. 네,
1: Sounds
0: 영어식으로는
1: very awkward in Korean.
0: 그래요. 그래서 사과를 많이 수확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morning headline expressions 다 같이 살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어우, 나 지금 당 떨어져서 일이 안 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셨을지 보겠습니다. 정경희 님이요. I'm running out of fuel. Can't get anything done.
1: This definitely works. Fuel in this case, I would understand it more as like food. I'm hungry. Yeah. But I mean, you can be hungry when you're low on sugar.
0: 그래요. 근데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쓰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당이 떨어지는 중이야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running out of fuel. 만약에 이미 다 당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I'm out of fuel 해도 되고 I'm running on fumes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running out 말고 I'm running on fumes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that's a great sentence. 신수아님, I'm low on sugar, so I can't get any work done. Yeah,
1: This
0: yeah.
1: is great.
0: I'm low on something. 뭐가 부족해. 당 떨어졌어. So I can't get any work done. 어, excellent. 자, 9257님은요, officially in a sugar emergency. Work is on
1: I
0: pause.
1: love this because it sounds like AI. It sounds like a robot officially in sugar emergency. It sounds like a robot would say this.
0: 그래서 뭐 I am 이런 거다 생략하고 officially in sugar emergency, work is on pause. 지금 이제 당 비상 사태 상태임.
1: Emergency, emergency.
0: 그리고 work is on pause는 지금 일은 중단 상태 이런
1: And it
0: 거겠죠.
1: also sounds like an emergency because this is kind of like a news headline, where you take out the and so
0: It's not something you would say about yourself, but just it's about a situation that you would describe.
1: Very creative.
0: Yes. 손소희님, I'm low on sugar. Give me some digital chocolate bar.
1: I'm low on sugar is great. Give me maybe a digital chocolate bar.
0: 그래요. Give me some보다 여기서는 give me a digital chocolate bar. Because you can count chocolate bars. That's why. 자, 최인규님. My battery is low, so I can't work properly.
1: This works, I think.
0: Yeah,
1: My
0: my battery's
1: battery's low.
0: low. Yeah, this is fine. 9257님, out of sugar, out of work.
1: Out of sugar, out of work is a little bit different.
0: That means maybe you got fired or you left your job. You don't have a job. Out of work라고 하면은 나 지금 실직 상태이거나 일을 내가 선택해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이 손에 안 잡혀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out of sugar는 괜찮아요. 뭐 설탕 부족하다
1: Yeah. So
0: 이런 뜻이니까.
1: how can we fix out of work?
0: Out of sugar,
1: Out of
0: out of
1: I'm out of
0: energy,
1: energy, yeah. Or I can't
0: maybe.
1: work, I can't
0: Yeah.
1: focus, maybe. Yeah.
0: More literally, yes. 유영희 님은요. I could use some chocolate. I have no energy at the moment.
1: Yep.
0: This
1: This
0: is
1: is good.
0: good. Yeah. I could use something. 이거 너무 좋아요. 이은정 님도 I could use a sugar boost.
1: Yes, this works as well.
0: Very, 이 문장 very 구조가 good.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어식 문장이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있으면 좋겠어라는 뜻이에요. I could use a break right now. 그러면
1: yeah.
0: 나 쉬고 싶어라는 뜻이고요. I could use some coffee right now. 그러면 나 지금 커피 마시고 싶어라는
1: yes.
0: 뜻이에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1: Very good.
0: Resistance Poet 9440님이요. My brain is crying for sugar. I need a sugar rush.
1: Okay. I need a sugar rush, yeah.
0: Yeah, my brain is crying for sugar. Very creative.
1: I love it, yeah.
0: 자, 그리고 뒷번호 2925님입니다. I need a sugar boost. I'm running on empty.
1: I'm running on empty. Yep, this works.
0: Running on empty. Yes. 그러니까 지금 차로 비유하자면은 기름이 바닥난 상태로 달리고 있어. 이런 거겠죠.
1: My car is running on empty right now.
0: 오,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1: I need to fill her up.
0: 창의적입니다. 자, 최정희님. No glucose? No work.
1: Ah, this kind of sounds like a petition.
0: 그러니까요. 당이 없으면 일도 없다.
1: Give me sugar.
0: 당을 내놔라.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시위하는 것 같은
1: yeah.
0: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최경애님. My low blood sugar is making it difficult for me to focus on work.
1: Yes, this works. Very literal and...
0: 혈당까지 갔어요. 네.
1: yeah.
0: 혈당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일하기가 힘들다. 네, 알겠습니다.
1: Yes.
0: 자, 이은미님. I'm running low on fuel, so I really can't focus.
1: Yeah, this yeah? works.
0: This is great. Mm-hmm. 그래서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뭐 일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분은 백혜진님, I'm too low on sugar to function. 이것도 좋네요.
1: Yes.
0: My brain is on low battery because I need sugar. 저는 앞부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 Yeah, that's fine. Or maybe my brain is low on battery.
0: Yes, yep. My brain is low on battery 해도 되고요. I'm too low on sugar to function. 뭔가 작동하기에는 너무 당이 부족해.
1: Yes.
0: 네. 좋아요. 김은숙님, I can't do anything since my blood sugar drops.
1: Can't do anything since my blood sugar dropped, maybe?
0: 그렇죠.
1: Yep.
0: 네, drops보다는 이제 과거로 since my blood sugar dropped가 더 좋을 것 같고 혈당 수치를 이제 재미있게 많이들 써주셨네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죠. 그냥 설탕이 부족하다,
1: yeah.
0: 그냥 당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박선영님, I need a sugar fix. I can't concentrate on my work.
1: This also works as well. A fix.
0: 저도 이거 생각했는데,
1: yeah.
0: 네, 통했네요.
1: Yep.
0: 네, 좋습니다. All right,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1: Oh my goodness. I like the emergency. Work is on pause. 9257.
0: 자, 9257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I could use some chocolate. I have no energy at the moment.
1: Yeah.
0: 유영희님의 문장이었는데요. 아로마 디퓨저 보내드리겠습니다.
1: Sounds like an ad.
0: 다 너무 좋았어요. 자, what would you say, Karen?
1: Mine is go and bring me some cake.
0: Go and bring me some cake.
1: Yes.
0: 네, 좋아요. 약간 마리 안투아넷
1: yes.
0: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좋습니다.
1: I need some cake.
0: Make people eat cake. Why don't they eat cake? 전설적인.
1: Give 실제, them cake.
0: 실제로는 이런 말 하지 않았대요.
1: Yes.
0: 근데 어쨌든 전설
1: yeah.
0: 속에서는 이렇게 뭐 전해진다고 하는데 Anyway, 저는 I need a sugar fix. My brain isn't working right now. 이렇게 했습니다. I need a sugar fix. My brain isn't working right now.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This is the Alan Parsons Project, Eye in the Sky. We're going to get our sugar fix.
1: Yes.
0: I'm going to get Karen some cake.
1: I have a banana with me.
0: All right. Yes. And we'll see you in part two.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Wednesday, the 9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oi Soo-jin, and we have Karen in the studio with us today. 자, 잠시 후에는 뉴스 커버리지, 즉 뉴욕타임스 기사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기사는 소위 1달러 샵이라고도 하는 dollar store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이 고객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고 그 전에 퀴즈 드리겠습니다. Karen?
1: Which of these items is most likely to be found at a dollar store? Number one, fresh produce. Number two, cleaning supplies. Number three, designer clothing.
0: Mm-hmm. Which of these items is most likely to be found at a dollar store? 다음 중 이런 dollar store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resh produce, 두 번째는 cleaning supplies, 그리고 세 번째 designer clothing. 이 중에 dollar store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세요. 사연 보겠습니다. 9571님이 안녕하세요, 박정진입니다. 저는 의정부로 출근 중인데요. 항상 아이 둘과 함께 나서는데 흐린 것 같지만 청명하고 시원해서 기분만큼은 산뜻하네요. 이제 진짜 천고마비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1: Yeah, I was kind of thinking the same thing. It wasn't like sunny, but there was definitely that shift in the weather, in your feelings. I dressed differently this morning.
0: I
1: couldn't put on my shorts.
0: No. Are we all gonna gain a little bit of weight?
1: Oh.
0: Like the horses that gain weight in the autumn? Don't know.
1: No.
0: Yeah, maybe.
1: It's a season for good eating though.
0: Yeah, definitely. Yeah. 자, 9106님이요. 아주 날씨가 선선한 아침이네요. 한 달 전에 다리를 다쳐서 아직 회복 중인데 아침 러닝을 하고 싶은 날씨입니다. 얼른 낫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1: Yeah, if you're an avid runner, on a day like this, you want to go out and run. But oh, poor you.
0: Yes.
1: I hope you get well soon.
0: Recover quickly.
1: Yeah, and I hope you can start running again. Yeah, but don't go running too quickly because you should give your leg, you know, ample time to recover.
0: Absolutely. Mm-hmm. 1191님, 부산은 어제까지 30도였지만 그래도 시원하네요.
1: Yeah. Because there's the sea breeze.
0: Yeah. I mean, I think it still does get quite warm in the afternoons, but morning and night we're seeing, you know,
1: lower,
0: much more pleasant,
1: lower temperatures.
0: Yes. Yep. 정경희님, 창원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서늘한데 햇볕은 쨍쨍합니다 하셨어요.
1: So lots of sun.
0: Maybe the best of both worlds.
1: Yeah. I love that our listeners are tuning in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all over the world too.
0: Yes.
1: Yeah.
0: All right. Well, in just a short while, we'll be talking about people going to the dollar store in America. We have something very similar
1: here in Korea as well. I love it.
0: Me too. We both love going to, you know, these sort of
1: dollar stores.
0: Thrifty dollar stores.
1: Yeah.
0: And we'll talk about that in just a short while. But first, here's Bik Runga, listening for the weather.